0: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 기대와 공급 우려 완화로 국제 유가가 나흘 연속 하락하며 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ICA 선물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3.74달러로 전장보다 4.33%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0.34달러로 3.92% 내렸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모두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날인 2월 27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전 세계 DRAM과 NAND 플래시 시장을 나누고 있는 미국 반도체의 자존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치를 훌쩍 넘어선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론은 3분기에 1년 전보다 346% 증가한 414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25.11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1215% 증가하며 매출과 EPS 모두 전문가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로써 마이크론은 6분기 연속 세 자릿수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이어지면서 3대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35% 오른 51,848.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1% 내린 7,358.2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43% 내린 25,476.6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오픈 AI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해 지난해부터 개발해온 인공지능 AI 모델 추론 특화 자체 AI 반도체를 공개했습니다. 오픈 AI와 브로드컴은 양사가 공동 개발한 AI 칩 할라페뇨를 공개하고 올해 말부터 실제 데이터 센터 등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로드컴의 호크탄 최고 경영자와 찰리 카와스 사장은 할라페뇨 시제품을 직접 오픈 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칩의 최종 성능은 아직 측정 중이지만 초기 시험 결과에 따르면 현재 최첨단 기술과 견조, 단위 전력당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양사는 설명했습니다. 세계 첫 조만장자 자리에 올랐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가 10여일 만에 타이틀을 반납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는 머스크 CEO의 순자산이 종가 기준 9,620억 달러, 우리 돈 1,485조 원으로 집계돼 1조 달러에 미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지난 12일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자산이 1조 1천억 달러로 불어나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 반열에 올랐지만 이후 스페이스X 주가가 폭락하면서 머스크의 자산 가치도 함께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고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북, 경북에 최대 60mm, 강원 내륙 산지에는 최대 80mm, 다른 대부분 지역에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일부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겠고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7도, 부산이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2.8도, 습도는 56%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0: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초태용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다우는 올랐지만 S&P500과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는데요. 사실 여기에 별로 관심 없었죠. 시장의 시선은 오히려 장 마감 뒤에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가늠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야말로 엄청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액은 1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었고요. 주당 순이익은 시장 전망치 $20를 훌쩍 뛰어넘은 $25를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80%가 넘습니다. 100원짜리 제품을 팔아서 그러니까 80원 넘게 남겼다라는 뜻인데요. 이 소식에 마이크론은 장 마감 뒤에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가 5% 넘게 오르면서 8,900선까지 올라섰고요. 지금은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에 이어서 매수 사이드카. 아주 도박장도 이런 도박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친 듯한 이런 코스피의 변동성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금감 원장이 뒤늦게 후회한다고 밝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혹과 분노를 안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그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지목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기증 나는 시장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반도체 수요란 이런 거다. 오늘 새벽에 전해진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에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너무나 가파르게 오른 탓에 정말 계속할까? 이런 시장의 의구심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영재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주식시장의 이슈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그리고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허재환 상무님은 아직 오고 계시는 중이라서 잠시 뒤에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고요. 전무님 아니셨습니까? 언제 옮기셨습니까?
2: 아, 예. 한 2년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0: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2: 아닙니다. 아닙니다.
0: 대표님 오늘 이제 마이크론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최근의 흐름을 보면 서킷 브레이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 급등 오늘은 매수세 이게 괜찮은 거예요?
2: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롤러코스트 이게 이제 놀이공원이면 정말 재미있는 놀이공원인데
0: 아 싫을 것 같은데 저는
2: 네, 근데 이게 하필 놀이공원이 아니라 내 이제 재산이 걸려 있는 내 돈이 걸려 있는 데라 상당히 이제 뭐랄까 어질어질하죠.
0: 그러니까
2: 하루에는 너무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너무 기쁘고 그저께 같은 날은 뭐 세상 다 꺼지는 것 같고 하늘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0: 예.
2: 난리도 아닐 텐데 뭐 특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전자닉스 두 개 합치면 50%가 넘고 그 관련된 그룹주들 다 합치면 60%가 넘죠. 그래서 네. 결국은 삼전닉스 SK그룹과 삼성그룹이 우리나라의 사실은 주가 시장을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한 종목처럼 움직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가 다 반도체에 섞여 있으니까
0: 네네.
2: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시장 자체가 반도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메모리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올라갈 때는 화끈하게 올라가고 예. 떨어질 때 화끈하게 빠지는데 최근 특히 한 몇 개월 사이에

0: 뭐 우리도 그렇지만 한 3월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레버리지에 대한 걱정들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쏠림 현상 반도체로의 쏠림 현상이 매우 공격적으로 나타나면서
1: 네네.
0: 그러니까 증폭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네.
0: 올라갈 때도 화끈하게 올리고 빠질 때도 화끈하게 빠뜨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레버리지를 쓰면 원주 그냥 소위 우리 알주식 투자라는데 그걸 들고 있을 때보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이제 증거금이라는 마진 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걸리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레버리지 ETF로 이런 마진이 B2가 많이 걸리고 미국은 이제 옵션 거래로 엄청 걸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 거래를 엄청 합니다. 그래갖고 과거 평균 대비 한 50% 이상 아니 5배 이상 거래를 하면서 이것 자체가 어제도 사실 위아래로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플러스 마이너스 13%였거든요.
1: 맞아요.
0: 다행스럽게 플러스 13% 이상으로 끝나서 다행이지 예를 들면 그것이 마이너스 13%로 네. 끝났으면 올 또 다시 줄초상 났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은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습니다.
1: 네네네.
0: 이거는 그냥 그 시점에 어떤 구조로 어디에 돈이 많이 걸려 있느냐 사실은 거의 카지노와 가깝거든요. 그래서 옵션 거래로 나타나는 그 소위 볼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뭐 금감 원장께서 상당히 안타까워하시긴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뭐랄까요 트렌드다 굳이 표현하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저는 금감 원장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한 분노를 느꼈는데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화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세요.
1: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2: 네.
1: 얼굴이 반갑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다.
2: 회사 안 나가니까 얼굴이 좋아지네.
1: 저는 얼굴이 계속 나빠지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조금 전에 송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레버리지 상품이나 옵션이나 이런 파생 상품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부작용이 막 불거지고 있는 네. 거잖아요. 외국에서도 개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합니까 이런 것들?
2: 예전에 이제 미국 시장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 시장은 전체 거래 대금의 절반 이상이 주로 이제 기관들이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1: 거기도.
2: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밈 주식이라고 하는 뭐 작년 재작년에 뭐 그 게임스탑 같은 그런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1: 네.
2: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뭐 옵션을 비롯해서 또 레버리지 ETF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 거래 대금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하고 거의 비슷해졌거나 오히려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뭐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투기적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기관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매매 회전율이 높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도 좀 기업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런 파생 상품들은 투자 상품이라기보다는 도박 상품이니까 뭐 도박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조금 전에 키스길의 게임스탑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게임스탑 같은 회사는 저희가 다룰 만한 회사 아닌 것 같고 오늘 간밤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뿌렸던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다 여쭤보도록 할게요. 실적 어땠습니까, 대표님?
0: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실적을 냈죠. 그리고 시장이 우려 근데 사실 저번 분기에도 직전 분기에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지만
1: 예.
0: 그때는 전쟁 와중이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흠집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시장의 노력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호실적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 그랬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전망도 좋아졌는데 시장이 그럼 피크 아니냐라는 거. 그다음에 네. 그 다음 주쯤에 그 구글의 그 터보 퀀트
1: 네.
0: 또 기억나실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뭔가 막 흠집을 팔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나놓고 보면서 이번에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지금 투자자들이
1: 네네네.
0: 아 정말 좋네라고 네. 하면서 그때는 마진이 지금 뭐 74%인데 우리 81% 갈 거예요. 이제 이거 매출 총이익률 기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 그럼 피크 아니야? 그다음에 여기서 장기 계약을 맺는다고 그러면 여기서 더 못 올라가니까 장기 계약으로 묶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정점이 이제 그때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1: 아,
0: 지금 이번에는 81을 전망했었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85까지 나왔습니다. 네네. 마진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그럼 또 다른 정점 얘기 한번 나와야지. 언제 가까워졌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네네. 되는데 그런 얘기 지금 안 나오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두 번째로는 장기 계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 전후로 지금 장기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것이 좀 더 가면은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장기 계약에 묶일 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소위 주가만 롤러코스트가 아니라 매출 이익도 이제 롤러코스트였는데
1: 뭐 마이크론도 망하네 망해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0: 그럼요. 근데 예. 이제 그게 아니라 상당히 안정적으로 꽉 마치 TSMC를 보는 듯한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예. 이제 소위 산업 구조가 좀 바뀐 거 아니야? 이제 시크리컬에서 소위 시큐어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 를 갖게끔 하는 그런 이제 실적 발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어쨌든 새벽에 이제 열광하면서 한 14% 가까이 끌어올리게 된 네.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실적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마진율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진율이 85% 이렇게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100원짜리 팔아서 85원을 남겼다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높아지는 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세가 꺾일 수밖에 없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닌가요?
2: 이제 속된 말로 도둑놈이죠. 천원 물건 풀어가지고 네. 900원 가까이 가져가는 거는 이 고객들에 대한 이 네. 배신 아닙니까?
1: 삼성전자가 반도체 빼면은 보통 한 10% 좀 안 나오고 뭐 이런 이 정도였는데 말이죠. 네.
2: 그래서 저도 좀 이거가 처음에는 이제 막 마진율이 막 80%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아 그래 역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 인상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이고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떨어질 때가 좀 무섭지 않겠나라고 걱정을 좀 했었는데 아까도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기 계약 그 계약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마진율을 더 높아지진 않아도 이 마진율에서 떨어지진 않게끔
1: 유지가 되는 예.
2: 그런 것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하한선이 이번에 이제 지켜질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분명해졌고 예. 5년 동안은 그냥 무조건 그 고객들이 물건을 가져가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경기와 상관없이.
1: 그러니까 무조건. 장기 계약이 5년으로 한 겁니까?
2: 예.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나쁘게 얘기하면 노예 계약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이크론의 위상이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기세로 이어지면 한 내년 정도에는 뭐 구글 같은 기업들보다도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기세라고 하면.
1: 그러니까 AI를 서비스하는 기업보다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렇게 네. 되는 거네요.
2: 되게 좀 무섭다라는 예. 느낌이 좀 들고 저는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이렇게 되면 아 이게 반도체가 시클리컬하다라는 논란들을 좀 이제 계속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리레이팅을 해야 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반도체 쪽으로 다시 또 좀 쏠리지 않을까.
1: 아, 네네.
2: 믿을 거는 얘네가 제일 확실하다라는 거가 되면서 이게 좀 뭐 예를 들면 어저께 주식시장에서는 그래도 뭐 바이오 같은 업체들이 가끔 뭐 올라오기도 하면서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아유 기특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또 반도체로 또 쏠릴까 봐 하는 걱정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1: 오늘도 신나게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5%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0% 가까이 덩달아서 SK스퀘어도 6% 넘게 삼성전자 우선주가 8% 넘게 오르고 있으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봐도 어느 정도의 쏠림 현상은 조금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자 마이크론 자 그런데 이 마이크론은 어찌됐건 막내잖아요. 네.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러면 형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쪽 실적도 장난 아니겠어요?
0: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HBM 시장 안에서 SK하이닉스가 대장이죠. 한 네. 58% 점유율. 그다음에 삼성전자랑 이 마이크론이 한 20%씩 둘을 가져가니까 말씀 주신 대로 마이크론이 이 정도로 계약을 맺고 있으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훨씬 더
1: 그러니까.
0: 예, 네. 예, 큰 규모로 또 왜냐하면 HBM만 사는 게 아니라 이 회사로부터 또 다른 DRAM들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 장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더 똑같은 적어도 비슷하거나 그 이상은 네. 나왔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실적 걱정은 충분히 안 해도 되겠다. 근데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다만 이제 여기 지금은 이제 기분 좋은 날이니까 일단은 네. 박수를 치고 예. 항상 이제 그래도 세상에 그렇죠. 영원히 잘 되는 건 없잖아요.
1: 저도 좀 뿌려줘야죠.
0: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들을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론적으로는 이런 메모리 산업에서 최대 GP 마진, 소위 매출 총익률이 나올 수 있는 건 최대치가 9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 예, 그러면 왜냐면

0: 이제 투자 다 해놓은 것이 이제 상각도 다 되고 뭐 이렇게 보면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으면 그럼 매출총익률이 맥시멈 갈 수 있는 건 재료비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90%까지 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85도 대단하긴 한데 거꾸로 보면 지금 작년 이맘때가 얼마였냐 보면 30%대였어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이것이 지난 직전 분기에는 지금 74였고 이번에 85까지 올라왔으니까 거꾸로 보면 이제 이제 천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주가는 소위 기울기의 함수라고 한다고 본다면 이제 상승 탄력이 어느 시점 가서는 좀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더 키우려면 이제 Q가 엄청 늘어나야 되는데.
1: 그러니까 공급량이 엄청 늘어나야
0: 그렇죠.
1: 된다는 거죠.
0: 그렇죠. 그 마진이 유지되면서 Q가 늘어나면 이제 다시 갈 수가 있겠죠.
1: 그런데
0: 이익 규모가 엄청 늘면서.
1: 공급량을 그렇게 늘리는 것도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고 공급량이
0: 그렇죠.
1: 늘면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에요.
0: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 시점까지 뒤로 가면 갈수록 당장은 지금 공급량이 크게 늘진 않을 테니까 연말까지 하면 1차적인 것은 이제 마진 중가율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지금 10%포인트 올랐는데 다음 올라갈 수 있게 얘기한 게 85 정도 얘기했죠. 전반이.
1: 예.
0: 그러면 이제 그 상 올라갈 수 86 얘기했으니까 이젠 거의 유지한다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구글보다 돈을 더 벌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 1등이 됐을 것 같아요. 이익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이제 그 대전제는 지금 상대방들이 상대방들이 사가는 고객들이 계속 펀딩을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든 채권 발행을 해서 계속 밀어넣어 줄 수 있어야 되는 환경이 돼야 된다.
1: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땡겨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애들이.
0: 그렇죠.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행스럽게 지금은 괜찮긴 하지만 뭐 연준이 금리도 인상한다고 그러고 영원히 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채권 투자자들이 지금은 되게 아직은 돈을 잘 빌려주고 있지만 심지어는 돈 못 버는 스페이스 X한테도 돈을 빌려주는데 이렇게 돈 잘 버는 그러니까 어쨌든 구글이라는 데는 돈 빌려줄 만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슈는 없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채권 시장 쪽에서 그러니까 펀딩 코스트가 올라가거나 그쪽이 좀 뭔가 문제가 생기는 분위기가 잡히면 그러면 아 고객들이 더 이상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1: 네.
0: 그걸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대출 문제도 아직도 해결 다된 것도 아니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또 시장에 뭐 식초를 뿌릴 그런 얘기들은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요.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잠깐 넘어서기도 했고요. 흐름 자체는 SK하이닉스가 오늘도 그렇고 삼성전자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잘 가는 것 같아요. 요 이유는 뭡니까? 일각에서는 뭐 ADR 요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거예요?
1: 말씀해주신 대로 ADR 영향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PER만 보면은, 그러니까 PER이라는 거는 이제 그 주가 수익 비율이잖아요. 그게 뭐 지금 높아봐야 뭐 5배, 6배 정도인 것 같은데 마이크론이 지금 10배, 11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ADR을 상장을 하게 되면은 마이크론보다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은 회사고 점유율도 높은 회사니까 당연히 높은 PR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하이닉스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 라는 논리가 사실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7월 달까지는 적어도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데, 사실 이제 이게 좀그 저희 같은 이제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논란의 대상입니다.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잘하는 건 맞지만, 그리고 빨리 따라온 것도 맞지만, 그래도 이 규모가 삼성전자가 훨씬 크잖아요.
0: 그렇죠. 덩치가
1: 매출,
0: 다르죠.
1: 사이즈가 다른데 어떻게 이게 시가총액이 이렇게 역전을 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고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들이 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더 삼성전자 주가보다 빨리 오른다라는 거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라든지 가전이라든지 핸드폰과 같은 다른 사업부들의 아예 가치가
0: 제로라는
1: 빵이다.
0: 얘기네.
1: 빵이다라는 얘기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논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하여튼 작년부터 해서도 반도체에 대해서도 하이닉스의 위상이 엄청 높아졌고,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단순히 수급의 논리도 있지만 결국은 AI 그리고 HBM이 주는 시대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1부는 반도체 이야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주당 35만 8천 원, SK하이닉스가 280만 원이거든요. 지금 사도 돼요, 이거?
2: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주저주저 하셔서 못 사셨던 분들은 사실 이제 이번에 좀 조정 받을 때좀 사자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오늘 바로 또 위로 그냥 하루 만에 튀어 올라 버려서. 근데 어쨌거나 지금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한이 반도체를 비우고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 일단 그렇게 하고 거꾸로 좀 많이 좀 이제 수익을 창출하신 분들은 너무 욕심내지 마라.
0: 아, 슬슬.
2: 예,
0: 아,
2: 그분들은 오히려 좀 이제 차익 실현하고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피크 정점에서 난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거의 늘다 실패합니다.
0: 뭐,
2: 예,
0: 그렇죠.
2: 그래서 나중에 기분만 평가익으로 기분만 좋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양쪽이 좀 서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번 장을 맞이하는 그 소위 리스크 리턴 그 페이오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비워가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싣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충분히 어느 정도를 갖고 가신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 리밸런싱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에. 그게 그렇게 좋다는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기관 투자를 하면 왜 개인 투자를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이 딴게 아니라 내 목표 수익률을 넘어가서 벌은 것들은 우리 면도 수염하듯이 조금씩 잘라내서
0: 번건 팔고.
2: 현금을 만들든 못 올라간 다른 종목을 사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리밸런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꼭 이거는 개인들도 해볼 만한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이걸 팔고 어디로 가야 될지 도저히 가늠이 안 오는 게 문제긴 한데 아무튼 간에 반도체 지금이라도 눈독을 들이고 들어갈 만합니까?
1: 뭐 가격만 보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저는 이거를 안 갖고 있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함과 허탈함과 불안이 훨씬 더클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 이제 전자나 하이닉스 뭐 레버리지 때문에 굉장히 난리 좀 많이 쳤지만, 이게 또그 떨어졌다가 또 회복하는 속도를 보면은 얘네들 또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한100 종목들의 올해 수익률하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변동이 엄청 컸을 때의 하락률 그리고 회복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냥 쎄돈 놈이 빨리
0: 이것도 그냥
1: 올라오더라고요.
0: 반도체입니까?
1: 그래서 아, 이게 AI 시대

0: 얘는 어차피 소수의 시대다, 소수의 게임이다. 그리고 그 소수를 이어가고 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한 4개, 5개 되는 종목인 것 같고, 이거가 없으면 너무 허탈하다.
1: 네.
0: 그래서 그냥 인덱스 뭐 ETF 가지고 계실 거 아니면 이거를 놓치고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좀 마음이 헐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이건 지금은 어쨌든 싫든 좋든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 포모 방지용으로라도 조금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도 삼성전자 한 주, 뭐 SK하이닉스 한주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2부에서는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뭐가 있을지, 시장 정말 괜찮게 살갈 수 있는 건지 우려점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0: 집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기업도 자체 AI집 할라페뇨를 공개했습니다. 왜 할라페뇨지? 작은 고추인가? 이 기업은 자사가 개발한 AI집 할라페뇨의 개발 주기가 가장 빠른 주문형 반도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회사 챗GPT로 유명하죠. 샘 올트먼이 CEO인 이 기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오픈 AI, 2번 오픈런, 1번 오픈 AI, 2번은 오픈런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쉐비세븐업, 불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오픈 AI, 2번은 오픈런이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송재경 디멘션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두 분과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가 희망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2부에서는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 많이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미친 변동성 장세라고 부르죠. 화요일에는 검은 화요일이 발생을 했고요. 아, SK하이닉스 시총이 삼성전자를 넘어서면 강세장의 종료다라는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시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었는데요. 이 리포트 쓰신 분 보니까 허재환 상무님의 절친이시라는 소문이 돌던데 맞습니까?
3: 아, 네, 잘 알죠. 저희 그 직장생활 초반에 같이 만났던 존경하는 후배이자 네, 존경하는 하나증권의 주식 전략 하고 있는 이재만 연구원이 쓰셨는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게 이게 이제 그만큼 그 이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뀐다라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의미를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시가총액 2위 기업이 이제 1위를 넘어선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기대가 실제보다도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반영을 한다.
0: 그래서 아,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덩치는 얘가 더 큰데 이게 넘어서는 건 좀 이상한 거다.
3: 마이크로소프트 원래 1등이었는데 시스코가 잠깐 1등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0: 아, 이게 옛날 얘기죠, 이거는.
3: 네, 이게 닷컴 버블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빗대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이제 역전되는 거가 되면은 조금 시장의 피크 신호에 가깝지 않겠나라고 좀 본 것 같은데 나름대로 되게 좀 시사점은 굉장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 상황으로는 그것만 가지고 또 시장의 어떤 피크를 논하기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 자, 그렇다면은 오늘도 굉장한 강세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턱밑까지 온 것 같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강세장이 종료되는 시그널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송 대표님께서는 강세장이 끝날 때 어떤 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뭐 일단은 현재 강세장을 만든 원인이 뭔가 약해지는 거, 이유가 약해지는 건지 그것이 가장 첫 번째겠죠. 결국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AI가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미 좀 둔화됐고 지금 네.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마이크론부터 해서 뭐 우리나라의 삼전 닉스가

0: 역대급 그 실적을 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우리 고객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이 소위 혈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죽자사자 싸우면서 투자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수혜를 소위 과점 상태인 딱 세 개 기업이, 전 세계에 딱 세 개밖에 없는 기업이 그걸 다 누리고 있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올해 기준으로 36%, 8%가 메모리인데 내년은 거의 절반 된다고 그래요.
1: 네.
0: 그럴 정도로 지금 메모리의 모든 거의 그 예산의 절반에 들어갈 정도의 상황인 걸 봐서는 확실하게 이 상황에 수혜가를 받고 있어서 그 강세장이 쉽게 꺾이지는 않는 것 같다.
1: 아,
0: 그다음에
1: 네네.
0: 두 번째로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지금 마이크론이 어제 아마 올랐어도 11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지금 SK하이닉스 올랐어도 이게 7배 정도 될
1: 그렇죠.
0: 겁니다. 전제는 삼성전자는 네. 더 낮아요. 한 6배 때일 겁니다. 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게 과연 우리가 우리 2000년대 닷컴 버블처럼 고평가 논란으로 꺾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닝스 버블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1: 네.
0: 무슨 말이냐면 지금 봐서는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 자체가 지금 뒤로 갈수록 캐펙스 사이클 초기에는 모두가 네. 이익이 예상보다 엄청 많이 나오는 사이클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캐펙스를 처음에 할 때 보면은
1: 투자 말씀하시는 거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예.
0: 설비 투자를 하면은 그 수혜를 지금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받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들은 주문 받은 대로 매출이 100이 나면 100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주문한 쪽 저쪽은 지용을 마이너스 100을 그대로 다 반영하느냐?
1: 예.
0: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가 그대로 하냐 안 하거든요. 이거를 소위 말하는 자본화를 해서 앞으로 5년에서 7년 나눠서 상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 100이 아니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만 비용이 반영됩니다. 그럼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은 원래는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하면은 소위 이제 제로가 돼야 되는데
1: 네.
0: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합쳐놓고 보면 더
1: 아.
0: 초기에는 커지는
1: 네.
0: 거죠. 근데 이걸 아까 말한 대로 뒤로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이 이제 막 쌓이면은 초기에는 엄청나게 좀 부풀려지고 뒤로 가면 이제 비용이 엄청 부풀려지는 효과,
1: 아.
0: 이연 효과 때문에 이런 현상이
1: 그렇죠.
0: 나타나거든요.
1: 회계적으로 부담이 커지죠.
0: 예. 근데 그걸
1: 네.
0: 지금 우리는 이제 그걸 보면서 지금 막 우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현상이
1: 네네네.
0: 분명히 있어서 이 강세장은 초기에는 시장이 열광하고 뒤에선 차게 식는 이런 일들이 분명 나타난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당장 올해 하반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확실하게 그 효과들이 있을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렇게 계속 주문을 미친 듯이 하고 있고 향후 3년간도 뭐 30년까지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자본 조달이 될 거냐 여부.
1: 네네.
0: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레딧 마켓이 미국의 신용시장 자체가 상당히 안정화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든 튈 수가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늘 경계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뭔가 삐거덕거리면 바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제가 봐야 되는 이제 두 번째 윈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냥 항상 이런 장기 강세장 우리나라 왔을 때 항상 선행지표로 보는 거는 증권업종이에요. 사실은.
1: 증권업이요? 아,
0: 예,
1: 네네.
0: 예, 증권업종 지수가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우리나라는 1월인가가 피크의 고점이었던 걸 기억나는데 1월인가 3월인가 피크였는데 그 전 99년도 8월인가에 먼저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1: 네.
0: 그때는 한 8개월 먼저 찍었고 우리 2007년도 정점 때는 증권업이 한 3개월인가 좀 더 일찍 찍었었고요. 2021년도 소위 코로나 이후의 랠리 때는 한 달 앞서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5월 초에 증권업 지수가 고점 찍고 상당히 많이 조정을 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셋 증권만의 이슈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증권업종의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거의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선행 지표 역할을 꾸준히 해왔었는데
1: 네네.
0: 이것이 지금 만약에 이제 나홀로 강세 따로 놀, 그러니까 코스피가 반도체 때문에 랠리를 펼치고 있고 증권업이 계속 흘러내린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러면 이게 결국 시장에 소위 이제 바이탈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것들도 늘 챙겨보시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증권업종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미래세 증권 오늘은 7%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5%, 6%, 12%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자, 증권업종의 어떤 변화 이런 거를 시그널로 제시를 해 주셨고요. 상무님도 하나 힌트를 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걸 봐라. 강세장이 종료는 이걸 보면 좋겠다.
2: 저는 그

0: 업체를 그안 가지고 있어서 쫓겨나는 펀드 매니저가 있으면
1: 네.
0: 그게 시장 고점의 신호가 아닌가
1: 근데
0: 싶습니다.
1: 우리 모르잖아요, 그거.
0: 아니 근데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릴 수 있죠.
1: 아, 네.
0: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뭐 책이나
1: 네.
0: 이제 막그 아주 이제 구루들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뭐 파티에서 저쪽에서 주식 얘기를 하면은 뭐 고점이라는 둥뭐뭐 구두 닦게 하는 아저씨들까지 이제
1: 네.
0: 주식
1: 유명한 얘기잖아요,
0: 얘기하면은 이제
1: 그건.
0: 고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 이제 가끔 이제 그 객장에 가보면 요즘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1: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군요.
0: 네, 분위기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스님이 객장에 나타나면 뭐 고점이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거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이것 때문에 이제 실적 압박이 굉장히 큰 운용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그때도 이제 가치주 성장주 논란이 굉장히 좀 셌는데 결국은 성장주 그러니까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오르는 거를 따라 사지 않은 운용사들 또는 증권사 직원들이 막 잘리고 좌천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좀 빈번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시장이 피크를 찍고 떨어졌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 뭐 객장의 흐름으로 뭐 사람들이 주식을 얘기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뭐 너도 나도 다 얘기하니까 고점 아니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 제 생각에는 정말 이것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압박이 심해져서 저희 증권업종 자체에 대해서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이때가 정말 피크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1: 어떤 면에서는 두 분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저희도 취재 나갈 때 객장 이런 데 많이 나갔었거든요. 이런 게 없어서 조금 서운하긴 한데, 어쨌건 시대의 변화니까요. 지금 코스피는 한 4.4%, 오름폭은 약간 줄이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8,800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밤에 그 미국장의 움직임을 보면요. 나스닥과 S&P 500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에 하락을 했고요. 다우는 올랐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게 유가 급락이라는 평가도 좀 있거든요. 지금 유가가 한 70불대까지 내려왔어요. 저기 상무님은 계속 1.5배 이상이면 위험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 이제는 유가 때문에 걱정할 시기는 좀 지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2: 저는 기본적으로 유가는 U자형을 봅니다.
1: 예.
2: 무슨 유는 이렇게 다시
1: 네.
2: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1: 다시 올라간다?
2: 네.
1: 아, 예.
2: 지금은 당연히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나 혼자 이번에 떨어지는 거를 받기 싫어하니까 이 거래자들이 많이들 매달 팔아서 그러는데
1: 네.
2: 선물이니까. 근데 이제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유가가 생각보다 하향 안정화가 꾸준히 100달러대에서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 1위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1일 수입량을 반토막을 냈었거든요. 하루에 1200만 배럴씩 수입하던 거를 한 600만 배럴까지 완전히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1: 예.
2: 일단 수요 쪽에서의 많은 둔화를 만들어줬고, 거꾸로 미국은 이제 재고 쌓은 거를 팍팍팍 긁어갖고 수출을 엄청 했었거든요. 그러다
1: 네.
2: 보니까 1985년 이후로 만들어놨던 미국의 전략 비축유, 그거에 거의 바닥권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지금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원유 시장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된게 아니라 나름 미중이 역에서는 서로 협심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협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게 느껴지는데, 거꾸로 이제 이제부터는 호르무즈 뚫리고 나면은 아시아권부터 시작해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아마 그 사이 비워놨던 재고 다 채워야 됩니다.
1: 아, 그러면 다시.
2: 예. 그래서 왜냐면 근데
1: 예.
2: 이게 또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협상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해피해피 모든 것이 다잘 마무리될 거야 생각하지만 이란이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1: 아니,
2: 확실히
1: 이미
2: 확인했잖아요.
1: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던데요.
2: 예.
1: 트럼프만 그냥 아주 애가 타던데.
2: 그렇게 놓고
1: 예.
2: 본다면 호르무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게 잘될 거라는 전자에 그냥 지금 싼 유가 그냥 매일 받지가 아니라
1: 예.
2: 오히려 조금 더 이제부터는 재고를 좀더 많이 쌓아야지가 일반적인 정부들의
1: 아,
2: 대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1: 네.
2: 놓고 본다면 지금 유가가 정상적인 수준이라기보다는 각국들이 제대로 이제 재고를 쌓기 시작하는 그때가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될수 있어서 의외로 뒤로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는 그래서 U자형으로 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그래서 고유가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고유가가 계속된다면 지금 약간 가라앉듯한 금리 문제도 다시 불거질 것이고,
0: 네.
1: 그렇다면 또 시장에 또 충격을 주고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0: 그래도 이제 저는 다시 100불은 안갈것 같아서
1: 예.
0: 일단은 좀 한 큰 그 고비는 넘겼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이제 유가가 70불대까지 떨어져가지고요. 이제 전쟁 직전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1: 네.
0: 근데 어쨌든 이게 저는 그 당분간은 뭐 그 유가의 레벨 자체가 이제 확 더 떨어지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멈출 것 같긴 하고 저도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유가가 아주 계속해서 약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유가가 전쟁 전 수준으로 떨어짐으로써 미국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이렇게 세게 빨리는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1: 네네.
0: 계속 지켜볼 것 같고
1: 예.
0: 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좋고 채권 입장에서도 이제 금리가 조금 더 안정이 되면서 뭔가 이제 숨통을 튀어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1: 예.
0: 좀 보여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호재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나 유가가 안정이 되면 주가는 더 변동성 크게 위로든 아래든 더 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앞서서 바이오주 말씀드리셨는데 그러면은 이 금리는 바이오주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나요? 오늘도 좀 강하게 하고 있긴 한데.
0: 그렇습니다. 예. 이게 임상실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1: 예.
0: 사실은 제약바이오는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는 대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고 사실 그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제도 오랜만에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좀 올랐는데 예. 뭐 이제 유가가 좀 더 많이 떨어져 주면은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1: 오늘도 일단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0: 네.
1: 예.
0: 근데 이게 정말 계속해서 추세로 이어지기에는 사실 이제 유가가 여기서 다시 막 50불대, 뭐 40불대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바이오 말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무슨 종목을 좀 보는 것이 좋을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간략하게 두 분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어떤 거 볼까요, 우리?
2: 뭐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말씀 주신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사실 많이 좀 축소가 됐는데 이게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금융주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1: 근데
2: 원래
1: 예, 예.
2: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그 격차가 벌어진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놓고 보면 금융주가 그 사이에 좀 많이 소외를 받았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7월 달 이후부터 좀 봐야 될 거는 저PBR주, 고배당주 뭐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 이제 세제 개편 앞두고 소위 이제 그 주가 억누르기 방지법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세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소영 의원 법안에 하면 PBR 0.8배 미만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속 증여할 때 비상장 사에 준하는 세금을 때리겠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럼 0.8배 이상으로 높이려는 노력들을 그 기업들이 뭐 어쨌든 간에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저 PBR 종목들은 꾸준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상무님도 하나 좀 눈여겨보고 말씀해 주실래요?
0: 예.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소부장.
1: 네.
0: 전자나 닉스만 갈 수는 없다.
1: 네.
0: 같이 가야죠. 그래서 소부장.
1: 아, 소부장.
0: 네.
1: 아.
0: 소재 부품 장비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부장 업체들이 주가가 오르다가 말고 오르다가 말고.
1: 맞아요. 별로 재미 못 보고 있어요. 네.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 하이닉스가 다 먹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반도체 중에서도 쏠림이 있는 네. 거네요.
0: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지금은 이제 후공정 쪽이 이제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정말 반도체 업체들이 증설을 하고 캐파를 늘려서 계속해서 실적을 더 꾸준히 늘리려고 하면 소부장과 함께 가야 된다.
1: 네.
0: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후공정도 좋지만 전공정 쪽에서 반도체 업체들이 주가가 돌아서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그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반도체를 팔고 그 다음에 리밸런싱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하반기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당장 생각나는 거라면 조금 전에 바이오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코스닥이 생각이 나요. 지금 자금이 다 반도체로 가다 보니까 코스닥은 정말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예.
2: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거긴 업종 비중이 말씀 주신 대로 바이오하고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런 2차 전지 이게 이제 상위권이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은 하반기에 실적이 좋을 거라서 전 주가는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1: 네.
2: 그렇게 하고 근데 2차 전지는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1: 예.
2: 완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1: 네.
2: 바이오는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 바이오는 약간 미국하고 사실 헬스케어라기보다는 신약 개발 쪽에
1: 그렇죠.
2: 집중돼
1: 네네.
2: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금리에 너무 민감해 갖고 좀 뭐랄까 조금 잘못하면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다.
1: 네.
2: 그래서 그것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합쳐놓고 보면 그 안에서 지수에선 재미가 없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는 반도체 소부장에는 같은 한 표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확실히 옥석

0: 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4% 넘게 오르는데요. 코스닥은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900도 무너질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미쳤다.
4: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우와. 우와.
0: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좀 전에 미친 경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친 코스피,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자꾸 떠오르게 되네요. 오늘의 정답, 퀴즈 정답은 1번 오픈 AI였습니다. 7062번, 5623번, 8845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62번 쓰시는 분, 마이크론 덕에 SK하이닉스 풀 매수하신 저희 아버지 계좌도 풍족해졌습니다. 조태형 기자 파이팅 해주셨는데, 일단 풍족해지긴 했는데요. 요거는 평가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이익도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을 꼭지점을 잡으려고 하시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8: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9: FM. 기후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잠시 후 시작되는 월드컵 3차전을 거리 응원하는 데는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더위가 심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한편 오늘 낮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 대구 25도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월드컵 3차전 광화문 거리 응원으로 세종대로는 광화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쪽으로 진행 방향이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편 차로를 나누어서 통행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심 진입하는 데 남산 터널이 밀립니다. 1호 터널 현재 이 작업 때문에 도심 진입하는 데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 강남 쪽으로도 역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분당 수서로 가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에서 청담대교 남단 쪽으로 쭉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차량이 밀리고 있고 이후로는 동호대교로 못간 지점 4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도 서행입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그런 것들도 공식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많이 조금 하락하는 추세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의 전대 가열 분위기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것에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경기에 뛰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있는 선수들이 당대표로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인데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민주당이 서로 싸우고 있구나 뭐 집안 싸움하고 있구나 그리고 당대표가 대통령이나 아니면 청와대나 정부의 큰 기조와 다른 목표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뭐 보안수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의 이 그 정책들이 네. 대표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일개 평의원이라면은 뭐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당대표의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 당의 기조가 저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랑 조금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의원은 괜찮은데 어쨌든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그런 갈등을 조금 일으켰었는데 지금 이제 당대표직을 내려놨고 정당대에 이제 뛰어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논란, 뭐 집안 싸움 하고 있니, 뭐 이런 논란으로 인한 뭔가 조금 안 좋은 것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2: 네. 자,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그 사퇴의 변을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 언급을 36회를 했는데 네. 말은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을 했지만 발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했거든요. 네. 이의 행보를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뭐
3: 정치인은 말보다 발을 보라고 했는데 그 첫 행보가 굉장히 유의미했다. 정청래 대표에게는 그런 평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어제 사퇴의 변은요. 사실상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의 프레임을 잡는 출마 선언문이다. 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2026년에 족보를 강조를 했어요. 나의 족보, 나의
0: 이민찬,
3: 족보는
0: 국민의힘
3: 노무현,
0: 부위원장으로
3: 이어지는 정통성 있는 내가 민주당의 적자다. 그런데 경쟁 상대로 언급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과연 나와 같은 행보를 했느냐. 이것은 민주당의 당원들에게 소구하기 위한 메시지였다라고 봐요. 그런데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었죠. 이 당대표를 그동안 하면서 집권 여당의 대표였는데요. 그 집권 여당 대표가 응당해야 하는 말들이 굉장히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어젠다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리고 민생,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이 어떤지, 우리 서민들의 삶은 팍팍한데 그것들에게 공감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국민이 없었습니다. 오직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위한 얘기밖에 없었어요. 결국 1인 1표제를 관철했고 본인이 이 상태에서 강성 지지층에게만 소구한다면 나는 당대표로서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더 강하게 얘기한 것인데 저는 이 상태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면 결국 여권 내 갈등이 심화되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지금 당무개입 논란까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민생은 뒷걸음질까 오히려 국민의 삶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돌보지 않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 네. 네. 정청래 대표가 그 사퇴 직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속내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곧 일각에서는 저 만남이 기습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원해서 만나게 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요. 좀 부담스러울까요? 어떨까요? 네.
1: 정청래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다고 한 기사를 윤건영 의원이 그거를 네. 이제 이렇게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뭐 정치적 의미를 뭐 둘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조금 글을 올렸습니다.
2: 공식적인 약속은 없었다는 듯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적으로 만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 거
1: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이제 전당대회에 이제 사실상 이제 뛰어들었잖아요. 그런데 퇴임한 전 대통령을 선거에 활용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은 저는 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현직 대통령과의 이런 약간 갈등 구도, 대립 구도가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뭐 자기와 함께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기를 원했다고 하면은 전현직 대통령들을 뭐 본인의 선거 아니면은 전당대회에 깊숙하게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기에 끌어들여가지고 본인

0: 본인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뭔가 약간 안 좋은 선례 뭐 이런 것도 좀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하셨고 뭐 이른바 이제 친노 친문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정치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분 중심으로 뭉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문은 없고요. 구친문이라고 하는 분들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귀합 해서 이른바 지금 뭐 현직 대통령 아니면은 지금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노선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을 전대회 이슈로 이렇게 올려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난 누구랑 가깝다 약간 계파적으로 사람을 조금 갈라치게 할수 있는 이러한 전선을 긋는 것은 저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1: 네. 송영길 의원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해외 나가 있긴 합니다만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또 당권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이 견제는 좀 성공에 나설 수 있을까요?
2: 확실시 되어 보이죠. 저는 이 송영길 의원의 출마에도 결국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복귀한 그날 이 배웅할 때 이게 복귀하는 그 서울공항에 정청래 대표가 나가서 90도로 인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송영길 의원을 불러서 대통령이 만찬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만남 자체, 시기적으로 그게 보도가 될 경우에 어떻게 해석될지, 저는 대통령께서도 알고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의미는요,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될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에서 출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김민석 총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가 되던 전당대 대회 당시에 김민석 당시 최고위원 후보자는요, 본인의 힘으로 자력으로 최고위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같이 차에 타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많은 당원들에게 대신 선거운동을 해주면서 최고위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당대표는 과연 가능할까? 특히나 1인 1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무난하게 될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행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요, 과거와 달리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과반을 1차에서 과반을 하지 못하면 결선을 한번더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붙었을 때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바로 당선이 된다면 오히려 이 친명 진영, 뉴 이재명 진영에서는 그것들은 굉장히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자 구도를 만들어서 오히려 더 많은 표를 결집시키고 그 힘으로 결선 투표에 나가는 한 후보에게 몰아준다면 정청래 대표를 꺾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계산까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4: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주권정부 2년 차를 맞아 국무총리로 지명된 것은 정말 크나큰 영광이지만 동시에 그 자리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5: 한성숙
4: 1년
5: 국무총리
4: 동안 국가
5: 후보자입니다.
4: 정상화와 민주주의 회복의 기반을 다지고 큰 성과를 이끌어내신 김민석 총리님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그 소중한 토대 위에서 민생 안정의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국무총리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성찰했습니다. 존경하는 청문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명은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 교육과 의료 등의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한했던 구글 딥마인드의 CEO는 범용 인공지능이 5년 내에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I가 폭발적으로 발전할 앞으로의 몇년 동안은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절체절명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에는 커다란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제조 역량과 디지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변화와 위기의 순간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성과를 이루어온 우리 국민의 저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연결해서 더큰 기회와 성장을 도모하고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며 세계로 진출하고 더 넓은 지역이 성장의 공간이 되고 미래 세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나아가 글로벌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체불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서 살아왔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로 대한민국의 도약이 시작되던 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작은 창업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판으로 세상에 도전했고, 그렇게 기술이 사람과 사회를 바꾸는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혁신 기술이 어떻게 산업을 재편하고 기업과 직업의 운명을 가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시작은 항상 작고 미약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 도전을 거듭했습니다. 제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연결의 힘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기술과 사람을 잇고 아이디어와 시장을 연결하고 시장과 정부가 협력할 때 혁신의 힘은 배가 되고 포용성도 넓어졌습니다. 30년 현장에서 체득했던 저의 경험과 철학을 국정 운영에도 쏟아붓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와 국민께서 저에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변화의 가장 능동적인 혁신형 총리, 성과로서 증명하는 일중심의 총리가 돼서 과감한 AI 대전환을 통해 경제구조의 전환을 이끌어내고 미래세대의 성장을 돕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울타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과감한 AI 대전환을 추진해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선 행정 전반에 속도감 있는 AI 혁신 추진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의 과감한 공개와 연계를 통해 정부와 행정 서비스를 혁신하고 신산업을 창출해야 합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민간의 도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AI 대전환의 결실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연결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습니다. AI 전환과 수출 호황을 통해 축적된 과실은 차세대 첨단 산업과 미래 원천 기술, 그리고 창업과 혁신 생태계 확충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해서 잠재 성장률 곡선을 반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세대의 자립과 지방주도 성장.
5: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을 생중계해드렸습니다.
6: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토너먼트 진출 여부를 결정할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오현규가 최전방에 서고 황희찬과 이강인이 좌우 공격을 맡았어요. 중원에는 황인범과 백승호가 배치됐고요. 양쪽 윙백에 이태석, 설영우, 쓰리백 이기혁, 김민재, 이한범으로 꾸려졌습니다. 김승규가 골문을 맡습니다. 가장 큰 변화, 손흥민의 선발 제외입니다. 이번에는 벤치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손흥민이 언제, 어떻게, 어떤 카드로 쓰일지 보는 것도 오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경기에서 골 나오면 방송 중에도 제가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낮에는 서쪽 지방 중심으로 이맘때 초여름 수준 보이겠는데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선선하겠습니다. 응원하기에, 거리 응원하기에 날씨 괜찮을 것 같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벤 마레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0: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 백서 시간입니다. 최근 수원에서 한 남성이 마치 좀비처럼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몸을 한쪽으로 기울인 채 서 있는 영상 공개되면서 마약 투약 의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반포대교 추락사고 차량에서 무단 유출로 보이는 프로포폴이 발견되기도 했고 강남 한복판에서 쓰러져 있는 여성 가방에서 프로포폴이 발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의 마약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이영희 서기관 연결합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식약처 마약정책과 이영희 서기관입니다.
0: 네, 최근에 사건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수원의 마약 의심 사건 영상 보셨죠?
1: 네, 저도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접했습니다.
0: 예,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그 우리 좀비 마약이라고 하는 펜타닐 투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들 의심하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영상 통해서 외국 사례에서 많이 봤던 모습이어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일단 필로폰 양성 반응 나왔는데 이 펜타닐 같은 경우 다른 마약 같은 경우는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마약 투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건가요?
1: 예. 그 부분은 아마 국과수의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식약처에서 마약 관련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그 누구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1: 네.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경위는 국과수 검사나 경찰 조사 등 후속 조치가 끝나야 알 수 있겠지만 만약 휴대폰 같은 불법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 같아요. 그만큼 불법 마약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한 수사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반증이 될 텐데요. 식약처는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수사기관이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수사할 수 있게 마약 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했고 조만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마약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지급되는 신고 보상금도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사람 역시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마약 범죄 수사에 탄력을 기할 예정입니다.
0: 네, 앞서 그 수원 마약 의심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간이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정밀 검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0: 정말 상황이 요즘에 좀 심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런 소식들 때문에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조금 더 신경 쓰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마약 문제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1: 아, 네.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은 23년에 약 2만 7천 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에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2만 3천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여전히 2만 명을 넘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마약 범죄는 폐쇄적이고 은밀히 일어나는 특성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 즉 암수율을 많게는 드러난 범죄의 약 20배 내지 30배까지도 보고 있고 중독을 유발하는 특성 때문에 마약 사범의 재범률도 50%를 넘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불법 마약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20, 30대 젊은 층의 마약 범죄, 온라인 등을 통해 점점 교묘해지는 범죄 현상 등그 범위나 대상 수법을 고려할 때 보다 더 정교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0: 네, 정말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여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 뭐 어떤 것들 하고 있습니까?
1: 네, 마약 문제는 어느 한 부처나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국주시를 중심으로 15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약류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고 있고 식약처 역시 마약류 대책협의회의 일원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와 중독 예방 및 사회재활 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최근에 한 인기 드라마에서 OTT에서 하는 드라마에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사이에 마약 유통, 마약 중독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마약 문제 심각성을 다룬 내용이었는데 청소년과 관련한 어떤 마약 예방 교육이라든가 정책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1: 아, 네. 저희도 마약 업무를 하는 터라 사무실에서도 그 드라마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미래 세대가 마약의 위험성을 조기에 인식하고 건전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어른 세대가 연대해 협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식약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다양한 대상층에 마약류 예방 교육을 펼치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강의 중심보다는 뮤지컬이나 미술 활동 등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콘텐츠를 활용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 대학가에서 올바른 마약 예방 문화 확산을 하고자 대학생 마약 예방 활동단인 용기 한 걸음 메아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 20개 대학에서 올해는 40개 대학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튜브나 SNS 등에 송출하고 학군지 등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버스, 약국 등에도 오남용 예방을 위한 미디어 보드나 브로슈어 등을 활용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0: 네, 그것도 진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 언급했던 그 드라마에서 이것도 나왔었잖아요. 대학 준비하는 그 학생한테 엄마가 그거를 모르고 이제 공부 잘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주는 장면,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 정말 교육, 홍보 철저히 진행돼야 될것 같고요. 프로포폴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우려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법 유출 우려 사례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유출이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 등 마약류 취급자의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도입합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빈틈없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망을 운영해서 마약류 취급 이상 징후를 365일 모니터링하고 마약류 데이터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을 3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하고자 합니다. 7월 1일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신설해서 프로포폴과 같은 마취제 등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고 환자의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서 의사가 환자한테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이력을 조회해야 하는 대상에 프로포폴을 8월부터 추가할 계획입니다.
0: 사실 마약은 우리나라 문제만은 당연히 아니고 이거 세계적으로 좀 많이 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내일이 6월 26일이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어떤

0: 의미 있는 날인가요?
1: 네, 앵커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6월 26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이날을 지정하게 된 데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19세기 아편이 창궐의 사회 문제가 심각했던 청나라에서는 1839년 6월 임칙서라는 관료가 영국 상인들이 판매하던 아편을 압수해 대대적으로 폐기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유엔은 이 상징적인 사건을 기리기 위해 1987년 총회에서 6월 26일을 세계 마약 퇴치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마약 문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국제사회에 강하게 경고하고, 마약 근절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날이죠. 우리나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6월 26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마약 퇴치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새기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약 청정 국가로 다시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의료계, 학계, 관계부처를 비롯해 마약 예방 교육 강사, 사회재활 상담사 등 일선 현장에서 마약 퇴치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사회 마약 퇴치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기념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0: 네. 혹시 마약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들 계시다면 24시간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1342 용기 한 걸음 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센터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부담 없이 문자나 채팅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1342번 꼭 기억해 주시고 힘드신 분들 꼭 연락을 해 보시기를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이영희 사업기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오늘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의 선발 소식에 깜짝 놀라셨지요? 우리 대표팀의 캡틴 이 선수가 오늘 남아공전을 그라운드가 아닌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1차전과 2차전 모두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는데도 골 소식이 없자 홍명보 감독이 주장을 선발에서 빼는 초강수를 둔 건데요. 사실 이 선수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득점왕에 오른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영국 토트넘에서 오랜 세월 팬들의 사랑을 받다가 지금은 미국 무대로 건너갔습니다. 웃는 얼굴, 그라운드를 가르는 빠른 발, 그리고 동료들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까지 갖춘 월크린 이 선수. 대한민국 축구의 주장이자 간판 스타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1번 손오공, 2번 손흥민, 3번 손석구, 4번 손칼국수. 1번 손오공, 2번 손흥민, 3번 손석구, 4번 손칼국수.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분명히, 뛸 겁니다. 뛰겠죠? 근데 언제 이 선수가 결정적인 카드로 역할을 하게 될지, 그걸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월드 클래스지 않습니까? 이 선수, 예. 여러분 지켜보시면서 정답 주시고, 지금 남아공과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 3차전 치르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약 30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골 소식이 나오면 방송 중에라도 우선적으로 제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의 문자와 더불어서 정답 보내주세요.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이 선수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축구 주장, 간판스타 월클. 1번 손오공, 2번 손흥민, 3번 손석구, 4번 손칼국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울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친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 디워시, 혈액말소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주장, 간판스타 이 선수, 오늘 남아공 전에서 일단 벤치에서 시작을 했지만 언제 어떻게 투입될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1번 손오공, 2번 손흥민, 3번 손석구, 4번 손칼국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고요.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이 노래 듣겠습니다. 2010 월드컵 응원가입니다. 김장훈 싸이 함께 불렀어요. 다시 한번 대한민국.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알바 공고가 하나 있습니다. 일주 근무 시간이 딱 14시간 59분. 왜 15시간이 아닐까요? 1분만 더 길어서 15시간이 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 1분을 아끼려고 시간을 이렇게 공지를 한 거죠. 이런 쪼개기 계약이 사실 이런 동네 카페에서만 일어나는 거는 아닙니다. 최근에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가 있었는데요. 전체 30군데 중에서 지방정부 중 28곳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오늘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뭐 일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 사대보험 가입 같은 이런 부담으로 느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걸 너무 큰 부담으로 느껴서 이 사실 아까도 말씀하신 일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거나 아니면 그 계약 기간을 의도적으로 짧게 가져가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년 365일 중에 364일만 계약한다던가 이렇게 충분한 기간 법정 기간을 쪼개서 계약하는 걸 이 쪼개기 계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일주 15시간이나 되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면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대학 발생 휴일수당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데요. 그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계약 기간을 1년이 안 되게 설정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1: 쪼개기 계약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사대보험 같은 이런 거 부담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네. 그런 거 안 하려고 근로시간이나 계약기간을 쪼개서 끊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아니 그런데 14시간 59분은 좀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0: 너무 노골적이에요.
1: 근데 이렇게 이게, 공지를 네. 내도 괜찮아요? 그 공지 자체가 이게 걸리는 거 아닌가요?
0: 사실 이제 이게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에서는 일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이런 조항들이 전면 적용된다는 것만 표기돼 있고 그 미만의 이런 이제 딱 턱걸이 문턱 앞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는 이제 30분을 줄이던가 아니면 1시간을 조금 줄이던가 이제 그런 모습들은 많이 봤는데 너무 의도가 너무 부정적인 의도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니까 이제 우리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리꾼들 네. 사이에서 정말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공고 문구였는데 네. 그러면 네. 통상의 관례는 어떤 식으로 이 쪼개기 유형들이 있는 건가요?
0: 뭐 사실은 뭐 이게 그냥 이런 거겠죠. 완벽하게 이게 부담이 되니까 이게 완전하게 면탈, 법을 완전하게 이제 회피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진 않고요. 그냥 한 15시간이나 뭐 16시간 정도 된다면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이제 줄여서 그 계약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한 사람을 더 구해서 주휴수당을 적법하게 주시는 계약들을 많이 하죠. 결국에는 이제 1분 차이로 이렇게 계약서에 기재돼서 나타나는 이번에 제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휴수당을 제가 처음 봤고요. 이게 예전에 이제 우리는 4시간 근로에 30분 휴게 주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4시간에 일을 시키는 사장님이나 그 일하러 4시간 동안 일하러 오신 분이 30분 휴게해서 3시간 반에 급여만 받아가는 것도 달갑지 않고 또 30분을 어디 가서 쉴 때도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조금 극단적으로 5분을 줄이든가 아니면 1분을 줄이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써서 서로 양해하면서 이제 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요거는 조금 너무 나쁜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1년 미만의 이제 퇴직금 면탈 목적은요. 사실 이제 11개월 이제 우리 일반 노동 시장에서는 그 11개월 뭐 11.5개월 이렇게 계약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 6개월 계약하고 뭐 다시 1년을 계약하든가 아니면 3개월 계약하고 1년을 계약하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요. 조금 너무 극단적인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법적으로는
0: 네.
1: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위법은 엄밀히 말해서 아닌 거예요?
0: 사실 위법이라고 법을 위반했다라고 딱 찍어서 말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 15시간 이상 그러니까 우리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예, 주휴수당 줘야 됩니다. 퇴직금 줘야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금 줘야 됩니다. 뭐 휴일수당 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일주 소정 근로 시간에 14시간 59분 하면 나는 법에 위반한 게 아니네 라는 판단이 서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거기 인터넷에 나와 있는 채용 공고를 보면 휴게 시간이 공고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휴게 시간을 빼면 원래 우리가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 휴게 시간을 뺀 나머지 실근로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화수 목 근무하는데 이제 화수는 5시간 할 때 30분의 휴게를 정말 준다고 하면 14시간 59분의 논란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 있는데 휴게 시간이 아예 없으니까 저 시간을 다 일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0: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364일 계약 뭐 이렇게 하기도 한다면서요.
1: 민간에서는 사실 사라졌거든요, 이게. 네, 민간에서는 잘 없어요. 네,
0: 예.
1: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바로 이의 제기가 가능했기 때문이지만. 근데 그 공공부문에서 364일의 계약이 이제 적발이 됐는데요. 딱 보기에는 퇴직금을 피하기 위한 설계라는 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공공부문이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1년 단위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1월 1일 날 신정이니까 휴무하고 실제로는 일을 1월 2일 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1월 2일부터 당해년도 사업이 끝나는 12월 31일까지 계약하면 364일이 되는 거거든요.
0: 그러네요.
1: 예, 네, 제가 너무 선의해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0: 네네.
1: 이런 경우도 있을 거다. 근데 정말 중간에서 해서 364일 계약한 경우도 있다고 하면, 네, 이거는 퇴직금 대상이 안 되게 설계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예, 네, 너무 나쁜 의도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네.
0: 이런 쪼개기 계약이 어쨌든 종종 빈번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계약서를 예를 들어 받았다, 일하시는 분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할 때뭐 이거 사업주한테 뭔가 요구를 할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 사실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제일 극단적인 경우는 뭐냐면 우리 공공부문에서 그 시작되는 1월 2일부터 사업 기간이 12월 31일까지만 계약한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의도치 않게 364일만 계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의 종료 기간과 근로 기간을 명확하게 일치시킨다고 하면 예, 이분은 364일로만 근무해서 뭔가 더 어필하실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제되는 건 뭐냐면 올해도 사업 기간을 1월 2일부터 12월 32일까지 하고 또 내년에도 내가 발탁이 돼서 1월 2일부터 12월 32일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는 단절로 보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봐줘야 된다라는 게 예, 대부분의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고요. 그 연도 중에 만약에 뭐 저기 4월 1일 날 들어가서 내년도 뭐 3월 29일까지만 계약한다. 네, 이거는 정당하게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1년 계약으로 체결해 달라고. 그러면 이제 계약이 체결 성사되면 1년 단위로 체결하시면 될 거예요.
0: 그러면 앞서 먼저 짚어봤던 초단시간 쪼개기 유형의 경우에 보통 이제 아르바이트라던가 요럴 때 많이 활용이 될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뭘할수 있는 게 있나요?
1: 사실 우리는 이제 그 계약을 하면 계약이 무조건 우선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있는 취지는 뭐냐면 이 최저한을 보장해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형식상으로는 14시간 59분 기재해놓더라도 이 상시적으로 15시간이 넘는 것을 확인만 시켜주면 바로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는 1분 차이로 입증을 하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진짜 뭐 그건다고 하면 그 일찍 퇴근시켜 줬을 거고 아니면 딱 맞춰서 퇴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항상.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증 자료를 구비해서 나중에 권리 주장하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셀프로 할수 있는 그 앱에서도 그 사각 기록을 할수 있는 앱들이 많으니까 그걸로 예, 좀 기록들을 쌓아 두셨으면 해요.
0: 네. 최근에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근데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는데, 그것 좀 정리해 주세요.
1: 사실 이제 놀라실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공공부문에서는 잘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요. 그 가장 기초적인 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1시간 이상이요. 근데 그 미실시한 그 기간이 10곳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그 14일 이제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금품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되는데 이 14일 넘겨서 준대도 12곳. 심지어 이제 임금 지급 위반한 데도 12건, 근로계약서 안준 데도 20곳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연장 휴일 수당 임금 직접 체불한 데도 9건이나 적발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공무직이 이제 우리가 근로기준법 공공부문에서 일하지만 그 근로기준법 적용받으시는 분을 공무직이라고 하거든요. 이 공무직과 다른 분들 간의 직무수당, 가족수당, 뭐 명절 상여금 이런 각종 수당들의 차별적 처우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무려 예, 28곳에서 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단순히 이제 계약 기간 364일을 체결한 곳도 예, 많지만은 이렇게 기초적인 노동 질서도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이 공공 부문에서는 이 인사 담당자 한 분이 이제 다 이 계약을 컨트롤하고 운영을 하시니까 요 우리 인사 담당자 분 여기 노무 담당하시는 분들의 기초 노동법 교육이 필요한지 예, 좀 의심됩니다. 그래 좀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지방 정부 조사 대상 30개 지방 정부를 네. 점검했더니 이제 네.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총 합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그중에 네.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가장 많았던 거는 뭐 근로계약서 이런 부분인가 봐요. 작성 교부 위반.
1: 네, 맞습니다. 이게 제일 많은 작성 것 같아요. 작성 교부가 20건이나 적발됐고요. 아, 그다음에
0: 그러니까요.
1: 연장 휴일 수당 일시켜놓고 수당 안 준 것도 9건이나 적발됐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 공공부문이어서 네. 공공부문에서 이런 적발이 있었다고 하니 좀 그 부분이 조금 더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 그렇죠. 이제 공공부문에서는 선도적 역할과 법 질서를 먼저 확립해 주셔야지 민간에서도 확산되고 좀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럼 민간에서는 이렇게 항상 근로기준법이 강화되고 있는데 있는 사업주들의 불만이 항상 많은데 공공부문에서까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정말 씁쓸하네요.
0: 네. 그래서 같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채용 네. 사전 심사 제도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건 어떤 네. 제도고 이게 어떤 네. 뭐 역할을 하는 건가요?
1: 사실 이제 채용 사전 심사제는 지난 지지난 정부 때죠.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서 비정규직 채용의 남용을 그 막기 위해서 2018년 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전 심사제는 비정규직 채용할 때 정말로 이게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일시적인 간헐적인 업무 이제 정말 단기로 필요한 업무인지를 그 심사받고 채용하도록 한 제도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기구가 만들어지고 유명무실하고 지금 30 곳 중에서는 심지어 이런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 내실화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0: 비정규직 채용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네. 2018년에 도입한 제도 채용 사전 심사 제도라는 건데 누가 네. 심사하는 건데요?
1: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방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이 그 사전 심사의 운영 위원회를 꾸렸다고 하면 지금은 앞으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의 외부 운영 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위촉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너무 운영되니까 잘 안 되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조금 더 이제 공식화된 외부에도 운영 위원들을 섭외 위촉해서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0: 근데 이 제도를 꼭 모든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모든 이게 공공부문에만 해당되는 제도인가요?
1: 그렇죠. 이제 공공부문에서 이제 사전 심사 제도 운영하도록 이제 하고 있으니까 아직 민간에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직을 체결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제재가 없습니다.
0: 근데 일부 기관이 이런 제도를 도입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이건 그냥 네. 권고 사항인 건가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1: 사실 우리가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그 밑에 하부 기관으로 이제 시달되는 그런 내용들 가이드가 있으면 그 내부적으로는 그 지켜야 되는 규율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목에 들어가는 거죠.
0: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좀 그러니까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이건 필요하다, 좀 심각하구나 이걸 느껴서 이제 대책을 네. 마련했는데 그중 하나가 공정수당이 눈에 띕니다. 이거 설명 좀 네. 부탁드려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실업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단기 계약 일자리로 조금 실업률을 방어해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부문에서의 그 단기 일자리,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가 많아진 것도 사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것처럼 1년 미만 계약이 횡행하게 되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공정수당을 도입해서 비정규직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공정수당은 이제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서 기준 금액의 10%부터 8.5%까지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에서 2개월까지는 38만 2천 원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에서 12개월 되시는 그 분들은 공정수당으로 248만 8천 원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비정규직 1년 미만 하시다가 퇴직금 대상이 안 되지만 이 수당을 지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정규 그러니까 단기일수록 그 10% 요율을 적용해서 조금 더 그 장기적으로 하시는 비정규직보다는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0: 1년 미만 계약 자체는 뭐 할 수는 있는 거예요?
1: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안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려면은 아까 사전 심사 제도에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정말 해야 되는 거냐, 그 왜냐 이런 것들을 밝혀서 하도록 이제 운영을 내실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0: 이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1: 사실 이제 그 결국에는 지방 정부들의 의지가 달려 있겠죠. 또 우리 중앙 정부에서도 감독하는 것들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그동안 너무 지방 정부에만 내버려뒀더니만 잘 안 된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공공부문 불합리 관행 그 신고 상담센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상담센터를 이미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발되더라도 시정 권고에만 거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 더 유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상담이 들어오면 적발이 되면 평가와 예산에 있어서 이제 그 조금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기초노동 질서를 공공부문부터 잘 바로 잡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기대해 봅니다.
0: 네. 네. 지금 이런 대책들은 사실 다 공공부문에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은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비정규직 처우 문제는 민간에서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1: 맞아요.
0: 민간 영역에 대한 어떤 조치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1: 사실 민간 영역에서 확산하려면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비정규직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 기간제법에서 그 2년 이내에는 그 계약직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이제 기간제법이 있기 때문이고요. 더더군다나 이 법에 2년의 제한의 예외는 만 55세 이상 준고령자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2년의 제한의 예외도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판례에서는 갱신 기대권이라는 이 법리를 펼쳐서 매년 계약이 반복돼 올 경우에는 이분은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기대권 인정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면 좀 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그런 판례 법리가 형성돼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조금 더 그 노동자 측면에서는 이 계약 기간 정규직의 신분 안정을 원하는 거고 우리 그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인력의 고용 유연성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개의 그 측점이 어떻게 잘 조화가 되고 돼야 될 텐데 그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듣고 계신데요. 지금 남아공과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 펼치고 있습니다. 10시에 시작을 했잖아요, 경기를. 지금 1시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스코어 0-0입니다. 전반 종료했습니다. 아, A조 예선 최종전인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을 해주고 계세요. 문자로도 많이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1069번님이 그 와중에 오늘은 축구 경기 청취하느라 슬라생 라디오는 패스합니다. 죄송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0: 네. 6635번님도 축구 때문에 슬라싱 집중 안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해하지 마세요. 예, 즐겁게 축구 보시고 응원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의 여러분들의 이 기운이 응원의 그 열기가 우리 선수들에게 좀 전달이 돼서 좀 골이 후반전에 많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골이 많이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SAT 문제 아시죠? 오늘 월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주장 이 선수가 벤치에서 시작을 했어요. 언제 어떻게 쓰일지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선수 누굴까요? 1번 손오공, 2번 손흥민, 3번 손석구, 4번 손칼국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간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서 여러분 응원의 문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0134번님, 대한민국 승리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선수 화이팅! 예, 열심히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축구 보시면서 11시에 슬라생 2부 시작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 (목소리)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고 바람이 불며 선선합니다. 오늘 심한 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최대 80mm가 예상이 되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 광주 28도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예년 이맘때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동쪽 지역은 강릉 21도 등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이 도심에서는 월드컵 3차전 광화문 거리 응원으로 세종대로가 광화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사이가 통제가 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들은 곳곳에 작업 구간이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가는데 원릉교 부근 1차로 막고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잠깐 밀리고 있고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로 못간 지점 4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뒤쪽으로 마포대교 부근부터 작업 지점까지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반대편 일산 쪽으로도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전 10시부터 남아공과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반전은 0-0으로 종료된 상태입니다. 대표팀은 오늘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를 확정해 미국 LA에서 열리는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됩니다. 만약 조 2위로 올라갈 경우 오늘 새벽 경기 결과에 따라 개최국과 캐나다와 맞붙게 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선박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선박 5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해수부는 우리 선사 운용 선박 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은 21명입니다. 오늘 6.25전쟁 76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 유공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진정한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지명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야당은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부동산 매각 차익 문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을 고리로 지명 철회와 사퇴를 압박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후보자 해명을 들어보면 될 일이라고 맞서고 있어 공방이 예상됩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회와 전 목사가 기부금 등을 모아 자유통일당 측에 불법 정치자금으로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 확보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하철 내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 대용량 리튬 배터리와 이를 장착한 전동 킥보드 등의 반입이 전면 제한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해서 160W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 배터리와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이동장치를 역 내에 들고 올 수 없도록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위순 감옥에서 남긴 글씨가 경매 시장에서 27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K옥션은 어제 열린 메이저 경매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목 백인당중 유태화와 1910년 2월 14일자 사형 판결문 유인본 한 세트가 27억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이맘때 초여름 수준을 보이겠고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은 낮까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1도, 광주 2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94.5 메가헤르츠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열고요. 이렇게 11시가 되면 2부로 넘어옵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지금 A조 3차전 열리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상대로 우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열심히 경기를 뛰고 있는데요. 현재 전반전이 종료된 상태예요. 0-0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후반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SAT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오늘 이 경기에 그 선발 명단이 아침에 먼저 이렇게 속보로 떴잖아요. 그걸 보시고 아마 놀라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월클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주장, 간판 스타 이 선수가 일단 벤치에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누굴까요? 이 선수 누굴까요? 영국 토트넘에서 오랜 세월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은 미국 무대로 건너가서 활동을 하고 있죠. 1번 손오공, 2번 손흥민, 3번 손석구, 4번 손칼국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서 응원의 문자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4568번님, 슬라생 들으면서 우리 국가대표팀의 득점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696번님, 후반전에는 캡틴 이 선수의 멋진 골을 기대해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6635번님, 이 선수가 없으니 지금 남아공 수비가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전반전에 대한 아쉬움과 평가를 남겨주셨고요. 5215번님은요, 손칼국수 먹으면서 축구 봐야 되겠습니다. 파이팅!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덧 좀 이른 점심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점심 준비를 하시거나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손칼국수는 어떤가요? 1214번님, 이겨라! 이긴다! 3대 0! 3대 0으로 이긴다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기대 섞인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2966번님, 꼭 이겨서 32강 진출 바랍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5801번님은요, 오늘 새싹 문자시거든요. 여행 가면서 차 안에서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디로 여행 가십니까? 궁금합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보내신 문자네요. 감사합니다. 즐겁게 여행 가는 길, 저희 슬라싱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즐거워지셨다면 너무 제가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3285번님은요, 오늘도 우리 축구팀 화이팅 하세요. 라고 하셨고, 아마도 이제 이 선수 이름을 쓰시면서 타이밍이 중요하겠네요. 라고 남기신 걸 보니까 이 선수가 언제 투입되느냐, 그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2929번님, 오늘은 꼭 골을 넣길 바랍니다. 이 선수 오늘 꼭 골이 터지기를 응원하는 문자도 많습니다. 화이팅! 이라고 하셨고요. 5856번님, 오늘 승리 믿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6866번님, 정답은 알고 있는데 이 선수 지금 빠져 있어서 아쉽네요. 그래도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투입되지 않을까요? 왜 후반전에서 열심히 활약하지 않을까요? 다들 그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0507번님은요, 엄청난 선수죠. 언제나 흥했으면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4강 기원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4강, 뭐, 갈 수도 있죠. 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대한민국 축구 주장입니다. 월클 간판 스타 이 선수 후반전에 나오겠죠? 선수 누굴까요? 1번 손오공, 2번 손흥민, 3번 손석구, 4번 손칼국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0: JTBC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방송 콘텐츠 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북중미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을 보유한 JTBC가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혹시 월드컵 못 보는 거 아니냐라는 시청자들의 불만,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 언론 미디어 그룹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정말 월드컵 중계가 차질을 빚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화면이 끊기는 블랙아웃 사태까지 우려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사태의 원인과 파장 그리고 한국 미디어 산업의 미래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동국대 대우 교수이자 전 SK 브로드밴드 경영전략 그룹장 조영신 미디어 산업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조영신입니다.
0: 축구 보다 오셨죠?
1: 네.
0: 네, 여러분 좋은 소식, 여러분이 기다리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골 소식이면 너무 좋겠는데 후반전 지금 시작한 지 한 3분 정도 됐는데요. 손흥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교체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셨던 자 후반전 기대하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은 바람이 있다면 이어폰이라도 한 귀에 꽂으시고 설라생 함께 들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교수님 오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눌 것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이럴 만한 일이 맞기는 합니다. JTBC의 기업회상 신청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임직원들은 놀래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일 거고요. 시장 전체도 언젠가 한번 터질 일이 결국 터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된, 예상된 미래? 근데 그 미래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터져버려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초유의 사태를 다 맞이한 거죠.
0: 초유의 사태입니다. 초유의 사태인데 언젠가는 터질 일이 터졌다. 예측된 미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부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도 북중미 월드컵 지금 뭐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집중하면서 보고 있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아공과 우리나라 3차전 조별리그 3차전 펼쳐지고 있는데 중계권을 갖고 있잖아요. JTBC가. 이거 끝까지 월드컵 못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못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1: 그럴 확률은 없다고 봐야죠. 현실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미납 금액이 좀 있는 걸로 나오긴 합니다만 전체 지불한 금액에 대비해서는 미납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북중미 월드컵을 못 보거나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확률적으로는 그쪽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파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걸 뺀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0: 네. 중계권료 일부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서 월드컵 못 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언론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게
1: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0: 보도를 했어요.
1: 결국은 주고받는 거래의 문제인데요. 이건 어쨌든 지금 상황이 뭐 광고 수익이나 등등이 조금 더 올라갈 룸도 있고 그래서 그 금액은 어떤 식으로든 지불할 수 있을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걱정은 할 수 있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0: JTBC에서도 결승전까지 문제없이 중계하겠다라고 네. 밝힌 상황입니다. JTBC가 중계권 따낸 이후에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판매 시도했잖아요. 그런데 KBS만 받고 나머지 SBS나 MBC 같은 경우는 받지 않았잖아요. 받지 않은 두 방송사는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1: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는 JTBC가 괘씸했겠죠. 그동안 자기들이 코리아 프리라는 형태를 통해서 중계권을 확보해 왔었는데 이번 경우는 JTBC가 단독 중계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앞서서 뭐 가격을 정하고 뭐 판이 안 판이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들한테는 불쾌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해놓고 본다면 올해 월드컵이 손익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시장에서는 많이 했었어요. 뭐 홍명보호에 대한 기대도 워낙 낮았고 그래서 아마도 새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첫 경기부터 패하거나 등등에 대한 예상치가 훨씬 높았고 광고시장에서도 다 합쳐서 100억 정도 광고 수익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굉장히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JTBC가 제시한 금액이 지나치게 높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되는 몫을 진 것이고 MBC는 준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실리라고 하는 그 속에서 갈등을 하다가 상대적으로 그 시기에는 실리를 택한 것이고요. SBS는 양쪽 눈치 보다가 그 실리에 동참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 1승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다른 국면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0: 네. 월드컵 중계권 때문에 이번에 JTBC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이 부분 맞습니까?
1: 중계권 자체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어차피 결국 뭐 파산 신청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회생 신청을 하게 되는 한 200억 정도를 지불하지 못했던 건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일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월드컵 중계권 비용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추정은 해볼 수는 있을 텐데 전체 틀로 보면 그건 아니겠죠. 이게 뭐 중앙 JTBC의 부채 비율이나 중앙그룹의 부채 비율 여러 가지를 보면 유동성 문제가 지금 닥쳐서 벌어진 문제지 그 과정에 한 10% 5%는 중계권 문제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중계권 때문에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0: 네. 지주사인 중앙홀딩스 비롯해서 JTBC, 컨텐츠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 P&I 등 중앙그룹 5개사입니다. 지난 15일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을 했습니다. JTBC가 206억 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 상환하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 선언한 지 사흘 만에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이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JTBC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지금 중앙그룹 5개사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범위가 너무 확대됐잖아요. 이거 근본 원인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1: 첫 번째는 JTBC가 적자를 너무 오래 본 거죠. 그러니까 종편 4사 같은 경우에 2016년도부터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MBN, 뭐 채널A, 그리고 뭐 TV조선 등이 초기 한 3, 4년 동안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면서 적자를 봤다가 2016년도부터는 흑자 기조로 돌아서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MBN 정도만 중간에 약간 뭐 걸림돌이 있었을 뿐 대부분 그 이후엔 다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유독 JTBC는 2개년 정도 흑자를 기록한 걸 말고는 계속 적자를 안고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10년, 그러니까 종편 이후가 한 15년 정도 됐으니까 15년 정도에서 2년을 제외한 13년을 적자로 있었으니까 이 기업이 제대로 작동하기는 어렵죠. 이게 그래서 계속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증자를 하려고도 했었고 뭐 사재 출연도 조금 했었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거의 버텨왔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 맥락에서 2019년도 그리고 팬데믹 그리고 넷플릭스 들어오는 이 과정이 한국 미디어 사업자들한테 약간의 착시를 줍니다. 한국 컨텐츠가 너무너무 잘 됐잖아요.
0: 네네네.
1: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 컨텐츠가 대박을 터뜨리는 것도 보이고 방송사의 수익 구조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자신들이 피보팅할 수 있는 사업은 스튜디오라는 게 그 당시의 컨센서스였던 거죠. 그래서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도 스튜디오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었고 선제적으로 JTBC도 SLE를 중심으로 해서 스튜디오 체제를 만들려고 했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SBS, KBS, MBC 다 드라마 제작국을 분리해서 스튜디오를 만드니 안 만드니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사의 수익 구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미래 시장이 방송사에 없다고 한다면 콘텐츠가 미래 시장일 거다라는 생각을 2019년, 20년, 21년 이 시기를 다 한 거예요. 다 했는데 문제는 다른 사업자는 그 과정에서 포기를 하거나 줄이거나 등등을 했을 텐데 했는데 카카오 엔터하고 JTBC는 한 거죠. 외부에 투자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건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베팅에 가까웠던 거죠. 자신이 충분히 그러니까 플랜 B가 발생했을 때 버틸 수 있는 룸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플랜 A만 본 거죠. 성공했을 거다. 만약에 그게 성공했다면 모든 사업자한테 로망이 됐을 텐데 지금 상황은 플랜 B가 없는 플랜 A만 가지고 했고 결국 그게 지금 유동성 문제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넘어간 거니까 비전은 맞을 수 있었으나 자기의 체급에 맞지 않는 비전을 꿈꾼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0: 말씀 중에 언급하신 스튜디오 구조라는 것은 뭐 자체 제작 이런 걸 의미합니까?
1: 자체 제작이 아니라 별도의 제작 사업자를 하는
0: 제작
1: 거죠.
0: 제작 사업자를 운영하는
1: 거죠. 네, 제작 사업을 하는 거죠.
0: 근데 사실 JTBC 같은 경우는 드라마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잘 안 된 것들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워낙 기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건이 있어요.
1: 아, 그럼요.
0: 그럼에도 했어요. 불구하고 이거를 수익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네. 흥행을. 네. 그건 왜 그랬을까요?
1: 그러니까 CJ E&M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만들었을 때는 한 70%의 지분을 가지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지분이 많은 사업자잖아요. 그럼 연결 재무에 잡힙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잘하면 CJ E&M의 수익도 증가하는 구조가 나오겠죠. 그런데 네, 네, 네. JTB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를 계속 지속을 했습니다. SLL을 만들면서 거기에 지분을 태울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없죠. 그래서 지금 구조를 보면 SLL의 지분의 한 3%, 정확하게는 2.73%만 가지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JTBC는. 무슨 얘기냐 하면 SLL의 수익이 좋아도 JTBC의 수익으로 잡히지 않죠. 근데 두 번째는 SLL을 미래 사업으로 선정을 했으면 이 사업자를 IPO를 하거나 성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SLL의 매출 구조가 탄탄해야 됩니다. CJ E&M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빌드업 할 때도 약간 다른 데보다 비싼 값으로 콘텐츠를 사주었듯이 JTBC도 SLL을 키우려면 중앙그룹 내에서 해당 콘텐츠를 비싸게 사줘야 되는 거죠. 정상가 이상으로. 그러면 JTBC 입장에서는 비용은 증가한 거고 네. SLL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이 JTBC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니까 갈수록 상황은 안 좋아지죠. JTBC 입장에서는.
0: 네.
1: 다만 그 상황에서 SLL이 IPO를 하고 그래서 시장 가치가 높아지고 등등 했으면 중앙 전체 그룹의 손익은 올라갔을 텐데 그거조차도 끝내지를 못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운턴으로 빠진 거죠.
0: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경영자들이 잘못 경영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즘 미디어 환경이 너무 급변하고 있고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사실 방송사들도. 그럼 미디어 환경의 변화의 영향도 있을 텐데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뭐가 더 잘못된 거예요?
1: 경영자가 잘못한 거죠.
0: 경영자가 잘못이네요. 경영자가 잘못했네요.
1: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0: 그렇죠.
1: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사업자는 지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거고 어떤 다른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거니까 그 안에서 전략적인 실패, 전략적인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겁니다. 다만 그때의 꾸었던 꿈 자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어려울 것 같고 그 꿈을 꿀 수 있는 기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경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0: 네, 네.
1: 실패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비전, 요 차이겠죠.
0: 근데 JTBC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금력이 그렇게 튼튼한 회사는 아니라고 이제 앞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앙그룹이라는 큰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어떻게 JTBC가 여기까지 왔나를 볼 때 뚜껑을 열어보니 문제는 중앙그룹까지 다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어떻게 이렇게까지라는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1: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2016년도 이후에 전체 그러니까 중앙미디어 그룹이 선택했던 전략들이 시장 상황하고 계속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메가박스도 우리나라 관객 수가 2억 명을 돌파하는 그 시점에 메가박스를 인수를 한 건데 그러면 그때는 영화 시장이 호황기잖아요. 호황기에 극장을 인수를 하고 극장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하고 거기서 제작을 하고 등등 하는 것들이 틀린 대답은 아니죠. 근데 그때 팬데믹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큰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투자를 했는데 팬데믹이 터져버렸으니 이때부터는 자금수리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꿈꿀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꿈을 꾸긴 했는데 그게 시장 상황하고 계속 안 맞아떨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행했던 것이고 근데 그 불행을 지탱해 주는 건 사업적인 관리의 능력인데 그 관리 능력이 좀 아쉬운 대목인 거죠.
0: 이번에 회생 절차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상화 가능성 어느 정도로 예측하세요?
1: 그건 사업자의 의지일 텐데요. 저는 중앙미디어 그룹이 회생은 하지 않을까, 청산은 가지 않고 회생 절차를 밟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보고요. 다만 그 모습이 지금의 JTBC 모습은 아닐 거라서 그것 때문에 한국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알파 하나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시장 구조를 어떻게 그리고 산업이 진행해야 될 방향성에 대한 그림을 그릴까에 대한 질문은 남아있습니다.
0: 이번 사태가 이 방송 미디어 현장, 콘텐츠 생태계 쪽으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 변화 속에서 혹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1: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JTBC는 다른 종편 사업자에 비해서 매년 10편에서 12편의 드라마를 만들었던 사업자.

0: 그리고 예능도 연간 단위로 치면 서너 편을 만들었던 업체고. 근데 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JTBC가 지금처럼 드라마를 10편, 12편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1: 네.
0: 그럼 한두 편 정도 만든다고 치면 10편의 제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사들이 연평균 한편 내지 두 편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면 10개 사업자, 많게는 20개 사업자의 일거리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붙어 있는 협력 업체나 용역 사업자들이 붙어 있을 거잖아요.
1: 네.
0: 드라마 하나 만들면 100여 명이 붙어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10편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제작사의 10개, 12개의 제작사의 일거리가 사라진다는 얘기고
1: 네.
0: 그 뒤에 붙어 있는 2, 3천 명의 일거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 분량이 빠지고 나서 한국의 콘텐츠 제작 기반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되게 심각하게 남는 거죠.
1: 그러면 그 질문이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상하신다면 어떤 답이
0: 지금은 답을
1: 그려지세요?
0: 찾기가 되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은 찾기가 어려울 텐데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시장이 급격하게 불타올랐다가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빠졌으면 자연적으로 그 안에서 최적화를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텐데 한류를 목도하고 K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과정을 목도한 이 시점에서 벌어진 건 너무너무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는 다르겠지만 한국 드라마는 이제 겨우 한 6년치 정도 된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게. 그러니까 사랑이 먹일래로 따지면 30년이 넘는 주목도지만 실제로 그건 동시대 글로벌 사업자들이 좋아했던 콘텐츠는 아닌 것이고 국지전이었던 거고요.
1: 네.
0: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콘텐츠의 주목을 받았던 건 킹덤 이후에 벌어졌던 한 6년 정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케이팝하고 비교를 하면 케이팝의 보아가 등장했었던 그 시점 정도가 아닐까? 아시아 시장 정도에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고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는 확장을 못했던 그 시점에서 조금 더 빌드업을 해서 BTS까지 나왔던 케이팝인데 우린 지금 그 길목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을 조금 더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목적성이 분명하다면 편수를 유지해 줘야 되고 그 편수가 유지되면서 다양성이 확보되는 이 재정적 조치가 지금은 필요해 보인다라는 게제 생각인데 뭐 그게 항상 제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서요. 네.
1: 그렇죠. 박사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한국 콘텐츠 시장의 20%가 무너질 수도 있다.
0: 네. 그게 이제 아까 제 산수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10편의 드라마가 빠진다. 지금 연평균 따지면 한 편도 못 만드는 제작사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1: 예.
0: 자, 그렇게 따지면 10개 제작사가 무너진다. 10개 제작사가 무너지면 그 뒤에 붙어 있는 용역사나 협력사가 동시에 연쇄작용을 하는 건데 그 인원을 계산해 보고 그들이 만들어낸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1: 네.
0: 우리나라 전체의 이 콘텐츠 시장이 20%, 15%, 20%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만큼이 무너지는 사라지는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JTBC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상파 3사도 쉽지 않고 뭐 넷플릭스 OTT 업체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서 돈 벌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디어 시장 전체가 구조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끝으로 20초 있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잘 대처하기 위해서 뭐 정부라든가 관계 당국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0: 일단 지금 불이 났으니까 불을 꺼야 되고요. 불을 끄고 나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조치를 취해줘야 되니까 저는 지금 변제 제후순위에 있는 협력업체나 용역업체에 대한 긴급자금이라도 투입되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0편에서 130편 정도의 편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 드라마가 BTS를 꿈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지금까지 조영신 미디어 산업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네, 지금 남아공과 한국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후반 22분 지났습니다. 현재 남아공이 한 골을 넣어서 1대 0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답, SAT 정답 손흥민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32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며 조국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전장을 누빈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6.25 전쟁 제76주년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국민을 대표해 유공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평화의 오늘을 누리고 살아가는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 바로 유엔 참전 용사들이라며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토대에는 동방의 작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청춘을 바친 유엔 참전 용사의 거룩한 헌신과 희생이 서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와 관련해 경쟁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원팀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집권당임을 증명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가장 강했던 순간은 언제나 흩어져 있다가 다시 손을 맞잡았을 때이고 반대로 무너졌던 순간은 우리 안의 벽이 높아졌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며 협박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포기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포용과 개방의 실천 방법이고 지지율도 반등시킬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큰 양보를 하고 있다며 협상이 아주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미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을 위해 연방 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크게 앞서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매우 강력한 상황이라며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압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용감한 이란 국민이 보여준 저항과 권위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양해각서가 미국의 패배 선언이 된 것이라며 중동 지역의 안보는 반드시 영내 국가들에 의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선박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선박 5척에 추가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해수부는 우리 선사 운용 선박 5척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은 21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 척은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고 싱가포르로 가는 HMM 벌크선 나레호를 포함한 다른 4척은 제3국이 목적지입니다. 이제 해협 4척에 대기 중인 우리 선박은 13척으로 줄었습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현지 시간 24일 회계연도 3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발표 전 월가가 주목했던 장기 공급 계약 현황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16건의 전략적 고객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협의 중인 계약까지 완료될 경우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 계약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발 훈풍에 코스피가 장중 5% 안팎까지 급등하면서 90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4% 오른 8703.42로 시작한 뒤 상승폭을 확대하며 한때 8929까지 올랐습니다. 이 같은 급등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전 9시 7분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순 매수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순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 출발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과 가이던스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국제금값이 3% 넘게 급락해 지난 1월 사상 최고점보다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뉴욕 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이 하루 전보다 3% 내린 온스당 3,992.44달러, 우리 돈 617만 원의 거래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하락으로 고점 대비 낙폭은 28%에 달했는데 통상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은 약세장 진입의 기준으로 통합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억제 강조 발언에 이어 미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금리 인상 기대를 키우면서 금값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가상화폐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 가격도 2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새벽 2시 45분쯤 24시간 전보다 5.7% 하락한 59,014달러까지 떨어지며 지난 2024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년간 비트코인 가격의 주요 저지선으로 여겨온 6만 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게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또 국적을 확인하겠다며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들에 대한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소환합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후 1시 반 이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근데 1사단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초동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이를 국방부로 회수하는 과정을 조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수사단을 이끈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항명죄 수사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2도, 습도는 58%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5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올해 78이신데요. 2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최근에는 혼자서 은행 일조차 보지 못하실 만큼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어요. 저와 동생이 수시로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각자 가정이 있고 직장 생활도 하다 보니 24시간 어머니 곁을 지키기 벅찬 상황입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큰오빠입니다. 오빠는 몇 년 전에 쇼핑몰 사업을 크게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결국 갈 곳이 없어지자 짐을 싸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엔 자기가 곁에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실제로 어머니 곁에서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오빠뿐이었으니 내심 고마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자꾸 이상했습니다. 왠지 찜찜해서 어머니 통장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빠가 야금야금 빼간 돈이 무려 1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따져 물었죠. 오빠는 어머니 생활비랑 간병비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자기 빚을 갚거나 사업 핑계로 빼다 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엔 아예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까지 팔아치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웃 주민이 그러는데 어머니 대신 서류를 챙겨다니며 부동산에 시세를 묻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저와 동생은 어머니를 위해서 성년 후견인을 세우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눈치를 챈 오빠가 자기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직접 돌보고 있으니 무조건 자기가 후견인이 돼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비투성인 큰오빠가 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을 막을 방법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이죠. 그런데 곁에서 돌본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피 같은 재산에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에서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2: 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예금이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지금 사연자분 성년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걸 알아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한정 후견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2: 네, 성년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 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제휴 으로 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한하여

0: 가정법원이 개시하는 후견 제도이고요. 네. 한정 후견은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개시되는 후견으로 성년 후견보다 정신적인 제약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1: 네. 그럼 사연자분 같은 경우 이제 어머니가 치매 진단받은 지 한 2년 정도 됐고 은행 업무나 재산 관리 좀 혼자 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0: 네, 사연자분의 어머니처럼 치매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됐고 네. 은행 업무나 재산 관리를 혼자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러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해당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이제 치매의 증상은 뭐 종류나 원인,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네. 치매 진단만으로 곧바로 의사 능력이 부인이 되거나 성년 후견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네. 의사의 감정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 네. 그러면 성년 후견 신청한다고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0: 네.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에 개시하는 심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본인과 동생은 당연히 이제 어머니의 자녀시니까 사촌이네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청구는 어머니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하면 되고요.
1: 네.
0: 가정법원은 심판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어머니 정신 상태에 관한 감정을 시켜야 하는데
1: 네.
0: 정신 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 뭐 예를 들어 소견서 같은 건 네.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감정 없이도 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사연자분은 당장 큰오빠가 아파트를 팔아버릴까 봐 좀 걱정하고 계세요. 이거 막을 수 있는 빠른 조치도 있을까요?
0: 네, 아무래도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사이에 막 오빠가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사전 처분이라고 해서 임시적으로라도 후견인을 선임을 해달라라고
1: 네.
0: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임시 후견인이 선임이 되면 성년 후견 및 한정 후견 사건의 임시 후견인에 대해서는 한정 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1: 네.
0: 임시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사람이 성년 후견인으로 이제 지정이 됐다라고 할 때 재산 관리에 관한 권한은 어디까지 주어지는 걸까요? 이제 후견인이 어머니 예금 인출이나 아니면 부동산 처분 이런 것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0: 네. 원칙적으로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 어머니죠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법정 대리권을 가지기 때문에 어머니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등 모든 재산 관련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에서는 너무 무분별하게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경계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후견 감독인이 되는 경우 이제 금전 차용 부동산 또는 이제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이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제재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후견인으로 누군가가 이제 지정됐다라고 하면 바로 그렇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그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좀 감시하거나 막는 안전장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후견인은 재산조사랑 목록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데요. 여기서 긴급 필요한 경우란
1: 네.
0: 재산 목록 작성 완료 이전에 이제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아니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또한 가정법원에서는 성년 후견인의 임무 수행을 감독하고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어머니가 치매이신데 치매인 어머니를 억지로 구슬려서 어머니가 직접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든다면 이거 나중에 이제 성년 후견인이 이 매매 행위 취소할 수 있을까요?
0: 네, 성년 후견인 개시되면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따라서 성년 후견 개시 이후에 어머니가 단독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네.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성년 후견은 전면적인 보호, 한정 후견은 필요한 범위의 제한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게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것만으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이제 정신 상태가 중요한데요. 이런 성년 후견은 어머니 주소지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파트 처분 위험이 높다라고 하면 후견 심판과 함께 임시 후견인 선임을 함께 신청해서 재산을 보호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성년 후견인 선임이 되면요. 어머니 재산 관리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재산 처분은 법원의 통제와 감독 아래 이루어진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테리어 업자들이 층수를 착각해서 403호가 아닌 303호, 그러니까 엉뚱한 남의 집을 통째로 철거해버린 건데요. 공사반장은 4층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작업자들은 매트 밑에 열쇠가 있길래 여긴 줄 알았다며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멀쩡한 남의 집을 부쉈으니 당장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겠다라고 하는 고의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부쉈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주소를 헷갈려서 남의 집을 철거했다면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법상 단순한 실수로 인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분명히 따져볼 수 있죠. 그리고 직접 철거한 작업자도 책임이 있지만 현장을 지휘한 단장이나 인테리어 업체도 책임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민법에는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직원을 고용한 사람이나 업체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주소와 호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 그리고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함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피해자는 집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과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권진아의 Fly Away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심한 더위 걱정은 없지만 곳곳에 강한 소나기 소식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 곳곳에 5에서 최대 8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동해안은 낮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 광주 28도, 대구 25도 예상이 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도심 월드컵 3차전 광화문 거리 응원으로 이 세종대로는 광화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사이가 통제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근에서 잠깐 서행입니다. 반대편 일산 쪽으로는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만 밀리고 있고 한강 다리 중에서는 월드컵 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내부순환로는 양방향 정체가 모두 풀린 상황이고요. 이어지는 북부간선 도로가 외곽 구리 쪽으로 월릉에서 신내까지만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남아메리카 북부에 위치한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5에 이르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용 기자, 규모 7.5면은 상당히 큰 규모 기진인데요. 발생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3: 네, 미국 지질조사국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지진은 베네수엘라에서 현지 시간 24일 오후 6시쯤 일어났습니다. 두 차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규모 7.2로 수도 카라카스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카리브해 연안의 모론 지역 서쪽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어 40여 초 뒤 모론 남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서 더 강력한 규모 7.5의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지진의 깊이는 각각 13, 10km 정도였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한때 인접국들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1: 네, 강진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강타를 하면서 건물들 피해도 컸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3: 네, 외신을 통해 들어온 화면들을 보면 주택으로 보이는 건물이 그대로 주저앉거나 고층 아파트 벽면이 뜯겨나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방대원을 비롯해 수색이나 구조에 나서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연쇄 강진이 발생하면서 정전에 인터넷이 끊겼으며 시민들이 집 밖으로 황급히 대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지진이 여러 주에서 감지됐고 주택과 건물이 붕괴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여진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집 밖에 머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1: 네, 건물이 저렇게 무너질 정도면 인명피해도 우려되는데 좀 집계가 됐습니까?
3: 네, 아직 인명피해에 관한 베네수엘라 당국의 공식 언급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국이 부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구급차나 긴급 차량이 통과할 수 있게 길을 비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로이터통신은 미국 지질조사국을 인용해서 막대한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 수가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와 달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인명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후속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큰 폭의 양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재개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통항 원칙도 거듭 강조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5: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연방의회를 방문해 이란이 큰 양보를 하고 있다며 종전 후속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은 매우 협조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 해야 할 일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6: 그들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시 가서 해야 할 일을 할 겁니다.
5: 이란의 경제적으로 너무 큰 양보를 성급히 내준 게 아니냐는 미국 내 비판을 불식시키면서 이란을 향해서는 협상이 파행될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에둘러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폭스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조사단이 이란에 들어갈 때 미국 조사관들도 동참할 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부인에도 핵사찰 재개를 연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즉각 미국 관리들이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모순된 발언을 내놓고 있다며 자의적 해석을 지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어떤 비용도 부과하거나 받지 않고 있다고 미국에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통보가 거짓이라면 후속 협상을 즉시 끝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7: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계에는 많은 해협이 있는데 이란의 통행료 부과를 허용한다면 다른 나라들에도 똑같이 허용해야 할 겁니다. 저는 다른 해협에서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5: 중동 걸프 3개국을 순방 중인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후속 협상 과정에서 걸프 동맹국들의 안보를 해치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거라며 이란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이들 국가의 불안 달래기에도 주력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종전 합의 이행의 또 다른 변수인 레바논 내 이스라엘군 철수와 관련해서는 레바논 정규군 통제 지역이 늘어나면 이스라엘도 병력을 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스위스에서 종전 협상의 첫 발을 뗀 미국과 이란이 다음 주 초 실무회담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레바논 전쟁 종식도 이란 전쟁 종식만큼 중요하다며 이스라엘을 압박했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8: 종전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의 실무회담이 다음 주 재개된다며 30일로 예상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 후 스위스에서 열린 1차 회담처럼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중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 시점과 국제원자력기구 핵 사찰단의 이란 복귀 문제 등 핵심 사안을 두고 드러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질지가 관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본협상과 별도로 이란과 걸프 국가들 간에도 여러 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 그리고 지역 화해 회담이 계획 중입니다. 걸프국들은 이란이 60일간의 협상 기간 이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통행료 면제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걸프 지역을 찾아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미국은 영내 안보를 약화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협상단장인 발리바프 의회의장은 종전 합의가 미국의 패배 선언이라고 주장하며 이란의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9: 상대방이 원하는 걸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권리를 인정할 때 협상이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란 의회 의장입니다.
8: 또 레바논 전쟁 종식이 이란 전쟁 종식만큼 중요하다며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헤즈볼라 수장도 철군 일정표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0: 내가 총리로 재임하는 날 우리는 레바논 남부에서 안보지대를 유지하겠다.
8: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4일 레바논 남부에서 드론으로 차량을 표적 공습해 최소 2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11: 미국은 빠른 종전을 원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올가을 총선을 앞두고 헤즈볼라 공격을 계속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어 전투도 철군도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 중인 우리 선박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5척이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해협 내측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13척으로 줄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인석 기자,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12: 네, 정부는 오늘 아침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영 선박 5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들에는 한국 선원 총 21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이 중 한 척의 목적지는 한국이고 나머지는 타국입니다. 호르무즈를 빠져나온 5척 중 한 척은 HMM 소속 나레오로 한국으로는 안 오고 싱가포르로 가는 벌크선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라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면서 어제 우리 선박 4척과 한국인 선원 26명이 빠져나오는 등 본격적인 해협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서에 서명한 뒤 지금까지 우리 배 11척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왔습니다. 현재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인 우리 선박은 13척이며 한국인 선원은 우리 선박에 54명, 외국 선박에 33명 등 총 87명이 승선 중입니다. 현재 수리 중인 한 척을 제외한 선박의 경우 유관국 협의와 자체 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통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등 해당 선박 통항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해당 선박들이 통항하는 동안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항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 운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협 내 측에 대기 중인 한국 선박 13척에 대해서도 통항 관련 동향과 정보 제공을 통해 선사 자체 운항계획 수립과 향후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외부 공격으로 폭발 피해를 입은 HMM 소속 남우호는 현재 수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본격적인 통항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뉴욕 증시가 기술주 매도세의 혼조세로 끝났지만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며 우리 증시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강세인데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장 초반엔 올해 15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알아보겠습니다. 류한웅 기자, 코스피가 연 이틀 상승세인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13: 현재 코스피가 8,800선과 8,900선 사이를 오르내리며 9,000선 진입을 시도 중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74% 오른 8,703.42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가 5% 가까이 커지자 올해 15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일으킨 훈풍에 코스피가 연이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인공지능주 고평가 우려 속에 혼조세로 끝났지만 장 마감 후 마이크론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회의론을 일거에 잠재웠습니다. 마이크론이 시간 외 거래에서 16% 가까이 올랐는데 이 영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 열기가 뜨겁습니다. 어제 10% 가까이 폭등해 시가총액 1위에 복귀한 삼성전자는 장 초반 6% 올라 36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나 올라 280만 원대에 복귀했습니다. 기관이 1조 6천억 원 규모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고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 중입니다. 외국인 순매도는 5거래일째입니다. 코스닥은 1.58% 오른 923.66으로 출발했는데 상승폭이 약해져 1%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 중입니다.
4: 네,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오늘 환율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13: 현재 원달러 환율은 1547원 근처에서 오르내리며 1550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원 오른 1543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합의 이후 1510원대까지 내려왔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고환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1540원대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3월 9일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와 공급 우려 완화로 최근 국제유가는 이란 전쟁 이전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4% 내린 배럴당 74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4% 내린 배럴당 7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하락은 환율에 우호적이지만 올해 들어 외국인 주식 자금의 순유출이 확대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하반기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로 최근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뜻하는 달러화 지수는 101.58까지 올라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4: 국회에서는 현재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한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도덕성 문제는 물론 증인과 자료 제출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은건 기자, 한 총리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4: 네, 국회는 오전 10시쯤부터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 후보로 지명된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성과와 다주택 보유 문제,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양평땅 농지법 위반 방치 의혹을 비롯해서 가족 간의 편법 증여 논란 등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또 한 후보자가 중기벤처부 장관으로 주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증인과 참고인이 전무하고 자료 제출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검증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이나 자료들이 한 후보자와 별다른 관련이 없거나 흠집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총리 후보로 지명된 데 대해 크나큰 영광이라면서도 자리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총리로 임명되면 혁신형 총리, 일중심 총리로서 과감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네,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데 여야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14: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핵심으로 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전히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른 권한 행사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18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반복하며 협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협상의 진정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그렇게 법사위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고 야당에 대한 협박 정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이처럼

0: 첨예하게 맞서면서 원구성 협상이 조만간 타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일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만큼 내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 배분을 마무리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은건입니다.
1: 검경 합수본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치권을 향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측에 당원 가입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2: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4일 검경 합수본 소환 이후 약 3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올해 95살. 신천지 측은 이만희 회장이 초고령인데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면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천지 신도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정점인 이만희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합수본 수사는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됩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 5만 6천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교회 용지 용도 변경을 포함해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해 신천지가 나선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이 회장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이 이만희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합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0: 네, 강이 살아있는 시사평론, 시사정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원희 민주당 의원 그리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김원희입니다.
0: 어제 사퇴한 정청래 전 대표라고 해야겠죠?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오전부터 폭풍 SNS를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을 오늘도 올렸는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DNA와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사수하겠다. 이런 내용을 올렸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를 지킬 것이다. 민주주의자 겸 민주당주의자 정청래 올림. 이런 내용을 올렸고요. 보안 수사권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오늘은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고요.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하고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 그리고 제헌절 이전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10월 공소청 중수청을 출범해야 그래야 진정한 검찰청 폐지가 될수 있다. 이런 주장을 SNS에 아침부터 올렸습니다. 김원희 의원님, 민주당 DNA가 뭡니까? 전잘 몰라서.
2: 정청래 전 대표께서 하시는 민주당의 DNA, 민주당의 정체성이 뭔지는 제가 직접 듣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DNA는 민주대연합입니다.
0: 민주대연합.
2: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대통합, 대연합. 그랬을 때 민주당은 집권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DJP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거의 모든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당을 같이 그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빛의 혁명이 함께했던 모든 세력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진보 개혁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다 함께 힘을 합칠 때 우리는 승리했고 정권을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DNA 깊숙에는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이번 전당대회 상황을 빗대면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2: 저는 실제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친명이니 뭐 무슨 친청이니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친문과 친명이 다른 것 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합니다. 친문과 친명은 어떻게 된 거냐면 친 DJ에서 시작합니다. 왜? 그 당시에는 김대중밖에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친 DJ 세력을 가지고 집권에 성공했고 그 뒤로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모라고 하는 친 민주당 플러스 노사모라고 하는 세력들이 함께하면서 친노가 집권할 수 있었고 그 연장에서 친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5년에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명 세력이 함께해서 우리가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그 퍼센테이지도로도 그러니까 대선 득표율에서도 그 흐름이 나타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40%로 당선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48%로 당선됐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41%로 낮아졌다가 다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49%로 당선이 됐습니다. 즉 민주개혁 진영, 진보 진영이 다 함께 힘을 합쳤을 때 우리는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가장 큰 개혁은 정권 재창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특히나 친문, 친명,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0: 중립을 지키시는 김원희 의원께서는 이제 통합의 의미로 민주당 DNA를 이제 해석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3파전, 뭐 2파전 이렇게 치열해지다 보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이렇게 민주당 DNA를 강조하는 것을 놓고 내가 족보상, 족보로 따지면 주류다 이걸 강조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3: 글쎄요, 뭐 상대 정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누가 어느 파다, 누가 어느 뭐 세력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상황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 정권 출범한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가 되면 레임덕이 올지도 모른다는 말을 송영길 의원이 직접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앞으로 4년이나 남았는데 집권 여당에서 전당대회에서 벌써 대통령의 레임덕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당권 경쟁이 지금 불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0: 예.
3: 오늘 또 추가로 김용민 의원이 아마 출마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4파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보안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정청래 대표와 이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전통적인 민주당 내부의 어떤 세력보다는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그런 이슈를 들고 나왔거든요.
0: 예.
3: 결국 이제 이런 강성 지지층에 기댄 그런 전당대회에서의 승리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김용민 의원이 아마 비슷하게 겹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지층은 여기에 이제 같이 가담을 해가지고 4파전 아마 2대 2 정도의 구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0: 예.
3: 점점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0: 안철수 의원은 대놓고 정청래 전 대표 응원한다 이랬는데 의원님은 그런 입장은 아니십니까?
3: 예, 저는 뭐 상대 정당이니까 중립적으로 보는데 송영길 의원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길 경우에는 조기 레임덕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만큼 지금 전당대회를 보는 중요성이 크다 이런 것이 느껴지고요. 또 송영길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이 장시간 비공개 자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송영길 의원의 역할에 또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는 청와대의 뜻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지금 집권 1년 차에 집권 여당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권력 투쟁이 생겼다는 것은 참 이례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네. 지금 축구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후반전에 좀 한 골을 만회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요. 홍명보 호가 남아공에 0-1 다소 아쉬운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A조 3위로 이제 추락을 하게 됐고요. 체코전 승리 뒤 2연패를 하면서 승점 3점 조 3위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후반에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후반전에 좀 만회골이 나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했는데 경기 내내 어떻게 보면 좀 졸전을 펼쳤다 이런 혹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후반 18분에 마세코의 헌납을 했었죠. 다른 조 남은 경기에 따라서 골 득실을 따져서 우리가 이제 32강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뭐 두 분께 뭐 전문적인 질문 드리긴 뭐하지만 곽기태 의원님도 축구 보시다가 들어오셨는데.

0: 오늘 완전 번호가 남았죠.
1: 좀 실망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0: 아, 전반전 네. 내내 네. 선수들 몸이 되게 무거워 보였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전반에 한 골에 두 골 정도 이제 넣고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오려고 했는데 전반전에 보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예. 역시 결과가 참 안타깝게 됐네요.
1: 예. 예. 보셨습니까? 축구?
2: 저도 보다 들어왔는데 네. 마지막까지 한 골만 넣어라 한 골만 넣어라 이러고 네. 왔는데 결과적으로 네. 저렇게 보니 그러면서 이 토론에 참 오기 싫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 오늘 제가 두 분께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두 분 다 이 얘기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질문을 좀 드렸고요. 어쨌든 32강행이 최종적으로는 지금 결정이 된 건 아니니까
2: 골 체코가 2시. 지금 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1: 예.
2: 또 경우의 수
1: 경우의 수
2: 가봐야겠습니다.까지
1: 좀 따져서 기대를 갖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전 대표가 SNS에 올린 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요. 정청래 전 대표가 보안수사권 폐지 지금 당장 이런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3: 대통령께서 얘기한 거는 이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저런 의견들이 있으니 예.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가장 예.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그런데 당대표가 바로 즉각 전면 폐지 그렇게 하면서 나는 대통령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게 보안수사권 가지고 전면 대립하나?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4: 예.
3: 그게 정부 여당이 해야 될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권력 투쟁 양상으로 보여지고
4: 예.
3: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그렇게만 보여지는 것들이 매우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 지킨다. 의리는 끝까지 지킨다. 이렇게 해놓고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이런 얘기 계속하는 거는 대통령과 대놓고 각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2: 그렇죠. 정 전 대표의 그런 모습이 이제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말과 다르게 저는 행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얘기되고 있는 전당대회를 명청대전이라고 예. 이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어떤 이유를 다 차치하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했다는 분의 언행 때문에
1: 예.
2: 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권 2년 차를 맞는 이 즈음에 벌어지는 전당대회에서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나온 것으로 저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예.
1: 저게 이렇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된 거죠. 그렇죠. 사실 보안수사권이.
2: 근데 예. 사실은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상대할 분들 김민석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그렇지만 국회와 당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그러고
1: 예.
2: 국회가 결정하라고 이제 넘겨준 거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자꾸 저렇게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가지고 전선을 그으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1: 당시 먹기에는 굉장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2: 그 권리당원 표 예. 득표 전략일 텐데 저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명청대전이라고 해석되고 있어서 적절한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가 아니라
1: 예.
2: 저런 내용으로 자꾸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명청대전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1: 예.
2: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겠다고 함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에 반대되는 행동으로 해석되고 있으니 그런 걸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1: 곽 의원님은 이제 검찰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갔을 때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이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분명히.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보안수사를 직접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1: 예.
0: 보안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면은요 피해를 보는 것은 사건 당사자들입니다. 경찰의 수사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또 경찰 수사가 잘못됐거나 또는 구속사건이어서 이 수사하는데 상당한 좀 급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서 보완해서 기소하는 게 맞죠.
1: 예.
0: 이게 당연히 사건 당사자들도 원하는 바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지금 보안수사권에 대한 쟁점이 아직까지는 부각이 안 됐지만
1: 예.
0: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여당

0: 후보의 당 대표를 연임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지금 각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좀 이례적이긴 한데
1: 예.
0: 통상은 여당 대표 경쟁에서는 대통령과 어떻게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같이 해나가겠다
1: 네.
0: 이런 것을 주로 내세우면서 경쟁을 하게 마련인데 이 보안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이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 검찰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보다 호소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1: 예.
0: 그래서 이게 당 대표의 어떤 그 이제 경선 과정에서
1: 예.
0: 이슈가 저는 정말 어떤 냉철한 그리고 법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것이 맞는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게 정치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그런 좀 우려가 사실 크죠.
1: 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열기가 가열되는 와중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민석 총리에게 던진 질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네, 김민석 총리에게 질문을 하겠다라면서 SNS 글을 올렸습니다.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를 안 하고 당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런 내용하고요. 계엄 몇달 전에 계엄이 있을 거라는 근거가 있다고 말해놓고 그 근거를 공개해서 계엄을 왜 막지 않았는지 이제는 답을 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그렇죠. 김민석 총리가 국회의원 시절에 계엄이 있을 위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자고 계속 얘기했고 대비하자고
1: 예.
2: 했죠. 그때 당시 한동훈 의원은 뭐 했나요?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검찰 독재 정권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집권 여당 노릇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래 놓고 김민석 총리 계엄에 대한 위험성도 얘기하고 계엄에 열심히 하고 사실은 저는 계엄 해제 당일날 뭐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 예.
2: 전 과정 계엄 해제부터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 탄핵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윤석열을 몰아내는 과정 그리고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들을 몰아내는 과정 전 과정에서
1: 예.
2: 한동훈은 무엇을 했나 이걸 묻고 싶어요. 실제 김민석 총리가 뭐 그때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왔어요. 근데 표결 제가 그때 안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본회의장 안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딱그 시간이 몇 시냐면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것을 우리가 인지했어요.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인지했어요. 그래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의장한테 빨리 개회해달라, 빨리 표결해달라. 그래서 이 계엄을 해제를 선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사 절차상 우원식 의장이 그걸 늦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시에 표결을 합니다. 표결 직후에 김민석 총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1: 그럼
2: 산자에
1: 국회에
2: 가서
1: 도착은 했군요. 도착은 했는데 시간을 못 맞춘 건가요,
2: 좀 늦게
1: 표결에?
2: 도착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산자에 간사를 했어요. 민주당 산자에 간사를 하면서 못 오신 분이 몇분 있어요. 나 가고 있다. 나 가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결국 그분들 중에 몇 분은 못 오셨어요.
1: 그렇군요.
2: 표결에 참여 못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저 표결에 참여 안 하고 맨뭐 하긴요 오고 있었죠. 근데 다만 늦게 도착해서 표결에 참여를 못한 거죠.
1: 그때 뭐 감기 때문에 뭐 집에
2: 뭐
1: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지만 국회로 도착을 분명히 했고
2: 그렇습니다.
1: 김민석
2: 표결
1: 총리는
2: 직후에 도착하는
1: 표결
2: 영상이
1: 직후에
2: 있습니다.
1: 도착한 것뿐이다. 이런
2: 근데
1: 입장을 이제
2: 그때 계엄군이 진입을 했다는 국회에 진입해서 유리창을 깨고 진입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본회의장으로 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2차 계엄의 위험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계속 지시를 했죠. 끌어내라.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압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사실은 더 늦어졌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표결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제가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증언드립니다.
1: 뭐 여러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김민석 총리가 또 이거를 직접 또 답변할 기회가 조만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퇴원 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 대표의 거취 역시
1: 장동혁 국민의힘
3: 당원들이
1: 대표입니다.
3: 결정할 문제입니다. 당 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일로 우리끼리

0: 대안을 발표하지 않을까 기자회견 때 많은 언론이 주목을 했는데 일단 물러난다는 얘기 없었고요. 오히려 기강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당의 기강을 잡겠다고 하는 거는 어떤 때 하는 말인가요?
1: 조금 전에 그 김민석 총리 이야기하다가 넘어갔는데요. 그 김민석 총리가 개업에 대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총선 직후부터니까 2024년 한 7, 8월 됐을 거예요. 그때는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거쳐서 이제 당대표를 하고 있을 그 무렵이었고, 당시에 김민석 총리가 언론에 나와서 계엄의 위험성이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근거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일체 한 적이 없거든요. 그 문제를 이제 한동훈 의원이 지적했다 하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온 상태인데 그 사이에 당 내에서 당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들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근데 그것이 뭐 어떤 개인적인 감정 문제는 아니고 이제 6.3 지방선거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아마 저런 대답을 한 것은 본인이 앞으로 당대표직을 물러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의사를 일단 분명히 밝히고 당무에 복귀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내 분위기는 아직도 6.3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황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0: 일단 뭐 여론을 좀 전해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부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도부 교체를 통한 쇄신이 필요하다가 50일, 현 지도부 체제 중심 재정비는 25.9%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따로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도 같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교체 비율이 여기서도 여전히 높습니다. 51.3%, 재정비가 35.6%입니다. 그러니까 50%가 넘게 지지층에서도 지도부 바꿔라 이런 요구가 지금 높다는 거잖아요.
2: 이게 또 재밌는 건 재정비가 아까 저기는 25.9였는데 민주당 저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넘어가니까 35.6이네요. 거의 한 10%가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저게 윤어게인 세력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코어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윤어게인. 그러니까 재정비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 지도부 체제에서 재정비. 저거는 장동혁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수치여서 그러니까 지도부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치는 51%로 비슷한데 이 재정비 여론은 한 10%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코어층은 장동혁을 지지하는 모양인데요.
0: 장동혁 체제가 민주당에선 계속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도 지금 내포돼 있는
2: 아니요,
0: 겁니까?
2: 우리 곽 의원님 말씀처럼 타당의 얘기여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뭐 관여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저희들도 안타깝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저희의 시각도 사실은 국회가 좀 빨리 안정화돼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6.3 지방선거를 가지고 저래야 되는 건지 사실 저희들도 답답한 측면이 있어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빨리 좀그 마음 입장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좀당 자체가 정비가 되든지 하는 기대는 있죠. 근데 저희들도 답답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0: 곽태규 의원님,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선 중진 의원들도 만나고 의원들 계속 만난다 그러잖아요. 우회적으로 사퇴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그것이 비단 뭐 당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만을 위해서 중진 의원들과 모인다고 보긴 힘들고요. 지금 저 중진 의원들께서 다양한 당의 쇄신 방안,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당의 혁신 방안 이런 것들도 좀 논의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중진 의원들께서는 뭐 비교적 목소리를 안 내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원내대표로 새로 취임해가지고 중진 의원들 의견을 조금 모으려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된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월드컵에서 남아공한테 참 정말 충격패를 했는데 저는 곧 홍명보 감독 교체라는 아마 여론이 나올 겁니다. 똑같습니다. 선거를 한번 크게 치렀는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패배를 당했다. 그러면 당연히 잘했던 못했던 열심히 했던 안 했던 간에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라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고 조금 전에 이제 여론조사 보셨듯이 당 지지층

0: 중에서도 50% 이상이 당 지도부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는 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1: 의원님, 의원분들 사이에서는 대략 정확하진 않겠지만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0: 저런 문제를 우리 의원들끼리 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1: 네, 의원총회도 했었잖아요.
0: 예, 하는데 이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님들이 당 지도부의 좀 교체가 필요하다. 자진 사퇴랄까? 책임지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냈었죠.
1: 근데 그 다수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시죠?
0: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론조사에 나오는 저 정도의 수치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1: 만약에 김재원 최고위원과 신동욱 최고위원이 계속 버틴다면 무슨 방법이 있겠냐, 버티면.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전당원 투표 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뭐 그 당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 이것을 당 내에서 뭐 압박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정치적인 선택에 맡겨놔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이 부실 투표 사태 이 사태가 지금 한창 선거 소청 또 국정조사 이런 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에 당 지도부에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봐요. 다만 이 국면이 정리가 되고 이제 하반기에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국면이 되면 그리고 민주당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겠죠. 그에 맞춰서 우리 당도 좀 지도부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1: 그런 민주당 전당대회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 당장보다는 그런 시점을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김원희 의원님 끝으로요. 국민의힘이 법무부의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해달라 탄원서를 냈거든요. 법무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 같으십니까?
2: 뭐 저는 이제 정부가 뭐 잘 알아서 판단하겠죠.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 유죄 취지로 판단은 내렸지만 사실은 다퉈볼 여지는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민 배심 문제가 4대 3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3명, 1명, 한 표 차인데 사실 한 명만 바뀌었으면 사실 거꾸로의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좀 이렇게 팽팽했을 것 같고요, 논란이. 그리고 실제로 박상용 검사와 그 변호사, 이화영 측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들이 사실 녹취록이 엄청난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그 판결 과정에서 반영됐는지 사실은 좀 의문이 드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소심에서 진실이 충분히 밝혀질 여지는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법무부가 공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박상용 검사는 일을 하고 싶다, 일에 복귀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곽규택 의원께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항소심을 일단 봐야 된다, 민주당은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징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 이화영 부지사가 대법원까지 가서 7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기소한 내용이 법원에서도 다 인정이 됐고 그 사이에도 이화영 부지사는 계속 연호의 술파티 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두고 연호의 술파티를 이야기 두고 위증한 것까지도 이제는 위증이라고 인정을 한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참여한 국민 참여 재판에서. 그렇다면은 이 기소를 했던 검사를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 이것은 근거가 허물어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뭐 지금 법무부나 검찰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냉정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건 아닌가 싶고요. 이것은 정말 근래에 없었던 검사에 대한 여당의 그리고 정부의 압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 네.
2: 사실은 이화영 변호사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보면 상식을 가진 국민이 보면 어떻게 그게 정당한 기소고 정당한 수사라고 보여지겠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끝까지 변호사 측을 회유하고 그렇잖아요. 압박하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4대 3이 나왔는데 사실은 한 명만 더 바뀌었다면 정반대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1: 회유 의혹 그 녹음 내용 말씀하시는
2: 그렇습니다.
1: 거죠?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소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밝혀질 텐데 박상용 검사는 피의자입니다. 이 사건을 조작 기소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1: 네.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건 배심원단 4대 3이니까 이거 팽팽한 거 아니냐, 이거 봐야 된다 이런 해석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 것이 이화영 부지사 쪽이죠. 그래서 자기는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0: 그 7분 중에 다수가 그것은 위증이다 판단을 했고요. 또 재판부 또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의 의견은 사실 권고적인 효력입니다. 그런데 재판부 또한 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거는 위증이다고 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항소심 가가지고 사실 1심의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항소심 가가지고 물론 봐야겠지만 이것을 민주당이나 또 정부와 법무부에서 일단은 이 판결을 존중을 하고 그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리한 징계 그리고 공격은 이제는 멈출 때가 아닌가.
1: 일단은 업무에 복귀해줘야 된다 이런
0: 입장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1: 네. 박상용 검사도 뭐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교택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바꿔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모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모터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모터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모터링크.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6: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7: 비가 와도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카마르.
1: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국민의힘 지도부 방향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자체 조사해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양일간 가상번호 활용 100% 무선 ARS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에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만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5: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7: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5: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후 죽음에 이르는 이

0: 이준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흐려서 볕이 강하지는 않은데요. 자외선도 무난합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거나 살짝 밑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23도, 대구 23.9도, 광주 27.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까지 동해안에 비가 오겠고 제주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5mm로 예상됩니다. 작업 구간이 많아서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추풍령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성분기점 진출입로 갓길에서 청소 작업 중이고요. 망향휴게소 부근 갓길에 고장난 승용차가 있습니다. 서울 쪽은 수원과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총 10km 정도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소산패 갓길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중이고 마포대교부터 서행 흐름 보입니다. 올림픽대로는 강남권에서 살짝 밀리는데요.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하남 쪽은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네, 2026년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이죠. 목요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AI의 여러 장면들을 펼쳐보는 생각의 창 AI를 열다. 저희가 이렇게 화면에 써있는데요. 최고와 최고의 만남이라고 돼 있잖아요. 라디오가 100년이 넘은 오래된 미디어이지만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볼 AI를 다루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우리가 가깝게 있고 많은 꿈으로도 만나봤던 로봇 혹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AI 로봇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요. 특히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렇죠.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 분야의 세계적 석학과 또 항상 생각의 창을 열어주시는 가이드시죠. 박영선 전 장관 두 분과 함께 그 질문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YTN 라디오 온에어 우리 데이터 자키 AI 챗봇 진행자 에어는 AI가 주인공이니까 좀 빠지시고요. 오늘은 인간의 목소리로 채워드립니다.

네, 컴퓨터 전원이 켜지고 창이 열리는 것 같은 소리로 늘 또 인사드립니다. 중국의 한 놀이공원에 무술을 시연하는 AI를 탑재한 로봇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로봇이 아예 배를 걷

0: 차입니다. 막 기사가 됐죠. 저희 YTN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 보듯이 그 로봇을 만든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김 박사님이 너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될 것 같죠.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걷기 힘든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신체의 능력을 보완하거나 극복해야 될 사람들 또 강화해야 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은 분인데요. 미국 하버드대에서도 환자를 걷게 하는 로봇을 연구하셨고요. 기계공학을 연구하신 것 같은데 컴퓨터에도 능하신 분입니다. 고려대학교 김대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김대경입니다.
0: 네.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소개해 주실 분이죠.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셨습니다.
2: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자, 먼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이 여기 나오시는 이 대단한 분들을 사실은 한 번씩은 다 만나보신 분들이잖아요.
2: 네.
0: 장관님의 시설에서 한번 우리 김대겸 교수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 네, 우리는 하버드대학교에서 만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김대겸 교수가 포닥을 할 때죠. 김대겸 교수는 AI와 로봇을 연구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역설적인데 굉장히 와닿네요. 네,
2: 왜냐하면 이 로봇이라고 하면은 공장에서 자동차를 뭐 날 이렇게 만드는 로봇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김 교수님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걷게 만들고 또 손에 힘이 없어서 뭘 잘 못 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로봇이 대신 컵을 가져다 네. 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하버드에서는 그 웨어러블 로봇 그러니까 네. 흔히 이제 로봇 그러니까 이렇게 손에다가 뭔가를 입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재활 로봇을 통해서 인간의 움직임을 연구를 네. 많이 하셨고요. 지금은 고대에서 피지컬 AI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0: 어떻게 네. 소개가 마음에 드십니까 교수님?
3: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두 분이 하버드에서 인연이 있다고 하니까 괜히 왠지 제가 좀 이렇게 좀 쭈글해지는 느낌이긴 하지만 오늘 그러니까 용감하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명함에도 기계공학부라고 되어 있고요. 또 밑에는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임으로. 기계공학 이러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침 구보하시는 공대생 형들 이런 느낌도 있고 왠지 뭔가 AI의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아라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하나로 융합돼 있으신 것 같아요.
3: 네, 저희 그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대역학 같은 걸 많이 배우고 동력학 이런 것들
0: 네.
3: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기계에 대한 그러니까 로봇 제작에 네.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제작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제작을 위해서 기계공학부가 제일 적절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3: 근데 이제 로봇이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 하드웨어가 존재하지만 네. 머리, 지능, 두뇌도 존재를 하잖아요.
0: 아, 그럼요.
3: 그걸 생각해 보면 컴퓨터 적인 측면에서 지능을 이제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에 박사과정은 컴퓨터로 했고요.
0: 예.
3: 지금 이제 기획과로 돌아오면서 이제 하드웨어와 이제 지능, 두뇌 네.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이렇게 하려면 박영선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이해한다. 왜 와닿았냐면요. 하버드에서 연구하신 주제가 뭐 뇌졸중 같은 것을 이제 겪고 걷기 힘든 분들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는 그런 로봇 혹은 웨어러블 기기 뭐 다양하게 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일단 생각하신 이유도 궁금해요. 아 내가 대단한 거 개발해서 노벨상 받아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쪽으로 포커스를 주셨어요.
3: 네, 제가 박사과정 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일단 로봇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강했는데요.
0: 네.
3: 근데 이제 뭘 해야 될지는 모르고 이제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걸 좀 하고 있었는데
0: 네.
3: 이제 박사과정 이제 여기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계시겠지만 이제 교수님이 이제 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고 졸업해라 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거든요.
0: 네.
3: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네. 보니까 이런 웨어러블 로봇에서 지능을 가미하면 기존에 못했던 행동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0: 네.
3: 생각에 이제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0: 네.
3: 많이 만나보고 이제 그분들의 생활이나 그분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이게 로봇이 어떤 이제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인지를 보니까 아 이 길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더 깊게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저도 사실 저희 회사의 우리 회사 선배의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이제 목 아래가 이제 아직은 마비된 상태입니다. 재활병원도 쉽지 않더라고요. 두 달 이상 못 있게 되고 또 그럴 때 이 피지컬 AI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좀 먼 상상을 해봤는데 장관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랄까요 이거 뭐 해주면 좋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산업적인 가치도 있을 것 같거든요.
2: 그러니까 이제 그 김대겸 교수가 연구하는 웨어러블 로봇이라 네. 함은 이제 주로 거기에 센서를 많이 집어넣어서
0: 네.
2: 마치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0: 네.
2: 이제 로봇이 느껴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이러한 거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왜 이 센서에 센서가 많이 부착된 로봇이 중요하냐?
0: 네.
2: 예를 들면은요. MRI 그러면 이게 대형 병원에만 있는 병원 그 장비잖아요.
0: 네.
2: 우리 뭐 장기에 무슨 이상이 맞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워치에서 심장 박동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의료가 병원에서 우리 생활로 다가오고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0: 네.
2: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어떤 센서를 가지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서 예를 들어 조금 전에도 그 뭐 그 네. 부상당한 아이 네. 얘기를 해서 했는데 뇌졸중 환자가 만약에 예를 들면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 환자가 제대로 재활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병이 낫고 있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병원에 갔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0: 네.
2: 이 센서를 몸에 부착하면 걸음걸이 하나로 아, 재활이 잘 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되고 있다는 거를 리모트 원격으로 해서 의사가 네.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가 가정으로 들어간다. 의료가 생활로 들어간다. 이거를 해결하는 사람. 이것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형 로봇이면서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죠.
0: 이 얘기는 저희가 네. 질문은 없지만 한번 교수님께 넘어가야 됩니다. 로봇이 움직이는 게 그 로봇한테 그 움직임을 가르치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를테면 거대한 특정 극장 안에서만 학습을 시켜서 즉 3차원의 공간에 위치값을 다 줘서 이리로 손을 뻗은 다음에 그 특히 공대생 놀이 보면 있잖아요. 네네. 컵을 집어봐 이러면 네. 저희는 집는다 생각하지만 다양한 지시와 행동의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장관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없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집에서도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요?
3: 그러니까 이제 센서를 통해서 사람 몸에 센서를 붙이면 사람의 움직임을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3: 그래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한편에 있고요.
0: 네.
3: 또 한편으로 이제 로봇 말씀을 하셨으니까
0: 네.
3: 로봇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야지 좋은 움직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맞아요. 해야 되잖아요.
0: 네.
3: 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람 몸에 센서를 붙여놓고
0: 네.
3: 사람이 움직이면은 그 움직임대로 로봇이 움직이면은 어쨌든 사람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3: 꽤 괜찮은 움직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학습 방법이 존재하는데
0: 네.
3: 이걸 우리가 모방학습이라고 부릅니다.
0: 예. 이게 사람의 몸의 모양을 닮아서 한다면 이를테면은 나는 좀 걷는 것만 도와주는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싶고 집안일만 잘하면 좋겠어라고 하는 80대 할머니가 계시는데 거기에 뭐 육상선수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로봇을 입히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3: 네.
0: 너무 움직임이 과도해지고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알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이거는 사실 좀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단지 로봇의 움직임이 무수하게 많은 값을 주고 예전에는 다 설계를 했던 건데 지금은 학습을 사람의 몸을 학습을 모방을 하는구나. 근데 그게 교수님이 지금 최초로 연구하신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다 카메라로 찍어서 분석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사람한테 붙여서 지금 그 스마트워치 차고 계신 분들은 움직임이 세지면 넘어지셨나요라고 다 인식을 하잖아요.
3: 네,
0: 이른바 그 관성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칩으로 쉽게 한다. 이게 지금 완전 혁신이신 거죠.
2: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에 찍어서 한다는 거는 장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2: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0: 공간도
2: 거죠.
0: 공간도 필요하고요.
2: 그렇죠. 공간도 필요하고.
0: 네.
2: 그런데 김대경 교수가 연구하는 그 몸에 부착한 로봇에다 네. 센서를 부착을 하게 되면
0: 네.
2: 이 그런 공간도 필요 없고 그만큼 비용도 절감되고요.
0: 예.
2: 네. 네. 맞습니다.
3: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추가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운동선수들.
0: 예.
3: 최근에 축구도 하고 하는데 운동선수분들이 이제 센서를 착용하고 움직이고 운동을 해보면 이 사람의 퍼포먼스나 어떤 개선 방향이 있을지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0: 아유. 방금 축구가 끝났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데 다 붙였나요? 네. 왜 그렇게밖에 예, 여러분께 판단 맡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과거에는 그 공간 밖으로 벗어나면 뭐 저희 집 청소기도 똑같겠죠. 연구실에서 학습시켰겠지만 저희 집 상황은 다르니까 안 맞는 게 생겨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얘기를 끌고 가신 김대겸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지금 말씀하신 로봇이든 이 얘기는 교수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데이터가 그러면 아까 사람 몸에 붙여서 그걸 다 학습합니다. AI와 로봇은 데이터로밖에 못 읽으니까요. 근데 데이터가 풍족하면 모르겠지만 그 인도에 이렇게 카메라 쓰고 막 일하는 거 데이터 쌓는 영상도 화제였잖아요.
3: 네.

0: 데이터가 부족하다고요.
1: 네, 맞습니다. 환자 데이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0: 네.
1: 환자분들의 보행 데이터를 이제 모아야 되는데
0: 네.
1: 환자분들이 이제 저희 기관에 와가지고 고가의 장비에서 이제 구슬 같은 걸 몸에 전신에 착용을 합니다.
0: 네.
1: 착용하는데도 한 30분 걸리고요.
0: 아.
1: 착용을 한 다음에 왔다 갔다 걸어 다니시도록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0: 네.
1: 힘드시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한된 시간에서 이 사람의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걸 학습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렇게 피지컬 AI 쪽에서 이제 소위 보시는 다양한 행동을 할수 있는 것을
0: 네.
1: 봤을 때도 그런 행동을 이제 만들어 주기 위해선 결국 일일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아야 되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걸 모으는데 최근 미국이나 이런 선도하는 그런 연구소에서 하는 방식은 한 20, 30명의 사람들이
0: 네.
1: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데이터를 열심히 모아가지고
0: 와.
1: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도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행동을 모두 다할수 있다라고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0: 예. 아틀라스라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우리나라가 지금 좀 하려고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월드컵 앞두고 라보나 기기라고 하나요? 축구 기술을 선보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꽤 잘하네요라고 했는데 예, 축구 얘기를 제가 또 꺼냈네요. 죄송합니다.
2: 그
0: 어쨌든
2: 손흥민 선수한테 센서를 부착해서 그
0: 그러니까요.
2: 로봇을 연습시키면
0: 아니
2: 사실은 로봇이 똑같이 할수
0: 장관님,
2: 있거든요.
0: 이거 저희가
2: 네.
0: 좋은 데이터,
2: 네.
0: 의료적인 데이터, 인권적인 데이터 많이 쌓이면 데이터도 무기 되는 거 아니에요? 팔수 있는 거 아니에요?
2: 그럼요, 그럼요.
0: 네.
2: 네.
0: 와, 여러분, 이게 산업은요, AI가 없던 게 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무수한 가치로 만들어냅니다. 이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한데, 만약에 데이터가 부족할 때는 또 다른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1: 그 데이터가 부족할 때는 일단 그 환자의 사례를 먼저 드리면은 환자 A라는 분의 데이터가 부족할 때 저희가 해왔던 새로운 방법은 여러 명의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아주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냥 근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좀
0: 아, 예측.
1: 기본적인 학습을 먼저 수행을 합니다.
0: 네.
1: 그다음에 이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면은 기본적인 거를 배워놨기 때문에
0: 네.
1: 좀 새로운 걸 배우기 쉬운 거죠.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을 배운 다음에
0: 네.
1: 2 더하기 3을 하라고 하면은 좀더 쉽게 할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것처럼 좀
0: 레퍼런스가
1: 기본적인
0: 있으니까요.
1: 그런 걸 가지고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기법이 최근에 사람들이 말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로우 파운데이션
0: 네.
1: 모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시초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면 되지 않아? 그냥 나도 이북게 뭐 데이터 붙여놔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역시 비용, 제약, 장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또 극복하는 것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하고 뭐 장관님께서도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만 피지컬 AI가 들어오고 나서는 사실은 산업 현장 뭐 로봇 팔만 있는 곳. 뭐 이렇게 이동만 시켜주는 바퀴만 달리는 로봇이 있는 곳 이런 차원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이제 뭔가 좀 바뀌어 나가는 상황 같아요.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AI의 이막이 열리고 있다라고
0: 네.
2: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챗GPT를 중심으로 AI가 글을 쓰고 번역하고 회의록을 정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했잖아요.
0: 네.
2: 그런데 이제 이 AI가 화면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0: 네.
2: AI, 그러니까 로봇 AI한테 나 커피 한잔 갖다 줘.
0: 네.
2: 그러면은 로봇이 알아서 커피를 가져다 주는
0: 그렇게
2: 지금.
0: 말도 안 해요. 커피 좀 부탁해라고 하면 어느 커피 가게에 부탁만 할 수도 있고요. 이 로봇을 학습시키기 너무 어렵잖아요.
2: 그렇죠.
0: 네.
2: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완전히 그 AI 1막에서 AI 2막으로 넘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2: 네.
0: 그러면 나는 몸에 불편함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고 복지를 통해서만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저도 일할게요. 웨어러블을 입었으니까 충분히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도 올것 같고요. 산업 현장도 또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컴퓨터공학과가 이렇게 코딩으로 여기 테이블에 있는 컵을 집어봐 이러면 틀렸어. 이 단계가 생략됐어. 막 이런 놀이들 하는 거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습하고 그걸 또 유추해서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혹시 말로 학습하면 안 돼요? 이분은 약간 요 정도 강도 계란을 깨지 않을 정도로만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언어로도 가능한가요?
1: 최근에는 이제 언어 시각 이제 행동지능이라 그래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 부르거든요.
0: 네.
1: 최근에 이제 피지컬 AI라는 말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0: 네네.
1: 그 피지컬 AI의 어떤 일종의 대표격인 기술이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말로 이제 뭔가를 이제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은 시각적으로 이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액션을
0: 네.
1: 이제 배우는 그리고 실제로 배우고 나서는 그대로 수행하는 그런
0: 네.
1: 방식이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 할수 있고요.
0: 네.
1: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계란 깨는

0: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언어만 가지고는 그리고 시각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1: 불가능하죠.
0: 왜 그러냐면은 이 촉각적으로 얼만큼의 힘을 잘 주고
1: 맞아요.
0: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촉각에 대한 정보를 같이 융합하는 기술들은 좀 미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1: 예, 즉, 말로 혹은 눈으로 보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액션을 취하게 하는 VLA 그런 것들이 가능은 하지만 구체적 상황과 디테일에서는 아직은 한계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약병 같은
1: 네.
0: 거랑 그 물통 같은 거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1: 네.
0: 컴퓨터 같은 경우는 둘다 이게 물 배터리라고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물통을 열 때는 돌려서 열잖아요.
1: 그렇죠.
0: 약병을 열 때는 잡고 누른 다음에 돌려서 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1: 안전장치가
0: 미세한
1: 되죠.
0: 좀 다른 점들이 있어서 언어만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된다라기보다는
1: 그러네요.
0: 이제 어떤 느낌과 그런 이제 상호작용, 물체와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같이 학습을 해야 되는 아직 그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1: 아, 가사노동으로부터 좀 탈출할까 했더니 여러분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고 엄마 양말 어디서 이러면 엄마는 귀신같이 찾아내거든요. 그게 정말 대단한 능력이셨습니다. 어머니들 진짜 존경합니다. 아, 그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피지컬 AI랑 이런 얘기들 이제 설명 들으시면 여러분들 아 대충 이해가 되십니다. 과거에 산업 현장에서 계획된 제한된 행동을 인간보다 잘 수행하도록 하는 로봇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인간과 상호작용한다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머노이드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틀라스도 보면은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몸이 휙 사실에서 돌아버리잖아요. 굉장히 낯선 모습이고 공포영화에서 나오는 모습인데 그 사람 모양이니까 휴머노이드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한 정의를 사실 잘 몰라요.
0: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저희도 모릅니다.
1: 아니 김대균 교수님이
0: 네.
1: 오르시면 어떡하죠?
0: 그 사람하고 유사하게 생긴 외형을 띤
1: 네.
0: 로봇들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고 있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1: 아.
0: 본다는 게 제일 쉬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1: 네네.
0: 그래서 좀 그런 한계가 있는데 최근에 보이는 아틀라스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도 일종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좀더 이제 사람의 어떤 그 움직임에 가능한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은 뭔가 가능성을 줄수 있는 그런 장점이
1: 네.
0: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1: 그러니까
0: 같습니다.
1: 휴머노이드 로봇을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네.
0: 같아요. 첫째는 잘 걷고 잘 움직이는 단계.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하는 단계.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의도와 감정을 이해하는 단계인데요.
1: 아.
0: 요것이 어려운 거죠. 사람의
1: 네.
0: 의도와 감정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김대겸 교수가 물은 그냥 따는데 약은 눌러서 한번
1: 예,
0: 돌린다.
1: 안전장치를 풀어야
0: 근데
1: 되죠.
0: 그 안전장치가 왜 있냐? 아이들이 약병을
1: 맞아요.
0: 열고 그런
1: 네.
0: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봇한테 그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요세 번째 단계가 저는 가장 난관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1: 네.
0: 아무리 뭐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해도 2단계까지는
1: 네.
0: 가는데 그 2단계도 반복적인 일을
1: 맞아요.
0: 똑같이 하는 것. 여기까지는
1: 네.
0: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일을 한꺼번에 하는 로봇? 아, 이거는 조금 시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그, 제 말씀하신 바가 굉장히 정확하고요.
1: 네.
0: 소셜한, 코그니티브한 그런 이제, 인공지능, 이제 로봇 인공지능은 아직 이제 굉장히 멀었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신 대로 이제 어떤 맥락을 주어주면 그거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에 대해서도 사실 최근 이제 경쟁하는 미국이나 이게 다른
1: 네.
0: 나라에서도 이게 추구하는 바가 제너럴리스트 로보틱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다할수 있는지에
1: 네.
0: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왜 나왔냐면은 이제 이전에 챗GPT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1: 네.
0: 이 생성형 언어 모델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이제 데이터가 제한적이고 그걸 학습하면 그 데이터 안에 있는 정보만 잘 이제 예측을 할수 있는데 새로운 것들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1: 네. 네.
0: AI는 그딱 정해진 작업만 잘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었는데 챗GPT가 그걸 깬 거예요, 처음으로. 왜
1: 네.
0: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 다 갖고 있고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아키텍처를 갖고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챗GPT가 그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갖고 오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1: 네.
0: 가지고 와서 학습을 시켰더니 생각보다 인간처럼 그 챗GPT 써보셨겠지만 다들
1: 맞습니다.
0: 너무 잘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로봇이나 일상 이제 물리적인 세상에 갖고 와가지고 챗GPT가 했던 성공을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제 희망에서 갖고 온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챗GPT까지의 성공은 아직 맞아요. 이제 거리가 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AI권에서 여러분 끝말잇기 하면 잘합니다. 예, 저를 아주 공경에 빠뜨리거든요. 근데 피지컬 로봇을 가져와서 우리 집에서 숨바꼭질하자고 하면 못합니다. 여러 변수와 미묘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 장관님이 말씀하신 행동생성지능, 작업수행지능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사회인지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그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하는 능력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께서 어려우시면 샵 연구사업원 유료 문자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1위로 의견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으로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김대겸 교수님 박영선 장관 계시니까 국가에서 이런 피지컬 AI 로봇부터 우선 만들어주세요. 저는 사실 소방관 로봇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출동했다가 돌아가시는 네. 분들 많잖아요. 네. 이 정도 능력을 갖춘 로봇이라면 불나도 로봇은 다시 만들면 되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 여러분들 생각도 궁금합니다. 어떤 로봇 좀 만들어주세요. 내지는 저 이거 궁금해요. 지금 의견 바로 주십시오. 교수님 그러면 좀 넘어가 볼게요. 결국은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라고 하지만 계단을 오르는 인간을 뭐 모방학습시키거나 또 그거를 바탕으로 아까 더 많은 데이터를 몸 움직임으로 구현하는 게 지금 꽤 많이 와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희망을 이 정도까지 가능할 겁니다라고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안 되는 것만 말씀드렸거든요. 네.
0: 제 생각에 지금 대부분의 이제 기관들 해외나 국내 기관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가 박 장관님 얘기하신 두 번째 스테이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먼 미래일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이제 로봇 AI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적어도 이제 산업계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용해 볼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마 2, 3년 내로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 공장에 투입한다든지 뭐 네.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 아, 질문이 네. 생겼어요.
1: 네.
2: 그 제3단계, 그러니까 사람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 거?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몸에 부착하는 센서가 중요한가요? 로봇의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0: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인간의 상호 그러니까 맥락을 예측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내재적인 정보, 피지올로지컬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는 그걸 없애고 로봇만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한테 다양한 이제 센서를 붙여놓고 인간이 무슨 뭐 이렇게 뭐 고민이 있는지 뭐 생각을 네.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한 다음에 네. 그걸 로봇으로 학습을 시키고 나중에는 그걸 그 센서를 이렇게 벗어내고 이제 사람하고 상호작용할 때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방식으로 학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근데 또 장관님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하다 보면 계속 누적적으로 예측,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잖아요. 네. 이를테면 이제 AI 비서 로봇이 우리 주인은 운동하고 돌아오면 늘 시원한 물을 마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약간 특정 지역에 약간 사투리를 쓰시는 성향입니다. 물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저 뭐든지 그냥 언어로 보면 주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야 이러겠지만 그런 뉘앙스도 파악하려면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네. 어려운가요?
0: 아, 맞습니다.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이제 사람들한테 잘 적용되는 AI를 먼저 개발을 해야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우리 ChatGPT 같은 거 쓰다 보면
1: 개인화.
0: 네, 개인화를 하잖아요. 네. 계속 내 대화에 따라서 발전을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대화에 따라 발전하는 개인화 알고리즘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면 이제 그 사람에 맞게 좀 이제 적응이 된다라고
2: 그래서 보시면. 요즘은 ChatGPT를 사용할 때 네. 그냥 ChatGPT를 통해서만 검색을 하지 말고
1: 네.
2: 거기에 나와 있는 AI 에이전트를 나의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네.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게 훨씬 더 앞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지금 아마 김 교수님이 설명하는
1: 맞습니다.
2: 어떤 그런 예.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네.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죠. 네. 저 와이텐 라디오의 이 챗봇 DJ 네. 스스로가 너는 DJ 누구라고 부르니까 저는 데이터 잡기입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전문 용어는 뺄게요. 이 친구가 공부한 걸 따로 이렇게 축적해 놓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 질문에 답을 해줘라고 하기 때문에 엉뚱한 답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써보셔야 됩니다. 뭐 페르조나라고 하잖아요. 나는 아주 똑똑한 친한 형이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데이터를 축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듣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요 질문 넘어가기 전에 교수님께서는 이 분야에 주인공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핵심이시잖아요. 나는 이런 피지컬 AI를 만들고 싶어. 나를 위해서.
0: 그

0: 저는 개인적 욕심을 말씀드리는 소리입니다. 네.
1: 그 저를 위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아까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중요한 부분인 이제 사회 인지를 네. 잘할 수 있는 로봇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특히 네. 잘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 카페를 갔는데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저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뭔가 기분이 나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0: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1: 네네, 그러면 네. 이제 맥락적으로 봤을 때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아. 뭐 저 친구 뭐 커피를 내가 사준다고 네.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0: 사회성을 도와주는 예.
2: 많은 아, 굉장히 어려울 것 예, 같은데
0: 아이분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로봇. 네. 오, 근데 이거 사실은 약간 코칭 로봇 같아요. 옆에 이렇게 티 안 나게 따라다니면서 저 이성이 마음에 드시면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취향이니까 앞에서 이런 행동하시면 좋아. 이거는 그분에게 해가 안 된다면 괜찮은데요?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요즘 또 청년 세대들에게 어떤 되게 재미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관님, 그러면 이제 앞서 뭐 택배 분류 이야기부터 지금 뭐 여러 가지 학습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산업 현장에서 돈이 되어야 되고요. 이걸로 돈이 되고 이익이 생길 수 있도록 제도나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되고요. 이게 지금 하면 좋잖아요까지는 저희 청취자들은 인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시장에서 쓸만한 일이 되고 사실 지금 교수님도 특정 2차 전지 회사에 최근에 또 관여가 돼 있지만 뭐가 기대와 시장과 제도가 돼야 되잖아요. 늘 이런 어려운 질문은 박영선 장관님께 드립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아니신데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네.
2: 그런데요. 네. 생각해보면 100년 전에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네.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아 이걸 어떡하지? 얘를 얼마나 달리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신호등이라는 게 나오고 또 교통법규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몇 킬로 이상 달려서는 안 된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의 발달이요. 예를 들면 인터넷이 등장을 하고 나니까 인터넷이 우리 걸 전부 다 가져가나? 뭐 이런 걱정이 생기니까 네.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겼듯이 저는 이 로봇도 산업 현장에 실제로 투여가 되고 사회에서 우리가 저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저것을 사용하면 실수가 적고 생산성이 확실히 증가한다는 어떤 그런 신뢰? 신뢰를 주는 것. 네. 이것도 저는 기술의 발달만큼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0: 그 네. 인터넷으로 물건 샀는데 그게 결제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 돈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 물건이 올지 어떻게 알아를 그 신뢰 영역을 정부에서 딱 보증해 줬거든요. 이거 결제하면 반드시 돈이 갑니다. 아, 물건 반드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이 커졌잖아요. 교수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실제로 개발자라든지 연구자 입장에서도 이런 인프라가 좀 빨리 갖춰줘야 된다고 보시나요?
1: 네. 저희도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ISO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항상 있잖아요. 네. 네, 로봇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산업용 로봇에 대한 규정만 존재를 하고 있고요.
0: 아, 표준이 아직 없어요.
1: 네, 표준이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는 존재를 하지만 네. 그게 이제 일반 로봇에 들어오기는 아직 괴리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멈추게 한다든지 네. 뭐 그런 정도 수준인데 근데 뭐 일반 로봇이 살짝 그렇게 했다고 멈추는 것도 이상하긴 하잖아요. 사람처럼 네. 잘 피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0: 교수님 그런... 표현처럼 눈치가 있는 로봇이 필요하거든요.
1: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새로운 규정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고 로봇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0: 정말
1: 있습니다.
0: 정말 좀 이런 좋은 소리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공존하는 로봇 교수님 표현입니다. 인간 공존형 로봇의 세계적 표준은 한국에서 김대견 교수님 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뉴스가 들려오면 저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2: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 굉장히 눈치가 있는 로봇이라는 말에 저희 바깥에 있는 이제 20대 엔지니어랑 PD들이 반응이 격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도 눈치를 많이 보시나요? 뭐 이게 저요? 주제와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지만. 예.
1: 저 요새 학생 눈치 엄청 봅니다.
0: 아, 봐야 돼요. 예. 저희들은 청취자 눈치 봐야 되고요. 그 장관님은 저희 유권자 국민들 눈치 보셔야 되고 예. 눈치 보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인간과 공존하는 로봇, 인간 공존형 로봇 말씀을 교수님께서도 페이퍼에서 하셨고 장관님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결국 또 앞서 뭐 이미 신뢰 얘기는 하셨지만 너무 인간은 잘 읽고 일종의 불편함의 골짜기라고 할까요? 이게 너무 다가왔을 때에 대한 우려라든지 눈치를 너무 잘 보면 좀 그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네,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장관님께서 자동차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유사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도 처음

0: 처음에는 이제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쓰는 게 진짜 좋은 건지부터
1: 맞아요.
0: 해서 뭐 TV도 그랬잖아요. TV도
1: 네.
0: 바보 상자였고 사실은.
1: 세대가 나오시네요.
0: 네.
1: 네.
0: 네. 근데 이제 그게 개선이 되고 계속 시간이 지나 오면서 서로 간에 적응을 한다고 생각해요.
1: 네.
0: 사람도 로봇에 적응을 해야 되고
1: 네.
0: 로봇도 사람에 적응을 해야 되고 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네. 저는 어쨌든 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1: 네.
2: 이거를 거부하면 낙오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2: 그런데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주느냐. 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혹시라도 낙오자가 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갈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저는, 제조 현장에 어떤 로봇을 대신하고 또 아까 소방관 로봇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험한 곳에 어떤 재난 현장에 로봇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아주 중요하죠.
1: 네.
2: 그런데 플러스 대한민국이 이 노년층의 숫자가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고
1: 늘어나고 있죠.
2: 있잖아요.
1: 늘어날
2: 그래서
1: 거고요.
2: 이 돌봄 로봇
1: 네.
2: 이런 쪽으로도 좀 많은 어떤 그 사회적인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1: 네.
2: 들면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걸어줄 수 있는 로봇,
1: 맞아요.
2: 그러면 낙상을 좀 방지할
1: 막을
2: 수
1: 수 있죠.
2: 있잖아요. 네.
1: 그거를 카메라로 읽고 쓰러진다. 일정 기울기 이상이다. 그러면 막 잡아줄 수 있는
2: 네.
1: 아
2: 근데
1: 중요하네요.
2: 저희가 좀 이제 그 흥미를 갖고 있는 거는 그 김대겸 교수가 연구하는 그 웨어러블 로봇이
1: 네.
2: 그런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센서를 몸에 부착하고서 걸으시면
1: 네.
2: 이분이 걸음걸이가 좀 지금 정상이 아니네? 라는 걸
1: 아,
2: 감지할 수 있잖아요.
1: 네. 뇌졸중이나
2: 예,
1: 심장
2: 그렇죠.
1: 이상이나 이런 것들. 네.
2: 리모트 먼 곳에서.
1: 네.
2: 그랬을 때 빨리 그분한테 그런 함께 갈수 있는
1: 야.
2: 로봇을 보내주는 뭐 어떤 사회적인 그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저는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네.
1: 가능한 거죠.
0: 가능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제가 갑자기 너무 체근하는 느낌. 가능하죠? 예, 너무 강요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디오 청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고 신해철 씨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얼마 전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 담당 PD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신해철 씨의 목소리를 숨소리, 심지어는 어투까지 똑같이 흉내낸 AI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신해철이 아닙니다. 저는 신해철의 확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확률로 만들어진 이 인간과 함께할 수 있는 웨어러블 또 피지컬 AI가 결국 그 확률이 아닌 것에 있는 인간과 어떻게 공존할지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오늘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라에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 질문을 한번더 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고려대학교 김대겸 교수였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네. 오늘의 방송 내용 저희가 노래 한 곡으로 딱 압축해서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AI가 만든 거예요. 오늘의 노래 제목이 손인데요. 자, 뭐 힘들 때, 물건을 집을 때, 뭐 혹은 힘이 필요할 때도 손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위로받을 때도 손 내밀어줬니? 누군가가 손 한번 내밀어주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AI와 또 피지컬 AI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썰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3: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4: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고를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7: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8: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9: 회원 수 6천 명이 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집단 성행위 모임을 열고 음란물을 유포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 과거 무리를 빚은 성착취물 사이트 소라넷이 폐쇄되자 사이트를
11: 일명 아너스 클럽.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다자간 연애, 이른바 폴리아모리 모임을 표방하며 집단 성관계 모임을 열었고 그 장면을 촬영해 사이트와 SNS에 공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회원 수만 6천 명이 넘고 5,60대 부부부터 젊은 미혼 남녀까지 연령대도 상당히 다양하다 알려졌죠.

0: 회원이 6천 명 넘었단 게 더 충격이다. 말세야 말세.
1: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운영자가 영상 찍고 퍼뜨린 건 당연히 문제지. 그런데 그냥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도 처벌받는 건가?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성인들이 자기들끼리 선택한 거잖아.
0: 그건 그런데 그걸 사이트에 올리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나?
2: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집단 성관계 모임이 적발됐는데 당시 단순 참여자는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귀가 조치돼 논란이 일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그런 모임이 있었냐가 아닙니다. 촬영과 유포, 그리고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 단계가 얽히고 설켜 있죠. 실제 경찰은 사이트 회원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밝혔는데, 그렇다면 참여한 회원들 과연 어디까지 처벌받게 될까요?
0: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운영자가 예전에 비슷한 사이트 카페에서 활동했던 이야기도 있던데?
1: 그러면 그때 회원 정보 같은 거 넘겨받았으려나?
0: 경찰이 확인해보겠지. 그런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완전 가중처벌감 아니야?
2: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아너스 클럽 사건을 통해 성인들의 사적 행위와 형사처벌의 경계는 어떻게 되는지, 음란물 유포와 불법 촬영에 있어서 운영진과 회원들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지 법적인 시선으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무업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2: 오늘 사건은 영화가 아니고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 법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큰 틀에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3: 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자면 아너스 클럽이라는 음란물 사이트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른바 폴리아모리, 그러니까 다자간 연애나 개방적인 성문화를 표방하면서 경기도하고 부산, 대구 같은 곳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모임 장면을 촬영해 사이트하고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 4년간 음란 사진, 영상 700개가량을 올리거나 유포를 방조한 걸로 조사됐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규모가 놀라운데 사이트 회원만 6,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운영진 8명을 검거하고 영상을 올린 회원들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일단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한 운영진이 있고요. 여기에 가입하고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한 회원들이 있을 거고요. 먼저 회원들부터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비판이 클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3: 네,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성인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난 행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과거 이른바 스와핑 클럽 사건에서도 단순히 참여만 한 사람들은 근거가 약해서 귀가 조치된 사례가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장면을 촬영하고 사이트에 올리고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볼 수 있게 유포까지 한 거잖아요.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촬영, 게시, 유포 단계가 결합돼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2: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6천여 명의 회원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고 관여했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 같은데, 단순 가입자, 그리고 영상을 또 보기만 한 사람도 있고요. 뭐 다운받은 사람도 있고 오프라인에 실제로 참여를 한 그런 영상 출연자도 있을 거고, 이건 뭐 찍어서 올린 사람도 있고, 어떻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까?
3: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6,000명이라고 다 똑같이 처벌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관여했느냐로 나눠봐야 합니다. 우선 가입만 하고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사람은 처벌이 어렵거나 아주 가볍고요. 영상을 보기만 한 사람도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내려받아 저장한 사람부터는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프라인 모임에 직접 참여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상을 촬영해서 사이트에 올린 사람, 이 단계로 가면 음란물을 유포한 책임을 정면으로 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회원이라도 무게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2: 네, 음란물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3: 네, 단순히 음란물을 유포한 정도라면 보통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올린 횟수가 적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여지도 있고요. 그런데 등급을 올리려고 또는 돈을 벌 목적으로,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직접 찍은 영상을 올렸다면 훨씬 무거운 법이 적용돼서 최대 징역 7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본인 동의 없이 몰래 찍힌 불법 촬영물이 섞여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처벌 수위는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2: 네. 음란물을 요즘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런 플랫폼도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에 개인적인 음란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수익을 올리고 이런 분들 실형 많이 나옵니다. 감옥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동의해서 찍었고 내 영상이고 나 나와도 된다고 오케이 했는데 그게 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왜 문제인 겁니까?
3: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영상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본인이 동의했는지를 따지지 않아요. 핵심은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뿌렸느냐,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내가 동의하고 찍은 내 영상이라 해도 그걸 수천 명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올리는 순간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보호하려는 게 개인의 동의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전한 청도덕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자신이 출연한 영상을 올렸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2: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되는 거고 우리 형법에서도 음화반포라고 처벌을 이미 하고 있었죠. 여기서 이제 음란물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뭐 야동이면 다 처벌받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성관계 영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성기가 노출이 되는 영상을 음란물이라고 봅니다. 우리 법은. 자, 여기서 이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촬영 자체에는 동의를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몰랐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 현재 이제 여기 문제된 그 아너스 클럽 내부자가 영상을 다운받아서 제3자들, 다른 사람들한테 유포를 하는 경우도 상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러면 사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3: 네, 그 경우는 사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촬영인은 동의했지만 다른 사이트나 SNS에 올라갈 줄은 몰랐다. 그러면 이건 본인 의사에 반해서 퍼진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 음란물 유포 차원을 넘어서 피해자가 생기는 사건이 됩니다. 이런 경우엔 영상을 올린 사람이나 운영진에게 훨씬 무거운 성폭력 관련 책임이 적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촬영은 동의했어도 유포까지 동의한 게 맞는지 이 부분을 꼼꼼히 가려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2: 그러면 이 사건의 운영진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3: 네, 운영진은 회원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만남의 장만 열어줬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보도된 행적을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텔레그램이나 SNS로 회원을 모으고 오프라인 모임을 직접 기획하고 거기서 벌어진 일을 촬영해 사이트에 올리는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음란물을 만드는 것부터 퍼뜨리는 것까지 조직적으로 기획, 실행했다면 단순히 도와준 방조가 아니라 직접 범행을 저지른 정범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눴어도 다 같이 책임을 지게 되고요. 4년이나 운영한 점, 규모가 수천 명인 점까지 더해지면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이건 뭐 보도로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돈이 오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성매매 알선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죠.
3: 네, 맞습니다.
2: 특히 보도를 보면요, 운영자가 과거 비슷한 사이트나 카페에서 활동을 했고 그때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서 사람들을 모집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처벌이나 수사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3: 네, 그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운영자가 과거 불법 촬영물 유포로 논란이 됐던 소란의 계열 카페에서 활동했고 그때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 이번 사이트 회원을 모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호기심에 한 번 저지른 게 아니라 같은 범죄를 계속 반복해온 셈이잖아요.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넘겨받은 부분도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동종 전과까지 확인되면 죄질이 나쁘다고 봐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2: 네, 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결국 뭐라고 보십니까?
3: 네,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누가, 어디까지, 어떤 의도로 관여했느냐를 정밀하게 가려내는 일입니다. 6,000명을 다 똑같이 볼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선 단순 가입자와 적극적으로 촬영, 유포한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검찰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올라온 영상 중에 동의 없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 섞여 있지 않은지, 그리고 운영진이 영리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게 맞는지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0: 여기서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확인되면 이건 단순 음란물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성범죄 사건이 되는 거니까요.
1: 네. 올해 3월로 기억하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수원 도심의 한 일반 음식점에서 집단 성행위가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기사 표현을 그대로 이야기 드려볼게요. 대상 업장은 성인 전용 코스프레 용품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업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음식점인데 성인 용품을 판매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0: 네, 이건 좀 풀어서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보도된 표현만 보면 일반 음식점인데 성인용품을 판다. 무슨처럼 들리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업 허가는 일반 음식점으로 받아두고 실제로는 그 공간을 전혀 다른 용도로 쓴 걸로 보입니다. 코스프레 용품 판매 같은 걸 내세웠지만 사실상 성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활용한 거죠. 허가받은 업종하고 실제 영업이 따로 노는 일종의 위장 영업이었던 셈입니다.
1: 네. 근데 이제 일반 음식점이 오히려 영업 허가를 받기는 조금 더 까다로운 위생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실제 일반 음식점에서 성인들이 모여서 집단 성행위를 했다면 근데 앞선 케이스랑은 달리 촬영이나 유포 이런 건 없었어요. 처벌됩니까?
0: 네, 이게 참 까다롭습니다. 정말로 성인들끼리 모여서 행위만 했고 촬영도 유포도 전혀 없었다면 처벌 근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공공연한 음란 행위로 보는 공연 음란죄를 적용하려 해도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만 한 거라면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었다는 요건을 채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 참여자가 귀가 조치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업주가 자리를 마련해주고 돈을 받았다거나 사람들을 연결하고 알선했다거나 참여자들이 돈을 내고 들어온 구조였다면 성매매나 음란행위 알선 같은 다른 혐의로 처벌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임만 있었느냐, 아니면 돈이 오가고 누군가 판을 깔아준 거냐, 이걸 따져보는 게 핵심입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블랙 아이드 피스의 Where is the lov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크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0: 카드.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기호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춘천은 아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제주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23도, 부산 26.9도, 광주 28.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까지 정체입니다.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는 9km 정도 밀립니다. 부산 방향은 옥산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작업 중이고요. 비룡분기점 갓길에도 작업 구간이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동공천에서 춘천분기점까지 2차로를 이동하면서 차선 도색 작업 중입니다. 덕소삼패에서도 작업 구간 있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방향 남용인 갓길에서 작업 중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장수부근 5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중동까지 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판교 쪽은 송내부근에서 정체인데 장수부터 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 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3: 우리 축구대표팀이 남아공의 0-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A조 3위로 추락해 32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4: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승재 기자.
5: 네, 스포츠부입니다.
4: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5: 네,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남아공의 0-1로 졌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갈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에 임했는데요. 경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렇다 할 득점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습니다. 전반 슈팅수 4-9로 밀릴 정도로 남아공에 주도권을 내줬는데요. 후반 들어서 손흥민과 옌스 카스트로프, 김진규를 교체 투입해 반전을 노렸지만 무기력한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결국 후반 18분에 마세코의 결승골을 내주고 0-1로 졌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체코전 승리 뒤 2연패를 당하며 조별 예선을 1승 2패 A조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A조에서는 체코를 3-0으로 꺾은 멕시코가 3전 전승 조 1위로 32강행을 확정했고 우리를 꺾은 남아공이 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 3위 12개 팀 가운데 상위 8개 팀이 32강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아직 12개 조 가운데 9개 조의 경기가 남아있어 우리 대표팀은 다른 조의 남은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행여 32강전에 올라간다고 해도 상대와 경기 장소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일단 과달라하라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 다른 조의 경기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경기 내내 거리를 가득 채웠던 시민들은 아쉬워하면서도 끝까지 뛰어준 태극 전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4: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6: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4: 네, 광화문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6: 네, 이곳 광화문 광장을 열기로 가득 채웠던 남아공전 거리 응원도 마무리됐습니다. 이곳은 한때 붉은 옷을 입은 시민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시민들은 경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7: 경기가 안 풀려서 정전.

0: 먼저 막 한국을 외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약간 힘 빠지지 않고 재미있게 응원할 수 있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앞서 남아공의 선제 득점 순간에는 광장 일대가 안타까운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형 스크린 속 태극전사들이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질주할 때마다 거센 환호와 박수가 잇따랐는데요. 회심의 일격이 상대팀 골키퍼에게 막힐 때마다 다 함께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0: 많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선수들이 열심히 한 것 같아서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시민들은 이번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며 32강 진출을 염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0: 정말 아쉬운 경기였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0대 1로 졌습니다.
1: 네, 조 3위로 밀려난 우리 대표팀 32강 진출이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아쉬운 월드컵 소식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네. 자, 당초에는 오늘 경기 상당히 좀 무난하게 승리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3: 예.
0: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늘 경기력이 상당히 답답했어요.
3: 뭔가 좀 집단으로 좀 무기력증에 빠진 것 같이 뭐 1, 2차전에 봤던 우리 대표팀이 아닌 것 같아 그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0: 그러게요.
3: 자, 오늘 경기 뭐 저도 물론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이 경기력의 수리가 앞서기 때문에 최소한 비기겠지만 이 무난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다 예상했거든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우리 선수들 뭐 기본적인 패스 연결이 안 되면서 남아공에 역습 기회를 줬고요. 크로스조차 제대로 날리지 못하고 제대로 된 득점 기회도 잡아내지 못하는 종합적인 총체적인 그 졸전에 그치면서 남아공에 0대 1로 패했습니다.
1: 네, 말 그대로 졸전이었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점 중 하나가 남아공의 핵심 미드필더 두 명이 결장을 한다. 그래서 공백이 생길 것이다 라는 예상이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밀리는 장면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3: 이야기가 솔직히 좀 힘듭니다.
1: 예, 예.
3: 그러니까 전반 한 초반 중반까지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아마 약속했듯이 선수들이 다 강하게 압박을 걸었습니다.
0: 네.
3: 먹히면서 전반 중반까지는 주도권을 잡았는데 전반 중반 이후서부터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근데 주도권을 내준 전반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 양상은 우리 선수들 패스 실수가 너무나 많았어요.
0: 그렇죠.
3: 패스 연결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0: 네.
3: 그랬는데 이 패스 연결은 축구인도 기본입니다.
0: 그렇죠.
3: 근데 기본인데 아무리 이 완벽한 전술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이 전술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기술기가 중에 하나가 이제 패스인데 패스가 안 되다 보니 주도권을 넘겨주게 됐고요. 더군다나 미드필더는 뭐 여러 차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전 미드필더 두 명이 빠졌는데 주전 미드필더 두 명이 한꺼번에 빠지는 거는 미드필더의 공백이거든요.
1: 예.
3: 당연히 우리가 장악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중원에서도 주도권을 내주면서 우리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경기를 못 풀어갔습니다. 황인범, 백승호 선수였거든요. 근데 황인범 선수가 1차전 때 한 골, 1 어시스트,
0: 네.
3: 그림 같은 활약을 보여줬죠.
0: 그랬죠.
3: 근데 2차전서부터 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강인 선수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1: 네.
3: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강인 선수가 게임메이커 역할, 그 패스를 전방으로 뿌려주는 이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하고 좀 동선이나 역할이 겹쳐가지고 황인범 선수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게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 황인범 선수가 적절하게 미드필드를 조절하고 이강인 선수가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 예. 공격력도 공격력인데 이제 수비에서도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홍명보 감독은 3백 수비진을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제 경기를 그렇게 펼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겠어요?
3: 3백은 오늘 경기 패하긴 했지만 그 3백은 가능성을 남겼다고 봅니다. 그 1, 2차전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고요. 오늘 이 남아공의 공격에 이제 측면에서 몇 번 뚫리는 장면이 나왔지만
0: 네.
3: 이것이 또 이제 실점으로 이어져가지고 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지만 이 이기혁, 김민재 그리고 이한범으로 짜여진 3백의 안정성은 뭐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보고요. 다만 바로 그 3백의 가장 효용적인 가치 수비의 역점을 주다가 역습에 빠르게 나서서 골을 넣게 되는 이 역할은 이제 주로 윙백들이 해주게 되는데
1: 예.
3: 오늘은 오히려 3백의 그 센터백 3명보다도 윙백에 오히려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설명우 선수도 이 수비력이 좀 문제를 보여주면서
1: 예. 예.
3: 공격 가담이 원활하지 않았고 특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후반에 기용이 됐죠.
0: 네.
3: 근데 이건 좀 너무했습니다.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 대표팀이 5월 18일에 미국 떠나서 계속 전지훈련 해왔었잖아요. 근데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도 합류를 했거든요. 근데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크로스를 올릴 때 우리 선수들하고 전혀 호흡이 전혀 안 맞았습니다.
1: 예.
3: 패스나 크로스를 올릴 때는 공을 찾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호흡이 맞아야 되거든요.
1: 그렇죠. 예.
3: 그러니까 공을 올려도 받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반대로 우리 다른 선수들이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한테 공을 줄 때도 받을 때도 준비가
1: 예.
3: 안 돼 있고 타이밍을 놓쳐도 계속 놓쳤는데 이건 호흡 맞추는 거는 뭐 5월 18일 이후에 전지훈련에 충분히 가능했던 일인데 그동안 뭐 했는지 이 지점은 예. 특히 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경기를 보면서 좀 답답했던 지점은 아까 패스가 되지 않았다. 집단 무기력증에 걸린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신 게 뭔가 누구 한 선수가 볼을 잡고 있으면 그 볼에 패스를 받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오프더볼 상태에서 공간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그 질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답답했어요.
3: 우리가 공을 줄 때, 공을 줄 때 패스나 크로스를 목표 선수한테 바로 주면 안 되죠. 목표 선수의 5m, 10m 또 앞쪽이다, 골대 예. 쪽이다 주게 되면 그 선수가 뛰어가가지고 그 잡잖아요. 네. 그 이제 활발히 그 움직이면서 팀 전체가 다이내믹해지는 건데 그러려면 패스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전방에 패스 받을 사람들도 그렇죠. 열심히 서로 뛰면서 예. 수비를 서로 따돌리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오늘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 맞습니다.
3: 오늘 경기도 그랬고 2차 그 멕시코전 때에도 이기혁 선수가 한마디가 중계방송에 나왔거든요. 이기혁 선수가 공을 받아가지고 패스를 하려고 하지 못해서 이게 골라인 바깥으로 나갔어요. 뭐 줄 데가 없어 줄 데가 예. 없어 이 얘기가 이제 들리기 됐었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1: 네.
3: 중계방송에 나왔을 때 해설위원의 얘기로는 패스의 실수가 속출했던 것은 볼 컨트롤도 안 되고 볼 터치도 안 좋았던 이유, 잔디 문제를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수의 움직임이 전방에서의 선수 각자 개인의 움직임이 더뎠던 것은 무더위 탓이라고도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무더위는 다 똑같은 거죠.
0: 예.
3: 남아공 선수들이 더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무더위에 일찍 적응됐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점이 되면 똑같이 힘든 거는 마찬가지인데
1: 예.
3: 후반에 우리 선수들 너무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0: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좀 아쉬운 부분들이 합해져서 결국은 아쉬운 한 점을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장면을 좀 또 다시 돌이켜볼까요?
3: 우리가 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남아공은 전체적인 경기력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남아공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수 전환이 빠르다.
0: 네.
3: 측면에서 스피드 있게 공격수들이 공격한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미드필드에서 공을 소유하고 있다가 뺏겼습니다. 뺏겼는데 뺏기자마자 이 공이 남아공의 왼쪽 측면으로 연결됐고요. 이 측면에서 공을 받은 사람이 우리 골대까지 측면에서 드리블로 돌파를 해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대편 오른쪽에 있던 마세코 선수에게 크로스를 올려줬고 이 마세코 선수가 골로 연결해줬는데
1: 예.
3: 그때 우리 수비수가 없었던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1: 예.
3: 우리 수비수가 골대 앞에서 두 명이 있었고 좌측에도 있었는데 마세코 선수를 잡지를 못해서 완전 자유로운 상태에서 정확하게 발을 갖다 댔습니다. 이것도 마세코 선수는 오른쪽에서 뒤로 돌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마세코 선수를 완전 놓쳐버린 거죠. 그런데
0: 네.
3: 크로스가 중간에 있던 우리 선수한테 걸렸으면 연결이 안 됐을 텐데 우리 선수를 흘려가서 지나갔기 때문에 마세코 선수가 완전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1: 예. 자, 오늘 손흥민 선수가 선발이 아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저는 그 점은 나름 이 감독으로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선택할

0: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이제 실패로 다 끝난 작품인데 예. 황희찬 선수, 이재성 선수의 자리에 넣었거든요. 근데 황희찬 선수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돌파와 드리블이 좋아서 상대방 수비를 휘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때 왼쪽에 놓고 왼쪽 남아공의 왼쪽 수비를 휘저었겠다는 그 의도였었는데 제대로 먹히지가 않았고요. 예. 오영규 선수는 우리 1차전에서 결승골을 넣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아서 손흥민 선수를 빼려고 하면은 대신 오영규 선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는 딱 한 가지 딱 전제가 있죠. 뭐냐면은 풀타임을 못 뛴다. 어차피 교체를 할 거다. 예. 그래서 1, 2차전은 후반에서 뺐는데 제가 선의로 아주 100번 양보해가지고 잘 생각해 주면 후반에 모두들 다 체력이 떨어져서 힘이 소진될 테니 그때 손흥민을 넣어서 결정적인 후반 조커로 예, 예. 활용을 하겠다라는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영규 선수도 있었을 때 오영규 선수 혼자 이게 농구에서는 5명이 뛰잖아요. 4명이 다 이쪽에 가 있고 1명이 혼자 떨어져가지고 승부를 내는 거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예. 저는 그 아이솔레이션인 줄 알았어요. 오영규 선수도 혼자 많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도 혼자. 이 연결이 안 되는데 예. 연결되려면 뛰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 왜 안 뛰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1: 그리고 앞서서 이제 뭐 패스의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기 보면서 공중볼 다툼도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우리 선수들보다도 이 남아공 선수들이 점프력이라든지 뭐 몸놀림이 상당히 좋았어요.
0: 아, 그 장면도 제가 보면서 이거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나 전망하면서 2대0으로 이길 것 같다. 예. 질려야 질 수가 없는 경기다. 예, 예. 왜? 미드필드는 우리가 우위가 정해져 있다. 이거 네. 다 틀렸습니다. 그중에 하나 우리가 그 유리한 것 중에 하나 주요한 공격 옵션으로 세트피스 신장 차이가 나고 남아공의 수비 중에는 1m 60cm 됐을 때 선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 뭐 1m 90 뭐 김민재나 우리 그 이한범 선수 예. 전혀 무슨 뭐 그 경쟁력이 충분히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헤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나왔는데 근데 우리 선수 오늘 너무 못한 게 일단 공을 받아가지고 헤더를 노리는 선수들보다도 이강인 선수가 공을 차잖아요. 근데 가장 진짜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그 코너킥 공은 골대에 있고 골대에 있고 골키퍼에 있고 선수들이 쭉 있죠. 예. 이 선수들과 골대 앞 골대 사이로
2: 그렇죠.
0: 붙여가지고 예. 낮게 빠르게 찔러주고 뒤에 있던 선수가 달려오면서
1: 예.
0: 그 선수를 보고서 때리는 게 아니죠. 앞쪽에서 전해주면은 약속된 바에서 뒤에서 달려들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전부 다 포물선이었습니다.
2: 네.
0: 이 포물선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했던 그런 기술이거든요.
2: 예.
0: 왜 그 낮고 빠르게 그 가운데 사이로 보내주지 못했는지. 세트피스는 홍명호 감독도 우리 취재진 비공개로 이게 알려지면은 위험하다. 알려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네네. 비공개로 열심히 분명히 했거든요. 네. 뭘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2: 네. 자, 여러모로 정말 좀 아쉬웠던 졸전이었는데 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3위 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또 지난한 그런 시간이 이어질 텐데 어찌됐든 탈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0: 예. 뭐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 그러니까 48개국, 4개 팀씩 12개죠. 1, 2위, 32강 직해. 그리고 12개 팀의 12개 조의 3위 팀 중에 8개 팀 32강인데 현재까지. A조, 우리의 A조, 그리고 B조가 다, 조별리그 다 끝났습니다.
2: 예.
0: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3위인데 승점 4점으로 1위고요. 우리가 승점 3점 4위거든요.
2: 예.
0: 나머지 조는 마지막 한 경기씩 다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3위 순위는 어떻게 가리냐면 승점 우선입니다.
2: 네.
0: 근데 4점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정도일 것 같아요. 대부분 다 3점일 거라고 예. 예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골득실을 따주고요. 골득실 다음에 다득점인데 우리가 골득실이 마이너스 1입니다.
2: 예.
0: 마이너스 1이니까 4위에서 더 이상 올라가서 32강 티켓을 잡을 확률은 저는 이제 크진 않다라고 봅니다.
1: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근데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 우리 선수들이 이제 뭐 감독도 그렇고 실점을 하고 난 뒤에 좀 약간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제대로 경기를 못했다라는 그런 이제 평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선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경기였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부분. 앞으로 남은 경기 뭐 이제 가능성이 아직 실낱 같은 그런 희망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희망을 놓지 않고 이제 다음 경기를 생각을 한다면 예. 어떤

0: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1: 아, 만약에 뭐 승리의 여신이 한국은 너무 열심히 했는데 너무 아깝다.
0: 네.
1: 한번더 해라라고 32강 맨 마지막 티켓을 준다면 오늘 경기는 전부 진짜 이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2: 예.
1: 무슨 뭐 지금 32강전에 대비해서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0: 네.
1: 오늘 왜 졌는지 왜 졌는지 그뭐 패스나 기본 기세부터 힘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좀 안타까운데 이 대표팀 선수들은 더 무기력에
2: 답답하겠죠.
1: 상실감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2: 예.
1: 그 분위기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실력이로 대표팀의 진짜 실력은 아니고요. 대표팀의 워스트라고 보는데 워스트에서 벗어나서 베스트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멘탈이나 이 대표팀 분위기가 중요하겠죠.
0: 네.
1: 오늘 패배의 분위기에서 빨리 벗어나서 갖고 있는 실력, 더 잘할 필요도 없이 갖고 있는 실력 발휘한다는 생각으로
0: 네.
1: 다음 경기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국회에서는 현재 한상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총리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문제는 물론 증인과 자료 제출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 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건 기자, 한 총리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4: 네, 오늘 오전 10시쯤 시작된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현재 정회 중인데요. 잠시 뒤에 속개 될 예정입니다.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총리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함께 다주택 보유 문제,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 이력으로 논란이 있는 데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 삼청동 주택을 불법 증축했다가 최근 철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구청과 오랜 시간 협의하면서 늦어졌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주도했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국가정보원 등의 조사 결과를 보고 처리할 부분과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 챙겨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또6.25 전쟁이 북침이라고 했다가 자신이 긴장했다면서 남침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는데요. 주정론과 관련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관련 질의 답변 잠시 보시겠습니다.
5: 네, 저는
6: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명시된 주적은 누구입니까?
5: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7: 한성숙
5: 저이기도
7: 국무총리
5: 하고,
7: 후보자입니다.
5: 다만 동포이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네, 오늘 청문회에서는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증인과 참고인이 전무하고 자료 제출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검증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이나 자료들이 후보자 검증과 별다른 관련이 없거나 흠집내기용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0: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4: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핵심으로 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전히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18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반복하며 협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협상의 진정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그렇게 법사위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고 야당에 대한 협박 정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맞서면서 원구성 협상이 조만간 타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일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만큼 내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 배분을 마무리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은걸입니다.
0: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안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0: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1: 김민석
0: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이상이 네, 김민석 국무총리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서 정부의 추진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2: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되었던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를 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에도 정청래 전 대표도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SNS를 올리기도 했는데 그동안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었던 이 부분이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검경 합수본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치권을 향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민의힘 측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4일 검경 합수본 소환 이후 약 3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올해 95살. 신천지 측은 이만희 회장이 초고령인데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했다면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천지 신도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정점인 이만희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합수본 수사는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됩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 5만 6천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교회 용지 용도 변경을 포함해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해 신천지가 나선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이 회장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이 이만희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합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1: 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일정과 관련된 공지를 위해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4: 이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는 7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공지문 읽겠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는 7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1: 네, 강유정 수석대변인의 짧은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7월 1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을 함께한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들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그리고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네.
1: 자, 저희가 정치권 얘기 이모저모를 이제 짚어볼 텐데 먼저 지금 방금 브리핑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좀 잠깐 해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7월 1일 오찬을 함께한다. 물론 이제 뭐 전 대통령과 만날 수는 있는데 이 시점에서 왜 오찬을 함께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궁금증이 들 것 같아요.
5: 뭐 전 직전 그 민주당 대통령과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뭐 오찬을 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네. 때가 때인지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들 해석이 분분할 그러게요. 것 같긴 합니다. 예. 저희가 전당대회 이제 그 두 달이 채 안 남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당내에서도 어떤 진영의 그 갈등이라고 할까요? 조금 어떤 이 경쟁의 양상이 격화되고 있는 후보 출마 그 출사표를 던지기도 전에 네. 지금 이런 양상이어서 대통령이 그 19일 날 춘추관 브리핑에서도 말씀한 바대로 전쟁이 아니라 경쟁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좀 중지를 모아보는 그런 자리를 가지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뭐 다른 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그 오찬의 어떤 주제 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예, 지금 오찬 관련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고 그 전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지금 보안수사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당정 간에 좀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방향으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좀 어떤 의미를 좀 가질까요?
5: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 대표직을 사퇴하면서도 예. 계속해서 이제 그 전에 SNS상을 통해서도 검찰개혁 반드시 마무리하겠다 그러면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예. 그리고 지금 당장 폐지 뭐 이런 예. 취지의 글들을 계속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정부의 입장은 다른데 나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개혁의 일환으로서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게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비춰질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폐지가 맞는데 정말 최소한의 어떤 그 범위 내에서 보안수사권이 필요하지도 한 게 아닌가라는 게 내 생각이지만 국회에서 논의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정면으로 그 승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지지자들 가운데에서도 또 민주당 당원들 가운데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었고 좀 갈등이 분출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나왔단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총리가 저는 이번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도 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맞다라고 총리가 입장을 얘기한 바가 있었어요. 네. 이런저런 기회에 그래서 오늘로써 저는 전당대회에서 더 이상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있는 것이고 또 이거 가지고 더 이상 갈등 양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쇠기를 박은 거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당정이 다르지 않다라는 예.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준 그런 브리핑이 아니었나 네. 생각합니다.
1: 속보로 들어왔으니까 이 두 가지 브리핑에 대해서 김병민 부시장의 의견도 듣고 저희가 이제 준비된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6: 네, 총리의 메시지도 그렇고 청와대 대변인의 메시지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상으로 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약간 핵심 당원들에 대한 메시지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김민석 총리가 움직이고 있는 행보와 말 한마디는 전부 전당대회랑 맞물려 이야기가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보안수사권 문제만 하더라도 정청래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바가 결국은 민주당의 핵심 당원들의 의견과 흡사하기 때문에 시종일관 이 내용이 정부와 조금 달리 김민석 총리는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문제에서 내 생각도 비슷하다는 측면을 어필해 왔는데 오늘 정부의 입장이 그와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전당대회 준비에 대한 포석으로 함께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대통령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지게 되는 부분들은 결국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는가에 대한 여부들이 또 전당대회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이른바 친문 진영과의 관계

0: 돈독하게 하면서 대척점에 서 있는 문제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집니다. 이번 월요일에 있었던 리얼미터 조사는 데드크로스까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된다면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진영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고 네. 그게 지난 민정수석에 대한 임명 자체가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던 인사의 임명으로 이어지고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고 나아가야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예, 자 민주당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하고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시작부터 여야는 청문회 증인과 자료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으로 전락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총리 청문회에서 증인이 전무했던 것은 지난해 김민석 총리 청문회가 처음이었는데 이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당연한 뉴 노멀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1: 한성숙 후보자와 관련 없는 선관위 관련 자료 민주당 청의 간직이었습니다. 30년간 헌혈 내역 어떻게 준비합니까? 누가 이 30년간 헌혈 내역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성적은 왜 필요합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청문회마다 증인과 또 자료 공방으로 시작을 하곤 하는데 지금 뭐 김한규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자료들이 왜 요청이 됐을까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3: 보니까 이제 증인이나 참고인 또 자료 요구 이거는 청문회 때마다 공방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세월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는 풍경이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남아공과의 축구를 이겼다면 이 청문회가 조금 더 수월하게 가지 않았을까 네. 의원들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네. 또 그마저도 또 이 실망하게 됐고요. 그런데 애초에 증인 참고인 그 협의를 할 때 국민의힘에서 조금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김한규 의원이 얘기한 뭐 30년간 헌혈 내역이나 선관위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요. 성남 FC에 이제 네이버가 후원했는데 그때 당시 부사장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뭐 관련 관계인들을 다 증인 소환하겠다 이런 무리한 요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합의 과정에서 아 그거는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또 불발되고 이랬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성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미 중기부 장관으로 인사청문회를 한번 거친 인물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이 한번 된 후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총리라는 자리가 더 무거운 자리이긴 합니다만 책임도 더 크고요. 그런데 너무 무리한 요구였다. 그래서 결국엔 합의가 불발되니까 뭐 결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결론을 놓고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의 검증이 있었고 또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거는 다주택 관련한 이슈들이었잖아요. 개인 그렇죠. 재산과 관련된. 네. 그런데 다 처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거래가보다 더 낮게 팔고 또 뭐 취득가보다 낮게 처분하고 또 기부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어찌됐거나 이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성의를 보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뭐 증인 참고인 자료 가지고 논란은 합니다만 이 정도면은 굉장히 약한 논란이다. 그리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갔어요. 그 긴 시간 지나지 네. 않아서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조금 논란은 하겠습니다만은 내일까지 청문회 마치고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4: 예. 오늘 청문회에서 주적이 어디냐라는 질문 그리고 6.25는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0: 네, 뭐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념적인 공방으로 또 청문회가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네. 있겠는데요. 지난 지방선거를 반추해보면 젊은 청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고 당연한 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답을 못하는 정치인들을 답답해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제가 오세훈 후보랑 같이 선거 캠페인 하던 와중에 젊은 청년이 와서 후보님 주적이 누구죠? 라고 물어보고 그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니까 조회수가 일파만파 커져나갔는데 당시 서울시장 한 명 후보에게만 물은 것이 아니라 여러 정치인을 찾아서 그런 내용들을 묻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을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들에 실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물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적절한 답을 했는가 이런 이슈가 좀 더 전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어찌 보면 총리 후보자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국회 의석

0: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자신의 SNS에 이 역대 이 진보정당 출신 대통령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 역사를 지키겠다라고 표현을 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메시지를 올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좀 유도하는 그런 메시지들이겠죠?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그 민주정부 4기 대통령들은 정청래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모두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역사이고 족보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본인만의 것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걸 쭉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본인이 연임을 위한 출마의 변 같았어요. 사퇴의 변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본다면은 대선 출사표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얘기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마지막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여줬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순방길에 당에서 뭔가 잡음이 있거나 불협화음이 있거나,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올해 1월 22일 날 코스피 5000을 찍었는데 그날 그걸 다 덮어버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제안.
0: 합당 제안.
1: 그걸로 다 덮어버려. 하필이면 오늘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사퇴에 대해서 당정청이 원팀이었고 원보이스였다라는 말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게, 이를테면 대통령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보궐수사권 전면 폐지,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지율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컸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지금 선거 이후에 2주 이상, 3주 가까이, 3주 넘게 뒤덮고 있는 중앙선관위 부실투표 관련한 이슈랄지, 또 민생 관련한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내 어떤 이런 갈등 요소가 민주당 지지층, 진보 지지층으로 하여금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게 하는, 화가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총합으로 버무려져서 지금 이런 지지율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4분 대통령, 이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인만이 적통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 모습이 과연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조금은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나는 연임에 출마하겠다라는 걸로 비춰지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그 딴지 게시판에 글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상했던 행보지만 과연 그게 본인의 사퇴변에서 나타났던 이재명 정권의 성공, 지킴이 그것과 궤를 같이 할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2: 지금 정청래 전 대표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이제 전북도당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은 28일 이제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력한 이런 그당 대표 주자들이 호남으로 가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3: 그럼요. 당원들 중에 상당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수정당 같은 경우는 항상 보수의 심장 하면 뭐 대구,
2: 대구로 가죠.
3: 경북 이렇게 찾아서 가게 되는 선물시장 등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민심을 다잡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가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전국 중에 특히 호남을 많이 찾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도 이 반도체 입지 경쟁이 또 호남 지역으로 가져가게 되는 모습조차도 전당대회랑 다 맞물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호남 지역의 민심을 이번 당권 주자들이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지금 당권 경쟁이 가열되는 사이에 친여 성향의 방송인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4: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얘기. 코아는 지지층이
5: 김어준 유튜버입니다.
4: 하고 팔짱을 낀 거예요. 등까지는 안 돌렸는데 팔짱을 껴버린 거예요. 검찰 개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코아 지지층은 이 대통령이 노무현처럼 또 당할까 봐. 그 두려움과 걱정이 그 기본이거든요. 노무현의 유족이잖아, 우리.
6: 코어층이 흔들린다. 코어층 흔들리게 하면 안 된다. 모순이죠. 흔들리면 코어층입니까, 그게?
5: 이동형
6: 연성 지지자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코어층, 제가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난 10년 동안 한번 흔들린 적이 없어. 이게 코어야.
0: 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0: 최씨의 이런 분석을 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여론조사가 지금 계속 빠지는 그 결과를 놓고 지금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론조사 빠지는 걸 보고 이게 코어인지 연성인지 이게 구분이 될까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1: 아니, 누가 봐도 제3자적 입장에서 이를테면 정청래 전 대표 뒤에는 김어준 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지율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코어가 흔들린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도와줘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본인이 흔들리고 있다는 자기 고백인가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방선거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뭐 60%를 횡보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대선 득표율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0: 예.
1: 그러면 대통령 생각보다 잘하네라고 영남권에서 보수 층에서도 생각보다 일 잘한다 이런 지지가 있었고요.
2: 예.
1: 그다음에 중도층에서도 많은 지지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지지층이 조금 이탈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얘기한 대로 코어층에서 팔짱 끼고 보는 게 아니고 중도와 보수층에서 한번 봐야겠네라고 팔짱 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지지율이 조금씩 이탈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뭐 저희가 선거에 대한 분석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녹아들어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글쎄요, 김어준 씨 본인이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 대선 때 지지율 정도를 저희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유지하고 있는 그 상황은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예. 이렇게 이제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제 빅스피커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어제 서울 국제도서전 개막식에 참석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유시민 작가들이 쓴 책을 보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의도된 연출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3: 네,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발표했던 문전 대통령과의 오찬하기로 했다는 거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이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 네.
3: 민정수석 임명으로 굉장히 이번 한 주가 뜨거웠습니다.
2: 그렇죠.
3: 문재인 정부가 흔들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그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충격을 그 정부에 줬을 것이고요. 조국 전 장관, 당시 이제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서 당시 검찰로부터 굉장히 큰 공격들을 받지
2: 네.
3: 않았습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가 흔들렸던 굉장히 큰 계기가 됐던 상황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과 같이 통합해서 선거를 치르려는 정청래 대표 측의 움직임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뉴 이재명을 표방하고 있는 인사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김용남 후보가 같이 참전했는데 결과는 국민의힘의 승리로 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문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대통령 간의 넘을 수 없는 간극들이 지지자들까지 번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진화되기 전에 빠르게 좀 진화하고 이불을 끄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거라 봅니다.
0: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부대를 찾았습니다. 장병들을 격려하고 일대 군 경계 태세를 점검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직접 실탄 사격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격을 하는 때 사격이 주변을 파고 하는

네, 이 표적지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잘 모여서 잘 명중이 된것 같은데, 또이 에피소드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도 왜 장관은 안

0: 소냐. 근데 안규백 장관 또 방위병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뒷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1: 글쎄, 뭐 농담으로 좀뭐 분위기를 좀 바꾼 것
0: 예.
1: 같은데요. 근데 궁금한 게 방위도 총 쏘나요? 그걸 잘 몰라서. 근데 대통령도 또 사실은 이제 장애가
0: 그쵸.
1: 있으셔서
0: 면제가 됐었죠. 예.
1: 면제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총을 쏴보셨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어찌됐거나 그의 결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글쎄요, 대통령 옆에서 나란히 이 방위병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같이 사격을 해도 괜찮았겠다,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이 연평도 해병대는 지난번에 한번 가기로 했다가 못 갔어요. 그래서 치킨만 먼저 가고,
0: 예.
1: 대통령이 이제 어제 그 방문을 한 건데 6.25 76주년 기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 행보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안규백 장관에 대한 이런 그 농담뿐만 아니라 그 장병들의 민원 해결도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저는 떠나지만 이제 제대하지만 후임들을 위해서 위문 열차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런 것부터, 배편이 너무 비쌉니다, 육지로 나가는, 그리고 운동기구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격의 없이 대통령한테 이런 민원들을 제기하는 모습 보니까 그 패기가 참 좋았고요,
0: 예.
1: 분위기가 참 훈훈했던 것 같습니다.
2: 예. 뭐이 대통령 오늘은 이제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소식들은 또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면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퇴원한 이후에 오늘 최고위원회를 주재를 했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3: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4: 장동혁
3: 이유는 단
4: 국민의힘
3: 하나밖에
4: 당
3: 없을
4: 대표입니다.
3: 것입니다. 선관위 이재명 민주당이 모두 한 배를 탔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5: 사실 기강을 잡아야 되면은
4: 총석준
5: 주변 측근들부터
4: 국민의힘
5: 잡아야
4: 의원입니다.
5: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국민들을 많이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측근들에 의해서 많이 발생했잖아요.
6: 뭐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4: 박정하 국민의힘
6: 보수
4: 의원입니다.
6: 재건의 첫걸음은 본인이 사퇴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2: 장동혁 대표, 어제 이제 대표의 거취는 당원이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퇴에 대한 그런 의사는 일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7: 네.
2: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7: 어제 퇴원을 하고 메시지를 냈고 오늘 최고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당 대표와 지도부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힘이 실리고 영이 서야 당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2: 예.
7: 어저께 퇴원하고 첫 번째 일성의 메시지가
8: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청래 전 대표의 사퇴를 기점으로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두고 내홍이 장기화하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큐.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조금 전 뉴스에서 전해드린 김민석 국무총리의 현안 브리핑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은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교통안전 1분 터
1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1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3: 엄마
14: 민준아 유정아
1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6: 난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3: 아빠 늦게 와도 돼
1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3: 나도 바쁘니까 끊어
15: 주말에도 긴급 돌봄
1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8: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9: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OTT 플랫폼 티빙에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1,95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는 약 1,953만 명에 달합니다. 티빙의 유료 가입자가 약 500만 명,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770만 명 수준인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서비스 이용 규모를 크게 웃도는 피해 규모인데요. 더 큰 문제는 유출된 정보의 종류입니다. 이름과 연락처, 비밀번호, 환불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CI와 DI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CI는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릴 만큼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생성하는 정보고요. DI는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입니다. CI와 DI는 이용자가 직접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할 경우 명의 도용이나 스미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죠. 이번 사건은 역대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티빙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체계 전반을 점검, 개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만큼 기업들의 책임의식 강화와 엄격한 관리,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9: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FM.
2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햇빛만

보겠습니다. 낮 기온은 내일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 서울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직 도로 위 흐름 무난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는 한강 중반부에서 정체 보이고 용산과 강남에서 작업 중입니다. 반포대로 예술의 전당 방향 성모병원에서 서초역 구간 5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행주대교 구간 2차로와 3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하남 방향은 원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 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입니다. 마포대교부터 정체고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 중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구간 정체고 충청권 정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폼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야.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남아메리카 북부에 위치한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5에 이르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2: 네, 곳곳에서 크고 작은 건물들이 무너졌고 또 사상자 수가 집계되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재웅 기자, 규모 7.5면 상당히 큰 규모의 지진인데 발생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3: 네, 미국 지질조사국과 관련 보도들에 따르면 지진은 베네수엘라 현지 시간 24일 오후 6시쯤 일어났습니다. 두 차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규모 7.2로 수도 카라카스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카리브해 연안의 모론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어 40여 초 뒤 모론 남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서 더 강력한 규모 7.5의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이후 이어지니 20여 차례 이어지면서 정부는 임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자기구 등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번 강진으로 한때 인접국들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1: 강진이 연쇄적으로 강타하면서 크고 작은 건물들이 무너지는 피해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3: 네, 외신을 통해 들어온 화면들을 보면 주택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그대로 주저앉고 고층 아파트 벽면이 뜯겨 나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22층 건물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사람들이 가족 등을 찾고 구조대가 어둠 속에서 긴급 수색이나 구조에 나서고 있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쇄 강진이 발생하면서 정전에 인터넷이 끊겼으며 당국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 가스 공급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당국은 이번 지진이 여러 주에서 감지됐고 주택과 건물이 붕괴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여진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집 밖에 머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2: 자, 건물 피해가 이런 정도라면 대규모 인명 피해도 우려되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까?
3: 네, 그렇습니다. 확인되지 않던 인명 피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건물들에서 수색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피해 현장을 중계하는 현지 기자는 상가가 있는 6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무너졌고 일부 사람들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 더미 아래를 수색하고 있지만 생존자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0: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이번 강진으로 현재까지 32명이 숨지고 700명이 부상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명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미국 지질조사국을 인용해 막대한 인명 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 수가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카리브판과 남미판의 경계에서 비교적 지진이 잦은 곳인데 지난 1967년과 1997년에는 각각 230명과 70여 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체포된 40대 여성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2: 경찰은 또 개표소 출입문을 끝까지 막아섰던 여성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는 등 시위 관련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먼저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한 구속심사 오늘 진행된다고요?
3: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반부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A씨는 출석에 앞서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답 대신 구호를 외치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4: 피의자 A씨입니다.
3: 네, A씨는 그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 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또 경찰관의 국적을 확인하겠다며 이름을 물어보거나 경찰관 가족 등에 대해서 욕설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1: 네, 한때 경기장 출입문을 막아섰던 여성에 대한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서울 송파경찰서는 체육단체의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의 신원을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여성은 지난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물건만이라도 꺼내오겠다며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때 마지막까지 출입문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포함해 당시 경기장 진입을 막은 3명의 신원을 특정했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 30여 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1: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재개된 가운데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1부는 오늘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당시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가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2: 이번 의혹은 나토 순방 당시에 김 씨가 착용했던 목걸이에서 시작됐는데 이 특검은 명품 시계와 고가 그림 등을 추가로 발견해 매관매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미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 측은 검찰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후 특검이 압수한 목걸이 역시 모조품으로 나타났는데 김 씨 구속심사 직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 씨에게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한 겁니다.
6: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7: 오전에 당시 김건희 특별검사입니다.
6: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두 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5: 결국 김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목걸이와 함께 발견된 바쉐롱 콘스탄틴 시계와 이우한 화백 그림 역시 각각 사업가 서성빈 씨와 김상민 전 검사가 청탁에 대한 대가로 건넨 것으로 봤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금거 무기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사실이 알려지며 뇌관 매직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3개월 넘는 재판 끝에 김건희 씨는 물론 금품을 건넨 이 회장 등도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김 씨 측과 매관 매직 행위라는 특검 측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 이들은 과거에 비슷한 범행을 통해 알게 된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해서 불법 투약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서울 강남의 피부과. 흰 가운을 입은 두 사람이 고객을 시술실로 안내합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려는 건데 심지어 가운을 입은 두 사람 중 한 명은 정식 의료면허가 없는 상담실장이었습니다. 경찰은 고객들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의사 등 병원 관계자 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불법 투여해준 것으로 확인된 고객 12명도 입건됐습니다. 병원 관계자 일부는 이전에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병원을 옮긴 뒤에도 기존에 확보한 불법 투약자 명단을 활용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성형 앱을 보고 병원을 찾은 고객들에게도 불법 투약을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남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용 기록을 누락하며 범행을 은폐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파주에서는 주차된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파주 일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5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아 문이 열려있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이 남성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반도체 특수화, 비규제 지역 효과 등으로 경기도 동탄의 아파트값 과열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한 주만에 1.65%가 또 뛰면서 지난 5개월 동안 누적 상승률이 11.4%에 이르고 서울 전셋값은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집계 전해주시죠.
8: 네,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1위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이번 달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동탄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보다 1.65% 뛰었습니다. 동탄 아파트값은 집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지난 2월 이후 5달간 누적 상승률이 11.38%로 이 또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정비사업 기대감에 성남시 중원구가 0.59%, 수정구가 0.47% 올랐고 안양시 동안구도 0.49% 올랐습니다. 반도체 기업 직원들의 선호 지역인 경기 용인 수지는 0.38%, 수원 영통이 0.41%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3%로 상승세를 0.03%포인트 키웠습니다. 7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5주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강남구가 0.35% 오르는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을 뿐 아니라 비강남권까지 상승세가 확산했습니다. 도봉이 0.46, 성북 0.41, 동대문 0.38% 올랐습니다. 전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혼부부 등 실수요가 유입된 결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좋은 학군과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매매 가격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전세난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한 주 전보다 0.35% 오르며 2013년 10월 셋째 주 이후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성동과 성북이 0.55, 구로가 0.54% 올랐습니다. 경기 지역 가운데서는 동탄이 0.53, 광명이 0.4%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2: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 발표로 반도체주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9천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초강세에 힘입어 2.74% 오른 8,703.42로 출발해서 6% 넘게 오른 9천 초반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장 초반 상승폭이 커지자 올해 15번째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 삼성전자는 36만 원대를 또 SK하이닉스는 29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1.58% 오른 923.66으로 출발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 밀려 2%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원 오른 1543원으로 출발해 1540원대에서 횡보 중입니다.
1: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 3대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분기 실적이 4배로 뛰어오르며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 장 마감 뒤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돼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로 주가는 하락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9: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전 세계 DRAM과 낸드 플래시 시장의 빅3로 통하는 미국 반도체의 자존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의 AI 칩에 마이크론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탑재돼 3분기에 1년 전보다 4배로 증가한 414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25.11로 1년 전보다 무려 1215% 증가하며 매출과 EPS 모두 전문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로써 마이크론은 6분기 연속 세 자릿수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EPS 전망은 $31 안팎으로 1년 전보다 900% 이상 증가했고 매출 전망은 500억 달러로 342% 늘어났습니다. 시장은 초고속 메모리인 HBM의 수요가 높아 마이크론의 매출 성장세가 9월에서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올해 HBM 생산 능력은 이미 매진돼 주문이 연말까지 꽉 찼습니다.
10: 수요에 비해 마이크론과 경쟁사들이 만들 수 있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정도 부족 현상은 사상 처음입니다. 사다나 마이크론 수석 부사장입니다.
9: 하지만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로 마이크론의 주가는 0.37% 하락했습니다. 또 대규모 AI 투자에 대한 월가의 회의론에 힘이 실리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다만 애플의 팀 쿡 최고 경영자가 메모리 칩 가격 상승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푸념할 정도로 메모리 공급 부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니덤은 강한 메모리 수요와 탄탄한 가격 환경으로 강세가 예상된다며 마이크론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고 목표 주가를 $500에서 $1,550로 대폭 올렸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우리 축구대표팀이 남아공의 0대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1: 네, A조 3위로 추락한 홍명보호 32강 진출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가는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에 임한 우리 대표팀. 하지만 경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렇다 할 득점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습니다. 경기 전반에는 슈팅 수 4대 9로 밀릴 정도로 남아공에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이후 후반 들어 손흥민과 옌스 카스트로프, 김진규를 교체 투입해 반전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한 경기는 이어졌고 결국 후반 18분 마세코의 결승골을 내주면서 0대1로 졌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체코전 승리 뒤 2연패를 당하며 조별 예선을 1승 2패 A조 3위로 마무리하며 32강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3: 다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4: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3: 월드컵 세 경기 중에 가장 좋지 않은

0: 경기를 한 거는 맞습니다.
1: A조에서는 체코를 3대0으로 꺾은 멕시코가 3전 전승, 조 1위로 32강행을 확정했고 우리를 꺾은 남아공이 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 3위 12개 팀 가운데 상위 8개 팀이 32강에 합류하게 됩니다. 아직 12개 조 가운데 9개 조의 경기가 남은 상황이어서 홍명보호의 32강행 여부는 다른 조의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2: 네, 오늘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했지만 시민들은 끝까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3: 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32강 진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대표팀이 보여줄 다음 도전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4: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또 저희가 서울에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치지 말고 다 같이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5: 먹힐 뻔했던 거 김승규 선수님께서 잘 막아주시고 또 다른 선수님들께서도 최대한 열심히 계속 뛰려고 하시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6: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 다음에 경기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 3위라 아직 좀 따져봐야겠지만 꼭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월드컵 우승 후보로 꼽히는 삼바 군단 브라질은 조 1위로 32강에 합류했습니다.
3: 네, 멕시코와 스위스도 각각 조 1위로 조별 예선을 통과하는 등 32강 대진표가 속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7: 삼바 군단 브라질의 공격을 이끄는 비니시우스가 경기 초반부터 화려한 원맨쇼를 시작합니다. 전반 7분 선제골을 뽑아낸 데 이어 전반 종료 직전에는 헤더로 추가 골까지 터뜨립니다.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브라질은 후반 쿠냐의 쐐기골까지 터지며 스코틀랜드의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브라질은 막강 화력을 과시하며 C조 1위로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종아리 부상으로 첫 두 경기에 결장한 슈퍼스타 네이마르도 후반 31분 교체 투입돼 32강 토너먼트 이후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8: 우리는 이제 팀으로 뭉쳐 축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던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몇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는데 특히 볼을 소유했을 때 경기 전개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7: 우리와 같은 A조에서는 멕시코가 체코를 역시 3대0으로 완파하고 조별 예선을 3전 전승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미 조 1위를 확정한 상태에서 주전 선수를 대거 빼고 나선 멕시코는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B조에서는 스위스가 캐나다를 2대1로 꺾고 조 1위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개최국 캐나다는 조 2위에 올라 우리를 꺾은 남아공과 32강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2: 네, 오늘의 월드컵 소식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예, 안녕하세요. 예.
2: 자,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아쉬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상당히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졸전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9: 아,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홍명보 감독이 직접 얘기를 했죠. 이 세 경기 가운데서 가장 못했다. 네. 가장 못한 경기면 틀림없는데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졸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전술을 논하기 이전에 전술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로 패스와 크로스가 있죠. 드리블도 있고요. 근데 그 패스가 전반전에는 유난히도 우리 선수 손발이 맞지 않는데 그 패스 미스가 많이 있었고요. 마치 2년 전 아시안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클린스만 감독이 있을 때 대표팀이 4강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 경기 내용이 너무 조직력도 없고 손발이 안 맞았습니다.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밝혀졌죠. 왜 이상했는지 이유가. 그때 당시 아시안컵에서 우리 선수들 간에 4분이 있었습니다. 예. 신구 간에 4분이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사과하기 위해서 나중에 손흥민 선수가 있는 런던까지 직접 날아가가지고 예. 사과를 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나중에 밝혀지긴 했는데 예. 이런 일이 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패스도 안 맞고 조직력도 갖추지 못한 그런 졸

0: 수준이었었죠.
1: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왼쪽에 홍명보 감독의 저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0: 예.
1: 경기 전에 집단 식중독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오늘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았다라는 걸좀 반증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모두들 다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졸전할 수도 있는데 1, 2차전에 봤던 우리 대표팀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2: 그러게요.
0: 거고요. 또 대표팀이기 이전에 우리 중계 화면으로 보니까 선수들끼리 경기라는 기본적인 기본기도 안돼 있다라는 느낌도 들었었죠. 심지어는 저는 이게 오늘 경기 전에 남아공이 빌드업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멕시코전 보니까 너무 탈 압박 능력이 약하더라. 우리가 수비 진영까지 전진해서 남아공 수비 진영을 압박하면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오히려 우리 선수들이 탈 압박을 못 해가지고 남아공한테 공을 뺏기는 장면도 많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저런 그냥 질 수도 있지만. 또 이해하기 힘든 정도의 졸전이었다는 반응이 아마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2: 예, 사실 뭐 피파 랭킹으로 비교를 해봐도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상당히 우위였는데 뭐 글쎄요 오늘 이런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아프리카 선수들한테 유독 약했었는데 그 한계를 이번에도 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0: 일단은 아프리카 팀이 유독 약하다라는 전제에는 저는 이제 아직 동의하지는 못하고요.
2: 네.
0: 왜냐하면 그때 이 경기 앞서서 아프리카 팀이 약하다. 왜? 월드컵 본선에서 4번 만났는데 1승 1무 2패다. 꼭 아프리카 팀이 약하다라고 어떤 결론 질수 있을 만한 어떤 케이스가 좀 부족하죠. 부족한데 오늘 경기에서는 아프리카 혹은 남아공 팀이 잘한다 못한다를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이 너무 떨어졌죠. 우리 대표팀이 정상적인 전력만 뭐 발휘를 한다고 한다면 남아공이 뭐 이기기 힘들 정도의 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남아공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남아공 선수들의 뭐 피지컬이나 어떤 리듬이나 무슨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패한 게 아니라 우린 우리 스스로 자멸했다. 그리고 모두들 궁금해하는 왜이 정도 경기밖에 못했느냐? 왜그 패배에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왜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냐?
2: 그렇죠.
0: 대표팀 관계자나 대표팀에서 함구하고 이 얘기가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으면 아마도 너무 어이없는 경기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계속 추측성이나 이 졸진의 원인이 무엇이었다는 이런 취재나 이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때문에 대표팀 관계자나 대표팀 안에서 정확한 분석을 내놓는 게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 원인 분석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남아공이 혹시 준비를 잘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0: 남아공은 뭐 준비를 뭐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저는 미드필드는 진짜 의외였었거든요. 주전 미드필드가 두 명이 빠졌는데 남아공이 전혀 미드필드를 밀리지 않고 오히려 뭐 주도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황인범 선수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 황인범 선수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가지고 황인범 선수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전방으로 공을 뿌려주는. 그런데 이강인 선수 오늘 굉장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답답해, 스스로 답답해하는 표정도 나왔었고요. 후반에는 원래 오른쪽 위치였었는데 상대 수비를 따돌리기 위해서 왼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또 활동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었거든요. 남아공에서는 우리 이강인 선수를 잡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남아공도 오늘 돋보인 공격은 우리 수비 뒷공간에 들어오는 날카로운 순간순간의 날카로운 움직임이었는데 반대로 우리 대표팀의 손흥민이나 오현규 선수의 어떤 그 결정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잘 막아냈고 오현규 선수는 특히 남아공 수비에 잡혔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공이 준비를 잘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실제 브로스 감독도 그렇게 밝혔는데 우리가 한국보다 전술이 좀더 나았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경기 이후에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전력 분석이 우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남아공도 우리를 반드시 잡아야만 본인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총력을 다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 그렇죠. 뭐 일종의 간절함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2: 네.
0: 남아공 선수들도 마지막 경기 오늘 이겨야지만 뭐 32강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총력을 더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무엇보다도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플레이어인데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가지고 공을 주고받고 달리고 몸싸움하고 이거죠. 이건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코칭 스태프입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은 달리는데 어느 방향으로 달려야 될지 방향을 지시해 주고요. 네. 이 선수가 왼쪽으로 달려서 방향을 잡으면 오른쪽 공간이 비니까 이때는 오른쪽 공간을 누가 막는다. 이거를 정해주는 게 코칭 스태프이죠. 그리고 이 코칭 스태프가 뭐 미국을 만날 때나 우리를 만날 때나 뭐 잉글랜드를 만날 때나 A는 맨날 왼쪽으로 뛰고 B는 맨날 오른쪽으로 뛰고가 아니라 상대방 팀을 분석해서 누가 어떻게 뛸지를 정해주는 역할이 이 코칭 스태프인데 네. 오늘 이런 이거 벤치 스코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벤치 스코어가 남아공이 훨씬 더 나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자.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이제 3백 얘기가 늘 나옵니다. 늘 논란이 되고 이게 맞느냐라는 논란들이 늘 있는데 오늘의 혹은 이제 이번 월드컵의 3백 전술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세요?
0: 3백만 보면은 뭐 2승 1패죠. 2승은 멕시코전과 네. 체코전은 잘했고요. 1패는 오늘 경기였었는데 오늘 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남아공의 그 왼쪽 오른쪽 측면 공격이 굉장히 빠르고 순간적으로 스피드가 있다. 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측면에 뚫려가지고 결승골을 내주게 됐고요. 가장 3백의 그 가장 효용 있는 3백의 창이 양쪽 윙백이거든요. 예. 날카롭게 공격에 가담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설령우 선수가 공격에 활발하게 가담하긴 했으나 날카로운 크로스는 없었죠.
1: 예.
0: 그리고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열심히 뛰었지만 나머지 선수들과 호흡이 안 맞아서 제대로 된 크로스를 올리지도 못했고 다른 선수들로부터 패스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1: 예.
0: 이 대표팀의 전술은 4년을 주기로 해서 누가 대표팀을 맞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3백은 물론 32강전이 있지만 일단 오늘로서 종말을 고하고 다음 대표팀을 맡게 될 감독이 새 대표팀의 전술을 구사를 하겠죠.
2: 예. 자, 손흥민 선수 이제 캡테인인데 오늘은 후반에 이제 교체 출전하지 않았습니까? 선발 출전 엔트리에서 빠지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 뭐 손흥민 선수도 상당히 답답함을 토로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뭐 근데 팀 분위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번 그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의 기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어요?
0: 저는 그러니까 어제까지
2: 네.
0: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논란은 딱 두 가지 포인트가 두 가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
1: 네.
0: 교체 시점.
2: 네네.
0: 네, 교체 시점은 저는 감독의 의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교체 시점은 일단 결과론이다. 무엇이냐면은 야구에서 투수 교체할 때
2: 네.
0: 늘 결과론으로
2: 그렇죠.
0: 얘기하죠.
2: 예.
0: 그런데 포지션은 중요한 문제이고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에 감독의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었는데. 손흥민 선수 결국엔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월드컵을 마감하게 되면서 역시 그 홍명보 감독의 이 손흥민 선수의 활용에 대해서는 또 결국 실패로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2: 네.
0: 손흥민 선수가 답답하다 경기 중에 이 표정을 짓는
2: 네.
0: 거는 내가 슛을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가서 답답해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빼주면 너가 들어와 있어야지 왜 패스를 안 받아 내가 수비 뒷공간으로 지금 들어가자고 사인을 보냈는데
2: 네.
0: 왜 안 넘겨줘 이런 답답함이거든요. 이런 게 바로 조직력이고 서로 호흡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이런 걸 왜 우리가 몇 차례 봤던 그림 같은, 그러니까 상대 수비 바로 뒤쪽 찔러주고 어느 순간 나타나서
2: 네.
0: 받아가지고 슛을 쏘는 이런 그림 같은 장면들이 오늘은 왜 전후반 90분 동안 한 차례도 안 나왔는지 이제 답답하죠.
1: 네.
0: 그래서 답답하다는
2: 네.
0: 뜻일 겁니다.
1: 그 오늘 경기의 이제 결론, 그러니까 기록만 봐도 점유율 측면에서는 우리가 또 앞선 경기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점유율 가지고 축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뒤에서, 그러니까 후방에서 볼을 돌리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 볼을 돌리는 것마저도 상당히 불안해 봐야 하는 왜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한 걸까요?
0: 아,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감독에 따라서 이제 볼 점유율에 신경을 쓰는 또 감독이 있습니다. 점유율 우선이다.
2: 네.
0: 근데 볼 점유율만 하면 뭐하냐. 결정적으로 그렇죠. 한 방이 필요한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오늘 굉장히 의미 없는 볼 점유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점유율 볼을 점유하기 위해서 패스를 수십 차례 하게 되는데 우리 진영에서 우리끼리 옆으로만 주어지는 횡패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네. 횡패스는 오히려 네. 상대방이 우리 진영으로 들어와서
1: 예.
0: 공격하게 안에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지만 오히려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 컨트롤, 볼 점유에 대한 기술이 확실히 우위를 갖지 못하면 우리 진영에서 볼 점유율하고 빌드업한다고 의미 없는 횡패스만 자꾸 주고받게 되면은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의 기회를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점유율이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진영에서 올라갈 때가 아니라 미드필드에서 밀집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공을 뺏기지 않고 볼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기회가 공격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미드필드에 올라가서는 볼을 제대로 점유하지 못하고 공격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었죠. 이 의미 없는 횡패스 이게 과연 뭐 진정한 빌드업일까 또는 과연 진정한 볼 점유율일까의 고민은 이미 수차례 검증되고 네. 많은 비판을 받았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2: 그런데 예. 그 횡패스가 상당히 보는 입장에서 답답하긴 했는데 또 막상 공격을 들어가려고 하면 앞에 수비수들이 너무 많이 배수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격 이제, 패스를 해줄 우리 선수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예. 것도 상당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0: 근데 그게 남아공이 잘 준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1: 예.
0: 아주 그 촘촘했습니다. 예. 진짜 촘촘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노란색만 보여요.
2: 예.
0: 근데 이 노란색만 보이는 게 그러면서도 그들은 역습할 때 기회를 잡았거든요. 이게 빠르게 이제 공수전환이 되고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킨다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드린 거를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은 공격할 때뿐만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답답함, 공격할 때의 그런 동선뿐만이 아니라 수비에서도 동선이랑 공간이 더욱더 그 조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남아공은 철저하게 잘 연습한 대로 또 의도한 대로 지켰기 때문에 우리 공격이 결국에는 남아공 수비를 뚫지 못했죠.
1: 예.
0: 남아공이 잘했다라고 봅니다. 예.
1: 남아공이 잘했다. 우리는 이제 경우의 수를 가지고 32강 진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다른 조의 경기들을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조 3위로 32강에 진출할 경우 만날 수 있는 상대가 어떤 상대들입니까?
0: 2조 또는 G조의 1위거든요.
1: 1위죠. 1위.
0: 예, 예. 1위거든요. 2조는 이미 독일이 1위를 확정을 줬습니다.
2: 예. 네.
0: 그리고 G조는 현재 이집트가 1위고요. 이란과 벨기에가 2위거든요. 2조의 독일보다는 그래도 뭐 G조의 이집트나
1: 예.
0: 이란이 좀 나아 보이죠. 그래서
2: 예.
0: 우리로서는 G조 1위와 만나는 게 우리로서는 좀 더 나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2: 예, G조 1위가 나아는 보이는데 그래도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1: 예.
2: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경기력이라면은 정말 뭐 어림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0: 예.
2: 과연 어디서부터 이걸 좀 다시 좀 다 잡고 나가야 될까요?
0: 저는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선수들의 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본다고 해서 매번 똑같은 점수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0: 잘 나올 때 있고 못
2: 예.
0: 나올 때 있고 우리 그 플레이어들도 매 경기마다 똑같은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워스트가 있고 베스트가 있는데 오늘은 워스트였습니다.
1: 예.
0: 그러면 왜 워스트였나? 기술이 사라진 건 아니고 그 기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그게 이제 각자의 멘탈이나 대표팀 분위기나 안에 무슨 내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완전 딴판이어서 제대로 먹히지 않은 건지
2: 예.
0: 이런 문제를 찾는 게 가장 대표팀 내부에서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뭐 실력이 없어서 진 건 아니고 실력을 발휘하지를 못했다고 왜 발휘하지 못했냐 이걸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대표팀에서는 오답노트를 빨리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0: 예.
1: 가장 주된 오답이 뭐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경기.
0: 저는 황인범 선수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1차전 체코전 때
2: 네.
0: 황인범이 산다는 얘기는 우리 공격을 이끈다는 얘기거든요.
1: 예.
0: 이 공격을 이끄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사라졌죠. 황인범이 안 보여졌죠. 근데 그 자리를 이강인 선수가 메꿨거든요. 근데 황인범이 제 역할을 하고 거기서 살면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으로 가서 더 많은 공격에 참여할 수 예. 있고 이강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우리가 보는 거 오른쪽 측면에서 미드 가운데를 넘겨가지고 왼쪽으로 오른쪽 측면에서 왼쪽으로 공을 열어줘가지고 기회를 예. 만들어내거든요. 예. 전에는 그렇게 됐는데 황인범이 미드필드에서 중심을 잡을 때 그런 경기가 안 나왔죠.
2: 여러 가지로 아쉬운 그런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다른 조들의

0: 경기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과연 32강을 진출할 수 있을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0: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5: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4: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5: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4: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5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올해 78이신데요. 2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최근에는 혼자서 은행 일조차 보지 못하실 만큼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어요. 저와 동생이 수시로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각자 가정이 있고 직장 생활도 하다 보니 24시간 어머니 곁을 지키기 벅찬 상황입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큰오빠입니다. 오빠는 몇 년 전에 쇼핑몰 사업을 크게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결국 갈 곳이 없어지자 짐을 싸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엔 자기가 곁에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실제로 어머니 곁에서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오빠뿐이었으니 내심 고마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자꾸 이상했습니다. 왠지 찜찜해서 어머니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빠가 야금야금 빼간 돈이 무려 1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따져 물었죠. 오빠는 어머니 생활비랑 간병비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자기 빚을 갚거나 사업 핑계로 빼다 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엔 아예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까지 팔아치우려

0: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웃 주민이 그러는데 어머니 대신 서류를 챙겨 다니며 부동산에 시세를 묻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저와 동생은 어머니를 위해서 성년 후견인을 세우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눈치를 챈 오빠가 자기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직접 돌보고 있으니 무조건 자기가 후견인이 돼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비투성인 큰오빠가 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을 막을 방법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이죠. 그런데 곁에서 돌본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피 같은 재산에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에서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1: 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예금이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지금 사연자분 성년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걸 알아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한정 후견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1: 네, 성년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 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제휴 으로 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한하여 가정법원이 개시하는 후견 제도이고요. 네. 한정 후견은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개시되는 후견으로 성년 후견보다 정신적인 제약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0: 네, 그럼 사연자분 같은 경우 이제 어머니가 치매 진단받은 지 한 2년 정도 됐고 은행 업무나 재산 관리 좀 혼자 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1: 네, 사연자분의 어머니처럼 치매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됐고 네. 은행 업무나 재산 관리를 혼자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러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해당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이제 치매의 증상은 뭐 종류나 원인,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네. 치매 진단만으로 곧바로 의사 능력이 부인이 되거나 성년 후견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네. 의사의 감정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0: 네, 그러면 성년 후견 신청한다고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1: 네,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에 개시하는 심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본인과 동생은 당연히 이제 어머니의 자녀시니까 사촌인의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청구는 어머니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하면 되고요. 네. 가정법원은 심판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어머니 정신 상태에 관한 감정을 시켜야 하는데 네. 정신 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 뭐 예를 들어 소견서 같은 건 네.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감정 없이도 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사연자분은 당장 큰오빠가 아파트를 팔아버릴까 봐 좀 걱정하고 계세요. 이거 막을 수 있는 빠른 조치도 있을까요?
1: 네, 아무래도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막 오빠가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사전 처분이라고 해서 임시적으로라도 후견인을 선임을 해달라라고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시 후견인이 선임이 되면 성년 후견 및 한정 후견 사건의 임시 후견인에 대해서는 한정 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네. 임시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사람이 성년 후견인으로 이제 지정이 됐다라고 할 때 재산 관리에 관한 권한은 어디까지 주어지는 걸까요? 이 이제 후견인이 어머니 예금 인출이나 아니면 부동산 처분 이런 것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1: 네, 원칙적으로 성년 후견인은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 어머니죠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법정 대리권을 가지기 때문에 어머니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등 모든 재산 관련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에서는 너무 무분별하게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경계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는 경우 이제 금전, 차용, 부동산 또는 이제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이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제재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후견인으로 누군가가 이제 지정됐다라고 하면 바로 그렇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그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좀 감시하거나 막는 안전장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후견인은 재산 조사랑 목록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데요. 여기서 긴급 필요한 경우란 네. 재산 목록 작성 완료 이전에 이제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아니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또한 가정법원에서는 성년 후견인의 임무 수행을 감독하고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어머니가 치매이신데 치매인 어머니를 억지로 구슬려서 어머니가 직접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든다면 이거 나중에 이제 성년 후견인이 이 매매 행위 취소할 수 있을까요?
1: 네, 성년 후견인이 개시되면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1: 따라서 성년 후견 개시 이후에 어머니가 단독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네.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성년 후견은 전면적인 보호, 한정 후견은 필요한 범위의 제한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게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것만으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이제 정신 상태가 중요한데요. 이런 성년 후견은 어머니 주소지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파트 처분 위험이 높다라고 하면 후견 심판과 함께 임시 후견인 선임을 함께 신청해서 재산을 보호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성년 후견인 선임이 되면요 어머니 재산 관리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재산 처분은 법원의 통제와 감독 아래 이루어진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테리어 업자들이 층수를 착각해서 403호가 아닌 303호, 그러니까 엉뚱한 남의 집을 통째로 철거해버린 건데요. 공사반장은 4층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작업자들은 매트 밑에 열쇠가 있길래 여긴 줄 알았다며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멀쩡한 남의 집을 부쉈으니 당장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겠다라고 하는 고의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부쉈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주소를 헷갈려서 남의 집을 철거했다면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법상 단순한 실수로 인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분명히 따져볼 수 있죠. 그리고 직접 철거한 작업자도 책임이 있지만 현장을 지휘한 단장이나 인테리어 업체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에는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직원을 고용한 사람이나 업체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주소와 호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 그리고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함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피해자는 집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과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권진아의 Fly Away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춘천은 오후 내내 빗방울 떨어지고 있고 현재 강릉에서도 비가 시작됐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까지 전국적으로 비 소식 있는데요. 적게는 5mm,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최대 80mm로 양이 가장 많겠습니다. 현재 월드컵대교 강북방향 정체가 심합니다.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성산대교 이용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방향은 동호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고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청담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월드컵대교에서 행주대교까지도 막히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고 동해고속도로 영덕방향 남영덕 진출로에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까지 정체인데요. 수원까지 5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중입니다. 양재에서 반포 구간 정체고 아직 작업 중인 곳이 많아서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부산 쪽은 천안 호두휴게소 부근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목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6: 우리 축구대표팀이 남아공에 0-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7: 네, A조 3위로 추락한 흥명보호는 32강 진출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가는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에 임한 우리 대표팀. 하지만 경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렇다 할 득점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습니다. 경기 전반에는 슈팅수 4-9로 밀릴 정도로 남아공에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이후 후반 들어 손흥민과 옌스 카스트로프, 김진규를 교체 투입해 반전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한 경기는 이어졌고 결국 후반 18분 마세코의 결승골을 내주면서 0-1로 졌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체코전 승리 뒤 2연패를 당하며 조별 예선을 1승 2패 A조 3위로 마무리하며 32강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9: 다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월드컵 세 경기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경기를 한 것은 맞습니다.
8: A조에서는 체코를 3-0으로 꺾은 멕시코가 3전 전승, 조 1위로 32강행을 확정했고 우리를 꺾은 남아공이 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 3위 12개 팀 가운데 상위 8개 팀이 32강에 합류하게 됩니다. 아직 12개 조 가운데 9개 조의 경기가 남은 상황이어서 홍명보호의 32강행 여부는 다른 조의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6: 네,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했지만 우리 시민들은 끝까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7: 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32강 진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대표팀이 보여줄 다음 도전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10: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또 저희가 서울에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치지 말고 다 같이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1: 골 먹힐 뻔했던 거 김승규 선수님께서 잘 막아주시고 또 다른 선수님들께서도 최대한 열심히 계속 뛰려고 하시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12: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는 모습이 좀 이상적이었고 다음에 경기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 3위라 아직 좀 따져봐야겠지만 꼭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6: 이번 월드컵 우승 후보로 꼽히는 삼바 군단 브라질은 조 1위로 32강에 합류했습니다.
7: 멕시코와 스위스도 각각 조 1위로 조별 예선을 통과하는 등 32강 대진표가 속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13: 삼바 군단 브라질의 공격을 이끄는 비니시우스가 경기 초반부터 화려한 원맨쇼를 시작합니다. 전반 7분 선제골을 뽑아낸 데 이어 전반 종료 직전에는 헤더로 추가골까지 터뜨립니다.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브라질은 후반 쿠냐의 쐐기골까지 터지며 스코틀랜드의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브라질은 막강 화력을 과시하며 C조 1위로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종아리 부상으로 첫 두 경기에 결장한 슈퍼스타 네이마르도

0: 후반 31분 교체 투입돼 32강 토너먼트 이후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1: 우리는 이제 팀으로 뭉쳐 축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했던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몇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는데 특히 볼을 소유했을 때 경기 전개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0: 우리와 같은 A조에서는 멕시코가 체코를 역시 3대 0으로 완파하고 조별 예선을 3전 전승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미 조 1위를 확정한 상태에서 주전 선수를 대거 빼고 나선 멕시코는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B조에서는 스위스가 캐나다를 2대 1로 꺾고 조 1위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개최국 캐나다는 조 2위에 올라 우리를 꺾은 남아공과 32강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2: 남아메리카 북부에 위치한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5에 이르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네, 곳곳에서 크고 작은 건물들이 무너졌는데 사상자 수가 집계되기 시작하면서 10만 명 넘는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4: 네, 이승훈입니다.
2: 네, 규모 7.5면 엄청난 규모의 강력한 지진인데요. 먼저 발생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4: 네, 미국 지질조사국과 현지 보도를 종합해보면 지진이 일어난 시간은 베네수엘라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6시 무렵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는 베네수엘라의 공휴일이었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휴일을 정리하면서 집이나 건물 등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규모 7이 넘는 강력한 지진은 두 차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첫 강진은 규모 7.1로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카리브해 연안 모론 지역 서쪽에서 발생했습니다. 40여 초 뒤 이번에는 모론 남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서 더욱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는 규모 7.5의 강진이었습니다. 이어 여진이 20여 차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임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국제사회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번 강진의 여파로 한때 근처 여러 나라에는 쓰나미 경고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3: 이렇게 강진이 연쇄적으로 강타하면서 건물들이 많이 무너졌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4: 네, 시간이 지날수록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현지 화면은요, 매우 참혹합니다. 주택으로 보이는 건물은 주저앉아서 형태를 잃었고요. 또 고층 건물 역시 벽면이 뜯겨나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22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은 새벽 3시가 조금만 된 매우 깊은 밤입니다. 그렇지만 무너진 건물 밖에서는 가죽 등을 찾는 이들이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있고 구조대 역시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고 생존자를 찾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 등의 보도입니다. 또 연쇄강진 옆으로 전기와 인터넷은 모두 끊겼고요. 여기에 당국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서 피해 지역 주변에 가스 공급을 차단한 상황이라 피해 발생 지역 주변은 지금 매우 혼잡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지진이 여러 주에서 감지됐고 주택과 건물의 추가 붕괴가 예상되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은 집 밖에서 머물러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 네, 건물 피해가 이런 정도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사망자가 최대 1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만 적게는 만 명에서 많게는 최대 1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만 명에서 10만 명일 확률을 40%, 또 1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을 14%로 각각 예측해서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조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정확한 피해 규모가 정리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정부가 공식으로 확인한 사상자 수는요. 사망 32명, 부상 700여 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확인되지 않던 인명피해 소식도 현지 방송과 SNS 등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중계하는 기자는 상가가 있는 6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무너졌는데 일부 사람들을 찾아 병원에 옮겼지만 모두 숨졌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고요. 또 중장비를 동원해서 잔해 도미를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생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 역시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 확인되는 인명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지만

0: 카리브판과 남미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비교적 지진이 잦은 나라입니다. 지난 1967년과 1997년에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서 각각 230여 명과 7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1: 네, 바로 옆 일본에서도 오늘 아침에 베네수엘라 못지않은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 신칸센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도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배 특파원.
3: 네, 도쿄입니다.
1: 네, 일본도 꽤 큰 지진이 났는데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그렇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건 오늘 오전 7시 반쯤이었습니다. 일본 동북부에 있는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원은 바닷속 50km 지점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처음에 규모 6.9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나중에 7.2로 수치를 올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오모리현에서는 가장 높은 강도 6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500km 넘게 떨어진 도쿄의 고층 건물에서도 큰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진 영향으로 오전 한때 JR 도호쿠 신칸센 일부 구간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 4명이 지진 흔들림에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물건에 머리를 맞는 등 부상을 입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나 아오모리현 히가시도리 원전 등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해일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등이 있는 혼슈 북부 그리고 홋카이도 남부에서는 지난 4월 규모 7.4 지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일어난 지역 근처에서 향후 일주일 사이 비슷한 규모나 아니면 더욱 강한 흔들림을 동반한 후속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총리 관저에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했고요. 관계부처 국장급 긴급소집팀을 소집해 대처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체포된 40대 여성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2: 경찰은 또 개표소 출입문을 끝까지 막아섰던 여성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는 등 시위 관련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훈 기자, 먼저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한 구속심사가 오늘 진행됐죠?
4: 네,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A씨는 출석에 앞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답 대신 구호를 외치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5: 피의자 A씨입니다.
4: A씨는 최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 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또 경찰관의 국적을 확인하겠다며 이름을 물어보거나 경찰관 가족 등에 대해서 욕설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1: 네, 한때 경기장 출입문을 막아섰던 여성에 대한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서울 송파경찰서는 체육단체의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의 신원을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여성은 지난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물건만이라도 꺼내오겠다며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때 마지막까지 출입문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포함해 당시 경기장 진입을 막은 3명의 신원을 특정했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30여 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납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 등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는 만큼 회동 배경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총리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문제는 물론 증인과 자료 제출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한편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은 여전히 난항입니다.

0: 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추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 기자, 한 총리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 네, 국회는 오늘 오전부터 한승숙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서는 총리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함께 다주택 보유와 농지법 위반 의혹,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 이력으로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 삼청동 주택을 불법 증축했다가 최근 철거했다는 지적에는 구청과 오랜 시간 협의하면서 늦어졌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주도했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도 거듭 사과했는데요. 국정원 등의 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적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관련 질의 답변 잠시 보시겠습니다.
2: 네, 저는
3: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2: 김희정
3: 명시된
2: 국민의힘
3: 주적의
2: 의원입니다.
3: 누구입니까?
2: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4: 한성숙
2: 정의기도
4: 국무총리
2: 하고
4: 후보자입니다.
2: 다만 동포이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요새 젊은 층이
4: 박선원 민주당
5: 그렇게
4: 의원입니다.
5: 농담처럼 한다는 주적 운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청문회에서는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증인과 참고인이 전무하고 자료 제출에도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회 검증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이나 자료들이 후보자 검증과 별다른 관련이 없거나 흠집내기용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6: 네,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에 변화가 있습니까?
1: 네, 아직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핵심으로 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전히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마비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를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18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협상안을 내지 않고 있다며 협상의 진정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그렇게 법사위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고 야당에 대한 협박 정치를 중단을 하고 요구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맞서면서 원구성 협상이 조만간 타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일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만큼 내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 배분을 마무리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은건입니다.

0: 리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0: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주식시장이 뜨거운 탓일까요? 요즘 연금시장에도 공격적인 투자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금 보상형 상품에 묶여서 잠자고 있던 퇴직연금을 깨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펀드나 ETF 같은 위험자산으로 공격적으로 굴리는 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데요. 한 푼이라도 더 불려보겠다는 그 적극적인 움직임은 참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금의 진짜 본질은 화려한 수익률을 뽐내는 공격수가 아니라 내가 은퇴했을 때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최후의 방어막이 돼야 하기 때문이죠. 무조건 남들을 따라 공격적인 투자에만 휩쓸리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시장의 폭락이 왔을 때 노후가 뿌리채 흔들리는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뜨거워진 열기 속에서 중심을 딱 잡고 내 소중한 자산 안전하면서도 든든하게 키워낼 수 있는 밸런스 전략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채워주실 든든한 재무 가이드 두 분 모시겠습니다.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연금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요즘 같은 때는 이거 그냥 묵혀두자니 손해 날 것 같고 막 그래요.
2: 네, 맞아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죠. 된장은 어땠을 때가 제일 맛있을까요?
0: 묵었을 때 맛있죠. 그쵸, 연금도, 김치도.
2: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투자 광풍이 불다 보니까 잠깐 눈앞에의 이런 이익들 때문에 뭐 보험이나 특히나 막 연금까지 해지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아, 좀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괜시리 잘못 투자하셨다가 내 노후가 망가질 수가 있고 65세 이후에 자신한테 정말 미안해 할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은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근데 이게 그 사회 풍조나 기조가 실제로 막 인증하는 글들이 맞아요. 올라와요.
0: 수익 인증.
3: 아, 제가 봐도 너무나 배가 아프고 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정말 잘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만약에 잘못된 케이스를 적용한다면 평생 내가 모아온 연금이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너무 성급한 투자는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안정적이게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내 연금 자산인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거 깨가지고 막 레버리지 투자하시고 막 이러면 또 그 등락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차근차근 지금 당장 써야 하는 재원 마련과 먼 미래에 써야 되는 노후 재원 연금 마련 구분해서 돈에 대한 전략 세워나가는 시간 오늘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는 그리고 우리 집 가계 사정에 맞는 노후 대비 전략, 재무 전략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 잘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에 상담 신청 문자창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4268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회사 언니랑 점심을 먹다 들었는데 보험에 다자녀 보험료 할인 혜택 말고 육아휴직 보험료 할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보험 가입할 때 형제 자매가 많으면 납입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저도 요거 받고 있거든요. 다자녀 할인 혜택.
2: 아 그러네요.
0: 애가 둘이라. 아, 네. 그리고 이건 알고 있었는데 육아휴직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진짜 있어요?
2: 네. 일단 오늘 이런 문자 질문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청취자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 형제자매가 2인 또는 3인 이상 되면 납입하는 보험료에 한 1에서 3% 정도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자, 근데 집중. 여기에다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분들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인 분들 또는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분들까지 혜택을 주는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가 올 4월부터 시행이 이미 되었습니다.
0: 아, 따끈따끈하네요.
2: 네, 그래서 본인 또는 배우자 포함해서 육아휴직 시에도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가입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입자 본인에 해당하는 배우자까지 육아휴직 시 보험료 할인이 된다니까 굉장히 좋은 혜택인데요.
2: 네. 이런 굉장히 좋은 혜택을 저희 굉장히 좋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죠.
0: 맞아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YTN 라디오의 네, 굿머니 굿나이프에서 정말 맞아요. 지금 꿀팁 정보 전해드립니다.
2: 자, 그러면 3종 세트 중에 첫 번째 어린이 보험료 납입 보험료를 회사별로 한 1에서 5% 정도 할인을 받는 그런 혜택입니다. 출산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자녀의 보험료가 할인이 되는 형식이에요. 이번에 태어난 자녀의 보험은 할인해서 제외가 된다. 예를 들면 이번에 둘째가 태어났으면 첫째 보험료만 할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자녀 수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보험료가 할인되기 때문에 출산 또는 육아휴직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출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는 분들이라면 모든 자녀한테 보험료 할인이 되는 육아휴직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0: 그렇군요. 아니 세상에 뭐 공짜 없다는데 그래도 보험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런 할인 장치까지 마련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가 싶은데 그런 맞아요. 취지가 맞을까요?
1: 맞습니다.
0: 그렇군요. 1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어디든 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드는 이 시대에 우리 청취자분들 이거 활용하셔서 보험료 할인을 받으시면 진짜 좋겠네요.
1: 맞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됐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 중에 두 번째는요. 바로 보험료 납입유예 혜택입니다.
0: 납입유예?
1: 네, 네. 맞아요. 이건 자녀보험 할인과는 다르게 부모님들의 보험 쪽에 혜택이 될 수 있는데요. 출산 직후나 육아휴직처럼 현금 흐름이 빠듯한 시기에 부부의 보장성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예시켜주는 제도인데요. 기간은 1년 또는 6개월 중에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납입 유예 기간 보험료가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나 변액보험은 해당이 안 된다는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유예라는 제도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유예라는 건 이렇게 좀 밀어주는 것뿐이잖아요. 이 기간이 끝나는 한 달 전에 그동안 유예에서 멈췄던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입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분할로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 종료 후에는 체감상 납입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일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네요. 이름 자체가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이라
1: 면제였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0: 그렇죠. 납입 유예가 어쨌든 유예. 힘든 시기. 아이 태어나고 육아휴직했는데 소득은 좀 줄고 끊기는 상황에서 보험료 내기 빠듯할까 봐 일단 아이 키우는 데 집중해라 라는 의미로 납입 유예를 해준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몰아서 낼 때요. 뭐가 이자가 붙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겠죠?
2: 그런 건 없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뭔가 공짜로 조금 더 보험료 부담을 미뤄둘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활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은 뭘까요?
2: 네, 마지막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중에 세 번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험계약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납입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유예입니다. 유예. 면제가 아니고 뒤로 밀어주는 건데.
1: 면제해주면 안 돼요?
0: 그러게요.
2: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안 된답니다.
0: 김중남 팀장님이 그런 힘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2: 아, 갖고 싶습니다.
1: 그리고 늘상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돈 제일 많으시거든요.
0: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좀 언제 좀 가능하다면 면제 기능도 좀 생길 수 있게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이따가 저기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납입보험료 유예처럼 1년 동안 이자를 안 내고 그냥 추가 이제가 안 생길 뿐이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안 냈던 이자를 또 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단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제도를 신청을 안 하시고 나서 그냥 이자를 미납할 경우에는 당연히 미납된 이자에다가 또 추가 이자가 붙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에다가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자녀 보험은 보험료를 할인해 주지만 부부의 보험료나 보험계약 약관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유예가 가능한 혜택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고 지금 김충남 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가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꼼꼼하게 움직이고 손품 발품을 탈수록 또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신청해서 활용하는 게 좀 쉽지 않다라는 마음 드신다면요. 전문가에게 직접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신청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문자 번호 우물정 0945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리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처방전 첫 번째 고민 사연 어떤 분의 내용일까요?
1: 네, 오늘 사연은 부천에 거주하신 5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렇듯이 이분 또한 보험 가입 관련해서 전화를 어마어마하게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런 전화를 받더라도 그냥 단칼에 끊거나 그냥 모르는 전화번호는 아예 안 받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받고는 그냥 거절을 못 하셔가지고 그냥 질질 끊거나 그냥 네네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 사연 주인공분은 아쉽게도 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 오면은 거절을 못해서 그냥 한 건 가입하고, 또 긴 시간 설명해 주셨는데 미안해서 한 건 가입하고, 보험료 따져보니까 뭐 돈만 원 되니까 한 달 뭐 커피 한 잔 값이니까 또 한 건 가입하고, 마지막이 좀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담원분 또 시적도 좀 채워주셔야 되는데 이렇게도 가입하고.
0: 웬일이에요.
1: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50만 원까지 늘어나셨던 거예요. 문제는 또 보험료가 대부분 또 전화로 가입한 보험도 카드로 또 많이 결제가 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셨는데, 요번에 또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좀 끝나다 보니까 결제가 안 됐다고 전화가 한 통, 두 통, 세 통, 네 통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이제서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저희 굿모닝굿나이프에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거 정말 옛날로 따지면 혈액형을 따지면 뭐 A형, 뭐 요즘 MBTI는 뭐 I 이렇게 좀 약간 소극적이거나 마음 약하신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러면은 김충남 팀장님은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1: 저 O형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0: 정상욱 팀장님은요?
2: 저는 매몰차입니다. B형입니다.
0: 그렇군요. A형이 없어요. 저도 O형이거든요. 네. 근데 뭐 혈액형 따라서 거절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1: 그렇죠.
0: 상담 신청하시겐 되긴 계기를 들어보니까 참 웃기고도 슬픕니다. 이럴 때 우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돈 앞에서는요 웃기고 슬픈 건 없어요. 냉정해져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한두 건 가입한 보험이 모이고 모여서 월 보험료가 50만 원이 됐대요. 일단은 보험 가입 전화 사실 우리도 굉장히 생활 맞아요. 중에 많이 받아요. 전문가 두 분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2: 저도 정말 많이 받아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전화 주시는 분들이 파이팅이 정말 대단하더라. 이분들 파이팅을 꺾을 수가 없더라. 사실 좀 오늘 이 파이팅이 멕시코까지 좀 갔으면 어땠을까 하고 싶을 정도의 파이팅이 넘치시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내용들을 좀 듣다 보면 공통 분모들이 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더라. 그런데 보장해주는 금액들은 고액이 대부분이더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죠. 납입하는 보험료가 적은데 막 수천만 원씩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은 고액으로 보장을 해준대요. 그럼 거기에 이제 함정이 숨어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갱신형일 확률이 99.9%고요. 두 번째는 중요 보장이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장은 해주는데 저희가 늘상 강조하는 것처럼 보장의 범위가 넓은 게 아니고 가장 협소한 보장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가 적은데 보장은 높게 해준다. 합리적인 의심부터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저도 그런 전화 좀 많이 받아보긴 하는데 그냥 정중하게 뭐 이런 쪽 일을 하고 있다고 끊긴 하는데, 근데 대부분 말이 좀 빠르세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끊기 미안할 정도로 좀 빨라서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좀 단호하게 좀 거절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문서로 봐도 어려운 이 보험 내용을 귀로만 듣고 결정하시기에는 참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0: 맞아요.
1: 들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언젠가 한번 그 쇼핑몰에서 한 5천 원짜리 쿠폰 준다고 그래가지고 클릭을 몇 번 했더니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으실 경우에는 저는 이제 더 이상 보험 가입 전화를 권유 안 받고 싶습니다. 마케팅에 미동의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맞아요. 전화로 가입한 모든 보험들이 뭐 다 잘못된 건 아닐 텐데
2: 맞습니다.
0: 우리가 제대로 설명 듣고 이해하지 못한 채 덜컥덜컥 가입하는 것들이 많이 쌓여서 가정경제 위험 요인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청취자분도 미안한 마음에 거절을 못해서 가입한 보험 또는 이쪽에다가 기부를 하고 싶은 기부천사의 그런 마음이 발동이 돼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일단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저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드려야겠죠?
2: 네, 맞습니다. 우선 청취자님 50만 원의 보험료 중에 전화로 가입한 보험이 무려 8건이가 됐고요. 총 보험료가 35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갱신형 보험이었고요. 앞서 전화로 보험한 가입한 이 보험들이 갱신형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더 아쉬웠던 건 8건의 보험 중에 20년 갱신형, 즉 갱신 주기가 좀 긴 보험은 단 한 건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7건이 다 3년, 5년, 그리고 10년 갱신형 주기로 이 갱신 주기가 굉장히 짧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한 건의 10년 갱신형 이 암 보험이 있었는데요.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으로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4만 원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역시나 여기에는 중요암들이 좀 소외감으로 빠져 있었고 그리고 이 보험이 7년 후에 이제 10년이 만기가 돼서 갱신이 되는데 그때 청취자님 나이대를 계산해 보니까 50대 후반 이제 막 60대가 이제 들어드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령대 보험료가 비싼 점을 감안한다면 청취자님께는 좀 맞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이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1: 네, 사실 사연 주인공분은 전화상담원의 가입 요구에 좀 거절을 못하셔가지고 가입한 건 맞아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험료가 커졌다는 거예요. 이 50만 원에 대한 보험료 부분.

0: 범위가 넓은 뭐 내혈관, 심혈관 보장, 비갱신형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가입한 갱신형 보험에 이 내혈관, 허혈성 수술비 보장과 함께 보장의 범위가 좁은 또 뇌출혈, 심근경색까지 중복으로 또 가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험료만 늘어나면서 보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좀 크게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재무 설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장성 보험은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지출인 거잖아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나갔다가 큰 목돈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보장성 보험은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돈이다라고 봐야 되니까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끔 가지치기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청취자님이 전화로 가입하신 상당수의 보험이 해당하지 않는, 올바르지 않는 보험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중복 보험료 보장을 좀다 축소시키면서 합리적이게 리모델링 안을 좀 만들어 드려야겠어요.
2: 맞아요. 지금 나한테 돈이 나갔다가 나한테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걸 저희가 재산이다라고 볼수 있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장성 보험은 비용의 목적으로 좀 간주를 하셔라라는 말씀 저희가 자주 드리잖아요. 그 관점에서 청취자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암보험도 굉장히 중복으로 많이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마 한 3주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성암 발병률 1위가 어떤 암이죠?
1: 유방암이죠.
2: 맞아요. 남성암 발병률 1위는 어떤 암이죠?
0: 전립선암입니다.
2: 네, 부동의 그 폐암을 역전시킨 게한 3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1: 맞아요. 남녀
2: 그런데
1: 생식기암.
2: 수많은 암보험에서 아직도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소외감으로 빠져있는 암보험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들이 소외감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을 준다라고 하면 이런 암들은 한 10에서 20%인 그 금액밖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청취자님, 암 진단비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총 합계 금액이 무려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발병률이 가장 높은 유방암 진단비는 고작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굿모닝 굿라이프 청취자님들, 암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내암 보험에는 이런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오늘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4287님, 얘기 듣다 보니까 공감이 됩니다. 저도 암 발생하는 게 미래 위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서 암보험 과하게 준비했어요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질병 진단에 대한 보장성 보험은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실 게 아니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머니 처방전 만나볼까요?
0: 네. 결국은 기존에 15만 원 보험은 손댈 곳이 없었고요. 전화로 가입한 건강보험 중에 4만 원짜리 보험은 갱신형이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년으로 좀 길었기 때문에 유지를 권해드렸고, 나머지 갱신형 보험은 갱신 주기도 짧고 여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유방암이 소외감으로 분류된 암보험이어서 아쉽지만 정리를 권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조정하면 보험료는 19만 원인데요. 고액의 비급여 암 치료를 만기까지 지속적으로 받는 이런 지속적인 치료비에 대해서 보장을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3만 원인데 결국은 50만 원의 보험료가 22만 원으로 줄여서 28만 원의 여유 자금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앞서 유방암 걸리면 진단비가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합쳐서 8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일부 중복되는 보장들을 줄여서 보장 금액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최대한 중복 보장은 없애서 가성비 높은 플랜으로 변경해 드렸고, 그리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열심히 보험 조정해 드렸는데 또 무심코 또 마음 약해서 보험료가 늘어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약속 꼭 지키셨으면
2: 맞아요.
1: 좋겠어요. 이게 뭐 우리가 아플 때를 대비하는 것도 맞지만 아프지 않고 살아갈 때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청취자님, 이제 28만 원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아프지 않을 때 내가 노후 준비할 수 있는 재원 마련으로 이 돈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좀 거절, 나를 위해서 좀더 잘하는 그런 현명한 거절법도 잘 배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절실히 필요하다. 나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곧두 번째 사연 이어갑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YTN 라디오.

0: 이슬로 굿머니 굿라이프
1: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사연 만나볼게요.
2: 네, 이번에는 상암동에 사시는 20대 후반 여성분의 이야기인데요. 지난달에 친정집에 갔더니 엄마 친구분이 또 보험일을 시작을 하셨다면서 보험 잘 가입되어 있나 봐준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가입한 보험 직원을 사진 찍어서 보내줬더니 아 이거 옛날 거라서 지금 최신형 보장이 다 빠져있다면서 기존 거를 다 해지하고 다른 걸 권하시는데 이게 또 엄마 친구라고는 하지만 보험일을 또 이제 막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또 상담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1: 엄친아 엄친 딸은 들어봤는데 엄마 친구 그치? 이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엄친?
3: 엄마 친구는 세계사.
1: 그러게요. 아니 얼마 일을 시작한 지 안 되셨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 굿머니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일을 시작하신 지가 벌써 10년 20년 차 되게 경력이 기시잖아요. 이런 것도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어땠을지 내용이 좀 더 궁금한데요.
3: 아, 우선 청취자님 가입되어 있던 보험들을 봤어요. 그리고 옛날 보험이다라고 해서 다 해지하라라고 했는데 옛날 보험 아니고요. 2022년도에 가입한 보험이더라고요.
1: 뭐 한 4년밖에 되지 않았네요.
3: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옛날 보험이다, 안 좋다, 해지하라라고 했는데 제가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 그 시기에만 가입할 수 있는 유사암 진단비 한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암 진단비의 유사암은 20%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님이 가입한 요 시기에만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1:1로 가입할 수 있었어요.
1: 엄청 좋네요.
3: 맞아요. 근데 청취자님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고요. 유사암 진단비 무려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는 너무너무 좋은 보험인데 그걸 해지하라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1: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거잖아요.
3: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절대 가입할 수도 없고 보험 역사상 딱 요 시기에만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1:1로 한시적으로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좋은 보험을 해지할 이유가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굿머니 굿나이프에 이름과 명예를 걸고 청취자님께 이 보험은 유지하시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2: 네, 이 유사암 한도가 2022년 10월쯤부터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 가입한 보험들은 잘 유지하시는 게 좋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유사암 보험료를 잘 해주다가 이제 금융감독을 해서 이제 제재를 당한 거죠. 그만 이렇게 경쟁해라.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발병률이 높고 완치율이 높은 암들은 판매를 많이 하면 결국 소비자한테 돌아옵니다. 높은 보험료로.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깜짝 퀴즈 드려보겠습니다. 발병률과 완치율이 높아서 보험사에서 현재 일반암의 20%만 가입 가능한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암세포가 상피층에 머무르면서 다른 조직에 침투되지 않은 형태, 즉 연기 상태의 초기암인 제자리암의 예전 명칭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 오늘 퀴즈 상당히 너무하네요. 네, 보기라도 좀 주세요.
2: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상조직암, 2번 상초기암, 3번 상피내암, 4번 상피 야호.
3: 4번.
1: 이렇게 얄미울 수가요? 어쨌든 요약하자면 제자리암의 예전 명칭이 뭐냐인 거잖아요. 1번 상조직암, 2번 상초기암, 3 상피내암, 4 상피 야호인데 다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봤다 싶은 게 3번 상피내암이에요. 정답 3번으로 해보겠습니다. 맞췄어요. 문제는 어려웠지만 보기가 좀 쉬웠다. 상피내암. 그렇군요.
3: 네, 맞습니다. 상피내암은 사실 과거에 제자리암이다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청취자님 가입되어 있는 보험 증권 보시면 지금 정확하게 상피내암이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사실상 발병률이 높은 자궁암에서도 이 초기 단계 그리고 유방암의 초기 단계에서도 이 상피내암이 많이 발병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상피내암들은 치료도 바로바로 가능한 암들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큰 위험은 없을 수 있다라는 점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왜 정리를 권하셨을까요? 엄친께서는 그 후로 뭐 새로운 보장들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2: 그러니까 결국

0: 결국은 그렇게 좋은 유사암 보장 진단비가 큰데 정리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표적항암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고액 항암 치료가 2019년도부터 판매가 됐거든요. 근데 이미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완을 한다면 뭐 일회성 진단비가 아닌 뭐 지속적인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비급여 암 치료비나 순환계 치료비 이 정도 보완할 수 있는데 이것도 보완하더라도 나이가 어리셔가지고 기존 거다 유지하고 추가로 한 2, 3만 원 그렇게 추가만 하면 됩니다. 결국 그리고 심지어 어린이 보험으로 되어 있어서 납입 면제도 유사암까지 되는 거라서 정말 정리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특정 시기에 판매된 거는 최대한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잘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최근에 저희 청취자님들 저희 상담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 상담하는 과정 중에서 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방금 이번 청취자님 사례처럼 최근에 뭐 지인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셨는데 이런 내용이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거나 상담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상담 신청 안 하셨으면 이 좋은 보험 그냥 해지하고 엄마 친구분한테 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첫 번째 사연이 이제 전화 권유로 보험 가입을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엄마 친구 지인의 이제 권유로 보험 리모델링 권유를 받으신 건데, 뭐가 되든 좋습니다. 시험 점수 잘 나오려면요, 더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마지막 점검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어놓고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보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8: 그래서 보터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7: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8: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보험은 아주 작은 디테일로 보장 여부가 확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도 신중, 해지도 신중해야 하죠. 믿을 수 있는 베테랑 전문가에게 이 보험 가입해도 되는 건지, 해지하는 게 좋을지,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와의 상담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제이의 어제처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양이 꽤 많은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는 80mm가량 내리는 곳도 있겠고 경북 북부와 충북, 수도권은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과 충청, 영남은 오후에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서 지역에서 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방화대교부터 밀리고 월드컵 대교 강북 방향은 여전히 정체 보이고 있는데요. 15분 정도 걸리는데 더 시간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정체고 하남 쪽도 같은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가양 대교까지 정체고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홍지문터널에서 연희램프 구간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향 4.0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밀립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향 고척교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다령이었습니다.

0: 저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남아공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A조 3위로 추락해 32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남아공에 0-1로 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경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렇다 할 득점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고 결국 후반 18분 마세코의 결승골을 내줬습니다. 체코전 승리 뒤 2연패를 당한 우리 대표팀은 조별 예선을 1승 2패, A조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연쇄 강진으로 최대 10만 명의 사망 피해가 우려된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지질조사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불과 30여 초 만에 규모 7.5의 강진이 연이어 강타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망자 수가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과 관련해 유엔은 재난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실시간으로 피해를 취합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준비하는 1단계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유럽위원회와 함께 운영하는 글로벌 재난경보 조정 시스템을 통해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에 대해 즉각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지진의 강력한 규모,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인구 밀도, 지역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인도주의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강력한 연쇄 지진이 발생한 베네수엘라에 긴급 구조팀을 파견하고 중남미 각국도 군 병력과 가용 자원을 동원해 긴급 구호 지원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베네수엘라 지진과 관련해 미국은 기꺼이 베네수엘라를 도울 준비가 돼 있고 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정부 기관에 신속히 움직일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며 새롭고 위대한 친구들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면서 초기 보고는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진원은 이와테현 앞바다로 지진 발생 깊이는 50km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근처 아오모리현 하시카미 마을에서는 가장 높은 강도 6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500km 넘게 떨어진 도쿄에서도 건물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4명이 지진 흔들림에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물건에 머리를 맞는 등 경상을 입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1,540원대로 주간 거래를 마치며 또다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0.9원 오른 1542.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9일 1549원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543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장중 1549원까지 올라 1550원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 후반으로 하락하고 달러 강세가 주춤해지면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0: 코스피는 오늘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점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에 장중한때 9,000피를 탈환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459.28포인트 오른 8,930.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9,000선까지 69.7포인트 남겨뒀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32.4포인트 오른 8,703.42로 출발한 뒤 상승세를 유지하다 오후 들어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한때 9,044.04까지 오르며 장중 9,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1.5포인트 내린 887.81로 장을 마감하며 다시 9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가 글로벌 DRAM 시장 1위 자리를 지켰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 1위는 SK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매출액 기준 글로벌 DRAM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8%로 가장 앞섰으며 SK하이닉스가 29%, 마이크론이 2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DRAM 시장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점유율은 지난해 3%에서 8%로 커졌습니다. 매출액 기준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8%로 가장 높았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나란히 21%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정부가 시행 중인 모두의 카드 추가 환급 혜택이 오는 9월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모두의 카드로 전환할 경우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1월 모두의 카드를 출시한 데 이어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환급 혜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액형 환급 기준 금액을 기존보다 50% 이상 낮추고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의 시차 시간대 이용자에게는 정률형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높였습니다. 모두의 카드 가입자는 지난 4월 5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557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도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벼락이 치거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에도 강원과 충북, 일부 영남에는 최대 20mm의 소나기가 더 지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내일 강원도를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겠고 동해상에서도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8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광주 29도, 전주와 창원 28도, 포항은 25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7도, 습도는 69%입니다. 한국일보 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주적이 어딥니까?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던진 질문인데요. 이 주적론을 둘러싼 논쟁, 20여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냥 적과 주적의 차이는 뭘까? 주적이라면 부적도 있나? 중국이랑 러시아는 적인가 주적인가 부적인가? 뭐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죠. 안보관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도 많이 있었을 텐데

굳이 주적이 누구냐, 20년 넘게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선거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후보를 둘러싸고 주적이 누구냐 이 묻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쇼폼으로 올렸더라고요. 주적 챌린지라나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한 게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적이 누군지 답을 듣는 것보다 주적이 누구냐라고 묻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더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쇼폼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정치가 오히려 우리의 주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하는 오늘 2026년 6월 25일 목요일에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뉴스 정면승부 임시 진행을 맡고 있는 시사평론가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정치 아싸 시간인데 박원석 전 의원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나오셨고요.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셔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교통 사정 때문에. 일단 오신 두 분하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김지호 전 대변인님은 아싸가 아닌가 봅니다. 두 분은 아싸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2: 지금 김지호 대변인 아마 차가 막혀서 거의 여기 상암동 들어왔는데 못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0: 곧 오시겠죠 뭐. 네.
3: 아니 근데 김민아 진행자님은 왜 별명이 총통이에요?
0: 아 그건 제가 다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그냥 제가 그렇게 줬습니다. 다른 데서는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저의 유튜브에서라도 대접을 받기 위해서.
3: 네. 아 자기 유튜브에서 자기 이름을 총통이라고 그런 거예요?
0: 어, 그렇죠. 네.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아싸입니다. 여기 정치 아싸 이름 잘 졌네 여기. 네. 그러니까 사실 박원석 의원님은 지금 당적이 없으신 거고.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은 당적은 있는데 좀 박해를 받으시는 거고.
2: 아싸 있으면 뭐합니까? 수시로 쫓겨나는데.
0: 아싸들이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었잖아요.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고. 좀 인상 깊게 본 대목이 있었는지 박원석 전 의원님 말씀 좀 해주시죠.
2: 제가 청문회를 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바빠가지고.
0: 아, 역시 근데
2: 나중에
0: 바쁘시군요.
2: 이제 기사들이랑 쭉 찾아보니까 아마 야당 의원들이 그 한성숙 이 후보자의 다주택 문제 여기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네.
2: 그 중에 이제 뭐 불법 증개축도 있었고 최근에 다주택을 해소했잖아요.
0: 네네.
2: 1주택. 그래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다주택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주는 거고 심지어 무슨 마귀 이런 표현을 했다. 맥락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엊그저께까지 마귀였다가 이제 사람 된 거냐 뭐 이런 식의 비판부터 시작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쨌든 다주택을 해소했지 않습니까?
0: 네.
2: 그리고 듣기로는 시세에 비해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팔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총리 자리 하나 얻으려고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손해도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뭐 그렇게 의미 있는
0: 네.
2: 그러니까 후보자의 총리 후보로서의 자질이나 자격을 문제 삼을 만한 그런 비판은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뭐 정회가 됐다 그래요. 아마 서로 신경전 펼치다가 여야가 이제 파행으로 가니까 정회를 한 모양인데 총리 청문회 이틀 합니다. 오늘 내일
0: 그렇죠.
2: 시간에. 그리고
0: 네.
2: 나서 이제 여기는 인준이기 때문에
0: 네.
2: 인준안을 통과시킬 건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한성숙 총리가 정치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0: 네.
2: 예를 들어서 뭐 인준은 아니었지는 아니었지만 지난번에 기획기산처 이해훈 장관이나
0: 네.
2: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한 인사였는데 그거하고는 좀 경우가 달라서
0: 네.
2: 제가 좀 뭐 이런 전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인준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겠나. 다만 지금 원구성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0: 네.
2: 야당이 이것과 연계를 시키려고 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뭐 국회에서의 의석 숫자나 이런 걸로 봤을 때
0: 네.
2: 인준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럼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이 지금 박원석 의원님은 인준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하락도 있고 만약에 인준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은 사실 국민의힘이 뭐 불참을 한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표결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3: 안 괜찮겠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자질이나 자격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할 자질이나 자격 그럼 뭐 콘텐츠가 있어야지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중소기업 벤처 장관 한 지 얼마 되셨어요? 뭐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0: 네.
3: 대신 동안에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사고가 났습니다. 정보 유출 사고 대대적

0: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과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본인이 집이 네 채셨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뭐 저 총리 한 대니까 부랴부랴 팔고 있습니다. 값싸게 네. 해서 팔았다고 그러는데 뭐 그걸 뭐 아는 사람한테 판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나는 그렇게 아무렇게 뭐 예를 들면 공적인 마인드 없이 그냥 살다가
1: 네.
0: 내가 총리 되면 이게 집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중계층 문제도 있잖아요. 자기가 장관으로 있으면서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는 도대체가 이분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주식은 화랑이라고 하지만
1: 네.
0: 환율이 지금 1500대 뭐 심지어 그렇죠. 1600대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굉장히 우려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런데
1: 네.
0: 이분이 뭐 총리로서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그 대통령 다음으로 1인지와 만인지상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아무런 비전을 볼 수도 없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과거 그것도 없어 커리어도 없어요. 그건 네이버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왜 이분을 총리로 임명하셨는지가 지 자체가 좀 의문이고 그리고 이걸 밀어붙인다? 그래서 글쎄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에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지 저는 그게 좀 의아스러워요.
1: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이 청문회에 들어가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뭐 좋은 말씀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동안 아싸인지가 조금 의심되는 김지호 전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2: 아, 예. 요즘 이 지하 차도가 통제돼 가지고 네. 좀 막혔습니다.
1: 네. 아무튼 뭐 오셨으니까 다행이죠, 뭐. 못 예. 오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조금 해 봤는데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이 비전을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요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또 맥락과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2: 글쎄요. 저는 이제 방송 오기 전에 청문회의 주요 응답을 좀 어느 정도 들어보고 왔는데
1: 네.
2: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더라고요.
1: 아.
2: 그리고 차분하고 음성도 낮고 주제를 분명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또 태도도 굉장히 좋았어요.
1: 네.
2: 그래서 오히려 야당 청문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제가 좀 눈살이 찌푸려지고 너무 무례하게 질문하는구나. 왜 이렇게 소리를 저렇게 지르지? 왜 이렇게 빨리 말하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보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
1: 네.
2: 저 자리까지 갈 때까지 노력을 해서 기회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구나.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된 문제도 이제 본인의 모친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이미 매각을 했고
1: 네.
2: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세금 문제도 있어서 그냥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한 5억 정도. 그리고
1: 네.
2: 뭐 양평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좀 가격을 낮게 판매를 하셨는데 그것도 보면은 뭐 이렇게 꼼수로 어떤 뭐 증여를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다 매각을 하셔서 1가구 1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 다만 좀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잠실 아파트를 20년 정도 소유하셨고
1: 네.
2: 20년 전에 20억에 소유했다가 지금 한 50억가량에 판매하면서 차익이 30억 정도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2: 기회의 사다리를 부동산 사다리를 확실히 잡으셔서 많은 차익을 얻으셨는데 지금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제 그리고 각종 대출 제한으로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1: 네.
2: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이나 이런 곳에 유망한 데 어떤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본인이 소득이 많아도 부모님의 도움이나 큰 자산이 없으면 사실 구매하기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뭐 지금 청문 과정에서는 큰 문제로 부각돼서 뭐 인준을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인준이 될 것이고 잘 진행될 것이라 확신하지만 이건 정서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뭔가 이제 계속 부각되는 그런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무슨 정가 가격도 아니고 총리는 5억 기부하면 총리할 수 있고 장관은 2억 기부하면 총리 장관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 이전에 살아온 삶을 검증하는 건데 그동안은 집을 네 채가 있었으면 아마 민주당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 마귀의 마귀라는 비난을 받을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관이 된다면 그걸 계속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총리가 된다니까 급작스럽게 부랴부랴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게 뭐 낮게 판매했고 5억을 뭐 그 기부를 했고 그러니까 노력한 거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야,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들은 뭐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을까요?
1: 그러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은 인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0: 저는 아직까지 뭐 이틀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더 검증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 본인이 왜 총리를 하는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경제적으로 뭘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장관으로서 무슨 역량을 발휘했는지 왜 총리 우리 국민들은 왜 세금을 내서 그분을 총리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3: 그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청문회를 하는 그 청문위원들이 그 점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0: 맞아요.
3: 총리로서 어떤 국정에 관한 소신과 철학과 비전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근데 오늘 청문회에서 적어도 이 언론 기사로 소개된 바로는 그런 점에 대한 질의나 응답이나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1: 그러게 말이에요.
3: 그보다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주로는 뭐 다주택 문제 내지는 뭐 그 일부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 불법 증계축이 일어난 문제.
1: 네.
3: 그리고 과거 이제 뭐 네이버 시절에 뭐 어쨌든 문제. 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중기벤처부 장관 하면서 정보 유출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총리로서 자질을 검증하는 거는 뭐 본인 스스로 내가 이런 자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날카롭게 청문위원들이 그 점을 검증해야 되는데 그런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는 인사청문을 하는 사람들도 조금 되돌아봐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것이니까 뭐 이 청문회 관련해서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이 들어가셨으면은 이제 잘 됐을 것이다 이 정도로 결론을 짓고.
0: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1: 뭐 날카롭게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박원석 전 의원님 지금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이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된 질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좀 결론을 짓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다뤄야 될 주제가 여러 가지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국면과 이 내용이 있는데 대형 유튜브 운영자인 김어준 씨가 이것은 코어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서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평가 뭐 얘기가 많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이게 어떤 의미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3: 아니 뭐 코어고 아니고 할 거 없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고요.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허니문 기간이 이제 끝났어요.
1: 네.
3: 근데 이게 허니문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뭘 보고 평가를 하냐면 그 이전 정부를 비교해서 평가를 합니다.
1: 네.
3: 기저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이제 1년쯤 지나면 지난 1년과 비교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참신하고 유능하고 일을 잘하는 것 같더니 왜 갑자기 이 국정의 본질이 아닌 문제들이 이렇게 네. 대통령이나 여당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예를 들어서 뭐 공소 취소 문제라든지 또 스타벅스 같은 걸 가지고 대통령이 좀 과하게 네.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여당 내에 지금 당권 투쟁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과 좀 무관한 자기 내부의 세력 다툼 여기에 그치고 있다든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거 결과와 함께 결부돼서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빠진 데는 중도층에서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1: 네.
3: 중도층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실용적인 면모에 이를테면 그동안에 이제 지지를 표했던 건데 그런 면이 좀 퇴색하고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주가만 좋지 다른 네. 전반적인 상황은 그다지 그렇게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그런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게 전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뭐 코어 지지층이 빠진다. 이대로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전당대회 개입이나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은 코어 지지층이 등을 돌릴 거다. 이건 이제 김어준 씨의 주관적인 본인 식의 해석인 거죠.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이 과거에 ABC론을 얘기하면서 코어 지지층을 A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 그럼 얘기가 다르잖아요.
1: 그렇죠.
3: 김어준 얘기하고 유시민 얘기가. 유시민 장관이 얘기했던 건 B, C가 다 등 돌릴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지금 A가 등을 돌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1: 코어 지지층이 저 등을 돌렸다고 하니까.
3: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간에도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1: 김지호 전 대변인님은 이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2: 글쎄요. 뭐 김어준 씨의 마음이 이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1: 본인의 마음이 이탈하고 있는 걸 표현했다.
2: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저도 요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제일 큰 이유는 정부 여당 여권이 굉장히 지금 분열 중이잖아요. 네. 이럴 경우는

0: 사실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면은 서울시장과 수도권 남부 지역 특히 이제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은 게 확인이 됐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그동안 별다른 목소리를 못 냈다가 표심으로 확인을 했고 그럼 구심점이 생긴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는 좀 냉정하게 국정을 들여다본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제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국무회의를 보면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 격차 문제 뭐 사실은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이 3%고 지금 굉장히 호황을 맞고 있는데 또 그에 따라서 소득 불균형이 엄청 심각해졌고
1: 네.
0: 그로 인해서 뭐 부동산 월세, 전세, 매매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은 굉장히 폭등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또 그것을 규제하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도 좀 제한시켜놓고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그런 면은 좋은데 이로 인해서 생긴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1: 네.
0: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정부 여당이나 여권에서 국민의 삶에 관한 문제,
1: 네.
0: 뭐 격차 해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논쟁해야 되는데. 지금 뭐 옛날 얘기하고 뭔가 지금 이제 검찰 개혁 이런 주제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주로 관심 갖는 가치나 관심사가 아닌 거죠.
1: 그렇죠.
0: 우리는 네.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1: 그렇죠.
0: 일반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아, 나 지금 집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서 집 못 사니까 속상하고 강남 살고 싶은데 아, 그것도 좀 속상하고 다 그런 문제가 엮여 있는 거잖아요. 아, 나도
1: 네.
0: 반도체 학과 갔으면은 지금 굉장히
1: 네.
0: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막 지금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저희가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지율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박원석 전 의원님도 그렇고 김지호 전 대변인님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여당의 어떤 그 정치적 내용이 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공감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까지도 이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한테는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는 이 지지율 하락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일어난 데드크로스의 진원지가 법사이다. 그러니까 이 원구성 협상이 잘 안 돼서 이게 이제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 그건 그냥 그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겠죠.
1: 실제로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건 아닐 것이다.
2: 아니 무슨 법사위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졌겠어요. 그 법사위 논란이 있기 전부터 지지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1: 네.
2: 그 지방선거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그 김어준 씨가 코어 지층 뭐 이렇게 언급한 거는 저는 듣기에는 코어 지층 빨리 이탈해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야 이런데도 버틸 거야?라고 협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1: 아, 대통령을 협박한다.
2: 아, 그렇죠. 네. 대통령한테 아 이런 식으로 뭐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지금 여기서 국민들이 보는 거는요. 김어준 뭐 무슨 매불쇼 뭐 거기 이동영 무슨 작가 뭐 유시민 이렇게 막 참전해서 싸우고 있어요. 대통령과 또 정청래 대표 막 싸우고 있는데 근데 도대체 왜 싸워? 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기가 된 건 당대표잖아요. 그런데 당대표 하나 놓고 저렇게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1: 네.
2: 저희도 있었어요. 과거 국민의힘에도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 갈등 마구 밀어붙였어요.
1: 네.
2: 김건희 씨 막 싸고 돌았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아니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때 최고위원 할 때요.
1: 그렇죠.
2: 네, 그래서 의정 갈등 해결해야 됩니다. 김건희 씨, 그 영부인 김건희 씨여서 이거 특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했더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1: 네.
2: 그때는 뭘 요구하는 게 누가 옳고 그런 게 명백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헷갈리는 건 그 민주당 싸움 보면 누가 옳고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왜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뭘 위해서 싸우는 거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누가 옳고 그런 거야? 이쪽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지도 하락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와 관련돼서 뭐 너무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과거의 트위터였던 X 이런 걸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일각에서 있는 것 같은데 어제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하고 나서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한테 장병들의 휴가시 배상 문제를 해결해달라 공개협조를 했는데 언론이 확인해 보니까 이 장병들은 부대에서 이미 교통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 그래서 좀 이게 논란이 된 바도 있거든요. 김지호 전 대변인님은 이런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게 일어나는데 좀 이런 거는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0: 아니, 그건 아니고요.

0: 이재명 대통령님이 요새 이제 국정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 기자회견도 하고 뭐 연평도도 가고
1: 그렇죠.
0: 뭐 오늘도 뭐 6.25 행사도 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1: 네.
0: 그런 측면에서 의욕 있게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어제 그 연평도 장병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 아.
0: 본인이 거기서도 아, 이 문제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1: 네.
0: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이기 때문에
1: 네.
0: 빨리 물어보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장병들의 휴가 시 배상 이 문제가 부대 내에 있는 뭐 관리비로 주는 것인지
1: 네.
0: 따로 별도 계정이 있는 것인지 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분명히 민원을 제기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 네.
0: 좀 더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언론 보니까 인천시 관계자가 대통령이 언급한 장병은 인천 이외 지역에 사는 아마 직업군인 뭐 하사관 이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설명하긴 했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여름휴가도 안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원석 전 의원님 왜 여름휴가를 안 간다고 그러십니까?
2: 아니 대통령 여름휴가를 가셔야죠. 그러면 청와대 직원들 뭐 장관들 다 눈치 보느라고 휴가 가겠어요. 그리고 지금 소비도 안 된다는데
1: 네.
2: 휴가도 가서 돈도 좀 쓰시고 해야지. 왜 휴가를 안 가십니까? 그래서 형상적으로 휴가 가면서 일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전에 그 메시지 관리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1: 네.
2: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투표 동료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투표 동료 메시지를 내는 건 좋은데 그게 좀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적 상대방을 상당히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로 보였고
3: 경멸받는 사람 뭐 이런
2: 네, 얘기. 그리고 이제 네. 스타벅스 관련해서도 뭐 당연히 그런 기업의 반역사적인 행위에 대해서 국정 책임자로서 얘기를 낼 수 있다지만 그 강도가 너무 강했고 너무 사실은 대통령이 거기에 좀 강하게 의미 부여하는 것 같은 그렇다 보니까 요즘 이제 2030 세대의 정서에 잘 맞지 않는 아니 우리가 뭐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반감을 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밤에 이렇게 뭐 X에다가 뭘 가끔 올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1: 네네.
2: 근데 이제 요즘 뭐 뉴노말이라고 하고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즐겨 한다고 보는데 저는 대통령의 소통은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근데 이렇게 갑자기 다른 이제 정부가 준비가 안 됐거나 혹은 관련 공무원들이 준비가 안 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SNS에 올림으로 인해서 그게 이슈가 되면 오히려 그 문제가 진짜 그 제대로 해결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1: 네.
2: 그런 거는 좀 뭐 제가 보기에는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결국 이 지지율 얘기나 이런 게 전당대회와 엮여가지고 더 이제 심각한 문제 뭐 이렇게 좀 소화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 관련해서 보안사건 폐지로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정부가 제출하기로 한 별도의 법안 제시는 안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좀 이런 것도 지지율과 연관이 될까요?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김정엽 전 최고위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3: 민주당과 정부 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타협점 같은 걸 찾으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 네.
3: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안수사권을는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냥 없애버렸을 때 지금 법외국제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3천 건 이상의 그 소송이 들어왔고 그걸 이제 그거 뒤치다 앞으로는 이제 법외국제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법원이 지금 몸살이 날 지경이다. 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1: 네.
3: 법원이 아마 민생사건 치료하는데 시간 별로 할애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 법 왜곡죄에 대한 그런 논란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법조계에서는 모두가 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1: 네.
3: 경찰권이 경찰공화국이 되는 건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어떤 특정 집단에다가 무제한의 권력을 주면 어쩌자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치 그것이 지고지산의 가치인 것처럼
1: 네.
3: 그거 안 하면 무슨 뭐 그 이 세상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1: 네.
3: 그거를 맞서 싸우는 게 대통령과 그래도 정부가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쪽에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글쎄 이거를 만약에 두 손 들고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그 후유증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저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나중에 집권 후반기에 굉장히 큰 문제 생깁니다.
1: 네.
3: 이 법안 지금 민주당이 초반기에 밀어붙였던 거 있잖아요.
1: 네.
3: 그 비정규직 법안도 그렇고 임대차 3법도 그랬어요. 다 나중에 후유증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그 정권 후반기에 이 정권의 책임으로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후유증 그 수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얘기는 요 1부 끝나고 나서 좀 더 나눠보기로 하고 일단 1부는 여기까지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그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안 수사권 폐지로 정부 입장 최종 정리했다. 근데 별도 법안 제시는 여당에 이제 제시 안 하고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김지호 전 대변인님 이거 전당대회 구도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4: 이 두 가지 면에서 봐야죠. 네. 법사위가 구성이 되면 뭐 법사위원장하고 법사위원들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고 네. 이제 국회에 완전히 공을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우리 정부 여당 정부의 의견도 있지만 야당의 의견도 들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확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전당대회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경쟁 하시는 후보들이 계속해서 보안수사권 폐지라든지 네. 뭐 이런 선명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치 이것이 김민석 뭐 총리가 지금 출마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재명 정부와 김민석 총리의 뭐 아킬레스건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각이 설 만한 소재를 미리 네. 좀 소멸시키는 그런 정치적 해석도 가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지기로 한 것도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상대방이 공격할 소지, 결집시킬 소지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대통령님이 뭐 전당대회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시는 건 아니겠지만 네. 효과는 그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0: 그 지금 김지호 전 대변인님 말씀 종합해 보면은 전당대회가 두 가지 어떤 그 소재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가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보안 사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요거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대응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는 이게 마치 실제 그런 거와는 별개로 정청래 대표가 어제 사퇴하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만나는 그런 일정을 또 가졌는데 그러면 뭔가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무슨 뭐 대결 구도냐 막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박원석 전 의원님은 지금 이 전당대회 구도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5: 근데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마지막 남은 쟁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그 어떤 큰 변화에 있어서 이 보안수사권을 두느냐 마느냐 그게 이제 범죄로부터 국민의 그 인권을 보호하는데 어떤 필요가 있냐 뭐 이런 류의 쟁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권의 전당대회의 이슈로 이렇게 좌우되는 게 맞나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보안수사권 문제를 계속 쟁점화시키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거기에 총리까지 휘둘리는 게 맞습니까? 저는 만약 그런 거라면 오늘 발표가 일종의 전당대회에서 이슈 구도의 불리함을 저런 식으로 이제 넘어서고자 총리가 오늘 그런 발표를 한 거라면 이건 대단히 좀 심각하고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경찰에서 어쨌든 사건이 넘어오면 검찰이 그걸 쭉 보고 이건 좀 이 뭔가 경찰 수사 과정이 미진하기 때문에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악용될 소지 이를테면 그 보안수사권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뭐 예를 들어 별건 수사로 확대하고 정치검찰이 활개치는 뭐 그런 우려를 표하는데 글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보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오는 대부분의 사건 99%

0: 이제 최종 심급이 검찰개혁이고 그 검찰개혁의 핵심은 이 보안수사권인 것처럼 이거를 의제화하고 거기에 당권주자들이 휘둘리다 보니까 혹은 그걸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저는 벌어진다고 보고 국가형사사법 시스템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여권 전당대회 이슈로 소비되는 게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설령 그로 인해서 지지층 일부의 지지를 잃거나 혹은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어쨌든 제한적 필요성을 인정해 왔고
1: 네.
0: 당에다가 수기를 당부했는데 갑자기 총리가 나서가지고 원칙적으로 폐지로 정했다. 우리는 법안 안 낸다. 그러니 당이 알아서 하라. 다분히 전당대회용으로 보이거든요.
1: 네.
0: 정청래 대표에 이어서 김민석 총리까지 그래야 되느냐. 저는 좀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낍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당 전당대회용으로 요 사안을 계속해서 소비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게
0: 누가
1: 되면
0: 책임질
1: 예,
0: 거예요?
1: 그러면 이제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전당대회 권력투쟁 양상이라는 거는 이제 뭐 부정할 수 없는 요 어떤 맥락들을 사람들은 이제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원식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4년 뒤에 있을 대선 전초전 양상 아니냐라고까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집권 1년 차에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김종열 전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2: 그 민주당에서 그두 개의 세력이 있잖아요.
1: 네.
2: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른바 뭐 이거 뭐송그 멸칭이라서 좀 쓰긴 그런데 이른바 문조탈레 의원이 뭐냐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야, 그 권력은 우리가 만들어준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두 세력이 우리 없었으면 당신이 그 권력 가질 수 있었겠어? 우리가 키워주고 뭐 당신이 우리하고 뭐 티격태격하다가 권력을 잡은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와줘서 된 거거든. 이렇게
1: 네.
2: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따라서 당신은 우리 말을 주로 들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과 비전을 따라가야 돼라고 문재인 때처럼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거고
1: 네.
2: 이쪽에서는 뭔 소리냐 세상이 달라졌고 지금 우리는 현실주의 정치로
1: 네.
2: 가겠다라는 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4년 뒤에 나는 우리가 원하는 차기 대선 후보를 정할 건데
1: 네.
2: 당신이 아니거든? 이라고 이쪽 그룹은 이재명 대통령 측에다 얘기하는 것 같고
1: 네.
2: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 다음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당신들 결정할 거 아니거든? 이라고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정서, 마음의 정서의 그 정서나 태도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1: 그러니까 참 1년 차에 이런 양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민생과 민심의 위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당이 좀 여러모로 어떤 측면이든 간에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당 기강을 확립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당원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2: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 기강을 확립한다는데 당 기강을 확립하려면 조강한 최고위원부터 사퇴시켜야 돼요.
1: 아, 그렇습니까?
2: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선거가 한참 진행되는데 아마 여기 나와서 그랬나? YTN에 나와서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저그
0: 우재준 최고위원.
2: 아니야.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1: 아, 네.
2: 지난번 네번 되는 동안에 한게뭐 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장 그때 민주당에서 니네 당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라면서 공격도 했던 적이 있고 본인이 또 직접 출마하겠다고 경기도지사로 갑작스럽게 출마하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끌고 와서 그 사람 지지선언을 하면서 사퇴를 하고
1: 네.
2: 이게 도저히 정상적인 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고 그다음에 우재준 최고위원에 대해서 철이 없다. 뭐 어린 XX 뭐 이런 막말들 했지 않습니까?
1: 네.
2: 아니 최고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기강회의는 가만 놔두실 겁니까?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당대표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뭐 저를 제명시켰듯이
1: 네.
2: 그렇게 그 모든 당원의 총합인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인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만 그것만 당 기강 회의에 해당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최고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논란들 이런 것들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 본인이 임명한 최고위원이잖아요.
1: 네.
2: 그분이 하는 행동을 그냥 놔두면서 다른 당원들한테 기강 회의를 얘기한다면 그건 뭐 받아들이지 못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1: 그러니까 이 기강 회의라고 하지만 그 기강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도 뭐 정파적인 어떤 그런 구도가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징계를 정파적으로 또

0: 징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까요? 당대협 대표가?
1: 전 못할 거라고 봅니다.
0: 못할 것이다.
1: 왜냐하면 네. 그 일단 당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고
0: 네.
1: 그리고 이미 세 차례 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새벽 1시 반에 보도자료 한 장으로 제명을 해버렸잖아요.
0: 네.
1: 저도 제명당했었고 그리고 배현진 의원도 뭐 저 징계를 당했는데 법원에 의해서 전부 다 그 원위치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물론
0: 네.
1: 한동훈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안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함부로 그 뭐 징계의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 박원석 전 의원님 최근에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얘기 많은데 예를 들면 정점식 원내대표도 좀 지금 계속 오늘도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 보니까는 장동혁 대표 체제 뭐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언제 시점 어느 시점에 이게 좀 정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2: 글쎄요. 뭐 지금 장동혁 대표 퇴원해서 뭐 기자회견 한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버티겠다라는
0: 네.
2: 얘기인 것 같고 오히려 약간 이제 적반하장격으로 본인 사퇴를 거론하거나 혹은 그걸 압박하면 뭐 당의 기강 차원에서 다루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좋아요. 뭐 본인이 어쨌든 의지를 갖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의원들의 몇몇 입장만으로 물러서지 않겠다. 사실 그건 내로남불이거든요.
0: 네.
2: 본인이 과거에 당대표를 물러나게 했던 의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0: 그렇죠.
2: 최고위원 사퇴함으로써 한동훈 체제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그러면 다시 이제 본인이 이 당의 리더십을 가다듬겠다고 얘기한다면 뭘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퇴원해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전면 재선거, 뭐 당의 기강, 뭐 특검 이런 얘기입니다.
0: 그렇죠.
2: 그러면 아니 같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노래방 갈 때마다 똑같은 노래 부르는 친구하고 노래방 다시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의 무능은 장동혁 대표 체제의 문제는 이분이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강경한 그런 이 지지층의 보조를 맞추는 식으로 경도돼 있다기보다
0: 네.
2: 무능한 게 문제예요.
0: 아, 무능한 것이다.
2: 그러니까 이분은 제1야당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지 어떻게 제1야당의 수권 능력을 회복할지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0: 네.
2: 그래놓고서 지금 최근에 여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오르니까 마치 그게 본인의 성과인 양 이렇게
0: 네.
2: 지금 편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 야당이 모처럼 지금 기회를 잡은 거 아닙니까?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데
0: 네.
2: 이 기회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곧바로 총선인데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이 이른바 장동혁 대표 체제를 만들었던 그런 영남 의원들 사이에서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건 외면하고 똑같은 얘기를 거듭하면서 어쨌든 당대표 지위만 계속 가져가겠다 그러면 버티게 하겠지만 당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거고 오래 못 갈 겁니다. 지금이야 뭐 최고위원들이
0: 네.
2: 일부 이제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 사퇴 문제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겠지만 당심이 다 돌아서 가지고
0: 네.
2: 이를테면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최고위원회 보이콧하거나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 그리고 의총 열면 맨날 장동혁 물러나라는 이런 요구만 터져 나오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당대표 리더십을 유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0: 네. 그 계속 일종의 반장동혁 연대의 범위는 좀 넓어져가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드는데 유승민 전 의원도 등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향은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각을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왜 호남에 가야 되느냐. 그리고 선택적 모병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그것은 정의도 공평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지호 전 대변인님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유승민 전 의원님이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
0: 네.
3: 좀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말씀하신 건지
0: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3: 예, 이게 이제 징병제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징병제는 그대로 가고
0: 네.
3: 근데 좀 더 복무 기간이나 전문성을 늘리는 그런 직업 군인을 좀 더 늘려보자. 처우를 잘해줘서
0: 네.
3: 좀 아니 근데 이게 뭐 나쁜 겁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같고 사실은 지금 유럽 각국에서 징병제 폐지한 데서 다시 징병제 살리려고 하니까 어떤 나라 청년들은 그냥 러시아 국민 하겠습니다. 뭐 이런 한번 징병제를 폐지하면요 다시 살리기가 어려워요.
0: 네.
3: 그래서 뭐 저희도 사실은 국군이 뭐 40만 옛날 60만 얘기했지만 뭐 40만 병사가 깨진 애 만에 이래갖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오해를 하신 것 같고. 삼성전자 SK 호남에 건립하면 안 됩니까? 아니 참 왜 호남에 가야 하는

0: 그 호남에는 그 공장 지으면 안 됩니까? 그런 것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호남에 왜 가야 되냐 이렇게 정면으로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모든 공장 그러면 다 수도권과 영남에만 지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런 발상 자체는 좀 잘못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이 리더십이 없이 아주 지리한 참호전을 지금 6개월 이상 하고 있잖아요.
1: 네.
0: 뭐 그리고 싸우는 수준도 그렇잖아요. 뭐 철없는 애 같다. 그리고 조광한 최고가 얘기하는 발언이나 워딩들을 보면 정말 웃기는 최고위원이잖아요. 이분이.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본인들도 뭔가 좀 여기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2: 근데 이거 팩트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를 그러니까 징병제는 놔두고 모병제를 확대하자라는 얘기 하신 거잖아요.
0: 네네네.
2: 근데 지금 실태가 어떤지는 아세요? 지금요 부사관들 있잖아요. 8천 명 모집에 그 50%밖에 안 갑니다. 4천 저 통계가 보니까 8천 명 모집에 4,120명.
1: 네.
2: 그래서 안 가요.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사관학교는 자퇴율이 23.3%입니다.
1: 네. 네?
2: 이게 지금 현의 군대의 실태예요. 그런데 징병제 놔두고 모병제 한다고 지금도 모병 지금 있는 사람들도 안 가고 있다니까요. 안 가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 없이 무슨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모병제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실제로 현실을 검토해보고 하는 얘기인지
1: 네.
2: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3: 아니 뭐 거기에 대한 검토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병사 월급 많이 올랐잖아요.
1: 네.
3: 그에 따라서 부사관 처우 개선도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맞고
1: 네.
3: 부사관 숫자 부족한 거 맞아요. 지금 사병과 간부 비율을 보면 사병이 60, 간부가 40이에요.
1: 네. 근데
3: 장기적으로 이걸 반대로 사병을 한 30%, 간부를 한 60% 만들어서
1: 네.
3: 지금보다 조금 더 유능한 군대로 만들겠다. 그러려면 징병제만 갖고 안 되니까 징병제의 이 골자를 유지하되 일종의 전문병사제도 내지는 단기 부사관 제도 같은 걸 만들고
1: 네.
3: 그 전제는 지금 있는 부사관 제도의 질도 높여야 되는 거죠. 그걸 다 포함하는 얘기인데 마치 이게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나 혹은 커다란 구멍을 초래할 수 있는 징병제 폐지인 것처럼 이 전제를 깔고 비판을 하면 좀 잘못된 비판이다라는 생각이
1: 네.
3: 들고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병력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그러나 우리가 당장 군대 규모를 줄일 수도 없습니다.
1: 네.
3: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한 저는 이 군 개혁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단기간에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대통령도 이걸 단기간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안보 공백 논쟁을 할 문제는 아니다.
1: 네.
3: 다만 어떻게 우리 이제 이 국방 구조를 병력 구조를 개혁할 건지에 대해서
1: 네.
3: 오히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될 문제죠.
1: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러니까는 정책적인 어떤 비판을 한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동안 사실 말씀을 아껴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러한 시점에 이런 발언을 한 게 어떤 의미일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다뤄봤고요. 다른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또 없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매일 말씀드리는데 타누를 때는 막 길게 얘기했는데 반성이 많이 되고 저도 아무튼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신 우리 박원석 전 의원, 김정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57분 날씨와 교통 그리고 뉴스 듣고 저는 6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8: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7: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8: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10: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리는 비 양은 수도권과 충북, 경북 북부에는 최대 80mm, 강원 내륙에도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0도, 춘천 28도, 대전 27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각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몽탄 1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난 일대에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바란 나들목까지는 7km 구간 밀리고 있고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 터널, 일찍 분기점 지나 금천 나들목까지 모두 7km 구간 정체입니다. 한강을 따라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일직방면 전 구간에서 퇴근길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나라는 서부간선도로 광명구에서 금천 나들목까지도 양방향이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지금 김포 쪽으로 영동대교 남단에서 반포대교 지나 가양대교 일대까지 긴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납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이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 등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는 만큼 회동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에만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감한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경제 구조의 전환을 이끌어내고 미래 세대의 성장을 돕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울타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이버 CEO 출신인 한 후보자는 오랜 기간 기술 혁신 최전선에서 살아왔다며 30년 현장에서 체득했던 경험과 철학을 국정 운영에 쏟아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이른바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 별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 도전 수순에 들어가면서 잠재적인 차기 당권 주자들의 당심구애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표직에서 사퇴한 정청래 전 대표가 이슈로는 정통성과 선명한 개혁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지역적으로는 호남 공략에 집중적으로 나서자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출격 채비를 서두르면서 당권 레이스가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애초 김 총리의 이른바 페이스메이커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던 송 전 대표의 완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전면적인 개파, 노선 경쟁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자 당내에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들은 정부가 호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국가 전략 산업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순간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당 이인선 위원장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가 국가 명운을 걸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산업 지도를 그리면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남아공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A조 3위로 추락해 32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남아공에 0-1로 졌습니다. 체코전 승리 뒤 2연패를 당한 우리 대표팀은 조별 예선을 1승 2패, A조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 3위 12팀 중 상위 8팀이 32강에 합류하게 되는데 아직 12개 조 중 9개 조의 경기가 남아있어 우리 대표팀은 다른 조의 남은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협상과 관련해 파업권을 획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오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어제 진행된 노조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11차례 교섭에도 회사 측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간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5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하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5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빠져나온 선박엔 한국인 선원 21명이 타고 있으며 5척 가운데 목적지가 한국인 선박은 한 척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연쇄 강진으로 최대 10만 명의 사망 피해가 우려된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지질조사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불과 30여 초 만에 규모 7.5의 강진이 연이어 강타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망자 수가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6도, 습도는 69%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6: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뉴스 정면 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3부는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 축구 남아공전 패배 요인을 분석해보고요. 4부에서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남아공 상대로 충격의 0-1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력으로 32강 진출이 어려워졌고 이 정말 피하고 싶었던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 이 상황이 또 왔는데 자세한 내용을 최고의 축구 전문가 최영진 씨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반갑습니다. 최영진입니다. 오늘 우리 진행자 처음 뵙는데 네. 제가 화를 좀 많이 낼 것 같아서 괜찮을까요?
3: 화를요?
4: 예.
3: 저도 뭐 화를 많이 내죠, 그러면. 일단 왜 진 거죠? 이것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진 겁니까, 이거?
4: 일단은 뭐 이렇게 좀 총평을 전해드리자면 수치스럽습니다, 이게.
3: 아, 수치스럽다.
4: 아, 왜냐하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라고 하는 네. 세계에서도 굉장히 활약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반면 남아공 같은 경우는 유럽파가 두 명이에요. 그리고 하물며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서 뛰는 이 선수입니다.
3: 네.
4: 이거는 이겼어야 되는 경기예요. 아니 네, 이겼어야 되는 경기.
3: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예. 최소 비길 최소한이 이제 비기는 것처럼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4: 예.
3: 왜 진 거예요, 그러니까?
4: 아니 이게 그 경기 전에 경기 전날에 남아공의 감독이 진짜 하나만한 얘기를 했어요.
3: 네.
4: 한국이 잘하는 걸 못하게 하고 한국의 약점을 활용하겠다. 근데 이제 그게 정확히 적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아공 수비를 좀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
3: 네.
4: 이게 남아공한테는 통할 거다. 수비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 남아공의 볼을 뺏어서 우리가 그냥 득점을 하면 된다. 왜냐하면 남아공이 네. 수비에서 자기네들 볼 돌리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략으로 들고 나왔는데 남아공은 오늘 축구 경기 어떻게 했냐면요. 남아공 선수들을 다 이렇게 막 여기저기 넓게 퍼뜨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비를 자기네 쪽으로 막 당겨요. 그런 다음에 골키퍼가 킥이 좋거든요.
3: 네.
4: 이거를 그냥 롱볼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나온 건 강력하게 압박을 하자라는 전술로 들고 나왔는데 전략으로.
3: 네.
4: 이 남아공은 우리를 다 끌어들인 다음에 뒤에 그냥 공간으로 뻥 차버리는 축구를 한 거죠.
3: 그러니까 우리의 전술을 역용해서 우리 팀을 유인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4: 그렇죠.
3: 그다음에 우리의 배후를 기습을 해서 이제 때린 거네요.
4: 그렇습니다.
3: 아, 그게 전술의 승리입니까, 그러면 남아공의?
4: 남아공의 전술의 승리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대응의 부재였다.
3: 오.
4: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3백이 있고 4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3: 네.
4: 이제 축구에서 3백이라고 하니까 저 4백보다는 수비수가 한 명 더 적어서 덜 수비적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3: 그러니까 4백이 뒤쪽에 이제 4명 있는
4: 4명이고
3: 3백은 뒤쪽에 3명 있는
4: 3명
3: 거니까.
4: 3명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3백이 뭐냐면 그 3백 수비 위쪽에 위치한 양날개 두 명이
3: 네.
4: 우리가 수비할 때는 내려와서 5명의 수비를 만들어준 전형이에요. 더 수비적인 전형입니다.
3: 네.
4: 홍명보 감독이 오늘도 이제 그걸 들고 나왔는데 우리가요 대응의 부재라고 얘기했던 건 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3: 네.
4: 그러면 뒤에 굳건하게 수비 3명을 둬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수비까지 끌어올려서 수비 한 명만 두고
3: 네.
4: 1대0으로 지나 2대0으로 지나 똑같으니까 야 너네 다 올라가 이런 것들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끝날 때까지 수비 3명 뭐 이렇게 냅둔 거예요.
3: 아.
4: 그러니까 이게 홍명보 감독의 그 이 경기 막 요소요소마다 대응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3: 그러니까 대응이 부족했다는 게 앞서 말씀하신 남아공의 전술의 어떤 그 역습이 있는데
4: 예.
3: 그게 뭐 전후반 90분 내내 뭐 그 전술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전술을 역용하든지
4: 그렇죠.
3: 아니면 반격할 수 있는 전술이 나왔어야 되는데
4: 예.
3: 그것 중에 하나가 좀 더 이제 수비 라인을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4: 그렇습니다.
3: 포백이든지 뭐든지 간에
4: 예.
3: 그렇게 하는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변화가 쭉 없었군요.
4: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문제는요. 지금 뭐 계속 우리 스트라이커 바꿔보고 막 합니다. 지금 손흥민이냐 오연규냐 조규성이냐 누가 나왔냐가 문제가 아니라
3: 네.
4: 경기를 보시면 공격수한테 가는 공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미드필더를 좀 바꿔보든지
3: 네.
4: 아니면 뭐 중원에서 공격하는 걸 뭐 사이드로 빼서 거기선 좀 만들어가서 뭐 해보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축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만 바꾸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홍명보 감독이. 네. 거기까지 가는 공이 전달이 안 되는데 왜 스트라이커만 바꿉니까?
3: 그러니까 손흥민 원래 1차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 전방에서 공간을 좀 만들고 예. 뒤에서 이강인 선수 패스해서 뭐 골 넣고 이런 그림이 좋았는데 네.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 빼고 오현규 선수를 집어넣어서 이것도 뭐 승부수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골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4: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오현규 선수 지금 왜 손흥민 빼고 오현규 선수를 넣었냐 뭐 이렇게 막 하는 비판들이 많은데 네. 자 일단 오현규 선수를 먼저 선발로 기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아공이 수비에서 볼 돌리는 게 불안하니까 네. 오윤규 선수가 힘이 좋고 압박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뭔가 좀 막 공을 뺏어서 만들겠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많이 뛰어주고 더 압박을 잘해주는 이재성 선수가 있었어야 돼요. 왜냐면 이재성 선수는 그 대표팀의 살림꾼이거든요. 계속 뛰고 상대 수비 압박하고 네. 왔다 갔다 하는 유형의 선수인데 오윤규 한 명만 툭 갖다 놓고 너 압박해. 그 다음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 그 상대 수비를 압박해서 우리가 볼을 뺏은 다음에 골을 넣을 거야 하면 오현규 플러스 이재성 선수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전략의 미스입니다.
3: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황인범 선수나 사실 황인범 선수도 폼이 좋았지 않습니까?
4: 좋았죠. 1차전 너무 좋았죠.
3: 네. 이번에는 네. 그러면 좀 이런 조건에서는 이런 스쿼드이 좀 한계가 있었다.
4: 아니요. 황인범 선수는 필수 자원인데 네. 오늘 이상하게 우리 대표팀 전체 선수들이 네. 안 뛰어요.
3: 그래도 심지어 기자가 식중독 걸렸냐고 물어봤더라고요.
4: 그런 얘기까지 물어볼 정도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지고 있는데 계속 뒤에서 볼을 돌립니다. 그 선수들 발이 좀 무거워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선수 관리에도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스태프에서. 이 정도로 못 뛸 수 없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 그러면 선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건 좀 뭐 우리가 팩트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네네네.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4: 그렇습니다.
3: 예를 들면은 좀 정신력이 아니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럴 만한 어떤 맥락도 있지 않았을까 뭐 상상을 하게 만드니까 뭐 예.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게 관리가 안 됐다라고 하면
4: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선수들이 뭐 뭔가를 회복하는데 뭐 시스템이 좀 무너졌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체력도 회복해야 되고 그렇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스태프들이 제대로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걸 수도 있고 네. 체력 회복적인 면에서 네. 그리고 아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뭐 오늘 남아공을 좀 비교도 32강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3: 그렇죠.
4: 예, 그러니까 약간은 좀 정신력을 다 잡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경기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남아공이 한 체급 아래의 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를 포진시켜서 더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 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수비적인 선수들이 좀 출전을 했습니다. 초반에. 네. 그러다가 경기가 아예 꼬여버린 거예요. 초반부터.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약간은 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자포자기한 느낌도 좀 받았다. 왜냐하면 지더라도 우리 축구를 잘하다 한 골 막히면 야 우리 해보자 괜찮다 이래야 되는데
3: 그럼 좀 우리가 보는 사람이 재미라도 좀 있었을 재미라도 텐데 재미라도 좀 있고 그러고 지면은 좀 아깝게 졌다 이렇게 평가할 텐데 예.
4: 오늘은 이건 진짜 제가 아까 이 표현이 좀 과하긴 합니다만 수치스러운 경기예요. 선수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3: 그러니까 보니까 예. 전반전까지 유효수팅이 뭐

0: 연계예요,
1: 연계.
0: 예, 연계.
1: 유효 슈팅이 없었다라는 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볼 배급의 문제다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 이 슈팅은 그래도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일단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험 지역으로 가는 공이 배달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효 슈팅이라는 건 어찌됐건 골키퍼 쪽으로 향하는 공인데
1: 네.
0: 그게 연계다. 그러면 그쪽 지역으로 공이 전달 못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게 있을 수 있고. 거기 플러스로 만약에 그 거기까지 공은 전달됐는데 슛까지 네.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상대 수비가 촘촘하게 이제 수비 진영을 갖춰놓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수비가 너무 달라붙으니까 슛을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아니 그런 압박을 여러 명 내가 이제 손흥민이라고 치면 여러 명 수비수가 둘러싸여 있으면
1: 네.
0: 이게 감독이 전술을 조금 바꿔서 이쪽 수비를 좀 저쪽으로 끌어내는 역할. 이쪽 수비는 저쪽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1: 네.
0: 그런 지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결국 홍명보 감독의 문제이다라는 얘기로
0: 예.
1: 이게 모아지는데 물론 아까 뭐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뭐 준비 자세 이런 것도 얘기가 있었지만
0: 예.
1: 왜 그러면 홍명보 감독은 3백 전술에 계속 꽂혀 있는 걸까요?
0: 이거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제가 이제 3차전을 다 보고
1: 네.
0: 느낀 바는 이제 우리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그게 좀 있었어요. 왜 자꾸 서령우 선수를 기용하냐. 우리 그 독일에서 뛰는 메넨글라드바흐에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있는데 굳이 왜 자꾸 수비적인 서령우를 쓰냐. 그것 때문에 지금 서령우 선수가 비판을 많이 받고 홍명보 감독도 그 선수 기용에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1: 네.
0: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공격적인 선수입니다. 서령우 선수는 수비적인 선수예요.
1: 네.
0: 근데 우리가 공격이 필요한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령우가 선발 라인업에 나왔거든요.
1: 네.
0: 그걸 통해서 홍명보 감독의 의중을 아는 거죠. 와, 나 이번에 이거 월드컵에서 잘못되면
1: 네.
0: 나 정말 위험하다.
1: 오.
0: 우리 대한축구협회 진짜 위기다.
1: 네.
0: 나는 지지 않는 축구를 할 거야.
1: 오.
0: 그래서 수비적으로 나온 거예요. 계속.
1: 근데 볼을 못 넣으면 지지 않는 축구가 아니고 지는 축구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고 그래도 믿을 만한 우리 선수 손흥민, 뭐 오현규, 조규성이 있으니까 그 한 방으로 가겠다라는 축구를 구사한 거예요. 세 경기
1: 네.
0: 동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은 애초에 공격적인 축구를 못했던 겁니다. 포백을 못했던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이거 나 지면 진짜 안 돼. 나 수비적으로 할 거야. 꽁꽁 싸매고 한 골로 이길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3차전이 됐다 그래서 야 우리 공격으로 나갑시다 이런 축구 못 하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심적 부담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0: 그렇죠. 예.
1: 이번에 이 월드컵과 관련돼서 잘못되면은 사실 나도 축구계에서의 평가라든가
0: 그렇죠.
1: 앞으로의 앞날이라든가
0: 예.
1: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걱정 때문에 그래서 수비적인 전술을 썼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0: 그렇죠. 거기서
1: 네.
0: 거기서 와 이거 이제 0-1로 지고 있네. 자 이제 공격 좀 해. 거기서의 그 만들어주지 못한 거. 공을 배급하고 전개하지 못한 거.
1: 네.
0: 그냥 스트라이커만 바꾸면 되겠지라고 한 거. 그게 지금의 결과 나온 거.
1: 그래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인생이 긴데 뭐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도박적으로 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1-0으로 지나 2-0으로 지나 그것은 최대한 어쨌든 공격으로 투입해보자 뭐 여러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0: 네.
1: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전술을 바꾸지 않았을까.
0: 네.
1: 혹시 본인에게 가장 자신 있는 전술이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3백 전술이?
0: 아,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본인이 좋아하는 포지션인 것 같고 그러니까
1: 네.
0: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가장 수비적인 포지션이라서 그렇습니다.
1: 수비를 원래 좋아하는 감독이 예, 되었다 이제 예,
0: 수비적으로 왜냐하면 위험 부담을 줄이기
1: 좋은데.
0: 위해서
1: 네.
0: 그렇죠.
1: 최선의 아니, 수비는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 그 3백은 문제가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3백 전술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1: 네.
0: 근데 홍명보 감독의 3백은 뭐가 문제냐면 3백을 잘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에 있던 날개 두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가 돼주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1: 네.
0: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부진한 포메이션이 요 둘이에요. 근데 요걸 들고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포메이션이 3-5인데
1: 네.
0: 그걸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1: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16강 도전이나 이런 거는 못 하는 겁니까? 32강에 못 들어가지고?
0: 아니요. 일단 이것도 참 진짜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럴 거면 그냥 떨어지는 게 낫다고 보는데 기다려봐야 돼요.
1: 네.
0: 왜냐하면 이번 월드컵부터 48개 나라가 나와서
1: 네.
0: 32개 팀이 32강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 네.
0: 1, 2위 팀은 24개 팀 올라가고요.
1: 네.
0: 3위 12팀 있잖아요.
1: 네.
0: 3위 12팀 중에 성적이 좋은 팀 8팀이 올라가요.
1: 네.
0: 그래서 32개 팀이 만들어집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위거든요.
1: 네.
0: 지금 일단 우리가 앞에 있는 조기 때문에 앞에 3개 조는 3차전까지 다 치러졌고
1: 네.
0: 이제 9개 조가 남았어요. 그 경기를 다 지켜보고
1: 네.
0: 12개 3위 한 12개 팀 중에 8위 안에만 들면 됩니다. 근데 현재로는 가능성이

0: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1: 아.
0: 다른 조의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1: 가능성이 큰가요?
0: 지금 9개 팀 남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3위가 9개 팀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중에 6등만 하면 됩니다.
1: 네.
0: 이 가능성은 있어요.
1: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크냐는 게 문제죠. 가능성이 크다.
0: 가능성은 좀 큰 것 같습니다, 저는.
1: 가능성은 크다 또.
0: 예. 왜냐면
1: 야.
0: 9개 팀 중에 6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1: 네.
0: 일단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래도 1승은 좀 거둬놔서
1: 네.
0: 예. 9개 팀 중에 6개 정도는 좀들 가능성이 있다.
1: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럼 뭐 골드실이나 이런 것까지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0: 일단
1: 뭐
0: 승점이고요, 첫 번째는.
1: 승점이다.
0: 예,
1: 네.
0: 일단 3위 팀들 중에 딱 놓고 보면 뭐 1, 2위 정할 때 각 그 한 조에 4개의 순위 정할 때는 좀 달라요, 이건. 근데 3위 팀, 지금 3위 한 팀들 중에서 이제 성적을 매길 때는
1: 네.
0: 승점,
1: 네.
0: 그다음 골득실,
1: 네.
0: 그다음 다득점으로 갑니다.
1: 아.
0: 예.
1: 그러면 이게 남은 경기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남은 경기의 향방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 3위인 상태에서 어디랑 추후에 붙게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지금 모르는 건가요?
0: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경기를 잡았으면
1: 네.
0: 우리가 이제 캐나다를 만나는 걸로 확정이 됐었거든요.
1: 아.
0: 근데 이제 3위면 지금 경우에서 너무 많아요.
1: 아,
0: 예, 네, 너무
1: 그러면
0: 많아서.
1: 캐나다는 강팀입니까?
0: 캐나다는 저희가 그래도 해볼 만한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대표팀의 경기력을 보면
1: 네.
0: 캐나다도 당연히 어렵고
1: 아.
0: 우리가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할 때 우리가 선임 팬들이 원했던 감독이 제시마시 감독이라는 감독인데
1: 네네.
0: 우리 그 감독 놓치고 지금 홍명보 감독 된 거거든요.
1: 네.
0: 그 감독이 맡고 있는 팀이 지금 캐나다예요.
1: 아.
0: 서사가 만들어질 뻔했는데 그게 좀, 예, 안된것
1: 그
0: 같습니다.
1: 서사를 제가 왜 이런
0: 예.
1: 말씀드리냐면 그 뉴스에 이제 댓글 달고 이런 거 있지
0: 네.
1: 않습니까?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일부러 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사는
0: 그거는
1: 건데,
0: 아니고,
1: 네,
0: 예,
1: 너무
0: 그건
1: 화가 나서
0: 아닙니다.
1: 이제 그런
0: 예.
1: 말씀도 하시는 건데 캐나다를 피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
0: 그건 아니에요.
1: 그건
0: 왜냐면
1: 절대
0: 3위로
1: 아니다.
0: 올라가면 더 어려운 팀 만날 겁니다.
1: 아마 더
0: 예.
1: 강한 팀. 그러면 진짜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남아공은.
0: 남아공은
1: 남아공처럼.
0: 지면 안 되죠. 이거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 경기예요.
1: 그러니까는
0: 예.
1: 그러한 누가 그런 이제 좀 우스개로 쓴 건데
0: 그렇습니다. 그거는
1: 홍명보
0: 아니에요.
1: 감독은 상당한 명장일 것이다.
0: 예.
1: 이러한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야 이게 이해가 되지.
0: 예.
1: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비꼬면서 쓴 댓글이에요.
0: 그게 이제 분노죠, 분노. 분노의
1: 네.
0: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1: 그래서 화가 나서 쓴것 같고.
0: 예.
1: 그러면 12년 전에 알제리 악몽보다 더 심각한 경기였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
0: 그때 이제 알제리 경기를 2대4로 패했고,
1: 네.
0: 알제리는 그때 우리가 이제 재물이란 표현을 했었죠. 그때는 사실 알제리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없었던 상황에서 그냥 경기를 한 거라면 이거는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어떤 선수가 그래도 위협적이고 이게 정보가 다 있단 말이에요.
1: 네.
0: 지금이 더 참사죠.
1: 지금이 옛날에 그
0: 알제리
1: 문제보다도 더
0: 때보다 더
1: 심각하다.
0: 참사예요. 정보를
1: 네.
0: 뭐든지 다 알고 바이에른 뮌헨 뛰고 있는 김민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멤버 더
1: 아.
0: 좋습니다 그때보다.
1: 아니, 근데 이번에 또 월드컵 경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를 보다 보니까
0: 예.
1: 일본은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
0: 일본.
1: 잘한다.
0: 예.
1: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다른 데는 다 져도 어쨌든 일본은 이기지 않아? 뭐
0: 네.
1: 이런 기분이 있었는데
0: 예.
1: 만약에 한국 대 일본전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치른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0: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죠?
1: 그렇죠.
0: 지금 일본이 32강 진출할 경우에는 이제 브라질 혹은 모로코를 만납니다.
1: 아.
0: 일본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1: 아, 그래요?
0: 예. 왜냐면 브라질 상대니까.
1: 브라질이 너무
0: 예.
1: 강하니까.
0: 근데 이제 다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은 지금 솔직히 8강 전력이다. 근데 브라질 만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1: 8강도 갈수 있는 전력이다.
0: 예. 그리고 일부는 우승 후보다.
1: 네.
0: 일본에 대해서.
1: 아.
0: 지금 전력이 압도적인 팀입니다, 이 팀이.
1: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0: 예.
1: 팀이다. 네.
0: 지금 만약에 일본과 한일전 치러지잖아요.
1: 네.
0: 100% 집니다, 이거.
1: 오.
0: 이 경기력으로는 지금의 일본은 비빌 수도 없는 상황일
1: 아니
0: 거예요.
1: 근데 우리는 손흥민 선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도 있고 황인범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오늘 나왔지만 이제 옌스 카스트로프
0: 예.
1: 선수도 있고 이런 김민재 선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훌륭한 선수들이 있는데 왜 일본한테 갑자기 이렇게 실력 차이가 나는 듯한 그런 팀이 됐을까요? 뭐
0: 대한축구협회 시스템,
1: 예. 네.
0: 감독의 어떤 능력 부족. 예, 결국 뭐 모든 뭐 사회적인 그런 게 그렇습니다만 사회가 혹은 조직이
1: 네.
0: 안에가 썩으면
1: 네.
0: 결국 결과로 드러나잖아요.
1: 아.
0: 대한축구협회에 계속되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감독 선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전술 부재 이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1: 네.
0: 오늘의 결과가 만들어진 것
1: 그럼
0: 같습니다.
1: 제가 이렇게 한번
0: 예.
1: 여쭤볼게요. 그 결국은 이제 물론 이제 뭐 하나의 경기를 두고 평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이번에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월드컵의 결과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0: 예.
1: 홍명보 감독의 미래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0: 이거는 당연히 내려와야죠.
1: 아, 당연히 내려와야
0: 당연히
1: 한다.
0: 내려와야 됩니다.
1: 네.
0: 이 상태로 가면 어차피 한국 축구는 더 썩어버려요.

0: 네.
1: 그러면 축구협회가 우리 최영진 씨한테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달라 그러면 하실 생각이 있어요?
0: 저요? 네. 아 저는 안 할 겁니다.
1: 그건 아니다.
0: 예, 저는 네. 능력이 없습니다.
1: 다 답답하니까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홍명보 감독 문제라고 하시니까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좀 흥이 나고 좀 기분이 좋은 그런 결과가 됐으면은 더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져서 화를 내는 방송을 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0: 제가 죄송합니다.
1: 네, 다음번에 또 혹시 축구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 또 나오실 것으로 믿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5: 유정아
6: 필요할 때 확장돌봄
7: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8: 아빠 늦게 와도 돼
6: 밤 늦게까지 야간돌봄
9: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10: 나도 바쁘니까 끊어
6: 주말에도 긴급돌봄
1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6: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12: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1: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하고 이 문제를 포함한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1: 앞에 잠깐 축구 얘기했는데 축구 보셨습니까?
13: 네, 봤어요.
1: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3: 아니, 뭐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는데요. 네. 그래도 열심히 뛴 선수들에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고 혹여 기회가 다시 한 번 더 주어진다면 네. 정말 결과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은 몸을 불사르고 네. 몸을 다 내던지는 그런 축구를 보고 싶어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1: 역시 화끈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 뉴스를 보든 뭐 스포츠를 보든 좀 마음이 뻥 뚫리는 이런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네. 답답한 뉴스들이 많아서 좀 축구 얘기 좀 해봤고 네.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서 입장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건의 발단이 2023년 5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김남국 의원의 소위 말하는 이 코인 거래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죠. 네. 그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SNS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좀 거친 표현을 쓰면서 이걸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남국 의원이 명예훼손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 건인데 1심은 3천만 원 배상 판결, 2심은 1천만 원 배상 판결이었는데 대법원의 경우에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손을 들어줘서 파기환송됐어요. 소회가 어떠십니까?
13: 일단 대법원에 감사하다는 마음이고요. 네. 이게 형사에서는 다 무죄 무혐의가 났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났는데 민사 1심 2심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사실 저는 좀 이례적이었다고 보고 네. 이게 단순히 코인 의혹이나 김남국 의원과 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인물들 네.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대통령 같은 고위공직자들, 권력자들을 네. 비판하는 데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배상 판결이 그대로 나왔다면 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위축되고 네. 또 많은 권력자들이 네. 이제는 고소고발이나 민사로 뭐 평론가들이나 국민들이나 언론인들의 정당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 검증 등을 네. 입틀막 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생길 뻔했거든요. 네. 그래서 권력자의 입틀막 시도를 대법원이 막아줬다. 그런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보다는 훨씬 더 권력자이다.
13: 그 당시에도 국회의원이었고 지금은 또 말할 것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다시 또 국회에 들어간 입성한 권력자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으면 수긍을 해야 되는데 네. 민사까지 걸어서 괴롭히는 건 그야말로 이 법적으로 네. 상대방의 비판을 틀어막겠다는 일종의 저는 괴롭힘이라고 보거든요.
1: 네.
13: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치인들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뭐 시비를 걸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2023년 5월달이면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상당한 거물이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13: 그랬나요? 기억이 하도 가물가물하네요. 네.
1: 상당한
13: 해가지고.
1: 거물인 걸로. 근데 네. 이제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유에는 또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13: 네.
1: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이 판결이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면 그러면 뭔가 지나친 네거티브 또 거친 설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책을 해줘서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 논쟁이나 이런 게 너무 또 이제 거칠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그런데 이미 우리 정치권에서 여야가 네. 굉장히 날선 언어로 서로 비판을 주고받고
1: 그렇죠.
13: 검증을 하고 의혹 제기도 합니다.
1: 네.
13: 그 당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언론에서 먼저 다뤘던 부분이고요.
1: 네.
13: 저는 이제 다소 단정적인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이를테면 범죄자 같은. 그런데 여당이나 야당이 서로한테 당신들 범죄자야 뭐 이런 표현 안 쓰나요?
1: 쓰죠.
13: 정치권 안에서는 공적 인물이라고 네. 봤을 때는 정치적 네. 공세로 충분히 쓰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그 이상의 뭐 더 센 표현을 쓰거나 막 모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1: 네.
13: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끼리의 분쟁이라면 뭐 네.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13: 정치인이고 공당에서 당직을 하거나 국회의원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비판이나 이 정도의 의혹 제기를 못 참아서 형사도 걸고 안 되니까 민사도 걸고 하면
1: 네.
13: 우리 정치권에서 1년 내내 서로 민형사 소송만 걸다가 그냥 국회 임기 다 끝나게 생겼어요.
1: 아, 그렇죠.
13: 그건 옳지 않다는
1: 네.
13: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서로를 향해 비판할 때도 품격을 지키자 이건 또 들을 만한 주장입니다만
1: 네.
13: 이미 이 정도 수위의 비판이나 공세 네거티브가 횡행하고 있는데
1: 네.
13: 유독 특정 사건만 집어서 이제 돈 물어줘라라는 판결이 나오면 이제 서로 간에 민형사가 정말 남용될 수도 있다.
1: 네.
13: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1: 이게 뭐 자꾸 법원으로 가져가고 이런 건 저도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면
13: 네.
1: 장해찬 전 최고위원님 견해는 앞으로의 정치적 논쟁이나 뭐 이런 과정에서 범죄자 정도는 우리는 허용해주는 정도의 문화가 좋다.
13: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막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는
1: 네.
13: 실제로 상임위만 봐도 국회 청문회에서
1: 네.
13: 그것보다 훨씬 더 센 수위의 표현도 막 주고받고 하잖아요.
1: 근데 이제 그게 바람직하냐의
13: 그러니까 그게
1: 평가를
13: 좋은 표현이냐 안 좋은 표현이냐
1: 네.
13: 별개로 그게 법으로 단죄해서 배상금을 물어줘야 될 거냐.
1: 네네.
13: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후자가 인정되면
1: 네네.
13: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뭐 하루 종일 판결하고 막 배상금 물어주고 하다가 뭐
1: 그렇죠.
13: 날 다치지 않겠습니까?
1: 정치를 못하죠. 그렇게 되면.
13: 그래서 저보고 네. 그 표현이 좀 심하지 않았냐.
1: 네.
13: 표현을 좀 순화해라라고 하면 제가 네.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요.
1: 아, 그건 수용할 수 있다.
13: 그걸 법적으로 형사에서도 무혐의가 났는데 민사에서 몇 천만 원 물어줘라 하는 걸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1: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범죄자라고 하는 표현이 다소 심했다라고 하는 지적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남국 의원은 사실 코인 관련 의혹, 재산 허위 신고 혐의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뭐 이런 이 항변도 있는 거거든요.
13: 그게 대법원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1: 네.
13: 이런 제가 발언을 하고 의혹 제기를 할 때는
1: 네.
13: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
1: 네네.
13: 그리고 많은 의혹 보도가 있었는데 본인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탈당하고 침묵하던 상황.
1: 네.
13: 그래서 의혹을 증폭시킨 책임이 김남국 의원에게 있다고 대법원이 오늘 판결문에서 적시를 했고요.
1: 그렇죠.
13: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라면 부당한 의혹이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잘 소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13: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었고.
1: 그러니까 그건 김남국 의원의 책임이다.
13: 그럼요.
1: 이 말씀이신데.
13: 그리고 그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도
1: 네.
13: 법이 미비해서 가상자산을 지금은 이제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1: 네.
13: 그 당시에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없었죠.
1: 네.
13: 가상자산이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니까.
1: 네.
13: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을 못할 것일 뿐
1: 네.
13: 지금의 규정이었다면 김남국 의원이 재산 신고를 앞두고 갑자기 이걸 다 뭐 가상자산으로 만들었다가 뺐다가 하는 행위가
1: 네.
13: 떳떳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1: 그 이렇게만 다시 한 번만 짚어보면은 범죄자라고 이제 하셨으니까
13: 네.
1: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법적 쟁점이고 김남국 의원은 범죄자다 이렇게 이제 했다고 본인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법적인 결론은 범죄자는 일단은 아닌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13: 근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1: 거기에
13: 그 단어가
1: 대한
13: 적합했냐 묻는 건 굉장히 물타기라고밖에
1: 그렇죠.
13: 생각 안 해요.
1: 이제 이게 지났으니까
13: 네.
1: 그럼 지금 상황에서도 김남국 의원은 범죄자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지
13: 아니죠.
1: 뭐 아니라고
13: 그런 상황이 지나갔죠.
1: 네, 그럼 이제는 아니다.
13: 굉장히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
1: 네.
13: 가상자산 법안이 그 법안이 사실 김남국 의원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1: 그렇죠.
13: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잘못을 안 한 게 아니라
1: 네.
13: 법이 미비한 그 어떤 공백을 네네. 꼼수로 이용한 알겠습니다. 거죠. 그건 굉장히 여전히 네. 비판받을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 건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범죄자라고 표현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과하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네. 물어본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국민의힘 상황 현안을 또 물어봐야 돼요.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님한테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일 뜨거운 주제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오늘도 제가 중앙일보 신문 보니까 정정심 원내대표가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이러던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13: 그러니까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를 네. 국회

0: 하면서 말을 해야 소위 말해 말빨이 먹히는 거지.
1: 네.
0: 최고위원들도 최고위원직은 유지하면서 당대표 보고 먼저 내려오라 하고 당대표가 안 한다고 하니까 알량한 최고위원직 계속 유지하고 있고 대안과 미래인지 뭐 분열과 구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분열과 구태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무슨 희생을 하고 있고 보수 진영을 위해서 무슨 기여를 하고 있죠. 누구 하나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1: 네네.
0: 보통 예전에는 중진들이든 누구든 나 다음 선거 안 나갈게
1: 네.
0: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어떤 요구를 하면 그게 말빨이 좀 먹혔어요.
1: 네.
0: 그런 거 없이 모든 책임을 장동혁 대표한테만 지라고 하니까 어떤 여론의 어떤 반향을 못 얻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1: 네.
0: 그 당대표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았거든요.
1: 네네.
0: 그럼 내려오라고 할 수 있는 주체도 당원과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1: 네.
0: 의원들 몇 명이 의원총회를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내려오라 한다고 해서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1: 그 불출마를 해야 장제혁 대표의 사퇴나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0: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서 사퇴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최소한의 자기 희생도 없이 자꾸 남탓만 하는데 그 말에 무슨 힘이 실리겠냐는 거죠.
1: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이다?
0: 네. 지금 네,
1: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이
0: 네.
1: 근데 이제 그런 논리가 있단 말이죠. 지난 지방선거가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의 패배로 귀결된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이분들이 하는 것 같고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그 패배의 어떤 책임은 장제혁 대표한테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물러나라. 이 논리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선거와 성적과 관련해서는.
0: 이건 누가 봐도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해야죠.
1: 2018년과 비교해야
0: 탄핵
1: 된다.
0: 탄핵 이후 대선 패배 직후 우리가 야당 되자마자 치른 선거이기 때문에
1: 네.
0: 이걸 우리가 대선 이기자마자 치른 2022년 선거와 비교하겠다는 건 일부러 그러면 염치가 없는 거고요.
1: 네.
0: 모르고 그러면 그 정치를 하시면 안 되는 분이고요. 정치 상황은 2018년과 거의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2018년 선거에 비해서는 선전했다는 게 명확한 평가고.
1: 최근에 나온 그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0: 네.
1: 2018년과 비교해야 이것은
0: 네.
1: 올바른 평가가 된다. 그 보고서 내용에 이제 동의를 하시는
0: 저는 거네요.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1: 네.
0: 우리가 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겨야 될 선거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을 토로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정치가 상대적인데
1: 네.
0: 민주당에서 지금 패배 책임을 놓고 서로 막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일부 개파가 장동혁 대표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이건 우리가 진 거다라고 하는 건 좀
1: 네.
0: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실상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이다.
0: 그러니까
1: 이렇게
0: 승리라는
1: 보시고.
0: 단어보다는 2018년과 네. 비교해보면 선전했다.
1: 선전했다. 선방했다. 이렇게
0: 네.
1: 보시는 거고. 근데 문제는 앞서도 이제 일부 인정하신 부분인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0: 네.
1: 장동혁 대표가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이 확대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소위 말하는 말씀하시는 친한계 의원들이라든지 원래 이제 장동혁 대표와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의원들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선일보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0: 네.
1: 중앙일보하고도 인터뷰를 한 것들 쭉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론가의 눈으로는 아 이게 선수별 모임을 해가지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요국면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장제혁 대표한테 만약에 사퇴하라고 하는 요구까지도 할 수 있다면 하겠다. 이런 이 메시지를 던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정점식 원내대표는 좀 의견이 장제혁 대표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정점식 원내대표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여러 의원들을 만나서
1: 네.
0: 또 불만이 있는 것도 들어주고 다독이고 이제는 당대표 거취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당을 분열로 몰아넣지 말자.
1: 네.
0: 통합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아, 통합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메시지이다.
0: 네. 만에 하나 원내대표가 사퇴하라고 해도 그런다고 당대표가 사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1: 아, 정정신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사를 모아서 사퇴하면 어떨까라고 얘기해도 사퇴 안 할 것이다.
0: 네.
1: 네.
0: 할 이유가 없죠.
1: 원내대표는
0: 국회의원 110명이 뽑지만 당대표는 수십만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겁니다.
1: 네.
0: 그 110명이 뭐라고 사퇴를 합니까? 중요한 당 운영의 주체지만
1: 네.
0: 착각하면 안 돼요. 당의 주인은 당원이지 의원들이 아닌 겁니다.
1: 그러면 혹시 장제혁 대표가 재신임 투표와 관련된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0: 근데 지금 국면에서는
1: 그건 당원이 투표하는 거니까.
0: 지금 국면에서는 이미 발표된 여러 복수의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사퇴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에 굳이
1: 네.
0: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1: 네.
0: 그건 뭐 적절한 시기라든가 방법은
1: 네.
0: 당 대표와 지도부가 고민하겠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장동혁이 잘했다 못했다. 장동혁 대표한테도 단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죠.
1: 네.
0: 당연히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자꾸 이 당의 주인이 당원이 아니라 그 110명 알량한 배지 드린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당신들은 그냥 당원들 심부름하는 존재다.
1: 네.
0: 저는 그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1: 그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게 한동훈 의원 복당 그리고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말이 많은데
0: 네.
1: 요 지점에 대해서는 복당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 된다면 뭐 언제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그건 정정식 원내대표가 선을 잘 긋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지금

0: 어설프게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시도하게 되면 그 또 다른 당 분열의 불씨가 되겠죠. 가뜩이나 뭐 여러 가지 당의 내용도 있고 이 선관위 개혁 국면에서 특검도 아직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는데 우리가 지도부 거취 문제로 계속 왈가왈부가 있잖아요. 여기에 또 다른 기름을 끼얹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 그건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의총에서도 다뤄지는 우선순위는 아닌 걸로 알고
1: 그런
0: 있어요.
1: 것 같더라고요.
0: 뭐 언론에 관심은 있겠지만 적어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뭔가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의되는 단계조차 아니라서 뭐 굳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단계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1: 정정신 원내대표는 가령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이준석 대표까지 합치는 정계 개편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니냐에 대해서 뭐 그런 방향도 고려해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혁신당하고 합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근데 그것도 지금 당장 저희가 뭐 합치자고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호응할 문제도 아니고 개혁신당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의 자체 수습도 필요하겠죠. 그럼 긴 호흡으로 다음 총선 어떻게 하면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까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길게 가져가야지 지금 뭐 급하게 서두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민주당 얘기하셨으니까 민주당도 사실 시끄럽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앞두고 뭐 코어 지지층 논란, 김어준 씨가 발언을 한것 때문에 서로 논쟁도 하고, 그다음에 유시민 전 장관이 또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얘기한 내용이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민주당의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걸 어떻게 상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저는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야당
1: 뭐
0: 사람인데.
1: 좋아할 수도 있죠, 뭐.
0: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1년 차 대통령을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 같은 대형 이제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들이받는다고? 그게 말이 되나? 아니 적어도 한 1, 2년까지는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국정 운영을 좀 전폭적으로 도와주는 게그 진영의 스피커들의 역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예, 영역과 별개로 저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 같은 스피커들이 본인들의 영향력을 위해서 좀 정부나 대통령실을 흔들면서 월권을 하고 있다. 그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 내분의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안 좋아하지만 적어도 집권 2, 3년 차까지는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도와주는 게 저는 대통령제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1: 조금 윤석열 정권 초반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당대표하고 이제 대통령 막 싸우고 이랬으니까 초반에.
0: 근데 어쨌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뽑은 사람일수록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당대표가 1등인 거고요.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제일 많은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좀 놔줘야죠.
1: 그런 즉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 싶은 길이 있을 텐데 좀 지지자들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소위 말하는 스피커들이 그러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오랜만에 뵀는데 좀 건강해지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0: 감사합니다.
1: 여기까지 좀 얘기를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님 말씀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안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0: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0: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2: 바삭해.
3: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3: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3: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0: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11: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1: 다양한 뉴스와 정면 승부 펼쳐봤습니다. 축구 소식 때문인지 진 것 같은데요. 내일은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사평론가 김민아였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4: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의 할머니

0: 이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만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0: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2: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분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0: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인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아시바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밤부터 점차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내리는 소나기 양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대 80mm, 수도권과 충북, 경북 북부에는 5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30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모레 토요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목요일 퇴근길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가 꾸준한 모습인데요.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 2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기흥부터 수원 나들목까지 3km 구간 정체되는 가운데 양재 나들목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다시 6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반대 신갈 쪽으로 신갈 분기점 부근에서도 3km 구간 속도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수도권 제주남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성남 요금소부터 송파 나들목까지 6km 구간 퇴근길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다시 하남 분기점을 지나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도 아직은 9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5: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4: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베네수엘라에서 강도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건물들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 현재까지 사상자가 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구조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인명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0: 건물이 통째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형체였는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폭격을 맞은 듯 그대로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가족을 찾는 울부짖음 속에 구조대가 어둠 속에서 수색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것 중 가장 강렬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강했고 그 강렬함이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건물이 좌우로 흔들렸던 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건물 안에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카라카스 주민입니다.
0: 또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카리브해 안에서 규모 7.2에 이어 7.5의 강진이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조대를 급파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구호대가 현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임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2: El primer mensaje para nuestro pueblo.
1: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는 두 차례 지진이 발생한 후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단결해달라는 겁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입니다.
0: 인명피해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진국은 만 명에서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판과 남미판의 경계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지난 1967년과 97년 지진 때에도 각각 230여 명과 7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3: 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위로의 뜻을 전하며 지원에 나설 의향을 밝혔습니다. 커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베네수엘라 지진 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 정부와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베네수엘라 국민이 정부의 지도 아래 재해를 극복하고 조속히 삶의 터전을 재건하리라 믿는다며 베네수엘라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가능한 도움을 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 한편 일본에서도 베네수엘라 못지않은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3: 네, 한때 신칸센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5: 지진 경보가 울리기 무섭게 집안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보려 하지만 몸을 가누기 쉽지 않습니다. 벽에 걸어둔 액자들은 낙엽이 지듯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 건물은 진동에 벽 일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닥엔 파편들이 나뒹굽니다. 사람이라도 지나갔다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지진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반쯤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일본 동북부에 있는 이와테현 앞바다, 바닷속 44km 지점이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처음엔 지진 규모를 6.9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7.2로 수치를 올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오모리 현에서는 가장 높은 강도 6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500km 넘게 떨어진 도쿄 고층 건물에서도 큰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지진 여파로 JR 도호쿠 신칸센 일부 구간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부상자도 5명 나왔지만 지진 흔들림에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물건에 머리를 맞는 등 경상이었습니다. 아오모리현 히가시도리와 후쿠시마 제1, 2 원전 등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해일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하고 관계 부처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지진에 따른 피해 상황과 현지 대응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아오모리 현의 내각부 조사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기아라미노로 일본 관방장관입니다.
5: 강한 흔들림이 관측된 지역에는 자위대 항공기를 파견해 피해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흔들림이 강했던 지역 주민들께서는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의 지진 발생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5: 일본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사이 비슷한 규모나 더욱 강한 흔들림을 동반한 후속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4: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강제한 의혹을 받는 임...

0: 김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경선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친도 5만여 명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 정치 자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랑제일교회와 자유통일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교회와 자유통일당 측은 정상적인 금전대차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정영수 기자입니다.
1: 경찰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전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 목사의 자택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자유통일당 중앙당사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의 전 대표 등 6명을 고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선관위는 사랑제일교회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부금 등을 모아 자유통일당에 102억 원을 빌려줬지만 이자나 원금이 거의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법인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고발 당시 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유사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큰 중대 범죄라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자유통일당에 자금을 빌려줄 때 선관위에 신고했고 법적으로도 투명한 거래였다며 경찰과 선관위가 표적 수사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유통일당도 정치 자금이 아니라 상환을 전제로 교회 측과 합법적인 금전 대차 계약을 맺은 거라며 압수수색은 야당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오늘 오후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폭행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면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눈물을 흘리며 침을 뱉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며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고 목도 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2: 네, 미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역대급 실적 발표가 코스피의 상승 동력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코스피의 핵심 축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각각 5%와 13% 급등하면서 장중 9,000선을 회복한 데 이어 종가도 9,000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보도에 김세우 기자입니다.
3: 종가 기준 9,000선 탈환을 코앞에 두고 거래를 마친 코스피. 오전 장이 열리자마자 상승폭을 확대해가며 개장 7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후 개장 20여 분 만에 5% 이상 급등하며 8,900선을 넘어섰고 한때 9,000피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중 실적 발표가 가장 빨라 증시 풍향계로 불리는 미 마이크론 매출이 345% 급증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점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4: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5: 염승환 LS증권 이사입니다.
4: 오늘도 보면 하락 종목이 훨씬 많거든요. 이제 이걸 본다면 반도체, 마이크론 이슈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그 관련된 지주사죠. SK 또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만 주가 급등했거든요.
3: 삼성전자는 5% 이상 오른 35만 8,500원, SK 하이닉스는 13% 이상 급등한 291만 7,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이 3조 3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은 2.36% 내린 887로 장을 마감하며 또다시 9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9원 오른 1542.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이틀 연속 이어갔습니다.
6: 안녕하세요.
3: YTN 김세호입니다.
2: 이른바 서학개미의 적극적인 투자 영향으로 지난해 대미 금융자산 잔액 규모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공지능 투자 효과에 힘입어 세계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6: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미 금융자산 잔액은 1조 1,49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대미 금융자산 잔액이 1조 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한 해 동안 2,042억 달러가 늘었는데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전체 대외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7.1%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유로 지역이 3,075억 달러, 동남아 2,795억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미 금융자산이 급속히 불어난 데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적극적인 투자 영향이 큰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대미 금융자산이 201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했다며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순매수가 지속된 데다 미국 주가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7: 우리나라 해외 주식 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문성윤 한국은행 국외 투자 통계팀장입니다.
7: 65%로 주요 국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6: 한우는 국내 주식시장이 화랑이어서 대미 투자 증가세가 둔화할 수는 있지만 대미 금융자산 비중이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하반기에도 인공지능 부문 주도로 세계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반기 세계 경제는 중동발 공급 축격과 고물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효과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2: 정부가 반도체 신규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운영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경제 자유 구역과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 연구 개발 특구, 기회 발전 특구와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집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지역까지 클러스터 지정 지역으로 포함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들은 정부가 호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국가 전략 산업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순간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당 이인선 위원장 등은 전 세계가 국가 명운을 걸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산업 지도를 그리면 이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 반도체 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대전, 전당대회용 총알로 쓰면 안 된다면서 전략산업의 입지를 정치가 지정하는 순간 균형과 경쟁력을 모두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전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설에 대해서 정부가 강요하거나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동구 남구 을을 지역구로 든 안도걸 원내 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은 기업의 철저한 사업성 분석과 미래 수익성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사안이라면서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적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북 군산 김재 부안갑 김의겸 의원은 SNS에 호남 반도체 투자에 열렬한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용인 몰빵의 부작용이 광주 몰빵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나누어서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0: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비슷한 범행을 통해 알게 된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해 불법 투약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8: 서울 강남의 피부과. 흰 가운을 입은 두 사람이 고객을 시술실로 안내합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려는 건데 심지어 가운을 입은 두 사람 중 한 명은 정식 의료면허가 없는 상담실장이었습니다. 경찰은 고객들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의사 등 병원 관계자 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불법 투여해 준 것으로 확인된 고객 12명도 입건됐습니다. 병원 관계자 일부는 이전에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병원을 옮긴 뒤에도 기존에 확보한 불법 투약자 명단을 활용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성형 앱을 보고 병원을 찾은 고객들에게도 불법 투약을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남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용 기록을 누락하며 범행을 은폐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파주에서는 주차된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파주 일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5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아 문이 열려있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이 남성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80대 노인 감금 폭행 사건의 수사 방해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무속인 A씨 등이 벌인 이른바 거짓 실종 소동 과정에서 수사 방해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1심과 달리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형을 낮췄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명령한 휴대전화 한 대 몰수는 위법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또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재판부가 설명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이 청와대 오찬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인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조되던 여권 내 갈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9: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 오찬 회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장소는 다음 달 1일 청와대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11: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10: 7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9: 이번 회동은 지난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 이후 39일 만인데 청와대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입니다. 회동 배경에는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 내부의 분열 양상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판단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친명대 친문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자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12: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응? 적도 아니고.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9: 청와대는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을 통해 여권 내 화합이 절실하다는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새 당대표가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개별 의원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어 갈등이 봉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란히 호남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보안 수사권을 놓고 신경전도 벌였는데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13: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튿날 정청래 의원이 전국 지역 당선인 워크숍에 등장했습니다. 당권 출사표는 언제 던지냐는 질문에 모든 건 때가 있다. 대중의 마음과 같이 가야 한다고 말을 아꼈지만 지방선거 때 전북에서 완승했다며 각별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14: 도지사 안 될까 봐
1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4: 전북 선거 결과로만 보면 큰 국가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13: 정 의원은 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는 강성 지지층 취향저격 메시지도 올렸습니다. 재헌절 이전에

0: 형사소송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안 즉각 국회 제출을 첫 손에 꼽았는데 이에 응답하듯 김민석 국무총리는 2박 3일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검찰개혁을 주제로 예고에 없던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기본 입장이라면서 구체적 설계와 입법은 국회로 넘겼습니다.
1: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리고 곧장 정청래 의원이 떠난 전북 정읍으로 김 총리도 출동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이 집결한 호남 핵심 승부처에서 당신 잡기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모습인데 미국에 있는 송영길 의원도 귀국 이튿날인 28일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기로 했습니다. 뚜렷해지는 3파전 구도에 지도부는 쓰러뜨리기 위한 경쟁은 안 된다며 과열을 경계했습니다.
2: 경쟁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원팀으로
3: 한명도 더불어민주당
2: 합니다.
3: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4: 멸칭까지 주고받는 개파 전면전 양상에 옐로카드를 꺼내든 셈인데 자칫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운영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5: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퇴원 후 당무에 복귀하면서 당 기강잡기에 나서자 개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쇄신파는 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한 뒤 전당대회를 다시 치르자고 촉구했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건강 악화 등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에 나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투표용지 부적 사태와 관련한 특검을 거부하면 혁명 수준의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3: 장동혁
7: 것입니다.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즉각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6: 하지만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사퇴 요구에 대해 버티기를 넘어서 당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히자 당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개혁 성향 투재선 의원들은 조찬 모임을 통해 장 대표에 대한 사퇴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8: 보수 재건의 첫 걸음은 본인이 사퇴하고
3: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당 기강 바로잡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8: 이미 리더십이 붕괴됐는데 뭐.
6: 우재준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발했습니다.
10: 합리적인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3: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
10: 기강을 잡겠다. 그럼 불만 제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한 차원에서 오늘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6: 당내 쇄신파들은 지도부 총사퇴와 전당대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1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심에 물어보고 당심에 물어보기 위해서는
3: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 특히 당의 혼란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신동욱 최고위원을 비롯한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원내대표와 중진들의 역할도 요청했습니다. 당 대표의 기강잡기 태세 전환과 이에 대한 반발이 충돌하면서 국민의힘 내용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5: 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총리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주요 정책 그리고 도덕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 후보자는 다주택자 논란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면서 사과했는데요. 자, 주요 질의 답변 잠시 보겠습니다.
12: 네,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명시된 주적은 누구입니까?
3: 김희정 국민의힘
13: 북한은
3: 의원입니다.
13: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적이기도 하고 다만
3: 국무총리
13: 동포이기도
3: 후보자입니다.
13: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4: 요새 젊은 층이
3: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4: 한다는 주적 운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3: 윤선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4: 이제 마귀에서 사람 된 것 아닙니까?
13: 네, 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14: 그럼 이재명 네. 대통령에게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13: 아, 저는 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다주택 관련된
14: 후보자님,
13: 부분에서는
14: 이런 걸 다 국민께서
15: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개인정보 보호에 좀 더 신경 썼어야 한다고 보고요.
4: 참가자들에게 그 이후에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3: 한 63건 정도의 내용이 왔는데요. 뭐 대부분 광고 메일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샅샅이 잘 살펴가지고 필요한 조치들 취하고
15: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의 서울 지하철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최근 대용량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내려진 조치입니다. 보도에 김진도 기자입니다.
16: 하얀 연기가 역산해를 뒤덮고 승객들이 긴급히 대피합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합정역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승객이 들고 온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가 터지면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승객의 휴대용 보조배터리가 터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하철 내 배터리 발화 우려가 커지자 서울교통공사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대용량 리튬 배터리와 이를 장착한 개인용 이동장치의 역산의 반입이 전면 금지되는 겁니다. 제한 기준은 항공기 안전기준과 같은 160W시 초과 제품으로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일체의 개인 이동장치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그리고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대부분 기준 이하인 만큼 정상적으로 들고 탈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역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17: 리튬 배터리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3: 김완주 서울교통공사 제도분석팀장입니다.
17: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해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16: 서울교통공사는 제도 시행 전까지 역산의 안내문과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를 벌일 예정입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15: 올해는 이번 달 말까지 장마가 오지 않으면서 역대급으로 늦은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정체해 있어 장마를 부르는 정체 전선이 북상하지 못하고 일본 남쪽 먼 바다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셋째 주 전력 수요가 94.1기가와트에서 98.8기가와트 사이까지 올라 이때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한 재작년 8월 20일 97.1기가와트를 넘어서는 수치인데 정부는 직장인들의 휴가가 분산되면서 8월 3주차에 전력 수요가 정점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주장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18: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하면서 노사협의를 지원했지만 주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조정을 종료하면서 중노위는 양측에 자율교섭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고 양측이 합의하면 사후 조정을 진행해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진행한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지난해 경영 실적과 올해 경영 환경, 미래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11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노조는 사측이 협상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파업을 피하려는 사측이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교섭이 타결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5: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0: 1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1: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고 한 달 만에 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무기징역형을 내린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모의 초기 단계에 작성된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은 상당 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0: 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가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재판부가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김 씨 1심 선고는 실시간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이봉관 전 서희건설 회장에게 맞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 38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금 거북이와 명품 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요즘 중국에선 메마른 북방 하늘에 열대 휴양지에서나 볼 법한 정난운이 자주 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름에 뒤덮인 지역에는 천둥, 번개나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쳤다는데요.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자연의 경고일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2: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지나가는 비행기는 물론 인간이 만든 도시마저 장난감처럼 보일 뿐입니다. 베이징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초고층 빌딩보다 높고 거대합니다. 퇴근길에 펼쳐진 장관에 행인들도 잠시 멈춰 사진 찍기 바쁩니다.
3: 엄청나게 큰 솜사탕 구름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베이징 주민입니다.
2: 겉보기엔 푹신할 것만 같은 구름 속에선 엄청난 에너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실제 땅거미가 깔리자 낮엔 보이지 않던 번개뿔이 구름 속에서 쉴 새 없이 번뜩입니다. 구름이 목격된 베이징 동남쪽 허베이성 청도와 탕산 등지엔 우박 폭풍도 몰아쳤습니다.
3: 이건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 우박입니다. 우리가 파는 수박 좀 보십시오. 다 깨져버렸습니다. 허베이성 주민입니다.
2: 이런 정난우는 태양이 달궈놓은 지표면의 뜨거운 공기와 상층부의 찬 공기가 부딪혀 형성됩니다. 문제는 하늘 높이 쌓인 물방울이 무거워져 땅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때 생깁니다.
3: 이상하게는 흑억풍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발생할 경우에 순간 풍속이 12m 이상입니다. 비행기나 선박의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중국 기상국 기상분석가입니다.
2: 메마른 중국 북방 하늘에 휴양지에서나 볼 법한 열대 구름이 펼쳐지면서 경탄을 자아냈지만 그 속엔 지구 온난화에 따른 대자연의 경고를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올림픽 출전 선수 전원에게 만 달러, 한화로 약 1,543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OC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연례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채택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만 달러의 미래에 올림픽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기를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종류의 고기를 먹느냐가 특정 암 발생 위험

0: 위험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성에서는 붉은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위암 사망 위험이 낮아지고 여성에서는 내장육을 많이 먹을수록 췌장암, 유방암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6: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5: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7: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8: 회원 수 6천 명이 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집단 성행위 모임을 열고 음란물을 유포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9: 과거 무리를 빚은 성착취물 사이트 소라넷이 폐쇄되자 사이트를 옮겼습니다.
10: 일명 아너스 클럽.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다자간 연애, 이른바 폴리아모리 모임을 표방하며 집단 성관계 모임을 열었고 그 장면을 촬영해 사이트와 SNS에 공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회원 수만 6천 명이 넘고 5,60대 부부부터 젊은 미혼 남녀까지 연령대도 상당히 다양하다 알려졌죠.
11: 회원이 6천 명 넘었다는 게 더 충격이다. 말세야 말세.
12: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운영자가 영상 찍고 퍼뜨린 건 당연히 문제지. 그런데 그냥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도 처벌받는 건가?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0: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밝혔는데, 그렇다면 참여한 회원들 과연 어디까지 처벌받게 될까요?
1: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운영자가 예전에 비슷한 사이트 카페에서 활동했던 이야기도 있던데.
2: 그러면 그때 회원 정보 같은 거 넘겨받았으려나?
1: 경찰이 확인해보겠지. 그런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완전 가중처벌감 아니야?
0: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아너스 클럽 사건을 통해 성인들의 사적 행위와 형사처벌의 경계는 어떻게 되는지, 음란물 유포와 불법 촬영에 있어서 운영진과 회원들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지 법적인 시선으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무업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0: 오늘 사건은 영화가 아니고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 법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큰 틀에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3: 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자면 아너스 클럽이라는 음란물 사이트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른바 폴리아모리, 그러니까 다자간 연애나 개방적인 성문화를 표방하면서 경기도하고 부산, 대구 같은 곳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모임 장면을 촬영해 사이트하고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 4년간 음란 사진, 영상 700개가량을 올리거나 유포를 방조한 걸로 조사됐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규모가 놀라운데 사이트 회원만 6,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운영진 8명을 검거하고 영상을 올린 회원들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일단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한 운영진이 있고요. 여기에 가입하고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한 회원들이 있을 거고요. 먼저 회원들부터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비판이 클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3: 네,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성인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난 행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과거 이른바 스와핑 클럽 사건에서도 단순히 참여만 한 사람들은 근거가 약해서 귀가 조치된 사례가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장면을 촬영하고 사이트에 올리고 6,000명이 넘는 사람이 볼 수 있게 유포까지 한 거잖아요.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촬영, 게시, 유포 단계가 결합돼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0: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6천여 명의 회원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고 관여했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 같은데, 단순 가입자 그리고 영상을 또 보기만 한 사람도 있고요, 뭐 다운받은 사람도 있고 오프라인에 실제로 참여를 한 그런 영상 출연자도 있을 거고 이건 뭐 찍어서 올린 사람도 있고 어떻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까?
3: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6,000명이라고 다 똑같이 처벌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관여했느냐로 나눠봐야 합니다. 우선 가입만 하고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사람은 처벌이 어렵거나 아주 가볍고요. 영상을 보기만 한 사람도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내려받아 저장한 사람부터는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프라인 모임에 직접 참여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상을 촬영해서 사이트에 올린 사람, 이 단계로 가면 음란물을 유포한 책임을 정면으로 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회원이라도 무게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음란물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3: 네, 단순히 음란물을 유포한 정도라면 보통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올린 횟수가 적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여지도 있고요. 그런데 등급을 올리려고 또는 돈을 벌 목적으로,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직접 찍은 영상을 올렸다면 훨씬 무거운 법이 적용돼서 최대 징역 7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본인 동의 없이 몰래 찍힌 불법 촬영물이 섞여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처벌 수위는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0: 네, 음란물을 요즘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런 플랫폼도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에 개인적인 음란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수익을 올리고 이런 분들 실형 많이 나옵니다. 감옥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동의해서 찍었고 내 영상이고 나 나와도 된다고 오케이 했는데 그게 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왜 문제인 겁니까?
3: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영상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본인이 동의했는지를 따지지 않아요.

0: 핵심은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곳에 뿌렸느냐.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내가 동의하고 찍은 내 영상이라 해도 그걸 수천 명이 볼수 있는 사이트에 올리는 순간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보호하려는 게 개인의 동의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전한 성도덕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자신이 출연한 영상을 올렸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1: 네, 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되는 거고, 우리 형법에서도 음화반포라고 처벌을 이미 하고 있었죠. 여기서 이제 음란물이 그럼 도대체 뭐냐, 뭐 야동이면 다 처벌받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성관계 영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성기가 노출이 되는 영상을 음란물이라고 봅니다, 우리 법은. 야, 여기서 이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촬영 자체에는 동의를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몰랐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 현재 이제 여기 문제된 그 아너스 클럽 내부자가 영상을 다운받아서 제3자들, 다른 사람들한테 유포를 하는 경우도 상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러면 사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0: 네, 그 경우는 사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촬영인은 동의했지만 다른 사이트나 SNS에 올라갈 줄은 몰랐다. 그러면 이건 본인 의사에 반해서 퍼진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 음란물 유포 차원을 넘어서 피해자가 생기는 사건이 됩니다. 이런 경우엔 영상을 올린 사람이나 운영진에게 훨씬 무거운 성폭력 관련 책임이 적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촬영은 동의했어도 유포까지 동의한 게 맞는지 이 부분을 꼼꼼히 가려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1: 그러면 이 사건의 운영진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0: 네, 운영진은 회원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만남의 장만 열어줬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보도된 행적을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텔레그램이나 SNS로 회원을 모으고 오프라인 모임을 직접 기획하고 거기서 벌어진 일을 촬영해 사이트에 올리는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음란물을 만드는 것부터 퍼뜨리는 것까지 조직적으로 기획, 실행했다면 단순히 도와준 방조가 아니라 직접 범행을 저지른 정범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눴어도 다 같이 책임을 지게 되고요. 4년이나 운영한 점, 규모가 수천 명인 점까지 더해지면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이건 뭐 보도로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돈이 오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성매매 알선까지도 문제가 될수 있죠.
0: 네, 맞습니다.
1: 특히 보도를 보면요, 운영자가 과거 비슷한 사이트나 카페에서 활동을 했고 그때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서 사람들을 모집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처벌이나 수사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0: 네, 그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운영자가 과거 불법 촬영물 유포로 논란이 됐던 소라넷 계열 카페에서 활동했고 그때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 이번 사이트 회원을 모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호기심에 한번 저지른 게 아니라 같은 범죄를 계속 반복해온 셈이잖아요.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넘겨받은 부분도 별도로 문제가 될수 있고요. 동종 전과까지 확인되면 죄질이 나쁘다고 봐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결국 뭐라고 보십니까?
0: 네,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누가 어디까지, 어떤 의도로 관여했느냐를 정밀하게 가려내는 일입니다. 6,000명을 다 똑같이 볼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선 단순 가입자와 적극적으로 촬영, 유포한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검찰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올라온 영상 중에 동의 없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 섞여 있지 않은지, 그리고 운영진이 영리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게 맞는지, 이두 가지라고 봅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확인되면 이건 단순 음란물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성범죄 사건이 되는 거니까요.
1: 네, 올해 3월로 기억하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수원 도심의 한 일반 음식점에서 집단 성행위가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기사 표현을 그대로 이야기 드려볼게요. 대상 업장은 성인 전용 코스프레 용품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업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음식점인데 성인 용품을 판매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0: 네, 이건 좀 풀어서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보도된 표현만 보면 일반 음식점인데 성인용품을 판다.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업 허가는 일반 음식점으로 받아두고 실제로는 그 공간을 전혀 다른 용도로 쓴 걸로 보입니다. 코스프레 용품 판매 같은 걸 내세웠지만 사실상 성인들이 모인

0: 장소로 활용한 거죠. 허가받은 업종하고 실제 영업이 따로 노는 일종의 위장 영업이었던 셈입니다.
1: 네. 근데 이제 일반 음식점이 오히려 영업 허가를 받기는 조금 더 까다로운 위생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실제 일반 음식점에서 성인들이 모여서 집단 성행위를 했다면, 근데 앞선 케이스랑은 달리 촬영이나 유포 이런 건 없었어요. 처벌됩니까?
0: 네, 이게 참 까다롭습니다. 정말로 성인들끼리 모여서 행위만 했고 촬영도 유포도 전혀 없었다면 처벌 근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공공연한 음란 행위로 보는 공연 음란죄를 적용하려 해도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만 한 거라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다는 요건을 채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 참여자가 귀가 조치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업주가 자리를 마련해주고 돈을 받았다거나 사람들을 연결하고 알선했다거나 참여자들이 돈을 내고 들어온 구조였다면 성매매나 음란행위 알선 같은 다른 혐의로 처벌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임만 있었느냐, 아니면 돈이 오가고 누군가 판을 깔아준 거냐, 이걸 따져보는 게 핵심입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블랙 아이드 피스의 Where is the lov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리는 소나기의 양은 수도권과 충북, 경북 북부에 최대 60mm, 강원 내륙에도 많게는 8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0도, 춘천 28도, 대전 29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퇴근길 정체는 전 시간보다 해소되고 있습니다. 한결 소통 상황이 원활해지고 있는데요. 강변북도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는 짧은 구간에서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지나 가양대교 남단까지는 아직은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내부 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 홍지문 터널에서 정릉 터널 입구까지는 아직은 서행되고 있고 반대 성산대교 쪽은 소통 상황이 대체로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나란히 호남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4: 보안 수사권을 놓고 신경전도 벌였는데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5: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튿날 정청래 의원이 전북 지역 당선인 워크숍에 등장했습니다. 당권 출사표는 언제 던지냐는 질문에 모든 건 때가 있다, 대중의 마음과 같이 가야 한다고 말을 아꼈지만 지방선거 때 전북에서 완승했다며 각별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6: 도지사 안 될까 봐
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6: 전북 선거 결과로만 보면 큰 국가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5: 정 의원은 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는 강성 지지층 취향 저격 메시지도 올렸습니다. 재헌절 이전에 형사소송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안 즉각 국회 제출을 첫 손에 꼽았는데 이에 응답하듯 김민석 국무총리는

0: 2박 3일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검찰개혁을 주제로 예고해 없던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기본 입장이라면서 구체적 설계와 입법은 국회로 넘겼습니다.
1: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2: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1: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리고 곧장 정청래 의원이 떠난 전북 정읍으로 김 총리도 출동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이 집결한 호남 핵심 승부처에서 당신 잡기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모습인데 미국에 있는 송영길 의원도 귀국 이튿날인 28일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기로 했습니다. 뚜렷해지는 3파전 구도에 지도부는 쓰러뜨리기 위한 경쟁은 안 된다며 과열을 경계했습니다.
3: 경쟁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합니다.
0: 멸칭까지 주고받는 개파 전면전 양상에 옐로카드를 꺼내든 셈인데 자칫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운영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4: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방침을 확정한 정부를 향해 이른바 개딸만 보고 폭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정부가 선택한 건 국민 권익도 형사사법체계의 안정도 아닌 개딸을 등에 업은 정청래 대표의 강경론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면 되겠냐며 보안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국민 앞에서는 신중론을 말하고 뒤에서는 정 대표의 강경론을 용인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5: 청와대 오찬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인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조되던 여권 내 갈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6: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 오찬 회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장소는 다음 달 1일 청와대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2: 강유정 청와대
7: 오늘
2: 수석
7: 7월
2: 대변인입니다.
7: 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6: 이번 회동은 지난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 이후 39일 만인데 청와대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입니다. 회동 배경에는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 내부의 분열 양상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판단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친명대 친문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자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8: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응? 적도 아니고.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6: 청와대는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을 통해 여권 내 화합이 절실하다는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새 당대표가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개별 의원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어 갈등이 봉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퇴원 후 당무에 복귀하면서 당 기강잡기에 나서자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5: 쇄신파는 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에 전당대회를 다시 치르자고 촉구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9: 건강 악화 등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에 나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투표용지 부적 사태와 관련한 특검을 거부하면 혁명 수준의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2: 장동혁
10: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2: 대표입니다.
10: 즉각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9: 하지만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사퇴 요구에 대해 버티기를 넘어서 당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히자 당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개혁성향 초재선 의원들은 조찬 모임을 통해 장 대표에 대한 사퇴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11: 보수 재건의 첫걸음은 본인이 사퇴하자
2: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당 기강 바로잡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11: 이미 리더십이 붕괴됐는데 뭐.
9: 우재준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발했습니다.
13: 합리적인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무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3: 아무런 답변 없이 당의 기강을 답했다. 그럼 불만 제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한 차원에서 오늘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9: 당내 쇄신파들은 지도부 총사퇴와 전당대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1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심에 물어보고 당심에 물어보기 위해서는
2: 이성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4: 지도부가 총사퇴해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 특히 당의 혼란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신동욱 최고위원을 비롯한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원내대표와 중진들의 역할도 요청했습니다. 당대표의 기강잡기 태세 전환과 이에 대한 반발이 충돌하면서 국민의힘 내용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4: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총리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주요 정책, 또 도덕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5: 한 후보자는 다주택자 논란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주요 질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
15: 네,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명시된 주적은 누구입니까?
2: 김희정 국민의힘
16: 북한은 우리에게
2: 의원입니다.
16: 위협이 되는 적이기도 하고 다만 동포이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7: 요새 젊은 층이
2: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17: 그렇게
2: 의원입니다.
17: 농담처럼 한다는 주적 운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집을 다 풀었으니
2: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7: 이제 마귀에서 사람 된 것 아닙니까?
16: 네, 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17: 그러면 이재명 네네. 대통령에게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16: 아, 저는 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다주택 관련된
17: 후보자님,
16: 부분에서는
17: 이런 걸 다
16: 생각합니다.
17: 국민께서
18: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개인정보 보호에 좀 더 신경 썼어야 한다고 보고요. 참가자들에게 그 이후에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6: 한 63건 정도의 내용이 왔는데요. 뭐 대부분 광고 메일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샅샅이 잘 살펴가지고 필요한 조치들 취하고
4: 베네수엘라에서 강도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5: 현재까지 사망자만 200명에 육박하는데 구조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19: 건물이 통째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형체였는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폭격을 맞은 듯 그대로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가족을 찾는 울부짖음 속에 구조대가 어둠 속에서 수색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것 중 가장 강렬한 느낌이었습니다. 건물이 좌우로 흔들렸던 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건물 안에 사람은 물러섰습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주민입니다.
19: 14일 저녁 6시쯤 또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카리브해 연안에서 규모 7.2에 이어 7.5의 강진이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조대를 급파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구호대가 현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임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20: El primer mensaje para nuestro pueblo.
2: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는 두 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후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단결해달라는 겁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입니다.
19: 진행되면서 인명 피해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진국은 만 명에서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판과 남미판의 경계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지난 1967년과 97년 지진 때에도 각각 230여 명과 7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5: 베네수엘라 강진과 관련해서 유엔은 재난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실시간 피해를 취합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준비하는 1단계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유럽위원회와 함께 운영하는 글로벌 재난경보 조정 시스템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에 대해 즉각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지진의 강력한 규모,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인구 밀도, 지역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인도주의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4: 우리 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에 우리 국민 100여 명이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부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고 대사관이 교민과 연락해 피해 상황을 점검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연쇄 강진 25분 뒤에는 일본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5: 한때 신칸센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1: 지진 경보가 울리기 무섭게 집안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보려 하지만 몸을 가누기 쉽지 않습니다. 벽에 걸어둔 액자들은 낙엽이 지듯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 건물은 진동에 벽 일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닥엔 파편들이 나뒹굽니다. 사람이라도 지나갔다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지진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반쯤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일본 동북부에 있는 이와테현 앞바다, 바닷속 44km 지점이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처음엔 지진 규모를 6.9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7.2로 수치를 올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오모리 현에서는 가장 높은 강도 6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500km 넘게 떨어진 도쿄 고층 건물에서도 큰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지진 여파로 JR 도호쿠 신칸센 일부 구간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부상자도 5명 나왔지만 지진 흔들림에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물건에 머리를 맞는 등 경상이었습니다. 아오모리현 히가시도리와 후쿠시마 제1, 2원전 등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해일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하고 관계 부처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21: 지진에 따른 피해 상황과 현지 대응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아오모리 현의 내각부 조사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기아라미노로 일본 관방장관입니다.
1: 강한 흔들림이 관측된 지역에는 자위대 항공기를 파견해 피해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1: 흔들림이 강했던 지역 주민들께서는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의 지진 발생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1: 일본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사이 비슷한 규모나 더욱 강한 흔들림을 동반한 후속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4: 베네수엘라에서 연쇄 강진으로 최대 10만 명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5: 네, 전문가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2: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라는 지역에서 지금 연쇄적으로 규모 7대 강진이 39초 간격으로 일어났거든요. 처음에는 7.2였고 그다음이 7.5였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강도입니까?
22: 네, 굉장히 강력한 지진인데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2016년 경주 지진 때 규모가 5.8이었습니다. 그 경주 지진에 비교해서 보자면 규모 7.2는 경주 지진의 약 128배 정도 되고요. 규모 7.5 지진은 경주 지진의 한 380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예, 이 지진이 발생한 곳을 보면은 카라카스, 수도 카라카스에서 160km가량 떨어진 곳인데 카라카스까지 흔들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컸길래 이 160km를 넘어서까지 흔들립니까?
22: 네, 규모 7.2나 7.5 정도 되면은 한 200여 킬로 이상의 지역까지도 큰 흔들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베네수엘라 지역의 지지를 보면은 이 지진동이 멀리까지 전파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요. 이 지진동이 멀리까지 퍼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해안가 일대에는 퇴적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진동을 크게 증폭시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진앙지 이론에서 피해가 커지게 된 데는 이러한 지질학적인 특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더군다나 진앙지 근처에는 인구 5만에서 6만 정도 되는 크고 작은 도시들이 꽤 많이 있고

0: 인구가 한 140만 정도 되는 그 베네수엘라 제3의 도시가 한 40여 킬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뭐 비교적 그렇게 낮지 않은 지역에 지진이 크게 나서 인명피해도 크게 드러나는 그런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규모 7대 강진이 1분도 안 돼서 연달아 타격을 했으면 아무래도 파괴력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네, 규모 7.2 지진이 나고 나서 한 40초 만에 7.5 지진이 바로 같은 자리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깊이로 보자면은 처음 지진은 지하 한 20km 정도 되는 곳에서 발생을 하고, 그 다음 7.5 지진은 한 10km 정도로 보다 더 얕은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진 규모가 같더라도 깊이가 얕아지게 되면은 지표에 전달하는 에너지가 그만큼 더 빨리 전달하고 에너지가 더 감소하지 않은 상태로 땅에 도달하기 때문에 땅을 더 크게 흔들게 되거든요. 근데 지진 규모도 크고 깊이가 얕다 보니까 지진동이 아주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모 7.2와 7.5는 그 40초란 시간이 말해주다시피 같은 단층대에서 발생한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선 지진이 뒷지진을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보다 더큰 지진이 쉽게 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된 거고요. 이렇게 연거푸서 규모 7.대 지진이 발생하게 되니까 앞선 지진으로 이미 붕괴에 이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건물이 뒤 지진에 의해서 아예 붕괴가 되는 사태로 연결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이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한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0: 생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6월 25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중 님 로드를 편곡한 노래 상테 데우스, 여성 파페라 그룹 올 엔젤스가 부릅니다.

0: 6월 25일 목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더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엘가의 님 로드를 편곡한 노래 상테스 데우스. 여성 파페라 그룹 올 엔젤스가 불렀습니다.
0: 오늘은 6월 25일 6.25 사변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전쟁과 추모와 관련된 음악을 모아봤습니다.
1: 네, 방금 들은 엘가의 님 로드라는 곡은 추모 음악회에서 자주 연주되는 곡입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공식 추모 음악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작품이고요.
0: 죽은 이를 추모하고 안식을 기원하는 음악으로는 레퀴엠, 위령 미사곡을 빼놓을 수 없죠. 브리튼이 작곡한 전쟁 레퀴엠 같은 작품은 2차 대전이 끝난 뒤 전쟁의 비극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작품입니다.
1: 이 곡과 비슷한 성격의 레퀴엠이나 미사곡을 여러 곡 찾아볼 수 있는데요. 21세기 들어서 자주 연주되는 곡이 바로 칼 젠킨스의 평화를 위한 미사입니다.
0: 2000년에 초연된 곡으로 코소보 전쟁 희생자들에게 헌정된 작품이라고 하죠. The Armed Man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데요. 전쟁에 나선 병사라는 뜻입니다. 15세기 프랑스 군가에서 따온 제목이기도 한데 작곡자인 젠킨스는 이 중세 선율을 이 미사곡의 시작과 끝에 사용했습니다.
1: 이 곡의 구성은 카톨릭 미사곡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여러 곡이 삽입된 형태입니다. 크게 봐서 전쟁의 시작, 전쟁, 전쟁의 참상, 추모와 희망으로 진행됩니다.
0: 그중 추모와 희망에 해당하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베네딕투스, 총성이 멈춘 뒤 남은 사람들의 슬픔과 평화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작곡자인 칼 젠킨스가 주의하는 런던 필하모닉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칼 젠킨스의 평화를 위한 미사 중에서 베네딕투스, 작곡자인 칼 젠킨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1: 전쟁을 소재로 하는 클래식 음악을 찾아보면 하이든의 전쟁 미사곡, 베토벤의 웰링턴의 승리, 차이콥스키의 1812년 소곡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들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경우가 많죠.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작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0: 네, 그런데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메타모를 포젠이라는 곡은요,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음악이 아니라 그 전쟁이 갖고 있는 참상과 문명의 상실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1: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 도시들이 폐허가 된 모습을 보고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하죠. 메타모르포젠이라는 말은 독일어가 아니라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변화, 변용, 변신이라는 뜻입니다.
0: 이 작품에서는 전쟁을 다룬 다른 작품과는 달리 전투 승리 영웅 같은 부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상실에도 회환만을 그리고 있어요. 파괴된 독일 문화유산을 그리워하고 전쟁으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음악도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아름다운 멜로디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대한 한숨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메타모르포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5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올해 78이신데요. 2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최근에는 혼자서 은행 일조차 보지 못하실 만큼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어요. 저와 동생이 수시로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각자 가정이 있고 직장 생활도 하다 보니 24시간 어머니 곁을 지키기 벅찬 상황입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큰오빠입니다. 오빠는 몇 년 전에 쇼핑몰 사업을 크게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결국 갈 곳이 없어지자 짐을 싸서 어머니 집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엔 자기가 곁에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실제로 어머니 곁에서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오빠뿐이었으니 내심 고마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자꾸 이상했습니다. 왠지 찜찜해서 어머니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빠가 야금야금 빼간 돈이 무려 1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따져 물었죠. 오빠는 어머니 생활비랑 간병비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자기 빚을 갚거나 사업 핑계로 빼다 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엔 아예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까지 팔아치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웃 주민이 그러는데 어머니 대신 서류를 챙겨다니며 부동산에 시세를 묻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저와 동생은 어머니를 위해서 성년 후견인을 세우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눈치를 챈 오빠가 자기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직접 돌보고 있으니 무조건 자기가 후견인이 돼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비투성인 큰오빠가 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을 막을 방법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이죠. 그런데 곁에서 돌본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피 같은 재산에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에서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2: 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예금이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지금 사연자분 성년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걸 알아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한정 후견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2: 네, 성년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0: 인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의 하나여 가정법원이 게시하는 후견 제도이고요. 네. 한정 후견은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게시되는 후견으로 성년 후견보다 정신적인 제약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1: 네, 그럼 사연자분 같은 경우 이제 어머니가 치매 진단받은 지 한 2년 정도 됐고 은행 업무나 재산 관리 좀 혼자 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0: 네, 사연자분의 어머니처럼 치매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됐고 네. 은행 업무나 재산 관리를 혼자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러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해당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이제 치매의 증상은 뭐 종류나 원인,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네. 치매 진단만으로 곧바로 의사 능력이 부인이 되거나 성년 후견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네. 의사의 감정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 네, 그러면 성년 후견 신청한다고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0: 네,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에 개시하는 심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본인과 동생은 당연히 이제 어머니의 자녀시니까 사촌인의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청구는 어머니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하면 되고요.
1: 네.
0: 가정법원은 심판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어머니 정신 상태에 관한 감정을 시켜야 하는데
1: 네.
0: 정신 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 뭐 예를 들어 소견서 같은 건 네.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감정 없이도 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사연자분은 당장 큰오빠가 아파트를 팔아버릴까 봐 좀 걱정하고 계세요. 이거 막을 수 있는 빠른 조치도 있을까요?
0: 네, 아무래도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사이에 막 오빠가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사전 처분이라고 해서 임시적으로라도 후견인을 선임을 해달라라고
1: 네.
0: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임시 후견인이 선임이 되면 성년 후견 및 한정 후견 사건의 임시 후견인에 대해서는 한정 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1: 네.
0: 임시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사람이 성년 후견인으로 이제 지정이 됐다라고 할 때 재산 관리에 관한 권한은 어디까지 주어지는 걸까요? 이 이제 후견인이 어머니 예금 인출이나 아니면 부동산 처분 이런 것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0: 네, 원칙적으로 성년 후견인은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 어머니죠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법정 대리권을 가지기 때문에 어머니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등 모든 재산 관련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에서는 너무 무분별하게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경계하기 때문에
1: 그쵸.
0: 네, 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는 경우 이제 금전 차용 부동산 또는 이제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이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제재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후견인으로 누군가가 이제 지정됐다라고 하면 바로 그렇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그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좀 감시하거나 막는 안전장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후견인은 재산 조사랑 목록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데요. 여기서 긴급 필요한 경우란
1: 네.
0: 재산 목록 작성 완료 이전에 이제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아니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또한 가정법원에서는 성년 후견인의 임무 수행을 감독하고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어머니가 치매이신데 치매인 어머니를 억지로 구슬려서 어머니가 직접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든다면 이거 나중에 이제 성년 후견인이 이 매매 행위 취소할 수 있을까요?
0: 네, 성년 후견인 개시되면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따라서 성년 후견 개시 이후에 어머니가 단독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네.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성년 후견은 전면적인 보호, 한정 후견은 필요한 범위의 제한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게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것만으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이제 정신 상태가 중요한데요. 이런 성년 후견은 어머니 주소지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파트 처분 위험이 높다라고 하면 후견 심판과 함께 임시 후견인 선임을 함께 신청해서 재산을 보호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성년 후견인 선임이 되면요. 어머니 재산 관리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재산 처분은 법원의 통제와 감독 아래 이루어진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테리어 업자들이 층수를 착각해서 403호가 아닌 303호, 그러니까 엉뚱한 남의 집을 통째로 철거해버린 건데요. 공사반장은 4층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작업자들은 매트 밑에 열쇠가 있길래 여긴 줄 알았다며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멀쩡한 남의 집을 부쉈으니 당장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겠다라고 하는 고의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부쉈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주소를 헷갈려서 남의 집을 철거했다면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법상 단순한 실수로 인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분명히 따져볼 수 있죠. 그리고 직접 철거한 작업자도 책임이 있지만 현장을 지휘한 단장이나 인테리어 업체도 책임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민법에는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직원을 고용한 사람이나 업체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주소와 호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 그리고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함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피해자는 집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과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권진아의 Fly Away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점차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대 80mm, 수도권과 충북, 경북 북부에는 5에서 60mm가량 되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한낮에 기온은 서울과 광주 30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주말인 토요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일요일은 32도까지 올라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밤 9시를 가까이 하면서 고속도로 전반적인 흐름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난 곳이 있는데요. 동대구 분기점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뒤로는 차량들 여파로 1km 구간 밀리고 있고 이 동대구 분기점에서 도동 분기점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61km 안팎입니다. 현재 비룡 분기점에서 청주 나들목까지가 빗길인데요. 독립기념관 나들목 갓길에는 고장 차량이 멈춰 있어서 현재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대 빗길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비수도권의 산업기반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경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입니다.
2: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좋은 변화의 태풍은 한순간에 미풍으로 그치거나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획됐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 비판 발언에 이어 SNS에도 글을 올려 대통령이 삼전닉스 회장들을 불러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을러댄다며 이는 반도체 줄테니 정청래 떨어뜨려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일본도 공장을 쪼개다 생태계가 파편화되고 경쟁력을 잃었다.

0: 않았다고 썼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반도체 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대전의 총알로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회견을 열어 반도체 공장 입지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성과 산업 논리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0: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광주의 지역구를 둔 안도걸 원내부대표는 국민의힘이 기업의 자발적 투자 결정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적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2: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은 기업의 철저한 사업성
3: 안도걸 민주당 원내부대표입니다.
2: 미래 수익성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0: 전북의 지역구를 둔 김의겸 의원은 호남 반도체 공장을 환영하며 전북과 전남 광주에 하나씩 나눠서 배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에 새로운 산업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 계획이 다음 주쯤 청와대 주재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4: 반도체 특수화, 비규제 지역 효과 등으로 경기도 동탄의 아파트값 급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누적 상승률이 11.4%에 이릅니다. 서울 아파트값도 상승세가 확대됐고 특히 서울 전세값은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5: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이번 달 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2억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일대 아파트 호가는 한 달 전 실거래가에 비해 5억 정도가 뛰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이번 달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동탄 아파트 값은 일주일 새 1.65% 뛰어 전국 1위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집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2월 이후 5달간 누적 상승률이 11.38%에 이르렀습니다. 반도체 벨트 배후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권은 물론 안양시 동안구가 0.49%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3%였습니다. 7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5주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강남구가 0.35% 오르는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을 뿐 아니라 도봉 0.46%, 성북 0.41% 등 비강남권까지 상승세가 확산했습니다. 전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혼부부 등 실수요가 유입된 결과로 보입니다. 전세난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값이 한 주 전보다 0.35% 오르며 2013년 10월 셋째 주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성동과 성북이 0.55, 구로가 0.54% 올랐습니다. 경기 지역 가운데서는 동탄이 0.53%, 광명이 0.4%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6: 매물 구중난과 가격 상승과
3: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입니다.
6: 높아지고 있고요. 월세 가격도 지금 역대 최고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임대차 시장의 가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 부동산 보유세와 금리 인상 전망에도 매물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 유동성 확대에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7: 검경 합수본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치권을 향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측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8: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4일 검경 합수본 소환 이후 약 3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올해 95살, 신천지 측은 이만희 회장이 초고령인데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면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천지 신도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정점인 이만희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합수본 수사는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됩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 5만 6천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교회 용지 용도 변경을 포함해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해 신천지가 나선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이 회장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이 이만희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합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7: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랑제일교회와 자유통일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교회와 자유통일당 측은 정상적인 금전 대차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정용수 기자입니다.
9: 경찰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전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 목사의 자택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자유통일당 중앙당사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의 전 대표 등 6명을 고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선관위는 사랑제일교회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부금 등을 모아 자유통일당에 102억 원을 빌려줬지만 이자나 원금이 거의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법인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고발 당시 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유사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큰 중대 범죄라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자유통일당에 자금을 빌려줄 때 선관위에 신고했고 법적으로도 투명한 거래였다며 경찰과 선관위가 표적 수사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유통일당도 정치 자금이 아니라 상환을 전제로 교회 측과 합법적인 금전 대차 계약을 맺은 거라며 압수수색은 야당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7: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10: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고 한 달 만에 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무기징역형을 내린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모의 초기 단계에 작성된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은 상당 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4: 서울 동부지법은 개표소 붕수의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혐의가 있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폭행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눈물을 흘리며 침을 뱉은 건 다 이유가 있다면서 경찰에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있는 최승호 전 MBC 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벌금 800만 원 판결을 그

0: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박성재 전 사장, 전 보도본부장 등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사발령을 통해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제3노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제3노조 조직 운영의 지배에 개입하는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투약해준 혐의가 있는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비슷한 범행을 통해 알게 된 고객 명단을 이용해 불법 투약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1: 서울 강남의 피부과. 흰 가운을 입은 두 사람이 고객을 시술실로 안내합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려는 건데 심지어 가운을 입은 두 사람 중 한 명은 정식 의료면허가 없는 상담실장이었습니다. 경찰은 고객들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의사 등 병원 관계자 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불법 투여해준 것으로 확인된 고객 12명도 입건됐습니다. 병원 관계자 일부는 이전에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병원을 옮긴 뒤에도 기존에 확보한 불법 투약자 명단을 활용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성형 앱을 보고 병원을 찾은 고객들에게도 불법 투약을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남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용 기록을 누락하며 범행을 은폐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파주에서는 주차된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파주 일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5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아 문이 열려있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이 남성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부산 기장군 대변항 남동쪽 42km 해상에서 992톤급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과 79톤급 저인망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이 침몰하면서 어선 승선원 8명이 바다에 빠졌다가 운반선에 6명이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이 실종돼 수색 중입니다.
2: 학생 수가 크게 줄고 있는데도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는 데 대해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개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낮출지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수는 줄어드는 가운데 교육교부금 총액은 급격히 늘어났고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비교한 1인당 금액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케이블 TV 중에 가장 가입자가 많은 LG 헬로비전이 스포츠 중계 전문 채널 스포티비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가 막판에 번복했습니다.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 탓이었는데 가입자 시청권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3: 이달 초 LG 헬로비전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공지문입니다. 7월부터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생중계하는 스포티비 등 연관 채널 4개의 송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지난해 기준 케이블 TV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사업자로 가입자 수는 341만 명에 달합니다. 송출 중단이 현실화하면 전국 300여만 가구에서는 스포티비가 중계하는 국내 프로야구 경기를 볼 수 없게 됩니다. LG 헬로비전 측은 공지문을 통해 채널 공급사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만 설명했지만 실상은 사용료 갈등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LG 헬로비전이 스포티비에 지급할 콘텐츠 사용료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뒤 갈등이 빚어졌고 끝내 송출 중단 카드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피해가 애꿎은 케이블 TV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4: 일방적으로 중단이 된다고 하면 그 시청자 소비자들의
5: 정지현 한국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입니다.
4: 선택권이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보다 시청자들을 생각하는 조금 책임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 LG 헬로비전 측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홈페이지 공지문을 내리고 사용료 협의가 끝날 때까지 채널 송출을 이어가겠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송출 중단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며 가입자들의 시청권을 볼모삼은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가운데 계속 갈등을 노출하면서 정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2: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품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정식 출범합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합병 신청을 조건부로 인가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달 14일 합병 계약을 맺고 국토부에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주식시장이 뜨거운 탓일까요? 요즘 연금시장에도 공격적인 투자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금 보상형 상품에 묶여서 잠자고 있던 퇴직연금을 깨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펀드나 ETF 같은 위험자산으로 공격적으로 굴리는 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데요. 한 푼이라도 더 불려보겠다는 그 적극적인 움직임은 참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금의 진짜 본질은 화려한 수익률을 뽐내는 공격수가 아니라 내가 은퇴했을 때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최후의 방어막이 돼야 하기 때문이죠. 무조건 남들을 따라 공격적인 투자에만 휩쓸리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시장의 폭락이 왔을 때 노후가 뿌리채 흔들리는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뜨거워진 열기 속에서 중심을 딱 잡고 내 소중한 자산 안전하면서도 든든하게 키워낼 수 있는 밸런스 전략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채워주실 든든한 재무 가이드 두 분 모시겠습니다. 정상욱 팀장님, 김중남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연금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요즘 같은 때는 이거 그냥 묵혀두자니 손해 날 것 같고 막 그래요.
2: 네, 맞아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죠. 된장은 어땠을 때가 제일 맛있을까요?
0: 묵었을 때 맛있죠. 그렇죠. 김치도.
2: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투자 광풍이 불다 보니까 잠깐 눈앞에 이런 이익들 때문에 뭐 보험이나 특히나 막 연금까지 해지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좀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괜시리 잘못 투자하셨다가 내 노후가 망가질 수가 있고 65세 이후에 자신한테 정말 미안해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근데 이게 그 사회 풍조나 기조가 실제로 막 인증하는 글들이 맞아요. 올라와요.
0: 수익 인증.
1: 아, 제가 봐도 너무나 배가 아프고 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정말 잘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만약에 잘못된 케이스를 적용한다면 평생 내가 모아온 연금이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너무 성급한 투자는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안정적이게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내 연금 자산인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거 깨가지고 막 레버리지 투자하시고 막 이러면 또 그 등락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차근차근 지금 당장 써야 하는 재원 마련과 먼 미래에 써야 되는 노후 재원 연금 마련 구분해서 돈에 대한 전략 세워나가는 시간 오늘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는 그리고 우리 집 가계 사정에 맞는 노후 대비 전략, 재무 전략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 잘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에 상담 신청 문자창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4268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회사 언니랑 점심을 먹다 들었는데 보험에 다자녀 보험료 할인 혜택 말고 육아휴직 보험료 할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보험 가입할 때 형제 자매가 많으면 납입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저도 요거 받고 있거든요. 다자녀 할인 혜택.
2: 아, 그러네요.
0: 애가 둘이라. 아, 네. 그리고 이건 알고 있었는데 육아휴직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진짜 있어요?
2: 네. 일단 오늘 이런 문자 질문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청취자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 형제 자매가 2인 또는 3인 이상 되면 납입하는 보험료에 한 1에서 3% 정도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자, 근데 집중. 여기에다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분들,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 휴직인 분들 또는 육아로 인해 근로 시간을 단축한 분들까지 혜택을 주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올 4월부터 시행이 이미 되었습니다.
0: 아, 따끈따끈하네요.
2: 네, 그래서 본인 또는 배우자 포함해서 육아휴직 시에도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가입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입자 본인에 해당하는 배우자까지 육아휴직 시 보험료 할인이 된다니까 굉장히 좋은 혜택인데요.
2: 네, 이런 굉장히 좋은 혜택을 저희 굉장히 좋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죠.
0: 맞아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YTN 라디오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정말 맞아요. 지금 꿀팁 정보 전해드립니다.
2: 자, 그러면 3종 세트 중에 첫 번째 어린이 보험료, 납입 보험료를 회사별로 한 1에서 5% 정도 할인을 받는 그런 혜택입니다. 출산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자녀의 보험료가 할인이 되는 형식이에요. 이번에 태어난 자녀의 보험은 할인해서 제외가 된다. 예를 들면 이번에 둘째가 태어났으면 첫째 보험료만 할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자녀 수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보험료가 할인되기 때문에 출산 또는 육아휴직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출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는 분들이라면 모든 자녀한테 보험료 할인이 되는 육아휴직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0: 그렇군요. 아니 세상에 뭐 공짜 없다는데 그래도 보험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런 할인 장치까지 마련해서

0: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가 싶은데 그런
1: 맞아요.
0: 취지가 맞을까요?
1: 맞습니다.
0: 그렇군요. 1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어디든 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드는 이 시대에 우리 청취자분들 이거 활용하셔서 보험료 할인을 받으시면 진짜 좋겠네요.
1: 맞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됐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 중에 두 번째는요. 바로 보험료 납입유예 혜택입니다.
0: 납입류에?
1: 네,
0: 네.
1: 맞아요. 이건 자녀보험 할인과는 다르게 부모님들의 보험 쪽에 혜택이 될수 있는데요. 출산 직후나 육아 휴직처럼 현금 흐름이 빠듯한 시기에 부부의 보장성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좀 부담을 덜수 있도록 유예시켜주는 제도인데요. 기간은 1년 또는 6개월 중에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납입 유예 기간 보험료가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나 변액보험은 해당이 안 된다는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유예라는 제도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유예라는 건 이렇게 좀 밀어주는 것뿐이잖아요. 이 기간이 끝나는 한달 전에 그동안 유예에서 멈췄던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입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분할로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 종료 후에는 체감상 납입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일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네요. 이름 자체가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이 아니라
1: 맞아요.
0: 보험료.
1: 면제였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2: 그렇죠.
0: 납입
2: 그러니까요.
0: 유예. 어쨌든
2: 유예.
0: 힘든 시기. 아이 태어나고 육아휴직했는데 소득은 좀 줄고 끊기는 상황에서 보험료 내기 빠듯할까 봐 일단 아이 키우는데 집중해라라는 의미로 납입 유예를 해준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몰아서 낼 때요. 뭔가 이자가 붙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겠죠?
2: 그런 건
1: 네,
2: 없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뭔가 공짜로 조금 더 보험료 부담을 미뤄둘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활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은 뭘까요?
2: 네, 마지막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중에 세 번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험 계약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납입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유예입니다. 유예. 면제가 아니고 뒤로 밀어주는 건데 납입
1: 면제해주면 안 돼요?
0: 그러게요.
2: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안 된답니다.
0: 김중남 팀장님이 그런 힘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2: 아, 갖고 싶습니다.
1: 그리고 늘상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돈 제일 많으시거든요.
0: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좀 언제 좀 가능하다면 면제 기능도 좀 생길 수 있게 힘써주시면
2: 네,
0: 좋겠습니다.
2: 이따가 저기 짜장면 한 그릇
0: 네.
2: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납입보험료 유예처럼 1년 동안 이자를 안 내고 그냥 추가 이자가 안 생길 뿐이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안 냈던 이자를 또 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단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제도를 신청을 안 하시고 나서 그냥 이자를 미납할 경우에는 당연히 미납된 이자에다가 또 추가 이자가 붙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에다가 신청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자녀 보험은 보험료를 할인해 주지만 부부의 보험료나 보험계약 약관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유예가 가능한 혜택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고 지금 김충남 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가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꼼꼼하게 움직이고 손품 발품을 탈수록 또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신청해서 활용하는 게좀 쉽지 않다라는 마음 드신다면요. 전문가에게 직접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신청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문자 번호 우물정 0945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리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처방전 첫 번째 고민 사연 어떤 분의 내용일까요?
1: 네, 오늘 사연은 부천에 거주하시는 5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렇듯이 이분 또한 보험 가입 관련해서 전화를 어마어마하게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런 전화를 받더라도 그냥 단칼에 끊거나 그냥 모르는 전화번호는 아예 안 받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받고는 그냥 거절을 못 하셔가지고 그냥 질질 끊거나 그냥 네네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 사연 주인공분은 아쉽게도 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 오면은 거절을 못해서 그냥 한 건 가입하고, 또 긴 시간 설명해 주셨는데 미안해서 한 건 가입하고, 보험료 따져보니까 뭐 돈만 원 되니까 한 달 뭐 커피 한 잔 값이니까 또 한 건 가입하고, 마지막이 좀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담원분 또 실적도 좀 채워주셔야 되는데 이렇게도 가입하고.
0: 웬일이에요.
1: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50만 원까지 늘어나셨던 거예요.
0: 와.
1: 문제는 또 보험료가 대부분 또 전화로 가입한 보험도 카드로 또 많이 결제가 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셨는데, 요번에 또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좀 끝나다 보니까 결제가 안 됐다고 전화가 한 통, 두 통, 세 통, 네 통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이제서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저희 굿모닝 군F에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거 정말 옛날로 따지면 혈액형을 따지면 뭐 A형, 뭐 요즘 MBTI는 뭐 I 이렇게 좀 약간 속적이거나 마음 약하신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러면은 김충남 팀장님은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1: 저 O형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0: 정상욱 팀장님은요?
2: 저는 매몰차입니다. B형입니다.
0: 그렇군요. A형이 없어요. 저도 O형이거든요. 네. 근데 뭐 혈액형 따라서 거절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상담 신청하시긴 되긴 계기를 들어보니까 참 웃기고도 슬픕니다. 이럴 때 우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돈 앞에서는요 웃기고 슬픈 건 없어요. 냉정해져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한두 건 가입한 보험이 모이고 모여서 월 보험료가 50만 원이 됐대요. 일단은 보험 가입 전화 사실 우리도 굉장히 생활 맞아요. 중에 많이 받아요. 전문가 두 분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2: 저도 정말 많이 받아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전화 주시는 분들이 파이팅이 정말 대단하더라. 이분들 파이팅을 꺾을 수가 없더라. 사실 좀 오늘 이 파이팅이 멕시코까지 좀 갔으면 어땠을까 하고 싶을 정도의 파이팅이 넘치시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내용들을 좀 듣다 보면 공통 분모들이 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더라. 그런데 보장해주는 금액들은 고액이 대부분이더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죠. 납입하는 보험료가 적은데 막 수천만 원씩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은 고액으로 보장을 해준대요. 그럼 거기에 이제 함정이 숨어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갱신형일 확률이 99.9%고요. 두 번째는 중요 보장이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장은 해주는데 저희가 늘상 강조하는 것처럼 보장의 범위가 넓은 게 아니고 가장 협소한 보장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가 적은데 보장은 높게 해준다. 합리적인 의심부터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저도 그런 전화 좀 많이 받아보긴 하는데 그냥 정중하게 뭐 이런 쪽 일을 하고 있다고 끊긴 하는데, 근데 대부분 말이 좀 빠르세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끊기 미안할 정도로 좀 빨라서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좀 단호하게 좀 거절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문서로 봐도 어려운 이 보험 내용을 귀로만 듣고 결정하시기에는 참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0: 맞아요.
1: 들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언젠가 한번 그 쇼핑몰에서 한 5천 원짜리 쿠폰 준다고 그래가지고 클릭을 몇 번 했더니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으실 경우에는 저는 이제 더 이상 보험 가입 전화를 권유 안 받고 싶습니다. 마케팅에 미동의 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맞아요. 전화로 가입한 모든 보험들이 뭐 다 잘못된 건 아닐 텐데
2: 맞습니다.
0: 우리가 제대로 설명 듣고 이해하지 못한 채 덜컥덜컥 가입하는 것들이 많이 쌓여서 가정경제 위험 요인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청취자분도 미안한 마음에 거절을 못해서 가입한 보험 또는 이쪽에다가 기부를 하고 싶은 기부천사 그런 마음이 발동이 돼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일단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아.

0: 봤으니까 저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드려야겠죠?
1: 네, 맞습니다. 우선 청취자님, 50만 원의 보험료 중에 전화로 가입한 보험이 무려 8건이가 됐고요. 총 보험료가 35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갱신형 보험이었고요. 앞서 전화로 보험한 가입한 이 보험들이 갱신형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더 아쉬웠던 건 8건의 보험 중에 20년 갱신형, 즉 갱신 주기가 좀긴 보험은 단한 건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7건이 다 3년, 5년, 그리고 10년 갱신형 주기로 이 갱신 주기가 굉장히 짧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나 이한 건의 10년 갱신형, 이 암보험이 있었는데요.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으로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4만 원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역시나 여기에는 중요 암들이 좀 소외감으로 빠져 있었고, 그리고 이 보험이 7년 후에 이제 10년이 만기가 돼서 갱신이 되는데, 그때 청취자님 나이대를 계산해 보니까 50대 후반, 이제 막 60대가 이제 들어드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령대 보험료가 비싼 점을 감안한다면 청취자님께는 좀 맞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이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2: 네, 사실 사연 주인공분은 전화 상담원의 가입 요구에 좀 거절을 못 하셔가지고 가입한 건 맞아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험료가 커졌다는 거야. 이 50만 원에 대한 보험료 부분인데 결국은 월 소득이나 뭐 재정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그냥 여러 통의 전화를 받다가 계속 보험료가 늘어난 것이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전화로 가입하는 모든 보험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기존 보험에 대한 비교 분석이 없이 그냥 일방적인 가입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고 결국 중복 보장 때문에 그럴 확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기존 종합보험의 실비와 함께 있는 진단비, 수술비 들어있는 보험 이게 10만 원이고요. 건강보험이 5만 원이었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이미 보장의 범위가 넓은 뭐 내혈관, 심혈관 보장, 비갱신형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가입한 갱신형 보험에 이 내혈관, 허혈성 수술비 보장과 함께 보장의 범위가 좁은 또 뇌출혈, 심근경색까지 중복으로 또 가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험료만 늘어나면서 보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좀 크게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0: 그렇군요. 재무 설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장성 보험은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지출인 거잖아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나갔다가 큰 목돈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보장성 보험은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돈이다라고 봐야 되니까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끔 가지치기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청취자님이 전화로 가입하신 상당수의 보험이 해당하지 않는, 올바르지 않는 보험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중복 보험료 보장을 좀다 축소시키면서 합리적이게 리모델링 안을 좀 만들어 드려야겠어요.
1: 맞아요. 지금 나한테 돈이 나갔다가 나한테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걸 저희가 자산이다라고 볼수 있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장성 보험은 비용의 목적으로 좀 간주를 하셔라라는 말씀 저희가 자주 드리잖아요. 그 관점에서 청취자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암보험도 굉장히 중복으로 많이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마 한 3주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성암 발병률 1위가 어떤 암이죠?
0: 유방암이죠.
1: 맞아요. 남성암 발병률 1위는 어떤 암이죠?
2: 전립선암입니다.
1: 네, 부동의 그 폐암을 역전시킨 게한 3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0: 맞아요. 남녀
1: 그런데
0: 생식기암.
1: 수많은 암보험에서 아직도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소외감으로 빠져있는 암보험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들이 소외감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을 준다라고 하면 이런 암들은 한 10에서 20%인 그 금액밖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청취자님, 암 진단비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총 합계 금액이 무려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발병률이 가장 높은 유방암 진단비는 고작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굿모닝 굿라이프 청취자님들, 암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내암 보험에는 이런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오늘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4287님, 얘기 듣다 보니까 공감이 됩니다. 저도 암 발생하는 게 미래 위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서 암보험 과하게 준비했어요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질병 진단에 대한 보장성 보험은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실 게 아니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머니 처방전 만나볼까요?
2: 네, 결국은 기존에 시범하는 보험은 손댈 곳이 없었고요.

0: 이렇게 되면 기존에 앞서 유방암 걸리면 진단비가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합쳐서 8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일부 중복되는 보장들을 줄여서 보장 금액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최대한 중복 보장은 없애서 가성비 높은 플랜으로 변경해 드렸고, 그리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열심히 보험 조정해 드렸는데 또 무심코 또 마음 약해서 보험료가 늘어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약속 꼭 지키셨으면
2: 맞아요.
1: 좋겠어요. 이게 뭐 우리가 아플 때를 대비하는 것도 맞지만 아프지 않고 살아갈 때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청취자님, 이제 28만 원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아프지 않을 때 내가 노후 준비할 수 있는 재원 마련으로 이 돈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좀 거절, 나를 위해서 좀더 잘하는 그런 현명한 거절법도 잘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절실히 필요하다. 나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곧두 번째 사연 이어갑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1: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사연 만나볼게요.
0: 네, 이번에는 상암동에 사시는 20대 후반 여성분의 이야기인데요. 지난달에 친정집에 갔더니 엄마 친구분이 또 보험일을 시작을 하셨다면서 보험 잘 가입되어 있나 봐준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가입한 보험 직원을 사진 찍어서 보내줬더니 아 이거 옛날 거라서 지금 최신형 보장이 다 빠져있다면서 기존 거를 다 해지하고 다른 걸 권하시는데 이게 또 엄마 친구라고는 하지만 보험일을 또 이제 막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또 상담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1: 엄친아, 엄친 딸은 들어봤는데 엄마 친구? 그치? 이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엄친?
2: 엄마 친구는 세계사.
1: 그러게요. 아니 얼마 일을 시작한 지 안 되셨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 굿머니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일을 시작하신 지가 벌써 10년, 20년 차 되게 경력이 기시잖아요. 이런 것도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어땠을지 내용이 좀 더 궁금한데요.
2: 아, 우선 청취자님 가입되어 있던 보험들을 봤어요. 그리고 옛날 보험이다라고 해서 다 해지하라라고 했는데 옛날 보험 아니고요. 2022년도에 가입한 보험이더라고요.
1: 뭐 한 4년밖에 되지 않았네요.
2: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옛날 보험이다, 안 좋다, 해지하라라고 했는데 제가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 그 시기에만 가입할 수 있는 유사암 진단비 한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암 진단비의 유사암은 20%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님이 가입한 요 시기에만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1:1로 가입할 수 있었어요.
1: 엄청 좋네요.
2: 맞아요. 근데 청취자님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고요. 유사암 진단비 무려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는 너무너무 좋은 보험인데 그걸 해지하라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1: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거잖아요.
2: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절대 가입할 수도 없고 보험 역사상 딱 요 시기에만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1:1로 한시적으로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좋은 보험을 해지할 이유가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굿머니 굿나이프에 이름과 명예를 걸고 청취자님께 이 보험은 유지하시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0: 네, 이 유사암 한도가 2022년 10월쯤부터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 가입한 보험들은 잘 유지하시는 게 좋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유사암 보험료를 잘 해주다가 이제 금융감독을 해서 이제 제재를 당한 거죠. 그만 이렇게 경쟁해라.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발병률이 높고 완치율이 높은 암들은 판매를 많이 하면 결국 소비자한테 돌아옵니다. 높은 보험료로.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깜짝 퀴즈 들어보겠습니다. 발병률과 완치율이 높아서 보험사에서 현재 일반암의 20%만 가입 가능한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암세포가 상피층에 머무르면서 다른 조직에 침투되지 않은 형태, 즉 연기 상태의 초기암인 제자리암의 예전 멍층을 뭐

0: 무엇이라고 할까요?
1: 오늘 퀴즈 상당히 너무하네요. 네, 보기라도 좀 주세요.
0: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상조지감, 2번 상초기암, 3번 상피내암, 4번 상피 야호.
2: 4번.
1: 이렇게 얄미울 수가요? 어쨌든 요약하자면 제자리암의 예전 명칭이 뭐냐인 거잖아요. 1번 상조직암, 2번 상초기암, 3 상피내암, 4 상피야호인데 다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봤다 싶은 게 3번 상피내암이에요. 정답 3번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맞혔어요. 문제는 어려웠지만 보기가 좀 쉬웠다. 상피내암. 그렇군요.
2: 네, 맞습니다. 상피내암은 사실 과거에 제자리암이다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청자님 가입되어 있는 보험 증권 보시면 지금 정확하게 상피내암이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사실상 발병률이 높은 자궁암에서도 이 초기 단계, 그리고 유방암의 초기 단계에서도 이 상피내암이 많이 발병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상피내암들은 치료도 바로바로 가능한 암들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큰 위험은 없을 수 있다라는 점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왜 정리를 권하셨을까요? 엄친께서는 그 후로 뭐 새로운 보장들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0: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좋은 유사암 보장 진단비가 큰데 정리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표적항암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고액항암 치료가 2019년도부터 판매가 됐거든요. 근데 이미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완을 한다면 뭐 일회성 진단비가 아닌 뭐 지속적인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비급여 암 치료비나 순환계 치료비 이 정도 보완할 수 있는데, 이것도 보완하더라도 나이가 어리셔가지고 기존 거 다 유지하고 추가로 한 2, 3만 원 그렇게 추가만 하면 됩니다. 결국 그리고 심지어 어린이 보험으로 되어 있어서 납입 면제도 유사암까지 되는 거라서 정말 정리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특정 시기에 판매된 거는 최대한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잘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그렇죠. 최근에 저희 청취자님들 저희 상담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 상담하는 과정 중에서 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방금 이번 청취자님 사례처럼 최근에 뭐 지인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셨는데 이런 내용이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거나 상담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상담 신청 안 하셨으면 이 좋은 보험 그냥 해지하고 엄마 친구분한테 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첫 번째 사연이 이제 전화 권유로 보험 가입을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엄마 친구 지인의 이제 권유로 보험 리모델링 권유를 받으신 건데, 뭐가 되든 좋습니다. 시험 점수 잘 나오려면요 더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마지막 점검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어놓고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1: 보험은 아주 작은 디테일로 보장 여부가 확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도 신중, 해지도 신중해야 하죠. 믿을 수 있는 베테랑 전문가에게 이 보험 가입해도 되는 건지, 해지하는 게 좋을지,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와의 상담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제이의 어제처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0: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충북, 경북 북부에 최대 60mm, 강원 내륙에도 많게는 80mm의 강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도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로 출발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춘천 28도, 대전 29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각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두 건의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동호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다시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4차선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목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4: 우리 축구대표팀이 남아공에 0-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5: A조 3위로 추락한 홍명보호는 이제 32강 진출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먼저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가는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에 임한 우리 대표팀. 하지만 경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렇다 할 득점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습니다. 경기 전반에는 슈팅수 4-9로 밀릴 정도로 남아공에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이후 후반 들어 손흥민과 옌스 카스트로프, 김진규를 교체 투입해 반전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한 경기는 이어졌고 결국 후반 18분 마세코의 결승골을 내주면서 0-1로 졌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체코전 승리 뒤 2연패를 당하며 조별 예선을 1승 2패 A조 3위로 마무리하며 32강 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7: 다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8: 홍명보 감독입니다.
7: 이 월드컵 세 경기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경기를 한 거는 맞습니다.
9: 경기를 잘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실점이 좀 이르게 나오고 나서부터 급하게 저희가 좀 하는 바람에 좀 더 원활한 경기력이 좀 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6: A조에서는 체코를 3-0으로 꺾은 멕시코가 3전 전승, 조 1위로 32강행을 확정했고 우리를 꺾은 남아공이 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 3위 12개 팀 가운데 상위 8개 팀이 32강에 합류하게 됩니다. 아직 12개 조 가운데 9개 조의 경기가 남은 상황이어서 홍명보호의 32강행 여부는 다른 조의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4: 오늘 충격적인 남아공전 패배는 몬테레이 참사로 기록될 만한 졸전이었습니다.
5: 남아공의 브로스 감독이 우리의 전술이 나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만큼 이번 승부는 전술의 차이에서 갈렸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허재원 기자입니다.
10: 경기 시작 전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주장 손흥민의 선발 제외였습니다. 2014년 브라질 대회부터 4번 연속 월드컵에 출전하는 동안 손흥민이 선발에서 빠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7: 첫 번째 45분을 마치고 그리고 공간도 조금 감독입니다. 생겼을 때 넣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이에요.
10: 하지만 오형규와 이강인, 황희찬으로 공격진을 꾸린 우리 대표팀은 남아공의 수비벽을 좀처럼 허물지 못했습니다. 위협적인 장면조차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공격진의 날카로움은 급격히 무뎌졌습니다. 후반 18분 선제골을 내준 뒤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미 지친 선수들은 상대를 제대로 압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집단 식중독에 걸린 게 아니냐는 게 기자회견에서 나온 첫 질문일 정도로 우리 선수들의 몸놀림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7: 경기 내용은 좋진 않았지만은
8: 홍명보 감독입니다.
7: 그런 저희 팀의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뭐 이유를 그런 쪽에 돌리고 싶지도 않고.
11: But on the pitch with the humidity,
12: 습도와 무더위로 인해서 전력 질주 등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80m를 날려 수비에 가담하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입니다.
10: 조별 예선 3경기 모두 수비진의 불안감을 노출했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이겨야 했던 남아공은 서두르지 않고 기회를 엿보는 전략으로 감격의 32강행을 이뤄냈습니다. 70대 중반의 베테랑 휴고 브로스 감독은 경기를 마친 뒤 우리의 전술이 더 나았다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4: 충격적인 패배 직후 홍명보 감독은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결과라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5: 현지에서 열성적인 응원을 보낸 축구 팬들은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몬테레이 현지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6: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끝난 뒤 몬테레이 경기장 주변은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멕시코 응원단은 조별리그 3연승을 달성한 기쁨에 취했고 경기장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은 축구 팬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3: 너무 더운데 다들 고생한 거는 아는데 멕시코 때 지난주에 멕시코전보다 조금 많이 못 미치는 경기가 아니었나.
14: 너무 답답했고 정말 너무 지고 있는데도 패스만 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6: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세하다고 평가했던 남아공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대표팀을 이끈 홍명보 감독은 당장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전술과 선수 기용 모두 의문점이 많았는데 홍 감독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7: 모든 게 감독의
12: 홍명보
7: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고 했으니까.
6: 대표팀 선수들의 가라앉은 분위기를 추스르는 일도 과제입니다. 두 경기를 연속 패하면서 조 3위로 32강의 턱걸이에도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자력으로 32강 진출에 실패한 홍명보호는 우선 베이스 캠프가 차려진 과달라하라로 이동해 분위기 수습에 나설 예정입니다. 몬테레이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4: 축구대표팀이 A조 3위로 추락하면서 이제 다른 조의 남은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5: 만에 하나 32강에 오르더라도 남은 경기 일정은 가시밭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남아공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우리 축구대표팀은 조별 예선을 1승 2패, A조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스스로 걷어찬 셈이 됐습니다. 참가국이 32개에서 48개 나라로 늘어난 이번 월드컵에서는 4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각 조 1, 2위가 토너먼트로 직행하고 조 3위 중 상위 8개 나라가 32강에 합류합니다. 일단 과달라하라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는 우리 대표팀은 다음 경기에 대한 기약도 없이 다른 조의 남은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7: 그런 것들을 운동장에 얼마만큼 잘 구현시킬 수 있느냐를 가지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뭐 결과를 미리 알고 한다고 하면은 뭐 그 방법대로 하겠지만은

0: 지금까지 12개 조 중 3 조가 조별리그 일정을 마쳤고 우리는 각 조 3위 팀 중 4위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과이와 스웨덴, 알제리와 크로아티아가 이미 승점 3점을 확보한 가운데 한 경기를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팀들도 1승을 더하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넘어 32강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승점까지 동률을 이루면 골 득실차와 다득점, 페어플레이 점수 등을 따져 최종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1: 32강이라는 기회가 오면은 진짜 절실히 뛸 준비를 하고 선수들이랑 마음을 한 마음으로 다 모아서 경기를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만약 32강에 오른다 해도 최악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32강전 상대와 날짜, 장소조차 알 수 없어 미리 대비가 불가능한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나 다름없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2: 베네수엘라에서 강도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건물들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상자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 구조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인명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건물이 통째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형체였는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폭격을 맞은 듯 그대로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가족을 찾는 울부짖음 속에 구조대가 어둠 속에서 수색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것 중 가장 강렬한 느낌이었습니다. 건물이 좌우로 흔들렸던 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건물 안에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주민들입니다.
3: 현지 시각 14일 저녁 6시쯤 또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카리브해 연안에서 규모 7.2에 이어 7.5의 강진이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조대를 급파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구호대가 현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임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5: El primer mensaje para nuestro pueblo.
4: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는 두 차례 지진이 발생한 후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단결을 달라는 겁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입니다.
3: 진행되면서 인명피해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진국은 만 명에서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판과 남미판의 경계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지난 1967년과 97년 지진 때에도 각각 230여 명과 7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2: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이번 지진은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주택들은 물론 공항과 방송국도 곳곳이 무너졌는데 한 시민은 공포 영화 같았다고 울먹였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6: 차량을 세워둔 채 작업을 하다 잠깐 쉬던 운전자들. 도로가 흔들리며 위험한 기운이 감지되자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수도 카라카스 외곽의 한 국제공항. 여행객들이 긴박하게 대피합니다. 베네수엘라 전 의원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천장이 내려앉고 곳곳엔 먼지가 자욱합니다.
7: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이케티아 공항 내부 모습을 보십시오. 완전히 파괴된 천상입니다. 지진 뒤인데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월머 아사인의 베네수엘라 전 의원입니다.
6: 여지없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고 주차된 차량들도 파손됐습니다. 이번 참사는 1900년 규모 7.7의 강진 이후 베네수엘라 본토와 해안가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입니다.
4: 어떻게든 문을 열긴 했는데 자욱한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였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마치 공포 영화 같았습니다. 무너진 잔해들을 넘어야 했죠. 지진 피해 주민입니다.
6: 수색 구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안타깝게도 잇따라 시신이 수습되고 있어 인명피해도 최악이 될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2: 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에 우리 국민 100여 명이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부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며 대사관이 교민들과 연락하면서 피해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기반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경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0: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입니다.
9: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좋은 변화의 태풍은 한순간에 미풍으로 그치거나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획됐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 비판 발언에 이어 SNS에도 글을 올려 대통령이 삼전닉스 회장들을 불러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을러댄다며 이는 반도체 줄테니 정청래 떨어뜨려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일본도 공장을 쪼개다 생태계가 파편화되고 경쟁력을 잃었다고 썼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반도체 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대전의 총알로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회견을 열어 반도체 공장 입지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성과 산업 논리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1: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9: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광주의 지역구를 둔 안도걸 원내부대표는 국민의힘이 기업의 자발적 투자 결정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적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12: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은 기업의 철저한 사업성 분석과 미래 수익성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9: 전북의 지역구를 둔 김의겸 의원은 호남 반도체 공장을 환영하며 전북과 전남 광주에 하나씩 나눠서 배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에 새로운 산업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 계획이 다음 주쯤 청와대 주재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8: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5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하던 우리 선사 운용선박 5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빠져나온 선박엔 한국인 선원 21명이 타고 있으며 5척 가운데 목적지가 한국인 선박은 한 척입니다. 5척이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함에 따라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13척으로 줄었고 해협 내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33명을 포함해 모두 87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도체 특수화, 비규제 지역 효과 등으로 경기도 동탄의 아파트값 급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누적 상승률이 11%가 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도 상승세가 확대됐는데 특히 서울 전셋값은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3: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이번 달 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2억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일대 아파트 호가는 한 달 전 실거래가에 비해 5억 정도가 뛰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이번 달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동탄 아파트 값은 일주일 새 1.65% 뛰어 전국 1위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집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2월 이후 5달간 누적 상승률이 11.38%에 이르렀습니다. 반도체 벨트 배후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권은 물론 정비사업 기대감에 성남시 중원구가 0.59%, 안양시 동안구가 0.49%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3%였습니다. 7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5주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강남구가 0.35% 오르는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을 뿐 아니라 도봉 0.46%, 성북 0.41% 등 비강남권까지 상승세가 확산했습니다. 전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혼부부 등 실수요가 유입된 결과로 보입니다. 전세난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한 주 전보다 0.35% 오르며 2013년 10월 셋째 주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성동과 성북이 0.55, 구로가 0.54% 올랐습니다. 경기 지역 가운데서는 동탄이 0.53%, 광명이 0.4%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4: 매물 구등난과 가격 상승과 전세 대출이자 이런
15: 것들이 모두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입니다.
14: 월세 가격도 지금 역대 최고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임대차 시장의 가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 부동산 보유세와 금리 인상 전망에도 매물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 유동성 확대에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1: 어서 오십시오.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합니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 전반과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거라고 했는데 오찬이 잡힌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 부대변인님.
2: 네, 일단 정청래 대표가 최근 행사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고, 근데
3: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2: 다음 주에 있는 그 식사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공교롭게 뭐 겹치는 것 아니냐, 신경 쓴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대통령의 오찬 약속은요 한참 전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 약속을 지금 정청래 후보가 예비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정청래 전 대표가 만났네. 그럼 우리도 만나야겠네. 뭐 이런 식의 이 일정 잡기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 대통령께서는 아마 민주진보 진영 내부의 지지층의 좀 약간 그 분열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중에 특히 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지난 정부를 좀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 당 내부에서의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예. 대통령께서 전 직접 나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확장을 하자고 한 거지 진보를 버리자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지난 정부를 극복하자고 하시는 거지 지난 정부를 비난하고 실패한 정부라고 또 규정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 지지층 사이에서는 일부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 를 좀 잠재우고 우리가 다음 이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야 된다라는 좀 메시지도 주고 진보 진영 내부에 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저희 당의 일입니다만 상당히 많은 지금 갈등 양상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오찬 약속을 잡으신 게 아닌가라고 전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0: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있지만 갑자기 잡힌 약속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청와대는 이번 만남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는데 이 대통령이 먼저 요청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4: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요청했겠죠. 그리고 지난 6월 8일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부터 이 대통령이
3: 대변인입니다.
4: 연일 당내 문제, 즉 전당대회 문제와 무관하게 해석되지 않는 발언과 메시지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오찬 회동도 민주당 전당대회, 명청대전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의 정치적 효용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텐데 모든 정치 행위는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것, 우리 편에 대한 반감을 낮추는 것, 상대에 대한 지지를 낮추는 것, 상대에 대한 반감을 높이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에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상대에 대한 지지를 낮추는 그런 정치 행위를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뭐 본인의 실제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에서의 언급들, 그리고 유럽 순방에서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모두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효용이 별로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외견상으로는 여권의 갈등을 완화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 좀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여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도 아마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잘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강유정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값이 있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문 전 대통령과의 회동도 여러 번 애를 썼으나 두 분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지금 성사된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 전직 대통령의 일정이 뭐가 그렇게 바빠서 그동안에 조율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면은 잘 안 되었던 것을 성사시킬 때는 그만큼 이 대통령이 급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만큼 양측의 감정의 골이 그동안에 깊었다는 것인데 과연 이번에 한 번의 회동으로 여권 지지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정치권의 다양한 해석만큼 두 분의 해석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하고 김민석 총리가 이 보안 수사권을 놓고 또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 총리가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요. 다시 한번 보안수사권 폐지가 최종 입장이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정 전 대표가 SNS에 환영한다라는 말과 함께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 라고 썼습니다. 이제 신경전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일단 정부의 입장은 사실 전 변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된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어차피 입법의 영역이니 국회에서 잘 해결해달라.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들 들어보고 야당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결국 입법을 완성시켜서 이걸 추진해달라는 입장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진보진영 내부에서 이거는 뭐 보수진영에서 비판한 게 아니라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우려가 계속 나왔었던 부분이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그런 것들을 뭐 1주년 기자회견 때나 이럴 때 중간중간 계속 짚어주신 겁니다. 아 이런 부분들 좀 우려가 있는데 폐지로 가야 되는 건 원칙은 맞는데 그건 동의를 하는데 이런 우려점들을 어떻게 보완을 좀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 라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입법부가 받아서 국회가 받아서 그걸 이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지금 오늘 정청래 전 대표께서 SNS에 한 뭐 게시물을 계속 올리셨는데 예. 저는 너무 부적절한 반응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 이 말은 시행령으로 마치 정부가 꼼수 쓰지 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예. 그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또 시간길기용 꼼수 여기는 아예 꼼수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1년을 허송 세월한 건 아니냐? 지금까지 1년 동안 의견 수렴한 거 아닙니까? 의견 수렴이 어떻게 허송 세월이라고 할 수 있죠? 검찰이라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단체를, 조직을 크게 개혁을 하는데 당연히 의견 수렴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는 기본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시건끌기용 꼼수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는 전직 당대표로서 저는 매우 해선 안 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회로 떠넘겼다. 어떻게 국회로 떠넘겼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입법의 영역입니다. 행정부의 역할과 입법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거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시면서도 이건 입법의 영역이다.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국회가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와 있는 민의 전당이니 거기서 논의를 해달라고 얘기한 건데 이거를 떠넘겼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을 이끌었던 당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기 때문에 글쎄요. 전직 당대표로서 뭔가 불만이나 서운함이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연임 도전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계신 분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적절한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완전 폐지 이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뭐 폐지의 찬반을 넘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처리 속도라든가 방식이 앞으로 당권 경쟁의 변수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4: 일단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이렇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권력 다툼을 위한 한낱 팻감으로 쓰고 있는 행태가 참 기가 막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안수사권은 전면 폐지하면요 사회가 유지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2025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경찰이 보안수사 요구받는 비율이 14.7%입니다. 전체 사건 중에. 그러면 7건 중 한 건 꼴이 넘어요. 그리고 연간 건수로는 11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안수사권을 이제 10월부터 완전히 없애버리면 그 형사사건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억울한 사람이 재판까지 받게 되거나 혹은 진정 재판에 넘겨져야 될 사람인데 증거가 불충분해서 기소 못하고 재판조차 안 받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SNS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기 이렇게 한 줄 딱 올리고 김민석 총리도 향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차별점을 없애기 위해서 본인의 입장도 전면 폐기 쪽으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당대회용으로 이 중요한 문제가 소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응수합니까? 그러면 시행령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달라. 즉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입장 다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논의의 중심에 국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집안 싸움에만 골몰하고 정말로 국민의 삶, 국민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지금도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좀 직시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예,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로 이제 입장들이 비슷해지니까 조금 더 선명성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청래, 김민석 두 당권 주자 오늘 나란히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 참석차였는데 뭐 시간 차가 있어서 두 분이 이제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주말에 귀국하는 송영길 의원도 다음 주에 또 전주를 찾는다고 하죠.
2: 이렇게 뭐 당권 주자로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뭐 호남을 찾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우리 당 의원들, 그러니까 우리 당 당원들이 아무래도 수도권에도 많습니다만 호남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로 저는 보여지고요. 일단 송영길 후보까지 합류를 하면서 사실상 저는 합류했다고 봅니다. 지금 네. 정청래 대표도 당 대표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거는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거나 다름없고요. 김민석 총리도 이제 교체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역시나 공식화된 거나 다름없고요. 송영길 의원도 뭐 페이스메이커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당선될 생각으로 완주를 하실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세 분 여기에 뭐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빅3는 출마하시는 게 저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호남을 찾는 것이겠죠. 호남에서의 민심이 뒷받침돼주지 않으면 사실 수도권 당원들이 더 숫자로만 보면 더 많습니다만 호남의 당원들이 뒷받침됐을 때 그때 수도권 민심도 따라가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당권 주자들이 서로 이렇게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0: 네. 송영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 송영길 의원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완주를 할까요?
4: 본인은 현재로서는 완주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그러니까 그 돈봉투 전당대회로 널리 알려진 그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가 승리해서 결국 민주당 대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당대표까지 역임한 정치인이 본인 스스로를 페이스메이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현재 친명계의 전략은 이런 걸로 보입니다. 앞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는데 김민석 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정청래 대표의 차별점 하나를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청래 대표와 모든 면에서 차별점을 없애나가면서 딱 한 가지 지점에서만 전선을 형성하려는 것이 친명계의 전략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과 합치될 수 있는 후보이냐 아니면 대통령과 충돌하고 싸울 것 같은 후보이냐 이거 하나로 전선을 좁히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를 1대1로 상대하기에는 버겁다는 것이 현재 친명계의 의중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작년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대 정청래, 정청래 대 박찬대로 겨뤄봤지만 정청래 후보가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현역 대표로서 가졌던 어드밴티지가 순식간에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는 상대적으로 친명색채가 더 분명한 당원들의 표를 모으고 김민석 총리는 최대한 정청래 대표와의 차별성을 없애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일종의 쌍끌이 전략을 편 다음에 민주당 전당대회 룰에는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2등을 한 후보를 밀어주는 쪽으로 가서 결선에서 역전승을 노린다. 이런 것이 아마 친명계의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 다만 모든 싸움에 대해서는 그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링 위에 올라가서도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누가 페이스메이커가 될지는 모른다. 그 말씀이시네요.
4: 그렇죠.
0: 예. 자, 이런 가운데 친여 성향의 유튜버 김어준 씨가 오늘 또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핵심 지지층 이탈 때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성과를 보여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이 대통령은 성남 시장 시절부터 본인이 성과를 내서 실력으로 입증해서 본인 지지율을 스스로 만들어낸 이 지지율 하락은 통상의 정부 지지율 하락하고 다르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코어 지지층이 빠지는 거라고.
5: 여름 사이 어느 지점에서 코어 지지층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1000샘플, 2000샘플의 코어 지지층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0: 예, 대표 친명 김용진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코어 지지층이 보이느냐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일단 김어준 씨가 이야기하는 코어 지지층은 본인 방송을 보는 지지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소 전 오만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다. 본인을 방송을 보는 지지층이 코어다라는 주장이나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과 김어준 씨 방송을 보는 지지층이 조금 분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본인 지지층, 본인의 방송을 보는 지지층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걸로 응답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약간 이런 응답으로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도발성 발언으로도 보이고 사실 최근에 하는 발언들, 김어준 씨가 하는 발언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뉴 이재명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여기 뭐 거기 나오는 패널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을 다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것도 거의 약간 반협박식의 발언이거든요. 우리가 너네들에 대한 지지를 거둬서 나왔을 때 너네들 못 버틸걸? 약간 이런 식의 발언, 도발성 발언은 전 들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어준 씨가 말하는 이 코어 지지층이 너무 불명확하다. 아까 김영진 의원이 정확하게 전 적합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인의 방송을 보는 그 지지층을 코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 그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의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어 지지층이 왜 흔들립니까? 코어 지지층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코어 지지층, 뭐 다르게 표현하면 뭐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도 하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단단하게 보수든 진보든 뭐 30%가 될 수도 있고 뭐 측정하는 기관이나 평가하는 사람들에 다만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쨌거나 흔들리지 않은 지지층을 코어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처럼 본인들이 말하는 지금 뭐 분열 좀 갈등의 양상이 형성됐다고 해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지지를 거두는 지지를 유보하는 이런 지지층을 코어라고 하지 않거든요. 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보 진영 내부에서 있는 결국 노선 투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중도 실용주의를 좀 확장하는 쪽에 대한 노선 그리고 지금 김어준 씨를 위시한 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니다 진보적 색채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코어라고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결국 노선 투쟁이 지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0: 예. 한편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씨 방송 사전 녹화에 이제 참여를 해서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얘기가 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 방송된다고 하는데 26일 발언 수위에 따라서 파장도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4: 유시민 전 이사장은 최근 행보를 봤을 때 사실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본격적으로 논객으로서 참전할 의지가 사뭇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어준 씨 유튜브에 그 논조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했을지가 그리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만은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나온 이른바 코어 지지층에 관한 언급과 같이 여권 내의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러한 수준이라고 하면 굉장히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역시나 저분들도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전하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이 없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20대 청년 고용 인구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25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감소한 폭이 5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앞서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서울 전세 상승률이 주간 기준으로 1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월간으로는 12년 7개월 만에 지난달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요 72주 연속 상승했는데 최고 기록이 문재인 정부 때 85주 연속 상승이거든요. 지금 그 신기록 경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권과 여당의 지지율이 과연 이른바 코어 지지층에서만 빠지겠습니까? 지금 전 세대를 막론하고 민생이 어렵습니다.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분들의 담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도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또 권력 다툼에 매몰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결국 여권으로부터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예,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내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서 만찬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을 최종 조율한 걸로 알려졌는데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네요.
4: 왜냐하면 네. 기업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어디에 조성해서 투자할 것인지는 기업이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기업이 발표하기 전에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죠.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느 지역으로 발표가 되든 정권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호남에 투자한다면 그건 뭐 정치권이 비판할 영역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실은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면 호남에 갈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요 집적이 그다음에 사람, 전기, 물 적어도 이 네 가지가 확실하게 갖춰진 곳에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호남에 가면은 반도체에 관해서 어떤 직접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미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기로 했잖아요. 그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신주과학단지 안에 뭐 소부장 기업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것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운드리의 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또는 하이닉스가 호남에 갔을 때 어떤 집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사람은 호남에 옵니까? 반도체 난방안 개선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용인이나 평택보다 더 남쪽으로는 우수한 인력이 가지 않아요. 지금 충청북도도 반도체에 관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난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기나 물은 충분합니까? 호남이 외견상 발전 용량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용량의 46.6%가 태양광입니다. 간헐성이 있어요. 그리고 야간이 되면은 발전 용량 떨어집니다. 예. 그럼 반도체의 안정적인 설비 작동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물은 어떻습니까? 2023년 4월에 호남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광주 옆에 있는 화순의 동복댐은 그 저수율이 18%까지 떨어진 적이 있고 순천의 주암댐은 20%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입지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맞지 않는데 정권의 입김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 이건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송정훈 대변인은 기업이 결정을 한다면 호남에 갈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 김용범 실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호남에 반도체를 줄 테니 정청래를 떨어뜨려라. 떨어뜨려 달라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 뭐 100번 양보해서 송영원 전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의 적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건 뭐 검토할 부분이 있고 야당의 목소리니 뭐 수렴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장동혁 대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전당대회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정청래 후보를 떨어뜨려 달라는 것과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조성하는 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지금 정부 여당 저희 당의 입장은 확실합니다. 지금 기업에게 스스로 맡겼어도 호남을 선택할 이유는 저희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물, 전력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 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전력이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호남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강점이 있고요. 아까 뭐 그 태양광과 발전과 관련돼서 뭐 간헐적 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늘 호남에는 사실 전기가 많이 남아 돌아서 이 출력 제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기를 잠시 끄는 왜냐면 이게 너무 많아져서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출력 제어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넘치는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점.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미 수도권을 벗어나서 아주 중소도시로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미국에 있는 반도체 그 새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도 뭐 뉴욕 이런 신도시가 그 대도시가 아닙니다. 다 주변에 있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되고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지금 동독 주변에 있는 발전되지 않은 소도시,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뭐 치토셋이나 아니면은 이런 홋카이도 이런 근처에 있는 이런 소도시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것들은 다 아무래도 인프라가 아직 덜 갖춰졌다 하더라도 뭔가 자원이나 이런 전력에 적합한 곳.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태양광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좋은 이유가 구글이나 애플 이런 기업들이 다 우리나라의 기업에 이런 공급해주는 기업에 이 아리백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그런 기업의 그 운영 행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이 적합한 이유는 저희는 차고 넘친다고 보기 때문에 뭐 다른 대안, 다른 장소, 더 적합한 곳이 있다라고 주장을 장도혁 대표에서 나오면 모르겠는데 저걸 전당대회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국민이 공감해 주실지 참 납득이 안 갑니다.
0: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다음 주 초에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진짜 보수 재건에 나서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오히려 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6: 당을 쇄신하고
7: 장동혁 국민의힘
6: 당의
7: 대표입니다.
6: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보수 재건에 첫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8: 보수 재건에
7: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8: 사태부터 시작한 일인데 이미 리더십이 붕괴됐는데
9: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고 온 게 아니라 병이 더 깊어져서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 예,
9: 망상의 병.
0: 예, 장동혁 대표 먼저 이 당무 복귀하자마자 기강 잡기를 선언을 했는데 그러자 이제 쇄신파 의원들이 반발이 거셉니다. 장 대표의 사퇴뿐만이 아니라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결단까지 오늘 요구하고 나섰는데 당내 공세 수위가 이전보다 좀 더 격해진 건가요? 어떻게 보면 됩니까?
4: 오늘 월드컵 남아공전에서 패배하고 나서 홍영보 감독이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모든 게 본인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오늘 축구 져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적어도 홍영보 감독은 말이라도 본인 책임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하고 나서 언론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기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오히려 되물었죠. 그러면서 지금 선거가 끝난 지 20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부터가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앞서 그 영상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은 한 가지 정보값이 있어요. 뭐냐면 이 보수 재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브랜드처럼 된 용어 아닙니까?

0: 사실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앞서 장동혁 대표의 저 말은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지금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취약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1: 예,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취약해졌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이 장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오늘 나왔고요. 그런데 오히려 장 대표가 그 재신임 투표를 마지막 카드로 본인이 쓸 가능성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2: 글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정치를 해온 행보를 쭉 봤을 때는 그런 과감한 승부수는 안 던지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거취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것을 때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측면 승부, 약간 갓길로 가는 그런 정치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뭐 사퇴하라고 하니까 24시간 필리버스터하고 사퇴하라고 하니까 단식을 하고 사퇴하라고 하니까 입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면 승부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재신임 투표를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돌아오자마자 한 게 기강잡기입니다.
1: 예.
2: 기강잡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판단은. 본인이 입원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더 심각하게 판단이 됐다는 건데 자 그러면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그 근거가 뭡니까? 당대표의 거취를 이야기한다던가 아니면 당대표에게 비판한다던가 이게 그럼 기강이 흐트러진 거라면은 지금 그럼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의 기강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계속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시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만으로 그게 명분이 된다면 본인부터 지금 기강을 흐트러뜨리고 있는데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우리는 집권 여당입니다만 제1야당의 대표가 우리의 뭐 전혀 공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제1야당 대표니까 하고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는 본인 진영 내에 있는 본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못 듣는 그런 다른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편협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래서 재진 투표도 먼저 제안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장 대표가 얘기했던 당 기강 확립 이게 이제 사실상 당내 징계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오늘까지 파장이 상당히 컸는데 어떤 방식이 될까요?
0: 실제로 징계를 추진한다면 역풍이 어마어마하고 아마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지위가 붕괴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던가요? 그런데 권력이 도장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판사식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정당에서는 권력은 리더십에서 나오고 그 리더십은 설득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 퇴진을 주장하는 의원들에게 어떠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징계를 추진한다. 정치적인 역풍이 일단 당내에서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못할 것이고 법적으로도 그 징계의 효력은 유지되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가 올 봄과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던 바로 그 재판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봤자 효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걸 하게 되면 국민의힘으로부터 민심이 떠나가는 계기만 제공할 뿐이에요. 그 2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공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그 말을 보고 오버랩된 우리 정치권의 사례가 있었는데 2019년 12월에 당시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던 변혁이라는 의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의 줄임말인데 예. 거기에 가담했던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를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려요. 그리고 당시 손학규 대표가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 바른미래당 의원 과반수가 그날 모여가지고 오신환 의원이 우리 원내대표가 맞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요. 그런데 예. 이런 일이 얼마나 불성사납습니까? 그런 일이 국민의힘에서 다시 재현되면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징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은 꿈도 꾸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예. 정점식 원내대표 한때 이제 장동혁 대표랑 이제 상당히 이제 가까운 노선을 이제 걷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투톱이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해석도 있고요. 그래서 정정식 원내대표가 취임 후에 중진들하고 릴레이 식사 회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까요? 정정식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해결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글쎄요. 저는 뭐 그 당 소속이 아니라서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정정식 원내대표는 장동혁 지도부를 퇴진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분이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재안을 내지 않을까. 지금 당권파에서 자꾸 조광한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징계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이유가요. 중재의 카드를 계속 제시하는 거로 좀 보고 있거든요. 아마도 정정심 원내대표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를 유지하는 조건, 대신에 비당권파에 대한 징계도 멈추는 조건, 이 두 개를

0: 어떻게 보면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활용을 해서 자, 우리 당은 하나로 가야 됩니다. 국민의힘 하나로 가야 되니까 장동혁 지도부도 인정해주고 대신 비당권파에 대한 징계도 다 멈춥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중재안을 낼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지금의 비당권파는 정종식 원내대표가 예전에 친윤이었지만 지금은 좀 변했다. 지금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워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아마도 장동혁 지도부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땐 그렇지 않습니다. 정종식 원내대표는 아무리 뭐 지금 입장이 좀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친윤은 친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을 옹호했던 장동혁 대표를 대놓고 공식적으로 거취를 물러나라라든지 이런 발언을 전할 뿐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중재안으로 뭔가 화합과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장동혁 지도부를 유지시키는 쪽으로 전갈 거라고 전 봅니다.
1: 정점식 원내대표의 역할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우리 축구 대표팀이 남아공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A조 3위로 추락해 32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1: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남아공에 0-1로 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경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렇다 할 득점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고 결국 후반 18분 마세코의 결승골을 내줬습니다. 체코전 승리 뒤 2연패를 당한 우리 대표팀은 조별 예선을 1승 2패 A조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12개 조 중 9개 조의 경기가 남아있어 우리 대표팀은 다른 조의 남은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0: 오늘 충격적인 남아공전 패배는 몬테레이 참사로 기록될 만한 졸전이었습니다.
1: 남아공의 브로스 감독이 우리의 전술이 더 나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만큼 이번 승부는 전술의 차이에서 갈렸다는 평가입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경기 시작 전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주장 손흥민의 선발 제외였습니다. 2014년 브라질 대회부터 4번 연속 월드컵에 출전하는 동안 손흥민이 선발에서 빠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3: 첫 번째 45분을 마치고 그리고 공간도 조금 생겼을 때 넣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이에요.
2: 하지만 오형규와 이강인, 황희찬으로 공격진을 꾸린 우리 대표팀은 남아공의 수비벽을 좀처럼 허물지 못했습니다. 위협적인 장면조차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공격진의 날카로움은 급격히 무뎌졌습니다. 후반 18분 선제골을 내준 뒤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미 지친 선수들은 상대를 제대로 압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집단 식중독에 걸린 게 아니냐는 게 기자회견에서 나온 첫 질문일 정도로 우리 선수들의 몸놀림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3: 경기 내용은 좋지는 않았지만은
4: 홍명보 감독입니다.
3: 그런 저희 팀의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뭐 이유를 그런 쪽에 돌리고 싶지도 않고.
5: But on the pitch with the humidity and the weather.
4: 습도와 무더위로 인해 전력 절제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80m를 달려 수비에 가담하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엔스 크로프 선수입니다.
2: 조별 예선 3경기 모두 수비진의 불안감을 노출했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이겨야 했던 남아공은 서두르지 않고 기회를 엿보는 전략으로 감격의 32강행을 이뤄냈습니다. 70대 중반의 베테랑 휴고 브로스 감독은 경기를 마친 뒤 우리의 전술이 더 나았다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0: 비록 경기는 졌지만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번에도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1: 역전을 기원하던 시민들은 아쉬운 결과에 허탈해하면서도 32강 진출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송수현 기자입니다.
6: 올라가는 움직임이 취하면서 상대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7: 32강 진출이 걸린 남아공전을 응원하기 위해 붉은 악마 추산 3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붉은 옷을 입은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외치며 열심히 응원했지만 후반전 남아공의 선제골이 터지자 일순간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경기에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면 바라기도 하고
8: 먹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7: 회심의 일격이 상대팀 골키퍼에게 막혔을 때는 머리를 감싸주기도 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자력 진출할 수 있었던 경기. 제발 한 골만 성공하길 간절히 바랐지만 결국 패배로 끝나자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9: 남아공 상대로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지만 다들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좀 이게 먹힐 일인가 싶어가지고.
10: 애간장이 너무 타고 그다음에 빨리 한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좀 답답했습니다.
7: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외침도 들립니다.
8: 안타깝게도 져가지고 조 3위로 되긴 했지만 그래도 꼭 뒤에 네 팀이 더 있어서 토너먼트로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 태극 전사들을 향한 뜨거운 함성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YTN 송시연입니다.
0: 예, 축구 대표팀에 대한 응원은 광화문 광장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1: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은 치킨집, 호프집 그리고 거리에서까지 응원전을 이어갔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11: 치킨집에 붉은 옷을 입은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함께 옷을 맞춰 입은 직장인부터 대학교 동아리 친구들, 가족들까지 응원전에 나섰습니다.
12: 무슨 저희 막내가 특별히 축구하는 날이라고 맞춰 입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 4-5일 전에 미리 인터넷 구매해가지고.
11: 외국인 관광객들도 손흥민 선수 유니폼을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힘을 보탰습니다. 대한민국. 이른 아침부터 치킨집은 월드컵 응원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9: 평소 오전 10시부터 문을 여는 이곳 치킨집은 남아공전을 앞두고 새벽부터 손님 맞이를 준비했습니다. 110석에 달하는 자리가 외국인 관광객과 직장인들로 꽉 찬 모습입니다.
11: 비슷한 시각 호프집도 손님들로 만석이 됐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탄식을 내뱉기도 합니다. 여의도 증권가 한복판에서도 길거리 응원전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증권사 건물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으로 경기를 즐기며 목이 터져라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13: 또 진행위원분들이 너무 잘 해주셔서 페이스 페인팅도 그냥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월차 쓰고 나와서 받으니까 생각보다 더 신나고.
11: 이렇게 곳곳에서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기원한 시민들은 32강 경기도 응원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14: 저희가 1, 2차전도 같이 봤었고 3차전도 지금까지 응원을 하러 왔는데 다음 경기도 꼭 다 같이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11: YTN 최승훈입니다.
0: 이번 월드컵 우승 후보로 꼽히는 삼바 군단 브라질이 조 1위로 32강에 합류했습니다.
1: 멕시코와 스위스도 각각 조 1위로 조별 예선을 통과하는 등 32강 대진표가 속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삼바 군단 브라질의 공격을 이끄는 비니시우스가 경기 초반부터 화려한 원맨쇼를 시작합니다. 전반 7분 선제골을 뽑아낸 데 이어 전반 종료 직전에는 헤더로 추가 골까지 터뜨립니다.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브라질은 후반 쿠냐의 쐐기골까지 터지며 스코틀랜드의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브라질은 막강 화력을 과시하며 C조 1위로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종아리 부상으로 첫 두 경기에 결장한 슈퍼스타 네이마르도 후반 31분 교체 투입돼 32강 토너먼트 이후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16: 우리는 이제 팀으로 뭉쳐서 축구를 하고 있고 그게 우리가 추구했던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몇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는데 특히 볼을 소유했을 때 경기 전개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카를로 안첼로티 브라질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15: 우리와 같은 A조에서는 멕시코가 체코를 역시 3대 0으로 완파하고 조별 예선을 3전 전승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미 조 1위를 확정한 상태

0: 상태에서 주전 선수를 대거 빼고 나선 멕시코는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B조에서는 스위스가 캐나다를 2-1로 꺾고 조 1위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개최국 캐나다는 조 2위에 올라 우리를 꺾은 남아공과 32강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1: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역대급 실적 발표가 코스피의 상승 동력에 불을 붙였습니다. 코스피의 핵심축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5%, 13% 급등하면서 장중 9,000선을 회복한 데 이어 종가도 9,000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2: 종가 기준 9,000선 탈환을 코앞에 두고 거래를 마친 코스피. 오전 장이 열리자마자 상승폭을 확대해가며 개장 7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후 개장 20여 분 만에 5% 이상 급등하며 8,900선을 넘어섰고 한때 9,000피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중 실적 발표가 가장 빨라 증시 풍향계로 불리는 미 마이크론 매출이 345% 급증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점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3: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4: 금승환 LS증권 이사입니다.
3: 오늘도 보면 하락 종목이 훨씬 많거든요. 이제 이걸 본다면 반도체, 마이크론 이슈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그 관련된 지주사죠. SK 또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만 주가 급등했거든요.
2: 삼성전자는 5% 이상 오른 35만 8,500원, SK 하이닉스는 13% 이상 급등한 291만 7,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이 3조 3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은 2.36% 내린 887로 장을 마감하며 또다시 9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9원 오른 1542.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이틀 연속 이어갔습니다.
5: 안녕하세요.
2: YTN 김세호입니다.
1: 이른바 서학개미의 적극적인 투자 영향으로 지난해 대미 금융자산 잔액 규모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공지능 투자 효과에 힘입어 세계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6: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미 금융자산 잔액은 1조 1,49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대미 금융자산 잔액이 1조 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한 해 동안 2,042억 달러가 늘었는데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전체 대외 금융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7.1%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유로 지역이 3,075억 달러, 동남아 2,795억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미 금융 자산이 급속히 불어난 데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적극적인 투자 영향이 큰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대미 금융자산이 201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했다며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순매수가 지속된 데다 미국 주가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7: 우리나라 해외 주식 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 문상윤 한국은행 국외투자통계팀장입니다.
7: 9.9%로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6: 한우는 국내 주식시장이 화랑이어서 대미 투자 증가세가 둔화할 수는 있지만 대미 금융자산 비중이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하반기에도 인공지능 부문 주도로 세계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반기 세계 경제는 중동발 공급 충격과 고물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효과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1: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품고 오는 12월 17일 통합대한항공으로 정식 출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합병 신청을 조건부로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 회계법인의 전문적 검토를 거쳐 신규 면허 발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히 심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0: 맞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주장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하면서 노사협의를 지원했지만 주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조정을 종료하면서 중노위는 양측에 자율교섭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고 양측이 합의하면 사후조정을 진행해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진행한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지난해 경영 실적과 올해 경영 환경, 미래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11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노조는 사측이 협상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파업을 피하려는 사측이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세 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교섭이 타결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을 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고 한 달 만에 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무기징역형을 내린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모의 초기 단계에 작성된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은 상당 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0: 이른바 현대판 매관 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가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의혹은 나토 순방 당시 김 씨가 착용했던 목걸이에서 시작됐는데 특검은 명품 시계와 고가 그림 등을 추가로 발견해 매관 매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미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 측은 검찰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후 특검이 압수한 목걸이 역시 모조품으로 나타났는데 김 씨 구속심사 직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 씨에게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한 겁니다.
4: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5: 오정희 당시 김건희 특별검사부입니다.
4: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두 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3: 결국 김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목걸이와 함께 발견된 바쉐롱 콘스탄틴 시계와 이우한 화백 그림 역시 각각 사업가 서성빈 씨와 김상민 전 검사가 청탁에 대한 대가로 건넨 것으로 봤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금거북이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사실이 알려지며 매관매직 의혹은

0: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3개월 넘는 재판 끝에 김건희 씨는 물론 금품을 건넨 이 회장 등도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1: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김 씨 측과 매관 매직 행위라는 특검 측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검경 합수본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치권을 향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측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4일 검경 합수본 소환 이후 약 3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올해 95살. 신천지 측은 이만희 회장이 초고령인데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면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천지 신도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정점인 이만희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합수본 수사는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됩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 5만 6천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교회 용지 용도 변경을 포함해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해 신천지가 나선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이 회장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이 이만희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합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2: 경찰이 불법 정치 자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랑제일교회와 자유통일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교회와 자유통일당 측은 정상적인 금전 대차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경찰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전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 목사의 자택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자유통일당 중앙당사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의 전 대표 등 6명을 고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선관위는 사랑제일교회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부금 등을 모아 자유통일당에 102억 원을 빌려줬지만 이자나 원금이 거의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법인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고발 당시 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유사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큰 중대 범죄라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자유통일당에 자금을 빌려줄 때 선관위에 신고했고 법적으로도 투명한 거래였다며 경찰과 선관위가 표적 수사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유통일당도 정치 자금이 아니라 상환을 전제로 교회 측과 합법적인 금전 대차 계약을 맺은 거라며 압수수색은 야당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2: 개표소 봉쇄심의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체포된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개표소 출입문을 끝까지 막아섰던 여성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하는 등 시위 관련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꼿꼿한 걸음으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합니다.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A씨는 구호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경찰관의 국적을 확인하겠다며 이름을 물어보거나 경찰관 가족 등에 대해서 욕설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보다 자세히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6일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여성의 신원을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하면서 조만간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포함해 체육단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또 다른 6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30여 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모두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2: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자유와 혁신이 송파구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해 제기한 증거 보전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청한 증거물을 확보하더라도 선거 관련 본안 소송에서 쟁점 입증과 무관하다고 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보전 신청한 증거물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행법에 따라 해당 증거물을 선관위가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별도로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비슷한 범행을 통해 알게 된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해 불법 투약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서울 강남의 피부과. 흰 가운을 입은 두 사람이 고객을 시술실로 안내합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려는 건데 심지어 가운을 입은 두 사람 중 한 명은 정식 의료면허가 없는 상담실장이었습니다. 경찰은 고객들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의사 등 병원 관계자 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불법 투여해준 것으로 확인된 고객 12명도 입건됐습니다. 병원 관계자 일부는 이전에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병원을 옮긴 뒤에도 기존에 확보한 불법 투약자 명단을 활용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성형앱을 보고 병원을 찾은 고객들에게도 불법 투약을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남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용 기록을 누락하며 범행을 은폐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파주에서는 주차된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파주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5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아 문이 열려있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이 남성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역북동에 있는 도로에서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굴착기인 페이로더가 인도에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가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도로를 주행하던 페이로더가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후 인도 쪽으로 굴러가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전자는 주행 중 갑자기 페이로더의 시동이 꺼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월 1일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청와대 오찬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인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조되던 여권 내 갈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 오찬 회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장소는 다음 달 1일 청와대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10: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9: 7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8: 이번 회동은 지난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 이후 39일 만인데 청와대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입니다. 회동 배경에는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 내부의 분열 양상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판단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친명 대 친문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자 이 대통령은 지난

0: 19일 기자회견에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1: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응? 적도 아니고.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0: 청와대는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을 통해 여권 내 화합이 절실하다는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새 당대표가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개별 의원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어 갈등이 봉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란히 호남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안수사권을 놓고 신경전도 벌였는데 이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3: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튿날 정청래 의원이 전북 지역 당선인 워크숍에 등장했습니다. 당권 출사표는 언제 던지냐는 질문에 모든 건 때가 있다, 대중의 마음과 같이 가야 한다고 말을 아꼈지만 지방선거 때 전북에서 완승했다며 각별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4: 도지사 안 될까 봐 가슴이 벌렁벌렁했다.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선거 결과로만 보면 큰 국가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3: 정 의원은 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는 강성 지지층 취향 저격 메시지도 올렸습니다. 재헌절 이전에 형사소송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안 즉각 국회 제출을 첫 손에 꼽았는데 이에 응답하듯 김민석 국무총리는 2박 3일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검찰개혁을 주제로 예고해 없던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기본 입장이라면서 구체적 설계와 입법은 국회로 넘겼습니다.
6: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그리고 곧장 정청래 의원이 떠난 전북 정읍으로 김 총리도 출동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이 집결한 호남 핵심 승부처에서 당신 잡기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모습인데 미국에 있는 송영길 의원도 귀국 이튿날인 28일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기로 했습니다. 뚜렷해지는 3파전 구도에 지도부는 쓰러뜨리기 위한 경쟁은 안 된다며 과열을 경계했습니다.
7: 경쟁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원팀으로 만나야 합니다.
5: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8: 멸칭까지 주고받는 개파 전면전 양상에 옐로카드를 꺼내든 셈인데 자칫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운영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퇴원 후 당무에 복귀하면서 당 기강잡기에 나서자 개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쇄신파는 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 전당대회를 다시 치르자고 촉구했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9: 건강 악화 등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에 나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을 거부하면 혁명 수준의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0: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9: 하지만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사퇴 요구에 대해 버티기를 넘어서 당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히자 당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개혁 성향 초재선 의원들은 조찬 모임을 통해 장 대표에 대한 사퇴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11: 보수 재건의 첫걸음.
5: 정아 국민의힘 의원 시작하는
12: 건데 당 기강 바로잡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11: 이미 리더십이 붕괴됐는데 뭐.
9: 우재준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발했습니다.
13: 합리적인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5: 우재준
13: 거기에
5: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3: 아무런 답변 없이 당의 기강을 잡겠다. 그럼 불만 제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늘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9: 당내 쇄신파들은 지도부 총사퇴와 전당대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1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심에 물어보고
5: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4: 지도부가 총사퇴해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 특히 당의 혼란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신동욱 최고위원을 비롯한 전출직 최고위원들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원내대표와 중진들의 역할도 요청했습니다. 장 대표의 기강잡기 태세 전환과 이에 대한 반발이 충돌하면서

0: 국민의힘 내용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1: 베네수엘라를 덮친 연쇄 강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164명이 숨지고 97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전날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이같이 잠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24일 집계된 사망자 최소 32명, 부상자 700명에서 하루 만에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앞서 국영방송에 출연해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과 20여 차례의 여진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이번 강진은 불과 39초 간격으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잇따라 온 것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이 쌍둥이 초강진에 도시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정회 기자입니다.
2: 건물이 종잇장처럼 주저앉고 도시는 순식간에 거대한 먼지 구름에 휩싸입니다. 베네수엘라 북중부 해안을 규모 7.2와 7.5의 초강력 쌍둥이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불과 39초 만에 규모 7.0 이상의 본진급 지진이 연달아 터진 겁니다.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규모 7.2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60개, 규모 7.5는 180개가 동시에 터지는 수준의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원폭 240개가 연달아 도심 지하를 강타한 셈입니다. 쌍둥이 지진의 연쇄 충격은 연쇄 붕괴를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 규모 7.2의 강진으로 건물 구조에 균열이 가며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건축물들이 불과 39초 뒤 몰아친 7.5의 더 강력한 2차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3: 7.2는
4: 홍태경 연세대 지구 시스템과 학과 교수입니다.
3: 7.5 지진은 단층 면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찢어지는 좀 특이한 모양의 두 개의 지진이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 대개 강진 이후 찾아오는 여진은 수분에서 수시간의 간격을 두지만 이번엔 채 1분도 되지 않아 대형 지진이 연달아 터지면서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탈출할 최소한의 골든타임마저 없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남미판과 카리브판이 맞물리는 복합 단층대의 압축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이례적인 쌍둥이 지진을 일으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의 진원이 10km 안팎으로 매우 얕아 지상으로 전달된 충격파가 배가 됐고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주요 밀집 도시의 노후화된 인프라가 겹쳐 결국 유례 없는 대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1: 일본에서도 베네수엘라 못지않은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때 신칸센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5: 지진 경보가 울리기 무섭게 집안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보려 하지만 몸을 가누기 쉽지 않습니다. 벽에 걸어둔 액자들은 낙엽이 지듯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 건물은 진동에 벽 일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닥엔 파편들이 나뒹굽니다. 사람이라도 지나갔다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지진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반쯤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일본 동북부에 있는 이와테현 앞바다, 바닷속 44km 지점이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처음엔 지진 규모를 6.9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7.2로 수치를 올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오모리현에서는 가장 높은 강도 6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500km 넘게 떨어진 도쿄 고층 건물에서도 큰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지진 여파로 JR 도쿄 신칸센 일부 구간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부상자도 5명 나왔지만 지진 흔들림에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물건에 머리를 맞는 등 경상이었습니다. 아오모리현 히가시도리와 후쿠시마 제1, 2원전 등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해일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하고 관계 부처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4: 지진에 따른 피해 상황과 현재 대응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아오모리현의 내각부 조사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기아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입니다.
5: 강한 흔들림이 관측된 지역에는 자위대 항공기를 파견해 피해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4: 흔들림이 강했던 지역 주민들께서는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의 지진 발생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5: 일본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사이 비슷한 규모나 더욱 강한 흔들림을 동반한 후속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매입니다.
1: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레바논 남부에 구축한 완충지대 일부에서 병력을 철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미 국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 점령지 일부에서 철수했다며 이제 레바논 정규군이 해당 지역에 진입해 테러 무기와 인프라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는 레바논 정부를 향한 중요한 선의의 표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총성이 멈추고 60일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동안 잠복해 있던 미국과 유럽 동맹 간 균열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의 면전에서 유럽 동맹국들을 거듭 비난했고 나토 측은 미국의 불만을 진화하느라 안간힘을 썼습니다. 함형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백악관을 찾은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형 그래프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유럽과 캐나다의 국방비가 크게 늘었다면서 이를 트럼프 1조 달러 효과라고 표현했습니다.
4: 트럼프 1조 달러 효과에 관한 이 그래프는 유럽 국가와 캐나다 국가들의 국방비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던 2017년 이후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6: 나토는 특히 올해 유럽과 캐나다의 국방비 지출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들어 1,390억 달러가 추가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이란 군사작전에서 유럽이 미국을 충분히 돕지 않았다며 나토 동맹 국가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거침없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4: 이탈리아에 실망했고 영국에 실망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 실망했고 특히 스페인은 끔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원한 건 동맹국의 충성심이었다면서 유럽은 작은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터 사무총장은 유럽 기지에서 미군 항공기 4천 내지 5천 대가 출격했기 때문에 이란 작전도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유럽이 미국을 외면한 게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다음 달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연례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에서 일부 유럽 국가들이 군사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앙금이 다시 표출된 겁니다. 이란 전쟁은 일단 멈췄지만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그대로 남으면서 다가오는 나토 정상회의는 동맹의 결속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7: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의 서울 지하철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최근 대용량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내려진 조치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하얀 연기가 역산해를 뒤덮고 승객들이 긴급히 대피합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합정역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승객이 들고 온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가 터지면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승객의 휴대용 보조배터리가 터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하철 내 배터리 발화 우려가 커지자 서울교통공사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대용량 리튬 배터리와 이를 장착한 개인용 이동장치의 역산의 반입이 전면 금지되는 겁니다. 제한 기준은 항공기 안전기준과 같은 160W시 초과 제품으로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일체의 개인 이동장치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그리고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대부분 기준 이하인 만큼 정상적으로 들고 탈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역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9: 리튬 배터리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4: 김한주 서울교통공사 제도분석팀장입니다.
9: 일반 화재보다 진화

0: 관리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해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는 제도 시행 전까지 역사 내 안내문과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를 벌일 예정입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2: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남성이 순찰하던 경찰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구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차량을 몰고 도주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광나루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10분쯤 지역을 순찰하던 중 A씨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7: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6: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7: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6: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9: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OTT 플랫폼 티빙에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1,95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는 약 1,953만 명에 달합니다. 티빙의 유료 가입자가 약 500만 명,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770만 명 수준인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서비스 이용 규모를 크게 웃도는 피해 규모인데요. 더 큰 문제는 유출된 정보의 종류입니다. 이름과 연락처, 비밀번호, 환불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CI와 DI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CI는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릴 만큼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생성하는 정보고요. DI는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입니다. CI와 DI는 이용자가 직접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할 경우 명의 도용이나 스미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죠. 이번 사건은 역대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티빙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체계 전반을 점검, 개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만큼 기업들의 책임의식 강화와 엄격한 관리,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11: 듀엣토의 더 클래식.
12: 6월 25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3: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중 님 로드를 편곡한 노래 상테 데우스, 여성 파페라 그룹 올 엔젤스가 부릅니다.

0: 6월 25일 목요일 듀엣터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엘가의 님 로드를 편곡한 노래 상테스테우스 여성 파페라 그룹 올 엔젤스가 불렀습니다.
0: 오늘은 6월 25일 6.25 사변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전쟁과 추모와 관련된 음악을 모아봤습니다.
1: 네, 방금 들은 엘가의 님 로드라는 곡은 추모 음악회에서 자주 연주되는 곡입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공식 추모 음악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작품이고요.
0: 죽은 이를 추모하고 안식을 기원하는 음악으로는 레퀴엠, 위령 미사곡을 빼놓을 수 없죠. 브리튼이 작곡한 전쟁 레퀴엠 같은 작품은 2차 대전이 끝난 뒤 전쟁의 비극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작품입니다.
1: 이 곡과 비슷한 성격의 레퀴엠이나 미사곡을 여러 곡 찾아볼 수 있는데요. 21세기 들어서 자주 연주되는 곡이 바로 칼 젠킨스의 평화를 위한 미사입니다.
0: 2000년에 초연된 곡으로 코소보 전쟁 희생자들에게 헌정된 작품이라고 하죠. The Armed Man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전쟁에 나선 병사라는 뜻입니다. 15세기 프랑스 군가에서 따온 제목이기도 한데 작곡자인 젠킨스는 이 중세 선율을 이 미사곡의 시작과 끝에 사용했습니다.
1: 이 곡의 구성은 카톨릭 미사곡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여러 곡이 삽입된 형태입니다. 크게 봐서 전쟁의 시작, 전쟁, 전쟁의 참상, 추모와 희망으로 진행됩니다.
0: 그중 추모와 희망에 해당하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베네딕투스, 총성이 멈춘 뒤 남은 사람들의 슬픔과 평화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작곡자인 칼 젠킨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칼 젠킨스의 평화를 위한 미사 중에서 베네딕투스, 작곡자인 칼 젠킨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1: 전쟁을 소재로 하는 클래식 음악을 찾아보면 하이든의 전쟁 미사곡, 베토벤의 웰링턴의 승리, 차이콥스키의 1812년 소곡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들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경우가 많죠.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작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0: 네, 그런데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메타모르포젠이라는 곡은요,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음악이 아니라 그 전쟁이 갖고 있는 참상과 문명의 상실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1: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 도시들이 폐허가 된 모습을 보고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하죠. 메타모르포젠이라는 말은 독일어가 아니라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변화, 변용, 변신이라는 뜻입니다.
0: 이 작품에서는 전쟁을 다룬 다른 작품과는 달리 전투 승리, 영웅 같은 부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상실, 애도, 회환만을 그리고 있어요. 파괴된 독일 문화유산을 그리워하고 전쟁으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음악도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아름다운 멜로디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대한 한숨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메타모르포젠, 헤르바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뒤덕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0: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2: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원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겐 YTN만이 있을 뿐입니다. YTN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잖아요. 24시간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채널 24번 YTN. 뉴스는 역시 YTN이 최고입니다. 채널 24번 헷갈리면 안 돼요.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오늘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정부 기관에 신속히 움직일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며 우리는 우리의 새롭고 위대한 친구들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베네수엘라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팀과 태스크포스들 이미 가동했다며 자연재해 직후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기 며칠간 수색구조팀과 의료물품, 인도적 지원 물품을 보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버지니아주와 LA에서 수색팀과 구조팀을 파견하고 있고 다른 팀들도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도 지진 구조 작업을 돕기 위해 미국과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멕시코 구조팀이 도착할 예정이며 중국과 브라질, 카리브해 국가들도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지원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프랑스는 전문 수색 구조대원 85명을 즉시 파견하기로 했고 스페인도 군 긴급 대응 부대 등을 통한 긴급 지원 의사를 베네수엘라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2: 이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 25분 뒤에는 일본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3: 한때 신칸센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지진 경보가 울리기 무섭게 집안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보려 하지만 몸을 가누기 쉽지 않습니다. 벽에 걸어둔 액자들은 낙엽이 지듯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 건물은 진동에 벽 일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닥엔 파편들이 나뒹굽니다. 사람이라도 지나갔다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지진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반쯤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일본 동북부에 있는 이와테현 앞바다, 바닷속 44km 지점이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처음엔 지진 규모를 6.9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7.2로 수치를 올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오모리현에서는 가장 높은 강도 6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500km 넘게 떨어진 도쿄 고층 건물에서도 큰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지진 여파로 JR 도호쿠 신칸센 일부 구간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부상자도 5명 나왔지만 지진 흔들림에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물건에 머리를 맞는 등 경상이었습니다. 아오모리현 히가시도리와 후쿠시마 제1, 2원전 등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해일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하고 관계부처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5: 지진による 피해 상황 及び 현지의 대응 상황 등 파악するため 青森県庁に 内閣府 調査チームの 派遣を決定し
4: 강한 흔들림이 관측된 지역에는 자위대

0: 항공기를 파견해 피해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사이 비슷한 규모나 더욱 강한 흔들림을 동반한 후속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후속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큰 폭의 양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 재개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통행 원칙도 거듭 강조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연방의회를 방문해 이란이 큰 양보를 하고 있다며 종전 후속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은 매우 협조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 해야 할 일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4: They're agreeing to everything that I want, and they have to. Otherwise, we just go back and do what we have to do.
3: 이란의 경제적으로 너무 큰 양보를 성급히 내준 게 아니냐는 미국 내 비판을 불식시키면서 이란을 향해서는 협상이 파행될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에둘러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폭스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조사단이 이란에 들어갈 때 미국 조사관들도 동참할 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부인에도 핵사찰 재개를 연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즉각 미국 관리들이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모순된 발언을 내놓고 있다며 자의적 해석을 지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어떤 비용도 부과하거나 받지 않고 있다고 미국에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통보가 거짓이라면 후속 협상을 즉시 끝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5: It would be unacceptable to me because we have numerous straits and if you did that for them you'd have to do it for other people. You have other straits. I wouldn't allow it there either.
3: 중동 걸프 3개국을 순방 중인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후속 협상 과정에서 걸프 동맹국들의 안보를 해치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거라며 이란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이들 국가의 불안 달래기에도 주력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종전 합의 이행의 또 다른 변수인 레바논 내 이스라엘군 철수와 관련해서는 레바논 정규군 통제 지역이 늘어나면 이스라엘도 병력을 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레바논 남부에 구축한 완충지대 일부에서 병력을 철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미 국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 점령지 일부에서 철수했다며 이제 레바논 정규군이 해당 지역에 진입해 테러 무기와 인프라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는 레바논 정부를 향한 중요한 선의의 표시라고 평가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납니다. 청와대 강효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이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 등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 현직 대통령이 만나는 만큼 회동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한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란히 호남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놓고 신경전도 벌였는데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6: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튿날 정청래 의원이 전북 지역 당선인 워크숍에 등장했습니다. 당권 출사표는 언제 던지냐는 질문에 모든 건 때가 있다, 대중의 마음과 같이 가야 한다고 말을 아꼈지만 지방선거 때 전북에서 완승했다며 각별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7: 도지사 안 될까 봐 가슴이 벌렁벌렁했다. 전북 선거 결과로만 보면 큰 국가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6: 정 의원은 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는 강성 지지층 취향저격 메시지도 올렸습니다. 재헌절 이전에 형사소송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한

0: 즉각 국회 제출을 첫 손에 꼽았는데 이에 응답하듯 김민석 국무총리는 2박 3일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검찰개혁을 주제로 예고해 없던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기본 입장이라면서 구체적 설계와 입법은 국회로 넘겼습니다.
1: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리고 곧장 정청래 의원이 떠난 전북 정읍으로 김 총리도 출동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이 집결한 호남 핵심 승부처에서 당신 잡기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모습인데 미국에 있는 송영길 의원도 귀국 이튿날인 28일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기로 했습니다. 뚜렷해지는 3파전 구도에 지도부는 쓰러뜨리기 위한 경쟁은 안 된다며 과열을 경계했습니다.
2: 경쟁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원팀으로 만나야 합니다.
0: 멸칭까지 주고받는 계파 전면전 양상에 옐로 카드를 꺼내든 셈인데 자칫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퇴원 후 당무에 복귀하면서 당 기강잡기에 나서자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쇄신파는 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 전당대회를 다시 치르자고 촉구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건강 악화 등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에 나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을 거부하면 혁명 수준의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즉각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4: 하지만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사퇴 요구에 대해 버티기를 넘어서 당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히자 당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개혁성향 초재선 의원들은 조찬 모임을 통해 장 대표에 대한 사퇴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6: 보수 재건의 첫 걸음은 본인이 사퇴부터 시작하는 편인데 싶어요.
7: 당 기강 바로잡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6: 이미 리더십이 붕괴됐는데 뭐.
4: 우재준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발했습니다.
8: 합리적인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 없이 당의 기강을 잡겠다, 그럼 불만 제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늘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4: 당내 쇄신파들은 지도부 총사퇴와 전당대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9: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심에 물어보고 당심에 물어보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총사퇴해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 특히 당의 혼란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신동욱 최고위원을 비롯한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원내대표와 중진들의 역할도 요청했습니다. 장 대표의 기강잡기 태세 전환과 이에 대한 반발이 충돌하면서 국민의힘 내용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전 중인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정오까지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명단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며 협박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포기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포용과 개방의 실천 방법이고 지지율도 반등시킬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0: 특검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고 한 달 만에 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무기징역형을 내린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모의 초기 단계에 작성된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은 상당 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0: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재판 중개 신청을 허가하면서 김 씨 1심 선고는 실시간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검경 합수본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치권을 향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측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4일 검경 합수본 소환 이후 약 3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올해 95살, 신천지 측은 이만희 회장이 초고령인데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했다면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천지 신도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정점인 이만희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합수본 수사는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됩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 5만 6천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교회 용지 용도 변경을 포함해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해 신천지가 나선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이 회장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이 이만희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합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4: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5: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4: 동반자.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강도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건물들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상자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 구조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인명피해는 더욱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7: 건물이 통째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형체였는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폭격을 맞은 듯 그대로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가족을 찾는 울부짖음 속에 구조대가 어둠 속에서 후색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 El más fuerte y fue largo. Fuerte, fue muy fuerte.
9: El edificio se movió de lado a lado porque que es increíble pues. Y bueno, que menos mal que la que no sé que no haya tanta gente.
7: 현지 시각 14일 저녁 6시쯤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카리브해 연안에서 규모 7.2에 이어 10.5의 강진이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조대를 급파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구호대가 현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임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10: El primer mensaje para nuestro pueblo es mantener la unión para salvar vidas inmediatamente de la ocurrencia de estos dos sismos.
7: 후색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명피해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진국은 만 명에서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판과 남미판의 경계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0: 이번 지진 때에도 각각 230여 명과 7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1: 베네수엘라의 이번 강진은 불과 39초 간격으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잇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쌍둥이 초강진에 도시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2: 건물이 종잇장처럼 주저앉고 도시는 순식간에 거대한 먼지 구름에 휩싸입니다. 베네수엘라 북중부 해안을 규모 7.2와 7.5의 초강력 쌍둥이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불과 39초 만에 규모 7.0 이상의 본진급 지진이 연달아 터진 겁니다.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규모 7.2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60개, 규모 7.5는 180개가 동시에 터지는 수준의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원폭 240개가 연달아 도심 지하를 강타한 셈입니다. 쌍둥이 지진의 연쇄 충격은 연쇄 붕괴를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 규모 7.2의 강진으로 건물 구조에 균열이 가며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건축물들이 불과 39초 뒤 몰아친 7.5의 더 강력한 2차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3: 7.2는 지하 20km에서 남북 방향으로 쪼개진 단층이었는데 7.5 지진은 단층 면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찢어지는 좀 특이한 모양의 두 개의 지진이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 대개 강진 이후 찾아오는 여진은 수분에서 수시간의 간격을 두지만 이번엔 채 1분도 되지 않아 대형 지진이 연달아 터지면서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탈출할 최소한의 골든타임마저 없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남미판과 카리브판이 맞물리는 복합 단층대의 압축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이례적인 쌍둥이 지진을 일으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의 진원이 10km 안팎으로 매우 얕아 지상으로 전달된 충격파가 배가 됐고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주요 밀집 도시의 노후화된 인프라가 겹쳐 결국 유례 없는 대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1: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이번 지진은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주택은 물론 공항과 방송국도 곳곳이 무너졌는데 한 시민은 공포 영화 같았다고 울먹였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2: 차량을 세워둔 채 작업을 하다 잠깐 쉬던 운전자들. 도로가 흔들리며 위험한 기운이 감지되자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수도 카라카스 외곽의 한 국제공항. 여행객들이 긴박하게 대피합니다. 베네수엘라 전 의원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천장이 내려앉고 곳곳엔 먼지가 자욱합니다.
4: Observen cómo quedó acabado totalmente. Observen después el terremoto.
2: 베네수엘라 국영 방송사도 여지없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고 주차된 차량들도 파손됐습니다. 이번 참사는 1900년 규모 7.7의 강진 이후 베네수엘라 본토와 해안가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입니다. 수색 구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안타깝게도 잇따라 시신이 수습되고 있어 인명 피해도 최악이 될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1: 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에 우리 국민 100여 명이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부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며 대사관이 교민들과 연락하며 피해 상황을 점검해 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베네수엘라 못지않은 규모 7.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때 신칸센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5: 지진 경보가 울리기 무섭게 집안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보려 하지만

0: 몸을 가누기 쉽지 않습니다. 벽에 걸어둔 액자들은 낙엽이 지듯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 건물은 진동에 벽 일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닥엔 파편들이 나뒹굽니다. 사람이라도 지나갔다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지진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반쯤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일본 동북부에 있는 이와테현 앞바다, 바닷속 44km 지점이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처음엔 지진 규모를 6.9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7.2로 수치를 올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오모리 현에서는 가장 높은 강도 6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500km 넘게 떨어진 도쿄 고층 건물에서도 큰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지진 여파로 JR 도호쿠 신칸센 일부 구간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부상자도 5명 나왔지만 지진 흔들림에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물건에 머리를 맞는 등 경상이었습니다. 아오모리현 히가시도리와 후쿠시마 제1, 2원전 등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해일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하고 관계 부처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지진による 피해 상황 及び 현지의 대응 상황 등을 파악するため 青森 県庁に 内閣府 調査チームの 파견을 決定し
0: 강한 흔들림이 관측된 지역에는 자위대 항공기를 파견해 피해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사이 비슷한 규모나 더욱 강한 흔들림을 동반한 후속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매입니다.
2: 서유럽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페인에서 나흘 동안 더위 관련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페인의 사망 모니터링 시스템에 따르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21일에서 24일 초과 사망자 추정치는 2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하루 사망자 수 통계 기록과 기상재해나 전염병 등 외부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특정 기간에 어떤 원인으로 예상보다 얼마나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212명의 초과 사망자는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98명의 2배를 넘었습니다.

0: 우리 축구 대표팀이 남아공에 0-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A조 3위로 추락한 흥명보훈은 32강 진출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먼저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가는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에 임한 우리 대표팀. 하지만 경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렇다 할 득점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습니다. 경기 전반에는 슈팅 수 4-9로 밀릴 정도로 남아공에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이후 후반 들어 손흥민과 옌스 카스트로프, 김진규를 교체 투입해 반전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한 경기는 이어졌고 결국 후반 18분 마세코의 결승골을 내주면서 0-1로 졌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체코전 승리 뒤 2연패를 당하며 조별 예선을 1승 2패 A조 3위로 마무리하며 32강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2: 다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월드컵 세 경기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경기를 한 거는 맞습니다.
3: 경기를 잘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실점이 좀 이르게 나오고 나서부터 급하게 저희가 좀 하는 바람에 좀더 원활한 경기력이 좀더안 나온 것 같습니다.
1: A조에서는 체코를 3-0으로 꺾은 멕시코가 3전 전승, 조 1위로 32강행을 확정했고 우리를 꺾은 남아공이 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 3위 12개 팀 가운데 상위 8개 팀이 32강에 합류하게 됩니다. 아직 12개 조 가운데 9개 조의 경기가 남은 상황이어서 홍명보호의

0: 32강행 여부는 다른 조의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1: 충격적인 남아공전 패배는 몬테레이 참사로 기록될 만한 졸전이었습니다. 남아공의 브루스 감독이 우리의 전술이 나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만큼 이번 승부는 전술의 차이에서 갈렸다는 평가입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2: 경기 시작 전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주장 손흥민의 선발 제외였습니다. 2014년 브라질 대회부터 4번 연속 월드컵에 출전하는 동안 손흥민이 선발에서 빠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3: 첫 번째 45분을 마치고 그리고 공간도 조금 생겼을 때 넣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이에요.
2: 하지만 오형규와 이강인, 황희찬으로 공격진을 꾸린 우리 대표팀은 남아공의 수비벽을 좀처럼 허물지 못했습니다. 위협적인 장면조차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공격진의 날카로움은 급격히 무뎌졌습니다. 후반 18분 선제골을 내준 뒤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미 지친 선수들은 상대를 제대로 압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집단 식중독에 걸린 게 아니냐는 게 기자회견에서 나온 첫 질문일 정도로 우리 선수들의 몸놀림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3: 경기 내용은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저희 팀의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뭐 이유를 그런 쪽에 돌리고 싶지도 않고.
4: But on the pitch with the humidity and the weather conditions it's very hard to make a lot of sprints, deep runs, be active in the offense and then sometimes you have to sprint 80 meters back.
2: 조별 예선 세 경기 모두 수비진의 불안감을 노출했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이겨야 했던 남아공은 서두르지 않고 기회를 엿보는 전략으로 감격의 32강행을 이뤄냈습니다. 70대 중반의 베테랑 휴고 브로스 감독은 경기를 마친 뒤 우리의 전술이 더 나았다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1: 충격적인 패배 직후 홍명보 감독은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결과라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현지에서 열성적인 응원을 보낸 축구 팬들도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몬테레이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5: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끝난 뒤 몬테레이 경기장 주변은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멕시코 응원단은 조별리그 3연승을 달성한 기쁨에 취했고 경기장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은 축구 팬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6: 너무 더운데 다들 고생한 거는 아는데 멕시코 때 지난주에 멕시코전보다 조금 많이 못 미치는 경기가 아니었나.
7: 너무 답답했고 정말 너무 지고 있는데도 패스만 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희망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가도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5: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세하다고 평가했던 남아공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대표팀을 이끈 홍명보 감독은 당장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전술과 선수 기용 모두 의문점이 많았는데 홍 감독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3: 모든 게 감독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고 했으니까.
5: 대표팀 선수들의 가라앉은 분위기를 추스르는 일도 과제입니다. 두 경기를 연속 패하면서 조 3위로 32강의 턱걸이에도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자력으로 32강 진출에 실패한 홍명보호는 우선 베이스 캠프가 차려진 과달라하라로 이동해 분위기 수습에 나설 예정입니다. 몬테레이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1: 축구대표팀이 A조 3위로 추락하며 이제 다른 조의 남은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만에 하나 32강에 오르더라도 남은 경기 일정은 가시밭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8: 남아공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우리 축구대표팀은 조별 예선을 1승 2패, A조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스스로 걷어찬 셈이 됐습니다. 참가국이 32개에서 48개 나라로 늘어난 이번 월드컵에서는 4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각 조 1, 2위가 토너먼트로 직행하고 조 3위 중 상위 8개 나라가 32강에 합류합니다. 일단 과달라하라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는 우리 대표팀은 다음 경기에 대한 기약도 없이 다른 조의 남은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3: 그런 것들을 운동장에 얼마만큼 잘 구현시킬 수 있느냐를 가지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뭐 결과를 미리 알고 한다고 하면은 뭐 그 방법대로 하겠지만은
8: 지금까지 12개 조 중 3조가 조별리그 일정을 마쳤고 우리는 각 조 3위 팀 중 4위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과이와 스웨덴, 알제리와 크로아티아가 이미 승점 3점을 확보한 가운데 한 경기를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팀들도 1승을 더하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넘어 32강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승점까지 동률을 이루면 골 득실차와 다득점, 페어플레이 점수 등을 따져 최종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9: 32강이라는 기회가 오면은 진짜 절실히 뛸 준비를 하고 선수들이랑 마음을 한 마음으로 다 모아서 경기를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8: 만약 32강에 오른다 해도 최악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32강전 상대와 날짜, 장소조차 알 수 없어 미리 대비가 불가능한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나 다름없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1: 비록 경기는 졌지만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번에도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역전을 기원하던 시민들은 아쉬운 결과에 허탈하면서도 32강 진출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10: 올라가는 움직임을 취하면서 상대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11: 32강 진출이 걸린 남아공전을 응원하기 위해 붉은 악마 추산 3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붉은 옷을 입은 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외치며 열심히 응원했지만 후반전 남아공의 선제골이 터지자 일순간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경기에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면 바라기도 하고
12: 먹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1: 회심의 일격이 상대팀 골키퍼에게 막혔을 때는 머리를 감싸주기도 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자력 진출할 수 있었던 경기. 제발 한 골만 성공하길 간절히 바랐지만 결국 패배로 끝나자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3: 남아공 상대로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지만 다들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좀 이게 먹힐 일인가 싶어가지고.
14: 애간장이 너무 타고 그다음에 빨리 한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좀 답답했습니다.
11: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외침도 들립니다.
12: 안타깝게도 져가지고 조 3위로 되긴 했지만 그래도 꼭 뒤에 네 팀이 더 있어서 토너먼트로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 태극 전사들을 향한 뜨거운 함성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6: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저녁 걸린 뒷마당에 쉬었다 갔어. 여보게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남아공의 0-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A조 3위로 추락한 흥명보호는 32강 진출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5: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가는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에 임한 우리 대표팀. 하지만 경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렇다 할 득점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습니다. 경기 전반에는 슈팅수 4-9로 밀릴 정도로 남아공에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이후 후반 들어 손흥민과 옌스 카스트로프, 김진규를 교체 투입해 반전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한 경기는 이어졌고 결국 후반 18분 마세코의 결승골을 내주면서 0-1로 졌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체코전 승리 뒤 2연패를 당하며 조별 예선을 1승 2패 A조 3위로 마무리하며 32강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6: 다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월드컵 세 경기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경기를 한 거는 맞습니다.
7: 경기를 잘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실점이 좀 이르게 나오고 나서부터 급하게 저희가 좀 하는 바람에 좀 더 원활한 경기력이 좀 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5: A조에서는 체코를 3-0으로 꺾은 멕시코가 3전 전승, 조 1위로 32강행을 확정했고 우리를 꺾은 남아공이 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 3위 12개 팀 가운데 상위 8개 팀이 32강에 합류하게 됩니다. 아직 12개 조 가운데 9개 조의 경기가 남은 상황이어서 홍명보호의 32강행 여부는 다른 조의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4: 충격적인 패배 직후 홍명보 감독은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결과라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현지에서 열성적인 응원을 보낸 축구 팬들도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몬테레이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8: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끝난 뒤 몬테레이 경기장 주변은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멕시코 응원단은 조별리그 3연승을 달성한 기쁨에 취했고 경기장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은 축구 팬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9: 너무 더운데 다들 고생한 거는 아는데 멕시코 때 지난주에 멕시코전보다 조금 많이 못 미치는 경기가 아니었나.
10: 너무 답답했고 정말 너무 지고 있는데도 패스만 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희망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가도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8: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세하다고 평가했던 남아공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대표팀을 이끈 홍명보 감독은 당장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전술과 선수 기용 모두 의문점이 많았는데 홍 감독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6: 모든 게 감독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고 했으니까
8: 대표팀 선수들의 가라앉은 분위기를 추스르는 일도 과제입니다. 두 경기를 연속 패하면서 조 3위로 32강의 턱걸이에도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자력으로 32강 진출에 실패한 홍명보호는 우선 베이스 캠프가 차려진 과달라하라로 이동해 분위기 수습에 나설 예정입니다. 몬테레이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4: 축구대표팀이 A조 3위로 추락하며 이제 다른 조의 남은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만에 하나 32강에 오르더라도 남은 경기 일정은 가시밭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11: 남아공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우리 축구대표팀은 조별 예선을 1승 2패, A조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스스로 걷어찬 셈이 됐습니다. 참가국인 32개에서 48개 나라로 늘어난 이번 월드컵에서는 4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각 조 1, 2위가 토너먼트로 직행하고 조 3위 중 상위 8개 나라가 32강에 합류합니다. 일단 과달라하라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는 우리 대표팀은 다음 경기 처지가 됐습니다.
6: 그런 것들을 운동장에 얼마만큼 잘 구현시킬 수 있느냐.

0: 를 가지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뭐 결과를 미리 알고 한다고 하면은 뭐 그 방법대로 하겠지만은
1: 지금까지 12개 조 중 세 조가 조별리그 일정을 마쳤고 우리는 각 조 3위 팀 중 4위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과이와 스웨덴, 알제리와 크로아티아가 이미 승점 3점을 확보한 가운데 한 경기를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팀들도 1승을 더하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넘어 32강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승점까지 동률을 이루면 골 득실차와 다득점, 페어플레이 점수 등을 따져 최종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2: 32강이라는 기회가 오면은 진짜 절실히 뛸 준비를 하고 선수들이랑 마음을 한 마음으로 다 모아서 경기를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만약 32강에 오른다 해도 최악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32강전 상대와 날짜, 장소조차 알 수 없어 미리 대비가 불가능한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나 다름없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3: 축구 대표팀에 대한 응원은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치킨집과 호프집, 거리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4: 치킨집에 붉은 옷을 입은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함께 옷을 맞춰 입은 직장인부터 대학교 동아리 친구들, 가족들까지 응원전에 나섰습니다.
5: 무슨 저희 막내가 특별히 축구하는 날이라고 맞춰 입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 4-5일 전에 미리 인터넷 구매해가지고
4: 외국인 관광객들도 손흥민 선수 유니폼을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치킨집은 월드컵 응원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6: 평소 오전 10시부터 문을 여는 이곳 치킨집은 남아공전을 앞두고 새벽부터 손님 맞이를 준비했습니다. 110석에 달하는 자리가 외국인 관광객과 직장인들로 꽉 찬 모습입니다.
4: 비슷한 시각 호프집도 손님들로 만석이 됐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탄식을 내뱉기도 합니다. 여의도 증권가 한복판에서도 길거리 응원전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증권사 건물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으로 경기를 즐기며 목이 터져라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7: 또 진행위원분들이 너무 잘 해주셔서 페이스 페인팅도 그냥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월차 쓰고 나와서 받으니까 생각보다 더 신나고 좀...
4: 이렇게 곳곳에서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기원한 시민들은 32강 경기도 응원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8: 저희가 1, 2차전도 같이 봤었고 3차전도 지금까지 응원을 하러 왔는데 다음 경기도 꼭 다 같이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4: YTN 최승훈입니다.
3: 북중미 월드컵 개최지인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교민도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기대했던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경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연호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9: 미국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 주점. 치킨과 맥주를 즐기며 대표팀을 응원하려는 교민들로 내부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함께 응원전을 펼치려는 교민들이 몰리면서 코리아타운 식당엔 대표팀 경기가 있을 때마다 평소에 30% 이상 손님이 늘었습니다. 교민들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맞아 간절히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10: I love Korea. I think their attack is really good. They need to make more chances. They need to stop the South African defense.
11: 경기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12: 손흥민.
11: 사랑해요.
12: 좋아요. 사랑합니다.
9: 우리 선수들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칠 때마다 아쉬워했고 김승규 골키퍼의 선방엔 환호를 보냅니다. 경기는 아쉽게도 남아공의 승리로 끝났지만 교민들은 끝까지 응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3: 조금 답답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지만 좀 아쉬웠습니다.
14: 신나게 시작했다가 정말 아쉬웠지만.
15: 붉은 악마 화이팅!
16: 화이팅!
9: 중국 선양에서도 교민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17: 적정해, 적정해.
9: 중국 베이징에서도 교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경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교민들은 열심히 싸워준 태극 전사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지만 국경은 달라도 대표팀을 향한 교민들의 붉은 함성은 하나였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베네수엘라에서 강도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상자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 구조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인명 피해는 더욱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1: 건물이 통째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형체였는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폭격을 맞은 듯 그대로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가족을 찾는 울부짖음 속에 구조대가 어둠 속에서 후색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저녁 6시쯤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카리브해 연안에서 규모 7.2에 이어 7.5의 강진이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조대를 급파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구호대가 현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임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2: El primer mensaje para nuestro pueblo es mantener la unión para salvar vidas inmediatamente de la ocurrencia de estos dos sismos.
1: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명 피해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국은 만 명에서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판과 남미판의 경계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지난 1967년과 97년 지진 때에도 각각 230여 명과 7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0: 베네수엘라의 이번 강진은 불과 39초 간격으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잇따라 온 것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쌍둥이 초강진에 도시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3: 건물이 종잇장처럼 주저앉고 도시는 순식간에 거대한 먼지 구름에 휩싸입니다. 베네수엘라 북중부 해안을 규모 7.2와 7.5의 초강력 쌍둥이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불과 39초 만에 규모 7.0 이상의 본진급 지진이 연달아 터진 겁니다.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규모 7.2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60개, 규모 7.5는 180개가 동시에 터지는 수준의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원폭 240개가 연달아 도심 지하를 강타한 셈입니다. 쌍둥이 지진의 연쇄 충격은 연쇄 붕괴를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 규모 7.2의 강진으로 건물 구조에 균열이 가며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건축물들이 불과 39초 뒤 몰아친 7.5의 더 강력한 2차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4: 7.2는 지하 20km에서 남북 방향으로 쪼개진 단층이었는데 7.5 지진은 단층 면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찢어지는 좀 특이한 모양의 두 개의 지진이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3: 대개 강진 이후 찾아오는 여진은 수분에서 수시간의 간격을 두지만 이번엔 채 1분도 되지 않아 대형 지진이 연달아 터지면서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탈출할 최소한의 골든타임마저 없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남미판과 카리브판이 맞물리는 복합단층대의 압축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이례적인 쌍둥이 지진을 일으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의 진원이 10km 안팎으로 매우 얕아 지상으로 전달된 충격파가 배가 됐고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주요 밀집 도시의 노후화된 인프라가 겹쳐 결국 유례 없는 대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YTN 김정희.

0: 있습니다.
1: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이번 지진은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주택들은 물론 공항과 방송국도 곳곳이 무너졌는데 한 시민은 공포 영화 같았다고 울먹였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2: 차량을 세워둔 채 작업을 하다 잠깐 쉬던 운전자들. 도로가 흔들리며 위험한 기운이 감지되자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수도 카라카스 외곽의 한 국제공항. 여행객들이 긴박하게 대피합니다. 베네수엘라 전 의원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천장이 내려앉고 곳곳엔 먼지가 자욱합니다.
3: Observen cómo quedó el aeropuerto Maiquetía estando nosotros acá dentro. Mira. El desastre que hay. Acabado totalmente. Observen después el terremoto.
2: 베네수엘라 국영 방송사도 여지없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고 주차된 차량들도 파손됐습니다. 이번 참사는 1900년 규모 7.7의 강진 이후 베네수엘라 본토와 해안가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입니다. 수색 구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안타깝게도 잇따라 시신이 수습되고 있어 인명피해도 최악이 될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7: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강도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건물 등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상자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 구조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인명피해는 더욱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4: 건물이 통째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형체였는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폭격을 맞은 듯 그대로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가족을 찾는 울부짖음 속에 구조대가 어둠 속에서 수색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El más fuerte y fue largo. Fuerte, fue muy fuerte.
6: El edificio se movió de lado a lado porque que es increíble pues. Y bueno, que menos mal que no haya tanta gente.
4: 현지 시각 14일 저녁 6시쯤 또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카리브해 연안에서 규모 7.2에 이어 7.5의 강진이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조대를 급파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구호대가 현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임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7: El primer mensaje para nuestro pueblo es mantener la unión para salvar vidas inmediatamente de la ocurrencia de estos dos sismos.
4: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명피해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진국은 만 명에서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판과 남미판의 경계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지난 1967년과 97년 지진 때에도 각각 230여 명과 7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3: 베네수엘라의 이번 강진은 불과 39초 간격으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잇따라 온 것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쌍둥이 초강진에 도시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8: 건물이 종잇장처럼 주저앉고 도시는 순식간에 거대한 먼지 구름에 휩싸입니다. 베네수엘라 북중부 해안을 규모 7.2와 7.5의 초강력 쌍둥이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불과 39초 만에 규모 7.0 이상의 본진급 지진이 연달아 터진 겁니다.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규모 7.2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60개, 규모 7.5는 180개가 동시에 터지는 수준의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원폭 240개가 연달아 도심 지하를 강타한 셈입니다. 쌍둥이 지진의 연쇄 충격은 연쇄 붕괴를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 규모 7.2의 강진으로 건물 구조에 균열이 가며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건축물들이 불과 39초 뒤 몰아친 7.5의 더 강력한 2차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9: 7.2는 지하 20km에서 남북 방향으로 쪼개진 단층이었는데 7.5 지진은 단층 면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찢어지는 좀 특이한 모양의 두 개의 지진이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8: 대개 강진 이후 찾아오는 여진은 수분에서 수시간의 간격을 두지만 이번엔 채 1분도 되지 않아 대형 지진이 연달아 터지면서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탈출할 최소한의 골든타임마저 없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남미판과 카리브판이 맞물리는 복합 단층대의 압축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이례적인 쌍둥이 지진을 일으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의 진원이 10km 안팎으로 매우 얕아 지상으로 전달된 충격파가 배가 됐고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주요 밀집 도시의 노후화된 인프라가 겹쳐 결국 유례 없는 대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3: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이번 지진은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주택들은 물론 공항과 방송국도 곳곳이 무너졌는데 한 시민은 공포 영화 같았다고 울먹였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8: 차량을 세워둔 채 작업을 하다 잠깐 쉬던 운전자들. 도로가 흔들리며 위험한 기운이 감지되자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수도 카라카스 외곽의 한 국제공항. 여행객들이 긴박하게 대피합니다. 베네수엘라 전 의원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천장이 내려앉고 곳곳엔 먼지가 자욱합니다.
10: Observen cómo quedó el aeropuerto Maiquetí estando nosotros acá dentro. Mira. Acabado totalmente. Observen después el terremoto.
8: 베네수엘라 국영 방송사도 여지없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고 주차된 차량들도 파손됐습니다. 이번 참사는 1900년 규모 7.7의 강진 이후 베네수엘라 본토와 해안가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입니다.

0: cuando bajamos el escenario era de película de terror.
1: 수색 구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안타깝게도 잇따라 시신이 수습되고 있어 인명 피해도 최악이 될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유준입니다.
2: 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에 우리 국민 100여 명이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부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며 대사관이 교민들과 연락하며 피해 상황을 점검해 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베네수엘라 못지않은 규모 7.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때 신칸센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3: 지진 경보가 울리기 무섭게 집안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보려 하지만 몸을 가누기 쉽지 않습니다. 벽에 걸어둔 액자들은 낙엽이 지듯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 건물은 진동에 벽 일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닥엔 파편들이 나뒹굽니다. 사람이라도 지나갔다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지진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반쯤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일본 동북부에 있는 이와테현 앞바다, 바닷속 44km 지점이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처음엔 지진 규모를 6.9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7.2로 수치를 올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오모리현에서는 가장 높은 강도 6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500km 넘게 떨어진 도쿄 고층 건물에서도 큰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지진 여파로 JR 도호쿠 신칸센 일부 구간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부상자도 5명 나왔지만 지진 흔들림에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물건에 머리를 맞는 등 경상이었습니다. 아오모리현 히가시도리와 후쿠시마 제1, 2원전 등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해일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하고 관계부처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4: 지진による 피해 상황 及び 현지의 대응 상황 등 파악するため 青森県庁に 内閣府 調査チームの 파견을 決定し
3: 강한 흔들림이 관측된 지역에는 자위대 항공기를 파견해 피해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5: 揺れの強かった地域の皆様におかれましては
3: 일본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사이 비슷한 규모나 더욱 강한 흔들림을 동반한 후속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우리 축구대표팀이 남아공에 0대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A조 3위로 추락한 홍명보호는 32강 진출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먼저 김승재 기자입니다.
1: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가는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에 임한 우리 대표팀. 하지만 경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렇다 할 득점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습니다. 경기 전반에는 슈팅 수 4대 9로 밀릴 정도로 남아공에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이후 후반 들어 손흥민과 옌스 카스트로프, 김진규를 교체 투입해 반전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한 경기는 이어졌고 결국 후반 18분 마세코의 결승골을 내주면서 0대 1로 졌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체코전 승리 뒤 2연패를 당하며 조별 예선을 1승 2패 A조 3위로 마무리하며 32강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2: 다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월드컵 세 경기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경기를 한 거는 맞습니다.
3: 경기를 잘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실점이 좀 이르게 나오고

0: 나서부터 급하게 저희가 좀 하는 바람에 좀더 원활한 경기력이 좀더안 나온 것 같습니다.
1: A조에서는 체코를 3대 0으로 꺾은 멕시코가 3전 전승, 조 1위로 32강행을 확정했고, 우리를 꺾은 남아공이 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 3위 12개 팀 가운데 상위 8개 팀이 32강에 합류하게 됩니다. 아직 12개 조 가운데 9개 조의 경기가 남은 상황이어서 홍명보호의 32강행 여부는 다른 조의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2: 충격적인 남아공전 패배는 몬테레이 참사로 기록될 만한 졸전이었습니다. 남아공의 브로스 감독이 우리의 전술이 나왔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만큼 이번 승부는 전술의 차이에서 갈렸다는 평가입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3: 경기 시작 전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주장 손흥민의 선발 제외였습니다. 2014년 브라질 대회부터 4번 연속 월드컵에 출전하는 동안 손흥민이 선발에서 빠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4: 첫 번째 45분을 마치고 그리고 공간도 조금 생겼을 때 넣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이에요.
3: 하지만 오현규와 이강인, 황희찬으로 공격진을 꾸린 우리 대표팀은 남아공의 수비벽을 좀처럼 허물지 못했습니다. 위협적인 장면조차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공격진의 날카로움은 급격히 무뎌졌습니다. 후반 18분 선제골을 내준 뒤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미 지친 선수들은 상대를 제대로 압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집단 식중독에 걸린 게 아니냐는 게 기자회견에서 나온 첫 질문일 정도로 우리 선수들의 몸놀림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4: 경기 내용은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저희 팀의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뭐 이유를 그런 쪽에 돌리고 싶지도 않고.
5: But on the pitch, with the humidity and the weather conditions, it's very hard to make a lot of sprints, deep runs, be active in the offense, and then sometimes you have to sprint 80 meters back.
3: 조별 예선 3경기 모두 수비진의 불안감을 노출했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이겨야 했던 남아공은 서두르지 않고 기회를 엿보는 전략으로 감격의 32강행을 이뤄냈습니다. 70대 중반의 베테랑 휴고 브로스 감독은 경기를 마친 뒤 우리의 전술이 더 나았다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2: 충격적인 패배 직후 홍명보 감독은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결과라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현지에서 열성적인 응원을 보낸 축구 팬들도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몬테레이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6: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끝난 뒤 몬테레이 경기장 주변은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멕시코 응원단은 조별리그 3연승을 달성한 기쁨에 취했고, 경기장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은 축구 팬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7: 너무 더운데 다들 고생한 거는 아는데, 멕시코 때 지난주에 멕시코전보다 조금 많이 못 미치는 경기가 아니었나.
8: 너무 답답했고, 정말 너무 지고 있는데도 패스만 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희망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가도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6: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세하다고 평가했던 남아공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대표팀을 이끈 홍명보 감독은 당장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전술과 선수 기용 모두 의문점이 많았는데 홍 감독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4: 모든 게 감독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고 했으니까.
6: 대표팀 선수들의 가라앉은 분위기를 추스르는 일도 과제입니다. 두 경기를 연속 패하면서 조 3위로 32강의 턱걸이에도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자력으로 32강 진출에 실패한 홍명보호는 우선 베이스 캠프가 차려진 과달라하라로 이동해 분위기 수습에 나설 예정입니다. 몬테레이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2: 비록 경기는 졌지만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번에도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역전을 기원

0: 하던 시민들은 아쉬운 결과에 허탈해하면서도 32강 진출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1: 올라가는 움직임을 취하면서 상대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2: 32강 진출이 걸린 남아공전을 응원하기 위해 붉은 악마 추산 3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붉은 옷을 입은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외치며 열심히 응원했지만 후반전 남아공의 선제골이 터지자 일순간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경기에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면 바라기도 하고
3: 먹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2: 회심의 일격이 상대팀 골키퍼에게 막혔을 때는 머리를 감싸주기도 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자력 진출할 수 있었던 경기. 제발 한 골만 성공하길 간절히 바랐지만 결국 패배로 끝나자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 남아공 상대로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지만 다들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좀 이게 먹힐 일인가 싶어가지고.
5: 애간장이 너무 타고 그다음에 빨리 한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좀 답답했습니다.
2: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외침도 들립니다.
3: 안타깝게도 져가지고 조3위로 되긴 했지만 그래도 꼭 뒤에 네 팀이 더 있어서 토너먼트로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태극 전사들을 향한 뜨거운 함성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7: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8: 네, 감사합니다.
9: 언제 어디서나 내 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1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1: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It always starts with a hey.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Heaven, I'm in heaven, and my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YTN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6: 우리 축구대표팀이 남아공에 0-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7: A조 3위로 추락한 홍명보호는 32강 진출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먼저 김승재 기자입니다.
8: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가는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에 임한 우리 대표팀. 하지만 경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렇다 할 득점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습니다. 경기 전반에는 슈팅수 4-9로 밀릴 정도로 남아공에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이후 후반 들어 손흥민과 옌스 카스트로프, 김진규를 교체 투입해 반전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한 경기는 이어졌고 결국 후반 18분 마세코의 결승골을 내주면서 0-1로 졌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체코전 승리 뒤 2연패를 당하며 조별 예선을 1승 2패 A조 3위로 마무리하며 32강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9: 다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월드컵 세 경기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경기를 한

0: 그거는 맞습니다.
1: 경기를 잘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실점이 좀 이르게 나오고 나서부터 급하게 저희가 좀 하는 바람에 좀더 원활한 경기력이 좀더안 나온 것 같습니다.
2: A조에서는 체코를 3대 0으로 꺾은 멕시코가 3전 전승, 조 1위로 32강행을 확정했고 우리를 꺾은 남아공이 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 3위 12개 팀 가운데 상위 8개 팀이 32강에 합류하게 됩니다. 아직 12개 조 가운데 9개 조의 경기가 남은 상황이어서 홍명보호의 32강행 여부는 다른 조의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3: 충격적인 남아공전 패배는 몬테레이 참사로 기록될 만한 졸전이었습니다.
4: 남아공의 브로스 감독이 우리의 전술이 나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만큼 이번 승부는 전술의 차이에서 갈렸다는 평가입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5: 경기 시작 전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주장 손흥민의 선발 제외였습니다. 2014년 브라질 대회부터 4번 연속 월드컵에 출전하는 동안 손흥민이 선발에서 빠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0: 첫 번째 45분을 마치고 그리고 공간도 조금 생겼을 때 넣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이에요.
5: 하지만 오형규와 이강인, 황희찬으로 공격진을 꾸린 우리 대표팀은 남아공의 수비벽을 좀처럼 허물지 못했습니다. 위협적인 장면조차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공격진의 날카로움은 급격히 무뎌졌습니다. 후반 18분 선제골을 내준 뒤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미 지친 선수들은 상대를 제대로 압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집단 식중독에 걸린 게 아니냐는 게 기자회견에서 나온 첫 질문일 정도로 우리 선수들의 몸놀림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0: 경기 내용은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저희 팀의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뭐 이유를 그런 쪽에 돌리고 싶지도 않고.
6: But on the pitch with the humidity and the weather conditions, it's very hard to make a lot of sprints, deep runs, be active in the offense, and then sometimes you have to sprint 80 meters back.
5: 조별 예선 세 경기 모두 수비진의 불안감을 노출했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이겨야 했던 남아공은 서두르지 않고 기회를 엿보는 전략으로 감격의 32강행을 이뤄냈습니다. 70대 중반의 베테랑 휴고 브로스 감독은 경기를 마친 뒤 우리의 전술이 더 나았다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3: 충격적인 패배 직후 홍명보 감독은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결과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4: 현지에서 열성적인 응원을 보낸 축구 팬들도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몬테레이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7: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끝난 뒤 몬테레이 경기장 주변은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멕시코 응원단은 조별리그 3연승을 달성한 기쁨에 취했고 경기장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은 축구 팬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8: 너무 더운데 다들 고생한 거는 아는데 멕시코 때 지난주에 멕시코전보다 조금 많이 못 미치는 경기가 아니었나.
9: 너무 답답했고 정말 너무 지고 있는데도 패스만 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희망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가도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7: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세하다고 평가했던 남아공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대표팀을 이끈 홍명보 감독은 당장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전술과 선수 기용 모두 의문점이 많았는데 홍 감독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0: 모든 게 감독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고 했으니까.
7: 대표팀 선수들의 가라앉은 분위기를 추스르는 일도 과제입니다. 두 경기를 연속 패하면서 조 3위로 32강의 턱걸이에도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자력으로 32강 진출에 실패한 홍명보호는 우선 베이스 캠프가 차려진 과달라하라로 이동해 분위기 수습에 나설 예정입니다. 몬테레이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3: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 광화문

0: 광장에서는 이번에도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1: 역전을 기원하던 시민들은 아쉬운 결과에 허탈해하면서도 32강 진출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2: 올라가는 움직임을 취하면서 상대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3: 32강 진출이 걸린 남아공전을 응원하기 위해 붉은 악마 추산 3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붉은 옷을 입은 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외치며 열심히 응원했지만 후반전 남아공의 선제골이 터지자 일순간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경기에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면 바라기도 하고
4: 먹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3: 회심의 일격이 상대팀 골키퍼에게 막혔을 때는 머리를 감싸주기도 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자력 진출할 수 있었던 경기. 제발 한 골만 성공하길 간절히 바랐지만 결국 패배로 끝나자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 남아공 상대로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지만 다들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좀 이게 먹힐 일인가 싶어가지고.
6: 애간장이 너무 타고 그다음에 빨리 한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좀 답답했습니다.
3: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외침도 들립니다.
4: 안타깝게도 져가지고 조 3위로 되긴 했지만 그래도 꼭 뒤에 네 팀이 더 있어서 토너먼트로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태극 전사들을 향한 뜨거운 함성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0: 축구대표팀에 대한 응원은 광화문 광장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1: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은 치킨집과 호프집, 거리에서도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최성훈 기자입니다.
7: 치킨집에 붉은 옷을 입은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함께 옷을 맞춰 입은 직장인부터 대학교 동아리 친구들, 가족들까지 응원전에 나섰습니다.
8: 무슨 저희 막내가 특별히 축구하는 날이라고 맞춰 입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 4-5일 전에 미리 인터넷 구매해가지고.
7: 외국인 관광객들도 손흥민 선수 유니폼을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힘을 보탰습니다. 대한민국. 이른 아침부터 치킨집은 월드컵 응원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9: 평소 오전 10시부터 문을 여는 이곳 치킨집은 남아공전을 앞두고 새벽부터 손님 맞이를 준비했습니다. 110석에 달하는 자리가 외국인 관광객과 직장인들로 꽉 찬 모습입니다.
7: 비슷한 시각 호프집도 손님들로 만석이 됐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탄식을 내뱉기도 합니다. 여의도 증권가 한복판에서도 길거리 응원전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증권사 건물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으로 경기를 즐기며 목이 터져라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10: 또 진행위원분들이 너무 잘 해주셔서 페이스페인팅도 그냥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월차 쓰고 나와서 받으니까 생각보다 더 신나고.
7: 이렇게 곳곳에서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기원한 시민들은 32강 경기도 응원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11: 저희가 1, 2차전도 같이 봤었고 3차전도 지금까지 응원을 하러 왔는데 다음 경기도 꼭 다 같이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7: YTN 최승훈입니다.
0: 우리 축구대표팀이 A조 3위로 추락하면서 이제 다른 조에 남은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1: 만에 하나 32강에 오르더라도 남은 경기 일정은 가시밭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12: 남아공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우리 축구대표팀은 조별 예선을 1승 2패, A조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스스로 걷어찬 셈이 됐습니다. 참가국이 32개에서 48개 나라로 늘어난 이번 월드컵에서는 4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각 조 1, 2위가 토너먼트로 직행하고 조 3위 중 상위 8개 나라가 32강에 합류합니다. 일단 과달라하라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는 우리 대표팀은 다음 경기에 대한 기약도 없이 다른 조의 남은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13: 그런 것들을 운동장에 얼마만큼 잘 구현시킬 수 있느냐를 가지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뭐 결과를 미리 알고 한다고 하면은 뭐 그 방법대로 하겠지만은
12: 지금까지 12개 조 중 3 조가 조별리그 일정을 마쳤고 우리는 각 조 3위 팀 중 4위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과이와 스웨덴, 알제리와 크로아티아가 이미 승점 3점을 확보한 가운데 한 경기를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팀들도 1승을 더하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넘어 32강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승점까지 동률을 이루면 골 득실차와 다득점, 페어플레이 점수 등을 따져 최종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14: 32강이라는 기회가 오면은 진짜 절실히 뛸 준비를 하고 선수들이랑 마음을 한 마음으로 다 모아서 경기를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 만약 32강에 오른다 해도 최악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32강전 상대와 날짜, 장소조차 알 수 없어 미리 대비가 불가능한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나 다름없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0: 베네수엘라에서 강도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건물들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 현재까지 사상자가 1,700명을 넘어섰는데 구조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인명 피해는 더욱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2: 건물이 통째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형체였는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폭격을 맞은 듯 그대로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가족을 찾는 울부짖음 속에 구조대가 어둠 속에서 수색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El más fuerte y fue largo. Fuerte, fue muy fuerte.
4: El edificio se movió de lado a lado porque que es increíble pues. Y bueno, que menos mal que la que no sé que no haya tanta gente.
2: 현지 시각 14일 저녁 6시쯤 또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카리브해 연안에서 규모 7.2에 이어 7.5의 강진이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조대를 급파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구호대가 현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임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5: El primer mensaje para nuestro pueblo es mantener la unión para salvar vidas inmediatamente de la ocurrencia de estos dos sismos.
2: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명피해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진국은 만 명에서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판과 남미판의 경계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지난 1967년과 97년 지진 때에도 각각 230여 명과 7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26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베네수엘라에서 강도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건물들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 현재까지 사상자가 1,700명을 넘어섰는데 구조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인명피해는 더욱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2: 건물이 통째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형체였는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폭격을 맞은 듯 그대로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가족을 찾는 울부짖음 속에 구조대가 어둠 속에서 수색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것 중에 가장 강렬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강했고 그 강렬함이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건물이 좌우로 흔들렸던 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건물 안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2: 현지 시각 14일 저녁 6시쯤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카리브해 연안에서 규모 7.2에 이어 7.5의 강진이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조대를 급파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구호대가 현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임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는 두 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후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단결해달라는 겁니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입니다.
2: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명피해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진국은 만 명에서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판과 남미판의 경계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0: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지난 1967년과 97년 지진 때에도 각각 230여 명과 7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1: 베네수엘라 적십자산은 지진 피해에 따른 평가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인명피해 규모가 아직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적십자는 현지 시간 25일 성명을 내고 강한 여진이 피해 지역 주민들과 대응 인력들의 추가적인 위험을 가하고 있다며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이번 강진은 불과 39초 간격으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잇따라 온 것이었습니다.
2: 이례적인 쌍둥이 초강진에 도시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3: 건물이 종잇장처럼 주저앉고 도시는 순식간에 거대한 먼지 구름에 휩싸입니다. 베네수엘라 북중부 해안을 규모 7.2와 7.5의 초강력 쌍둥이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불과 39초 만에 규모 7.0 이상의 본진급 지진이 연달아 터진 겁니다.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규모 7.2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60개, 규모 7.5는 180개가 동시에 터지는 수준의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원폭 240개가 연달아 도심 지하를 강타한 셈입니다. 쌍둥이 지진의 연쇄 충격은 연쇄 붕괴를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 규모 7.2의 강진으로 건물 구조에 균열이 가며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건축물들이 불과 39초 뒤 몰아친 7.5의 더 강력한 2차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4: 7.2는 지하 20km에서
5: 홍태경 연세대 지구 시스템과 학과 교수입니다.
4: 지진은 반쪽 면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찢어지는 좀 특이한 모양의 두 개의 지진이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3: 대개 강진 이후 찾아오는 여진은 수분에서 수시간의 간격을 두지만 이번엔 채 1분도 되지 않아 대형 지진이 연달아 터지면서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탈출할 최소한의 골든타임마저 없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남미판과 카리브판이 맞물리는 복합 단층대의 압축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이례적인 쌍둥이 지진을 일으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의 진원이 10km 안팎으로 매우 얕아 지상으로 전달된 충격파가 배가 됐고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주요 밀집 도시의 노후화된 인프라가 겹쳐 결국 유례없는 대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0: 우리 축구 대표팀이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이면서 남아공에 0대 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1: A조 3위로 추락한 홍명보호는 32강 진출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가는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에 임한 우리 대표팀. 하지만 경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렇다 할 득점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습니다. 경기 전반에는 슈팅 수 4대 9로 밀릴 정도로 남아공에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이후 후반 들어 손흥민과 옌스 카스트로프, 김진규를 교체 투입해 반전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한 경기는 이어졌고 결국 후반 18분 마세코의 결승골을 내주면서 0대 1로 졌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체코전 승리 뒤 2연패를 당하며 조별 예선을 1승 2패 A조 3위로 마무리하며 32강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3: 다만 오늘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세 경기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경기를 한 거는 맞습니다.
4: 경기를 잘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실점이 좀 이르게 나오고 나서부터 급하게 저희가 좀 하는 바람에 좀 더 원활한 경기력이 좀 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2: A조에서는 체코를 3대 0으로 꺾은 멕시코가 3전 전승, 조 1위로 32강행을 확정했고 우리를 꺾은 남아공이 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 3위 12개 팀 가운데 상위 8개 팀이 32강에 합류했습니다.

0: 합류하게 됩니다. 아직 12개 조 가운데 9개 조의 경기가 남은 상황이어서 홍명보호의 32강행 여부는 다른 조의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1: 우리 축구대표팀이 A조 3위로 추락하면서 이제 다른 조의 남은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2: 32강에 오르더라도 남은 경기 일정은 가시밭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남아공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우리 축구대표팀은 조별 예선을 1승 2패, A조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스스로 걷어찬 셈이 됐습니다. 참가국이 32개에서 48개 나라로 늘어난 이번 월드컵에서는 4팀씩 12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각조 1, 2위가 토너먼트로 직행하고 조 3위 중 상위 8개 나라가 32강에 합류합니다. 일단 과달라하라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는 우리 대표팀은 다음 경기에 대한 기약도 없이 다른 조의 남은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4: 그런 것들을 운동장에 홍명보 감독입니다. 구현시킬 수 있느냐를 가지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뭐 결과를 미리 알고 한다고 하면은 뭐 그 방법대로 하겠지만은
3: 지금까지 12개 조 중 3조가 조별리그 일정을 마쳤고 우리는 각 조 3위 팀 중 4위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과이와 스웨덴, 알제리와 크로아티아가 이미 승점 3점을 확보한 가운데 한 경기를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팀들도 1승을 더하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넘어 32강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승점까지 동률을 이루면 골 득실차와 다득점, 페어플레이 점수 등을 따져 최종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5: 32강이라는 기회가 오면은 진짜 절실히 뛸 준비를 하고 선수들이랑 마음을 한 마음으로 다 모아서 경기를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만약 32강에 오른다 해도 최악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32강전 상대와 날짜, 장소조차 알 수 없어 미리 대비가 불가능한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나 다름없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1: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역대급 실적 발표가 코스피의 상승 동력에 불을 붙였습니다.
2: 코스피의 핵심축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5%, 13% 급등하면서 장중 9,000선을 회복한 데 이어 종가도 9,000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6: 종가 기준 9,000선 탈환을 코앞에 두고 거래를 마친 코스피. 오전 장이 열리자마자 상승폭을 확대해가며 개장 7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후 개장 20여 분 만에 5% 이상 급등하며 8,900선을 넘어섰고 한때 9,000피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중 실적 발표가 가장 빨라 증시 풍향계로 불리는 미 마이크론 매출이 345% 급증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점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7: 지수가
8: 염승환 LS증권 이사입니다.
7: 고르게 오른 게 아니라 오늘도 보면 하락 종목이 훨씬 많거든요. 이제 이걸 본다면 반도체 마이크론 이슈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그 관련된 지주사죠. SK 또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만 주가 급등했거든요.
6: 삼성전자는 5% 이상 오른 35만 8,500원, SK 하이닉스는 13% 이상 급등한 291만 7,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이 3조 3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은 2.36% 내린 887로 장을 마감하며 또다시 9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9원 오른 1542.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이틀 연속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김세호입니다.
2: 미국 주식 투자가 확대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난해 대미 금융자산 잔액이 1조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지역별 통화별 국제투자 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준비자산을 제외한 대외금융자산 잔액은 2조 4,396억 달러로 전년 말보다 3,448억 달러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1조 1,49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유로 지역 3,075억 달러, 동남아 2,795억 달러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기반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1: 조만간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경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입니다.
2: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좋은 변화의 태풍은 한순간에 미풍으로 그치거나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획됐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 비판 발언에 이어 SNS에도 글을 올려 대통령이 삼전닉스 회장들을 불러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을러댄다며 이는 반도체 줄테니 정청래 떨어뜨려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일본도 공장을 쪼개다 생태계가 파편화되고 경쟁력을 잃었다고 썼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반도체 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대전에 총알로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회견을 열어 반도체 공장 입지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성과 산업 논리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5: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2: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광주의 지역구를 둔 안도걸 원내부대표는 국민의힘이 기업의 자발적 투자 결정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적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6: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은 기업의 철저한
5: 안도걸 국민의힘 민주당 원내부대표입니다.
6: 바탕으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2: 전북의 지역구를 둔 김의겸 의원은 호남 반도체 공장을 환영하며 전북과 전남 광주에 하나씩 나눠서 배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에 새로운 산업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 계획이 다음 주쯤 청와대 주재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0: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총리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주요 정책, 도덕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1: 한 후보자는 다주택자 논란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며 사과했는데요. 주요 질의 답변 함께 보시죠.
7: 네,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명시된 주적은 누구입니까?
8: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5: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8: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9: 요새 젊은 층이 그렇게 농담처럼 한다는
5: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9: 운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집을 다 팔았으니
5: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이제 마귀에서 사람 된 것 아닙니까?
8: 네, 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5: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9: 이재명 네네. 대통령에게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8: 아, 저는 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다주택 관련된 부분에서는
9: 이런 걸 다
8: 생각합니다.
9: 국민께서
10: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개인정보 보호에 좀 더 신경 썼어야 한다고 보고요.
5: 백승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0: 그 이후에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8: 한 63건 정도의 내용이 왔는데요. 뭐 대부분 광고 메일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샅샅이 잘 살펴가지고 필요한 조치들 취하고

0: 이른바 현대판 매관 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1: 이번 의혹은 나토 순방 당시 김 씨가 착용했던 목걸이에서 시작됐는데 특검은 명품 시계와 고가 그림 등을 추가로 발견해 매관 매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미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 측은 검찰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후 특검이 압수한 목걸이 역시 모조품으로 나타났는데 김 씨 구속심사 직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 씨에게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한 겁니다.
3: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4: 오정희 당시 김건희 특별검사 봅니다.
3: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두 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2: 결국 김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목걸이와 함께 발견된 바쉐롱 콘스탄틴 시계와 이우한 화백 그림 역시 각각 사업가 서성빈 씨와 김상민 전 검사가 청탁에 대한 대가로 건넨 것으로 봤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금거부기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사실이 알려지며 매간 매직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3개월 넘는 재판 끝에 김건희 씨는 물론 금품을 건넨 이 회장 등도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김 씨 측과 매간 매직 행위라는 특검 측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1: 특검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5: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고 한 달 만에 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무기징역형을 내린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모의 초기 단계에 작성된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은 상당 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0: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랑제일교회와 자유통일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교회와 자유통일당 측은 정상적인 금전대차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경찰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전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 목사의 자택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자유통일당 중앙당사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의 전 대표 등 6명을 고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선관위는 사랑제일교회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부금 등을 모아 자유통일당에 102억 원을 빌려줬지만 이자나 원금이 거의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법인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고발 당시 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유사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큰 중대 범죄라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자유통일당에 자금을 빌려줄 때 선관위에 신고했고 법적으로도 투명한 거래였다며 경찰과 선관위가 표적 수사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유통일당도 정치 자금이 아니라 상환을 전제로 교회 측과 합법적인 금전 대차 계약을 맺은 거라며 압수수색은 야당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비슷한 범행을 통해 알게 된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해서 불법 투약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서울 강남의 피부과. 흰 가운을 입은 두 사람이 고객을 시술실로 안내합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려는 건데 심지어 가운을 입은 두 사람 중 한 명은 정식 의료면허가 없는 상담실장이었습니다. 경찰은 고객들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의사 등 병원 관계자 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불법 투여해준 것으로 확인된 고객 12명도 입건됐습니다. 병원 관계자 일부는 이전에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병원을 옮긴 뒤에도 기존에 확보한 불법 투약자 명단을 활용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성형 앱을 보고 병원을 찾은 고객들에게도 불법 투약을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남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용 기록을 누락하며 범행을 은폐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파주에서는 주차된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파주 일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5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아 문이 열려있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이 남성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적을 확인하겠다며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들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남성이 순찰하던 경찰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구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차량을 몰고 도주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광나루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달 30일 지역 순찰을 하던 중 A씨의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인 오만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어떠한 통행료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드르 알부사이드 오만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5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걸프 지역 외무장관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향후 조치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은 절대 수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종전합의 후속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이란 측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레바논 남부에 구축한 완충지대 일부에서 병력을 철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미 국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 점령지 일부에서 철수했다며 이제 레바논 정규군이 해당 지역에 진입해 테러 무기와 인프라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헤즈볼라가 위협으로 남아있고 이들이 무장 해제되지 않는 한 레바논 남부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군설을 부인했습니다.
0: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가능한 한 빨리

0: 빨리 충족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슨브리 차관보는 현지 시간 25일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1: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어제 이석배 주 러시아 대사를 만난 뒤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북한 접경지 인근에서 계속되는 한국과 미국의 대결적 군사활동이 한반도와 영내 전체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0: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을 강타하면서 스페인에서는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프랑스에선 만 곳이 넘는 학교가 휴교하거나 수업 시간을 단축했고 영국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도중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2: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버스 정류장에 있는 온도계가 섭씨 45.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스페인 곳곳의 기온이 40도를 웃돌면서 나흘간 더위 관련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프랑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파리를 포함해 절반 이상 지역에서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등 주요 관광 명소가 운영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3살배기 아기가 추가로 숨졌고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3: 힘드네요. 이제 여름의 시작인데 이런 폭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프리카 사하라보다 덥다는군요. 프랑스 낭트 주민입니다.
2: 프랑스 학교 13,000여 곳이 휴교하거나 수업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교사 노조는 정부가 폭염 대책 마련 요구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파업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에서도 휴교하거나 단축 수업에 들어간 학교가 2,000 곳을 넘어섰습니다. 일부에선 교실 온도가 40도까지 오르면서 교사 여러 명이 수업 중 기절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영국에서는 25일 최고 기온이 36.4도까지 오르며 이틀 연속 6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3: 말도 안 되게 덥습니다. 햇볕을 피하려고 우산을 가져와서 양산처럼 쓰고 있네요.
2: 이탈리아에선 폭염 최고 등급인 적색 경보가 발령된 도시가 17곳으로 늘었고 앞으로 사흘간 노동자 150만 명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공기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번 유럽 폭염은 사하라 사막에서 유입된 열기가 서유럽 대기에 갇히면서 발생한 열돔 현상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4: 유럽 국가들은 에어컨 보급률이 낮아서 폭염 대응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말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각국 정부는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0: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공개합니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기대를 미리 반영한 만큼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도 한 달 전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백화점 3사가 오늘부터 여름 정기 세일에 들어갑니다. 백화점 매출은 지난달까지 5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투수와 증시 호황에 따른 자산 효과로 호실적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0: 2026 부산 모빌리티 쇼가 오늘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부산 덱스코와 부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주요 완성차 브랜드가 참가해 차세대 기술과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선보입니다.
1: 해양수산부는 어선 건조와 개조 관련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늘부터 어선 건조 개조업 등록 제도를 시행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어선 건조 개조업체는 오는 12월 20일까지 등록해야 하고 다음 날부터 미등록 업체가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0: 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1: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주장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인은 노동

0: 공쟁이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하면서 노사협의를 지원했지만 주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조정을 종료하면서 중노위는 양측에 자율교섭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고 양측이 합의하면 사후조정을 진행해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진행한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지난해 경영 실적과 올해 경영 환경, 미래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11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노조는 사측이 협상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파업을 피하려는 사측이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세 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교섭이 타결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1: 여름철 불청객 러브버그가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가 살수 드론과 고공 포집기를 투입해 본격적인 방제에 나섰습니다.
2: 완벽한 방멸 대신 친환경 방식으로 개체수를 조절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서울 불암산자락의 숲길. 거대한 날개를 단 대형 드론이 뱅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드론이 풀숲과 나무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가며 하부에서 미세한 물방울을 넓게 뿜어냅니다. 공중에서 떨어진 물방울을 맞은 러브버그가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집니다. 화학 살충제 대신 물방울의 낙하압력으로 러브버그의 날개를 적셔 비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친환경 방식입니다.
4: 순수한 음용수로 이제 러브버그를 방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0리터까지 우리가 약간 충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충수된 걸로 다 하게 되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내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익충으로 분류되는 러브버그 특성을 고려해 완전히 박멸하기보다는 개체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5: 일단 살충제를 쓰다 보면은 이제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비표적 생물한테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들이고요.
3: 드론을 통한 살수 방제뿐 아니라 공중에 대형 포집 장비를 띄어 러브버그를 유인해 잡는 고공 방제도 병행했습니다.
6: 살수 드론 이외에도 고공 포집기라든지 아니면 향기로 유인하는 유인물질 포집기를 기존에 한 1,300개 정도를 계획하였다가 지금 4,800여 개 정도를 서울 전역에 설치를 하여서 발생하는 개체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느끼시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는 이번 불안산과 수락산 일대 시범 방제를 시작으로 발생 예측부터 현장 대응까지 단계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올해 코스피는 주요국 증시 가운데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도 한국 증시는 최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또 실패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MSCI 선진국 지수가 무엇인지, 왜 우리 증시가 편입에 실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인 MSCI는 전 세계 주식 시장을 선진국, 신흥국, 프론티어 시장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도 등과 함께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시장에 등재된다면 이를 추종하는 해외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찰 대상국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2008년 처음 관찰 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선진국 지수 편입에는 실패했고 2014년에는 관찰 대상국에서도 제외됐습니다. MSCI가 지적하는 주된 이유는 국제 외환시장에서 원화 거래가 제한적이라는 점인데요. 정부가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늘리는 등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MSCI는 여전히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제도가 완전히 안착하지 못했다거나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에 있어 여전히 복잡하고 불편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외환시장 24시간 추가 개방 등 조치가 더해진다면 내년쯤 관찰 대상국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12: 듀엣토의 더 클래식.
13: 6월 26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4: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4번 중 3악장 앨런 시빌의 호른,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0: 6월 26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4번 중 3악장 앨런 시빌의 호른,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월드컵 특집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도 축구와 음악 이야기를 계속할까 합니다. 오늘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축구 감독 이야기입니다.
0: 며칠 전에 히딩크 감독 이야기를 했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감독은 히딩크뿐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1: 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탈리아 대표팀을 맡았던 조반니 트라파토니입니다. 사실 그는요, 엄청난 클래식 광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AC 밀란 유스팀에 다닐 때도 프렌치 호른을 계속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될지 직업 음악가가 될지 고민했다고 했는데 결국 축구 선수가 됐고 열성적인 클래식 음악 팬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0: 그래서 오늘 첫 곡이 바로 호른 작품이었군요. 그럼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인터뷰를 뒤져보니까 의외로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클래식을 이해할수록 축구의 질이 더 높아진다. 모차르트를 들으면 축구를 더 잘한다. 인터벌 템포, 리듬같이 음악적인 논리를 익히면 게임을 읽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0: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 축구 선수나 감독이 또 있겠죠?
1: 네, 스웨덴 출신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을 맡은 스벤 예란 에릭손 감독도 엄청난 클래식 광입니다. 심지어 그는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자신이 즐겨 듣는 클래식 음악을 모아 3장짜리 편집 음반 세트를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0: 축구 감독이 음반까지 발매할 정도면 엄청난 화제가 되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연주한 건 아니겠죠?
1: 네, 자기가 즐겨 듣는 음악으로 선곡한 거죠. 더 스벤 예란 에릭슨 클래시컬 컬렉션이라는 제목의 음반이었는데 이 첫 번째 음반은 영국 음악, 두 번째 음반은 유럽 각국의 여러 클래식 명곡, 세 번째 음반은 스칸디나비아 음악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사람들이 다 아는 클래식 곡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음악이 여러 곡 실려 있었던 거죠.
0: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스웨덴 작곡가 라르스 에리크 라르손의 작품입니다. 전원 모음곡 중에서 로망스, 오코카무가 지휘하는 헬싱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라르스 에리크 라르손이 작곡한 전원 모음곡 중에서 로망스, 오코 카무가 지휘하는 헬싱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스벤예란 에릭손 축구 감독이 추천한 음악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 감독은 이분들 말고도 더 있습니다.
1: 네, 2012년부터 16년까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로이 호지슨 감독입니다. 이분은 오페라 광! 이 로이 호지슨 감독은 1999년 인터밀란에서 자녀 6경기를 책임지는 임시 감독직을 제안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밀란은 어디 있죠?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독특한 조건을 걸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게 됐다고 합니다.
0: 조건?
1: 네.
0: 어떤 조건입니까?
1: 인터밀란은 이탈리아죠. 그리고 밀란은 어디게요?
0: 밀라노.
1: 맞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죠. 밀라노 하면 가장 유명한 세계 최고의 극장은?
0: 설마 라스칼라?
1: 맞습니다. 이 호지슨 감독은 자신이 인터밀란 팀을 맡는 동안 라스칼라 오페라 티켓을 매번 구해주십시오. 저는 오페라를 볼 수 있다면 임시 감독직을 허락하겠습니다. 당장 감독을 구해야 했던 인터밀란 측에서는 네, 제가 VIP석으로 감독님은 무조건 오페라를 모시겠습니다. 흔쾌히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 호지슨 감독은 훈련과 경기 시간 외에는 아, 라스칼라 극장에서 베르디의 오페라를 보고 여러 오페라를 보면서 이야, 이것이 삶이지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0: 아, 이게 축구 감독의 오페라 조건 참.
1: 거의 이거랑 똑같아. 우리나라 축구를 임시 감독직으로 왔는데 그렇다면 이 최고의 아이돌들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돌 VIP 티켓을 구해준다면 제가 대한민국을 맡겠습니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0: 뭐 이 호지슨 감독 말고는 축구 감독 중에서 이런 조건은 없을 것 같아요.
1: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0: 더 재밌어요.
1: 봐봐요. 이탈리아에는 라스칼라, 영국엔
0: 코벤트가든.
1: 맞아요. 심지어 호지슨 감독은 영국에 있는 집이 런던 남서부 리치먼드에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이유는 코벤트가든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페라를 보고 싶을 때마다 가서 볼 수 있습니다.
0: 이 정도면 어렸을 때 오페라 뭐 했었네.

0: 이거 그럴 중에 뭐 성악가 있네 이거.
1: 약간 그 깊이에 빠졌을 때또 뭔가 마음의 양식처럼 되게 우리의 산책처럼 우리의 수영처럼 우리의 골프처럼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거지.
0: 와, 진짜 감독, 축구 감독이 이렇게, 와, 재밌습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중에서 개선 행진곡 장면입니다. 빤 따다다다다단 따단 따단 따단 따단.
0: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1: 일요일인 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그야말로 몬테레이 참사였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졸전 끝에 한 수 아래로 여겨졌던 남아공에 패배했는데요. 여전히 32강 진출 가능성이 크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경기력으로는 토너먼트에서 선전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잠시 뒤에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덮친 규모 7 이상 연쇄 강진에 전역이 붕괴되는데요. 사망자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물자난까지 겹치면서 삽과 맨손으로 처절한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빠른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현재까지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3: 자력으로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축구대표팀은 베이스캠프가 차려진 과달라하라로 이동했습니다. 전술과 선수 기용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결과라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2: 고가의 귀금속과 함께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오후 2시부터 재판이 생중계됩니다.
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에 산업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습니다.
2: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로 어제 코스피는 장중 9,000선을 회복한 데 이어 종가도 9,000선 코앞까지 다가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5%, 13% 급등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88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마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3: 구조대와 주민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 수색 작업에 나섰고 국제사회 지원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먼저 인명피해 직계부터 전해주시죠.
4: 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88명, 부상자는 1,5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200명이 매몰돼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종자는 15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 가구는 3,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5: 베네수엘라 국민 188명이 숨졌고 1,520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107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입니다.
4: 막대한 물적 피해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의장에 따르면 최소 250채의 건물이 파손됐고 특히 병원과 공공시설물 등 사회기반 시설 피해가 컸습니다. 로드리게스 의장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동생인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해안가 일대를 방문해서 피해 수습을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지진 피해 집계 초기 단계인 만큼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적십자는 강한 여진이 피해 지역 주민들과 대응 인력들의 추가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계속되는 여진과 전력, 통신, 교통 등 기반 시설의 피해로 구조 작업이 더딘 가운데 향후 인명피해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진의 공포 속에서 야외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5: 제 아파트는 완전히 망가지고 모든 것이 부서졌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 없어서 아들의 차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2: 네, 각국의 지원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지금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4: 네, 먼저 유엔은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대응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제 수속 구조팀 배치가 곧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카라카스에 중앙조정 허브를 설치하고 베네수엘라 정부와 협력해서 구조활동과 긴급 구호 지원에 나섰고 국제구조팀의 현장 투입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무총장 대변인의 브리핑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5: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가능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입니다.
4: 미국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 동부 버지니아주 등에서 소방관과 의사, 구조공학 엔지니어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대가 이미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항이 크게 파손된 만큼 미 국방부를 통해 장비를 지원하고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서 항공, 위성 영상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베네수엘라에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0억 원 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인 향후 48에서 72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국 정부가 신속한 지원에 나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5: Those are the acute, like short-term needs. 앞으로 48에서 72시간 동안 이런 긴급하고 단기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색 구조 작업은 생존자를 아직 구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4: 베네수엘라 인근 중남미 국가들의 지원도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칠레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은 구조대와 의료진을 현지에 파견해 잔해 제거와 실종자 수색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베네수엘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이번 지진은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3: 주택은 물론 공항과 방송국도 곳곳이 무너졌는데 한 시민은 공포 영화 같았다며 울먹였습니다. 김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차량을 세워둔 채 작업을 하다 잠깐 쉬던 운전자들. 도로가 흔들리며 위험한 기운이 감지되자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수도 카라카스 외곽의 한 국제공항. 여행객들이 긴박하게 대피합니다. 베네수엘라 전 의원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이

0: 근데 천장이 내려앉고 곳곳엔 먼지가 자욱합니다.
1: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 마이케이타 공항 내부 모습을 보세요. 완전히 파괴된 삼상입니다. 지진 뒤의 모습인데 상황이 심각합니다. 베네수엘라 전 국회의원입니다.
0: 베네수엘라 국영 방송사도 여지없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고 주차된 차량들도 파손됐습니다. 이번 참사는 1900년 규모 7.7의 강진 이후 베네수엘라 본토와 해안가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입니다.
1: 어떻게든 문을 열긴 했는데 자욱한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였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마치 공포영화 같았어요. 무너진 잔해들을 넘어야 했죠. 지진 피해 주민입니다.
0: 수색 구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안타깝게도 잇따라 시신이 수습되고 있어 인명피해도 최악이 될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2: 네, 북중미 월드컵 소식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남아공에 0-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3: A조 3위로 추락한 홍명보호는 32강 진출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가는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에 임한 우리 대표팀. 하지만 경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렇다 할 득점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습니다. 경기 전반에는 슈팅수 4-9로 밀릴 정도로 남아공에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이후 후반 들어 손흥민과 옌스 카스트로프, 김진규를 교체 투입해 반전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한 경기는 이어졌고 결국 후반 18분 마세코의 결승골을 내주면서 0-1로 졌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체코전 승리 뒤 2연패를 당하며 조별 예선을 1승 2패 A조 3위로 마무리하며 32강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5: 다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1: 홍명보 감독입니다.
5: 이 월드컵 세 경기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경기를 한 것은 맞습니다.
6: 경기를 잘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실감이 좀 선수입니다. 이르게 나오고 나서부터 급하게 저희가 좀 하는 바람에 좀 더 원활한 경기력이 좀 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4: A조에서는 체코를 3-0으로 꺾은 멕시코가 3전 전승, 조 1위로 32강행을 확정했고 우리를 꺾은 남아공이 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 3위 12개 팀 가운데 상위 8개 팀이 32강에 합류하게 됩니다. 아직 12개 조 가운데 9개 조의 경기가 남은 상황이어서 홍명보호의 32강행 여부는 다른 조의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2: 보신 것처럼 이런 충격적인 남아공전 패배는 몬테레이 참사로 기록될 만한 졸전이었습니다.
3: 남아공의 브루스 감독이 우리 전술이 나왔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만큼 이번 승부는 전술 차이에서 갈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경기 시작 전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주장 손흥민의 선발 제외였습니다. 2014년 브라질 대회부터 4번 연속 월드컵에 출전하는 동안 손흥민이 선발에서 빠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5: 첫 번째 45분을 마치고
1: 홍명보 감독입니다.
5: 그리고 공간도 조금 생겼을 때 넣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이에요.
7: 하지만 오형규와 이강인, 황희찬으로 공격진을 꾸린 우리 대표팀은 남아공의 수비벽을 좀처럼 허물지 못했습니다. 위협적인 장면조차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공격진의 날카로움은 급격히 무뎌졌습니다. 후반 18분 선제골을 내준 뒤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미 지친 선수들은 상대를 제대로 압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집단 식중독에 걸린 게 아니냐는 게 기자회견에서 나온 첫 질문일 정도로 우리 선수들의 몸놀림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5: 경기 내용은 좋지는 않았지만
1: 홍명보 감독입니다.
5: 그런 저희 팀의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뭐 이유를 그런 쪽에 돌리고 싶지도 않고.
1: 습도와 무더위 등 모든 조건으로 인해 전력 질주 등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어려웠고 80m를 달려 수비에 가담하는 것이 힘겨웠습니다. 옌스 축구 대표팀 선수입니다.
7: 조별 예선 3경기 모두 수비진의 불안감을 노출했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이겨야 했던 남아공은 서두르지 않고 기회를 엿보는 전략으로 감격의 32강행을 이뤄냈습니다. 70대 중반의 베테랑 휴고 브로스 감독은 경기

0: 경기를 마친 뒤 우리의 전술이 더 나았다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1: 네, 우리 축구대표팀이 A조 3위로 추락하면서 이제는 다른 조의 남은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2: 32강에 오르더라도 남은 경기 일정은 가시밭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남아공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우리 축구대표팀은 조별 예선을 1승 2패, A조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스스로 걷어찬 셈이 됐습니다. 참가국이 32개에서 48개 나라로 늘어난 이번 월드컵에서는 4팀씩 12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각 조 1, 2위가 토너먼트로 직행하고 조 3위 중 상위 8개 나라가 32강에 합류합니다. 일단 과달라하라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는 우리 대표팀은 다음 경기에 대한 기약도 없이 다른 조의 남은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4: 그런 것들을 운동장에 어느 만큼 잘 구현시킬 수 있느냐를 가지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뭐 결과를 미리 알고 한다고 하면은 뭐 그 방법대로 하겠지만은
3: 지금까지 12개 조 중 3조가 조별리그 일정을 마쳤고 우리는 각 조 3위 팀 중 4위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과이와 스웨덴, 알제리와 크로아티아가 이미 승점 3점을 확보한 가운데 한 경기를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팀들도 1승을 더하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넘어 32강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승점까지 동률을 이루면 골 득실차와 다득점, 페어플레이 점수 등을 따져 최종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5: 32강이라는 기회가 오면은 진짜 절실히 뛸 준비를 하고 선수들이랑 마음을 한 마음으로 다 모아서 경기를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만약 32강에 오른다 해도 최악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32강전 상대와 날짜, 장소조차 알 수 없어 미리 대비가 불가능한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나 다름없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1: 네, 이런 졸전 속에서도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는 함성은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2: 시민들과 학생들은 극장과 온라인 교실 등에서 끝까지 응원하며 선수들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6: 충북 청주의 한 극장. 경기 시작 전부터 시민들이 기대 섞인 표정으로 자리를 잡고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손에는 응원 도구를 들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립니다.
7: 대한민국! 대한민국!
8: 축구전 때는 역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겼는데 이번에는 그냥 처음부터 기세를 잡고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6: 경기가 시작되자 객석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공격대는 박수가 터졌고 아쉬운 장면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9: 전반까지 0대0으로 뭐 잘 마무리됐지만 후반에 좀 더 다들 화이팅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골도 넣고 승리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6: 세종예술의전당에 마련된 응원 공간에도 시민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태극기를 손에 든 시민들은 경기 내내 자리를 지키며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기대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아쉬움 속에서도 끝까지 뛴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10: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져가지고 너무 아쉬워.
6: 경남 창원 꿈사랑 학교에서는 특별한 응원전도 펼쳐졌습니다. 질병으로 학교에 나오기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이 병실과 가정에서 온라인 화상 연결로 함께 경기를 지켜본 겁니다. 비록 같은 교실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은 화면 넘어 친구들과 대한민국을 외치며 월드컵의 열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11: 이렇게 집에서 혼자 쓸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에서라도 좀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면서 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6: 대표팀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아쉽게 마쳤지만 시민들과 학생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기반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7: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경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3: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입니다.
7: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좋은 변화의 태풍은 한순간에 미풍으로 그치거나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획됐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 비판 발언에 이어 SNS에도 글을 올려 대통령이 삼전닉스 회장들을 불러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을러댄다며 이는 반도체 줄테니 정청 내 떨어뜨려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일본도 공장을 쪼개다 생태계가 파편화되고 경쟁력을 잃었다고 썼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반도체 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대전에 총알로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지역구를 든 의원들도 회견을 열어 반도체 공장 입지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성과 산업 논리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4: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7: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광주의 지역구를 둔 안도걸 원내부대표는 국민의힘이 기업의 자발적 투자 결정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적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15: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은 기업의 철저한 사업성 분석과 미래 수익성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7: 전북의 지역구를 둔 김의겸 의원은 호남 반도체 공장을 환영하며 전북과 전남 광주에 하나씩 나눠서 배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에 새로운 산업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 계획이 다음 주쯤 청와대 주재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1: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은 다 우리의 적이라면서도 북한은 위협하기도 하고 동포이기도 한 굉장히 이중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반도 평화공전과 공동성장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목표라면서 전쟁은 우리가 사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문에 한 후보자는 당연히 북침이라고 했다가 긴장했다면서 남침이라고 답변을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삼청동 주택을 불법 증축했다가 최근 철거한 일은 구청과 협의하면서 늦어졌고 늦게 철거해 죄송스럽다고 사과했고요. 과거의 다주택 보유 이력 논란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죄송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에 정말 큰 호재가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에 9,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16: 종가 기준 9,000선 탈환을 코앞에 두고 거래를 마친 코스피. 오전 장이 열리자마자 상승폭을 확대해가며 개장 7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후 개장 20여 분 만에 5% 이상 급등하며 8,900선을 넘어섰고 한때 9,000피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중 실적 발표가 가장 빨라 증시 풍향계로 불리는 미 마이크론 매출이 345% 급증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점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17: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18: 염승환 LS증권 이사입니다.
17: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보면 하락 종목이 훨씬 많거든요. 이제 이걸 본다면 반도체 마이크론 이슈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그 관련된 지주사죠. SK, 또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만 주가 급등했거든요.
16: 삼성전자는 5% 이상 오른 35만 8,500원, SK하이닉스는 13% 이상 급등한 291만 7,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이 3조 3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은 2.36% 내린 887로 장을 마감하며 또다시 9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9원 오른 1542.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이틀 연속 이어갔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0: 어쩌면 증시보다 훨씬 더 뜨거운 자산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인데요. 경기도 동탄의 비정상적인 폭등은 이번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전세 시장의 극단적인 불안도 여전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이번 달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2억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일대 아파트 호가는 한달전 실거래가에 비해 5억 정도가 뛰었습니다. 한국부동산론이 집계한 이번 달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동탄 아파트 값은 일주일 새 1.65% 뛰어 전국 1위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집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2월 이후 5달간 누적 상승률이 11.38%에 이르렀습니다. 반도체 벨트 배후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권은 물론 정비사업 기대감에 성남시 중원구가 0.59%, 안양시 동안구가 0.49%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3%였습니다. 7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5주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강남구가 0.35% 오르는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을 뿐 아니라 도봉 0.46%, 성북 0.41% 등 비강남권까지 상승세가 확산했습니다. 전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혼부부 등 실수요가 유입된 결과로 보입니다. 전세난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한주 전보다 0.35% 오르며 2013년 10월 셋째 주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성동과 성북이 0.55, 구로가 0.54% 올랐습니다. 경기 지역 가운데서는 동탄이 0.53%, 광명이 0.4%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 매물 구등난과 가격 상승과
3: 함영진 우리은행
2: 전세대출
3: 부동산
2: 이런 것들이
3: 리서치
2: 모두
3: 랩장입니다.
2: 높아지고 있고요. 월세 가격도 지금 역대 최고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임대차 시장의 가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1: 부동산 보유세와 금리 인상 전망에도 매물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 유동성 확대에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경제 현지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가 글로벌 DRAM 시장 1위 자리를 지켰고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 1위는 SK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4: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품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정식 출범합니다.
0: 한화파워가 가스 압축기를 공급하며 처음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다양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국세청이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 잔여 장려금을 오늘 일괄 지급합니다.
4: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권 교통위원회는 정부와 시행 중인 모두의카드 추가 환급 혜택이 오는 9월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만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윤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고 한달 만에 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무기징역형을 내린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모의 초기 단계에 작성된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은 상당 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0: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1: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재판 중개 신청을 허가하면서 김 씨의 1심 선고는 실시간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이봉관 전 서희건설 회장에게 맞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등 1억 38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너진 교권을 다룬 드라마 참교육이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교사를 아동학대 책임에서 제외하는 면책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2: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가 법정에 서고 교실은 무너져 내립니다. 드라마 참교육이 그려낸 장면들이 현실의 교권 침해 문제를 건드리며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촉발한 논의는 국회 토론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은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과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 보호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학생과 교사의 3분의 1을 품은 경기도가 앞장서서 법 개정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3: 수사와 소송 단계에서
4: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입니다.
3: 법률 상담, 심리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2: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교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입법도 추진합니다.
3: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4: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입니다.
3: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입법을 국회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 토론회에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과 전담 인력 확보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다음 달 15일엔 전국 교육감과 교원 3단체가 공동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한편 토론회장에선 이번 대책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1: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에 서울 지하철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최근 대용량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하얀 연기가 역산해를 뒤덮고 승객들이 긴급히 대피합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합정역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승객이 들고 온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가 터지면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승객의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터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하철 내 배터리 발화 우려가 커지자 서울교통공사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대용량 리튬 배터리와 이를 장착한 개인용 이동장치에 역산의 반입이 전면 금지되는 겁니다. 제한 기준은 항공기 안전 기준과 같은 160W시 초과 제품으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전동 휠 등 일체의 개인 이동장치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그리고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대부분 기준 이하인 만큼 정상적으로 들고 탈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역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6: 리튬 배터리는 우리 일상에
4: 김환주 서울교통공사 제도분석팀장입니다.
6: 화재 발생 시에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해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5: 서울교통공사는 제도 시행 전까지 역산의 안내문과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를 벌일 예정입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9: 잠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우리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8: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4: 하이엠솔루텍
2: 1544-8777.
5: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6: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1: 카마르.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대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만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5: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7: 모든 일이 무위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5: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십니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이거 봤어? 쓰레기장에서 사람 다리가 한쪽 발견됐대.
11: 발견된 지 일주일 다 되도록 누구 다리인지도 모른다고 하거든?
12: 최근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기도 전에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시 괴담과도 같은 이야기가 퍼져나갔죠.
13: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된 건 지난 10일 오후입니다. 당초 강력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 환자의 다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0: 뭐야? 요양병원에서 버린 환자 다리라고? 도대체 요양병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11: 수술실도 없다던데 어디서 절단한 건데? 우와,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섭다 진짜.
12: 수사 결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의 다리였다. 다리 괴사가 심각했다. 신경이 손상돼 마취 없이 가위로 절단했다. 경찰은 요양병원의 자원봉사자가 쓰레기통 속 의료 폐기물 용기 속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버린 거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을 들은 시민들은 오히려 더욱 경악했죠. 도대체 수술실도 없는 요양병원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사람의 신체가 어떻게 재활용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 있었는지, 또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11: 처음엔 그냥 무서운 사건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고령 환자 받아줄 곳이 없어서 가족들이 수소문 끝에 간 거라잖아. 이거 진짜 대한민국의 민낯이 다 드러난 느낌이야.
12: 고령 환자를 둘러싼 의료 현실, 요양병원의 처치와 관리 시스템, 과연 이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계자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12: 최근에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다리였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0: 네, 지난 10일,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지났을까요? 6월 10일 인천의 뭐 생활자원 해수센터,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 쓰레기 분류하는 공장이었었는데요. 그 직원이 다리 모양의 마네킹 같은 것을 발견을 합니다. 붕대로 쌓여져 있었고 그 붕대에는 핏자국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 직원이 붕대를 풀자 사람 왼쪽 다리가 발견됩니다. 네. 무릎 아래 사람 다리였고요. 높이는 41cm, 발 크기는 210mm였습니다. 직원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었고 경찰은 관련해서 수사를 했었죠.
12: 네, 사실 뭐 내용 자체가 충격적인 내용이긴 하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온라인상에 확인되지 않은 괴담이 막 퍼지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달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자 가족의 요청으로 병실에서 가위로 다리를 절단했다, 이런 사건인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0: 네, 그 괴담들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네. 근처 요양병원에서 경찰 조사가 되고 있다, 그런 뉴스를 확인하던 그 요양병원에서 자진 신고를 했다고 해요. 네.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다리인 것 같아요라고 네. 신고를 했고, 실제로 이제 환자는 대형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요양병원으로 최근에 이송되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

0: 예사한 다리를 수술로 절단하고 이제 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1: 네.
0: 관련해서는 이제 그 요양병원의 CCTV 그리고 이제 다리와 환자의 이제 유전자를 국과서에서 분석하는 유전자 조사까지 다 마쳐서 그 요양병원은 80대 환자의 것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1: 네.
0: 다만 이제 그 신경이 괴사됐기는 했지만 알려진 사실로는 가위로 다리를 잘랐다. 그리고 그 다리를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같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1: 네.
0: 이게 괴담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오싹한 이야기가 다시 발발하게 됐죠.
1: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의 신체 일부가 그냥 일반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인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네, 사실 신체를 쓰레기처럼 버린다고?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요. 불법입니다.
1: 네.
0: 이제 절단된 신체는 의료 폐기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1: 그렇죠. 네.
0: 어쨌든 신체는 법에 따라서 의료 폐기물로 지정이 되고 전문가가 밀폐 포장해서 냉장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 이건 명백히 폐기물관리법 위반인 거죠.
1: 병원 측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원봉사자가 깁스용 석고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자원봉사자가 이 의료 폐기물, 더군다나 사람의 신체인데요. 사람의 신체에 손을 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0: 문제는 그 사람의 신체를 비전문가가 접촉했다는 그 상황 자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문가가 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자처럼 이제 당연히 비전문가니까요. 비전문가가 접촉하는 것 자체가 일단 위법입니다. 의료 폐기물 표식을 안 해뒀다.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있게 그 의료 폐기물들이 밀봉되지 않았다. 이것들도 전부 다 위법한 상황이고요. 해당 요양병원이 자진신고를 해줘서 사안이 빠르게 마무리됐다는 점은 이제 분명 요양병원에서도 칭찬받을 일이긴 합니다만은 병원과 그 관계자들은 분명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1: 네. 또 하나의 큰 쟁점이 있어요. 수술실이 없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다리 절단 수술을 해도 되는가 이거예요. 혹시 이 부분이 불법은 아닌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사당국이 브리핑한 내용이 있어요. 요부 내용을 보면 법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의료법을 어제 종일 들여다봤는데 처벌 조항을 찾지 못했다. 추후 자문을 통해 명확히 결론 내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0: 일단은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판단했던 내용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1: 네.
0: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수술은 수술실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가라는 건데요.
1: 네.
0: 수사기관이 밤새 찾아봤던 것처럼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냐라는 것만을 규정을 하고 있어서요. 수술실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위생이라든가 아니면 수술을 하고 있는 의사의 집중력이라든가
1: 네.
0: 그런 걸 보조해주는 시설인 것이지 수술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1: 네.
0: 그러면 실제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수술실이 꼭 있어야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술실을 정식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시골병원 같은 곳에서는 수술이 정말 필요한데도 오히려 수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서요. 수술실 자체를 강제 규정으로 두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수술을 했다. 그 자체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술이 정말 필요했는지 그리고 수술 중에 감염이 발생한 등으로 의사가 수술에 전후에 있어서 의학적 조치를 다 취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뿐이어서요. 지금 수술실 여부 자체는 법적 위반 사항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1: 네, 병원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괴사가 너무 심했고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오죽했으면 여기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 어떤 이제 진료 거부라든지 수술 거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 책임을 이제 묻는 것들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의료계에서는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무리한 수술이 있었을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이런 설명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줄이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의 필요성을 보강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은 책임질 일도 없게 됩니다. 이게 뭐 형법상의 자기 부작위의 느낌이 있는데 무언가를 했다면 당연히 의사로서 요양병원은 그 한

0: 수술이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감염이나 그런 부작용이 없었다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부분이 있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고령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수소문 끝에 해당 요양병원이라도 간신히 입원시켰다라는 거예요. 상태가 위중한 고령 환자를 받아줄 곳이 없어서 가족들이 병원을 전전해야 했다면 법적으로 혹시라도 뭐 진료 거부라든지 아니면 의료 공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볼 여지는 없습니까?
0: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만 원칙적으로요, 병원은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15조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다만 이제 뭐 시설이 부족하다 아니면은 의학적으로 본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한 게 의학적으로 명백하다 아니면 환자가 뭐 비협조적이라든가 병원 내에서 뭐 폭력을 저질렀다든가 그런 이제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무조건 들어온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정들을 정당한 사유라고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해놨었거든요. 문제는 정당한 사유 이외에는 모두 환자를 받아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느 정도 그러면은 환자가 비협조적이어야 되는가, 어느 정도로 병원을 옮기는 게 타당한 것인가,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가. 예를 들어서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동네에 생기는 응급 환자가 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워놔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가능한 것인가. 사실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볼수 있는 좀 융통성이 있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일단 계속해서 거부를 많이 받아왔다고는 해요. 그러다가 이제 돌고 돌아서 현재의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수술 역시도 계속해서 거부되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요양병원에서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했을 때요,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길 수가 현실적으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들 수술실 있는 병원에서 거부를 해서 현재 여기까지 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썩은 다리는 놔두면 폐혈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발발하게 되고요. 그게 신체 로 전이가 되고 얼굴 뇌까지 이어지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서 잘났다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 80대 여성이 전신 마취를 하고서 수술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 나이에 연령이라든가 신체 능력 같은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전신 마취를 쓸때 오히려 깨어나지 않을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나이 때의 환자들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의학적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결국 요양병원은 이제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환자의 다리가 어떻게 버려졌냐에만 그칠 게 아니라 그 환자가 왜그 병원 말고는 갈 곳이 없었느냐 이 지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증 고령 환자를 누가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맡을지 보완해야 할뭐 필요성이나 법적 조치, 법적 장치들이 있는지 어떤 의견이세요?
0: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도는 있습니다. 환자를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실질적인 진료 거부, 물론 이제 거기 병원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할그 상황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잡아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이 되겠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고령 환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환자는 처음 들어간 병원에서 그 병원이 그 환자를 전담하게 강제되어 있어요. 결국은 보건당국이 나서서 그런 진료 거부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감시라든가 감사 통제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에코브릿지 최백호의 부산에 가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수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에는 얇은 겉옷이 필요할 정도로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17.8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대구도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0: 오늘의 동쪽 지역은 강릉이 23도 선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예, 오늘 더불어서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게다가 고장차 소식도 이어지는데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에서 중동,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출근길 정체를 보이고 있고 일산 부근 3, 4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고장차 소식입니다. 일단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가는데 녹촌교 부근 일대로 차량이 많아서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군자교를 지난 지점 3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군자교부터 성동교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11분 소요가 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2: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3: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2: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88명으로 늘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25일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88명, 부상자는 1,5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현재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여전히 200명이 매몰돼 있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해안 지역을 방문했다며 현재 라과이라주에 머물며 피해 수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적십자산은 지진 피해에 따른 평가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인명피해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적십자는 현지 시간 25일 성명을 내고 강한 여진이 피해 지역 주민들과 대응 인력들의 추가적인 위험을 가하고 있다며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적십자산은 수색과 구조, 임시 대피소, 응급 의료가 가장 시급하게 요구된다며 안전한 물과 위생, 필수 가정용품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베네수엘라 연쇄강진에 따른 인명구조 지원을 위해 구조팀을 신속히 파견하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톰 플래처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사무차장은 현지 시간 25일 성명을 내고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지진 피해에 대응해 베네수엘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래처 사무차장은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국제 탐색구조 자문단을 통해 국제사회 전역에 도시수색구조팀을 신속히 파견하도록 조율하고 있다며 현재 유엔팀을 보강하기 위해 신속 대응팀을 추가로 파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베네수엘라에 10만 유로, 약 1억 7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현지 안사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원금은 베네수엘라 주재 교황대사 등과 협의를 거쳐 교황의 자선 활동을 총괄하는 교황 자선소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교황은 베네수엘라 피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교회 차원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여파로 급락한 애플 등 대형 기술주들의 부진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어제보다 0.14% 오른 5만

0: 20.62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어제보다 0.01% 내린 7,357.4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46% 내린 25,358.60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남아공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A조 3위로 추락해 32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멕시코 몬테리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남아공에 0-1로 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경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렇다 할 득점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고 결국 후반 18분 마세코의 결승골을 내줬습니다. 체코전 승리 뒤 2연패를 당한 우리 대표팀은 조별 예선을 1승 2패 A조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 3위 12개 팀 중 상위 8개 팀이 32강에 합류하게 되는데 아직 12개 조 중 9개 조의 경기가 남아있어 우리 대표팀은 다른 조의 남은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은 다 우리의 적이라면서도 북한은 위협이기도 하고 동포이기도 한 굉장히 이중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공존과 공동성장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목표라며 전쟁은 우리가 사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문에 한 후보자는 당연히 북침이라고 했다가 긴장했다며 남침이라고 답변을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에만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감한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경제구조의 전환을 이끌어내고 미래 세대의 성장을 돕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울타리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이버 CEO 출신인 한 후보자는 오랜 기간 기술 혁신 최전선에 살아왔다며 30년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철학을 국정 운영에 쏟아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며 별도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국회에서 보안수사권을 불가역적으로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앞서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부터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며 제헌절 이전에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방침을 확정한 정부를 향해 이른바 개딸만 보고 폭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정부가 선택한 것은 국민 권익도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도 아닌 개딸을 등에 업은 정청래 대표의 강경론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후 한때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7.3도, 습도는 83%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0: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5: 장성철의 뉴스 명단.
6: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안 싸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야말로 이러다 다 죽어! 이 같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죽일 듯이 싸우다가 정말 죽이면 어떡하냐는 대통령의 걱정이, 또 이런 노력이 민주당 집안 싸움 확전을 막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잠시 후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대표적인 친문계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내민 화합의 제스처, 속뜻은 무엇인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도파민 터지는 본격 정치 토크, 여의도 숙녀 캠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요.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언론특보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6: 유 기자님,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7: 네, 이재용 회장과 비공개 회동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네,
6: 두 분이 어제 비공개로 만났죠.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실까요?
7: 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은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1시간 넘게 만났습니다. 이 호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이 발표되기 직전 막판 조율에 나선 것인데요. 이 오늘 29일에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청와대에서 열리는데, 이날 이 삼성전자의 대규모 호남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이다, 이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어제 수석부 장관 회의에서도 이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서 첨단 핵심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다극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 그동안 반도체가 경기 남부 중심이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7: 네, 맞습니다. 이 투자 규모가 최대 400조 원 수준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 호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후공정인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세우는 걸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이 전공정까지 이제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에도 이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6: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옮기는 건 아니라고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네요.
7: 네, 맞습니다. 대통령은 이 수도권의 핵심 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하고 동시에 지방 곳곳에 이 새로운 산업 경제 기반을 구축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6: 근데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일제 반발했어요.
7: 네, 맞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억지로 기업의 팔을 비트는 것이고 이게 무슨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 지령이냐 이러면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업이 결정을 해야지 왜 정부가 어디로 투자하라고 압박을 하느냐 이런 취지인데요. 장동열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인데 대통령이 직접 호남에 가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이 신동욱 최고위원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정권의 목적에 의해서 반도체 산업 입지가 팔 비틀기식으로 결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 그런데 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정청래 대표 견제용이라는 해석이 국민의힘에서 좀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해석인데요.
7: 네, 맞습니다. 이 여당 전당대회에서 이 정청래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 이런 건데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참전 닉스가 없었다면 이재명은 뭐로 버텼을까? 반도체 줄 테니 정청래 떨어뜨려 달라는 것이다. 이 정도면 정청래가 불쌍할 지경이다 이렇게 적었고요. 이 한동훈 이제 무소속 의원도 어제 페이스북에 이 반도체 공장의 입지 결정을 전당대회용 총알로 쓰면 안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6: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들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투자 계획에 반발에 좀 나섰네요.
7: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들은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가 산업 정책으로 연결이 되면 이거는 이제 지역 간 갈등을 키울 뿐만 아니라 네.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서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도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특정 지역 몰아주기 의혹과 정치 개입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 이 김장우 구미시장은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의 산단 부지를 평당 1,000원에 분양하겠다. 이건 다이소에서 파는 물건보다 싼 가격이다. 뭐 이렇게 어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6: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이게 어쨌든 경제 논리로 결정이 돼야지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7: 네, 두 번째 뉴스는 권력에 도취된 마기대 AI 시대 적임자입니다.
6: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말들인 것 같은데 첫날 풍경 스케치 좀 해주세요.
7: 네, 어제 야당은 한 총리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이제 4주택자였던 한 후보자가 이 총리 지명이 된 이후에 3주택과 땅을 급하게 처분한 점을 이제 문제 삼았는데 김선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기준으로 다주택 마귀에서 벗어났을지 몰라도 국민 기준으로는 후보자는 권력에 도취된 모습이다. 최소한의 양심마저 잃은 권력 마귀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귀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다주택자를 비판하면서 마귀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X에 글을 올리면서 다주택자를 두고 돈이 마귀라더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부동산 문제를 지적했는데 미꾸라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장관이 안 됐으면 부동산을 하나라도 파셨겠나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 후보자는 이제 총리를 끝내고 이제 민간으로 돌아가면 또 부동산 투자를 하겠냐 이런 조 의원 질의에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6: 민주당은 뭐라고 엄호했어요?
7: 네. 민주당은 이제 한 후보자가 주택 처분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주택자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투기를 했던 것은 아니다. 손해를 보면서 이제 주택을 팔았고 송구스러운 마음에 5억 원이나 기부를 했다. 이거는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 이렇게 빗발을 했어요. 그리고 한 후보자 본인도 어제 청문회에서 이제 다주택 논란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 네, 한 후보자가

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에 추진한 모두의 창업 사업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청문회에서 좀 쟁점이 됐었죠.
1: 예, 맞습니다. 예,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관리 부실, 은폐 의혹에다 부실 대책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출근길 사과로 면죄부를 받아서 총리로 지명되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이제 백승하 민주당 의원은 이거는 이제 모두의 창업은 앞으로도 필요하고 칭찬받을 사업이다 이렇게 옹호했고 예, 정부가 AI 대전환을 과제로 삼고 있는데 국내를 대표하는 디지털 기업을 이끈 리더로서 후보자가 둘도 없는 적임자라고 이제 치켜세웠습니다.
0: 항상 인사청문회 하면 여야가 뭐 공격하고 옹호하고 그런 장면 그대로 나타났네요. 한 후보자의 안보관을 두고 또 재밌는 일이 벌어졌던 것
1: 네,
0: 같아요.
1: 맞습니다.
0: 소개해 주세요.
1: 예, 김선규 국민의힘 의원이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0: 네.
1: 한 후보자가 그건 북침이다 이렇게 답했다가 아, 죄송합니다. 이제 남침이다. 긴장했다. 이렇게 답을 정정했어요. 그러니까
0: 네.
1: 이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총리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 남북 관계가 발전되면 총리 회담도 할수 있는 분에게 농담처럼 주적을 운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0: 네, 국회의원이 뭐든지 물어볼 수 있고 또 장관은 답변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뭐. 상대당 의원이 물어보는 거를 적절치 않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무엇인가요?
1: 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하겠다는 김민석 총리입니다.
0: 네, 어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라고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네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정부의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제 어제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정리를 하되 별도의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김 총리가 이런 입장을 밝히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좀 내기도 하면서도 조금 좀 공격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1: 네.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김 총리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환영한다고 적긴 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 이렇게 좀더 나아가서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0: 근데 뭐 시간 끌게 한거 아니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 예, 맞습니다.
0: 김 총리가 돌연 보안사건 폐지 입장을 밝힌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1: 예. 당대표 연임 도전을 이제 공식화했잖아요. 정청래
0: 네.
1: 전 대표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 장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계속 이제 부각한 상황에서 예, 같은 당권 주자인 김 총리 역시 나도 같은 생각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는 걸 막으려 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즉 정청래 전 대표가 이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면서 이 강성 지지층에게 표심을 호소하는 상황을 좀 차단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0: 이 보안사건 문제를 놓고 당권 주자들이 경쟁을 벌이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어요.
1: 예, 맞습니다. 여당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보안사건이 약방의 감초냐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정상적으로 논의하면 된다. 약방의 감초처럼 필요할 때마다 던져서 찬반을 선택하라는 건 독단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도 이 강성 지지 층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까지 흔드는 정치는 결코 개혁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 네, 어쨌든 여당의 뭐 대표적인 당권 주자들이 다 폐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은 폐지될 것 같네요.
1: 맞습니다.
0: 시점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뉴스, 우울한 뉴스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네, 몬테레이 참사 남아공의 충격 패배입니다.
0: 아이고 하여튼 몬테레이 참사라는 말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1: 네 맞습니다. 이 남아공이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30계단 이상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까닭에 이제 몬테레이 참사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특히 이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홍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를 했는데 이거
0: 네.
1: 이게 이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홍 감독은 이제 힘이 있는 전반보다 힘이 좀 빠진 후반에 넣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설명인데 어쨌든 손흥민이라는 에이스를 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팀이 너무 좀 극단적인 수비 위주로 좀 경기가 치러진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 이 경기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었던 거 아니냐 이런 취재진 질문까지 좀 나왔을 정도입니다.
0: 박지성 해설위원도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좀 쓴소리를 쏟아냈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박지성 해설위원은 이 한국이 이기려고 한 경기가 맞는지 짚어봐야 한다. 공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이제 한국이 사실 이제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조 3위로 마감을 하게 되면서 이 다른 조의 경기 결과 지켜보면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는 좀 그런 상황에 결국 직면하게 됐습니다.
0: 또한 2, 3일은 계속 경우 수 따져보면서 다른 나라 경기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유, 참, 잘 들었습니다.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0: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2: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3: 네, 2부 영당 인터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청와대에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청와대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차기 당권을 두고 당이 분열하는 상황을 두고 볼 수만 없었다. 이런 이유일까요? 이와 관련해 당내외 여러 상황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 중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4: 아, 예. 아이, 그럼 아재 개그를 하고 하세요.
3: 아침에 PD님한테 혼났어요.
4: 네.
3: 저 의원님하고 이제 네. 방송한 게 6년 전에
4: 맞아요.
3: 아이고, 의원님 배지 다시기 전에
4: 맞아요, 맞아요.
3: SBS에서 방송하고
4: 기억하시는구나.
3: 네, 처음이라서 네. 너무 반갑고.
4: 아니 근데 그때보다 뭐 그때도 유명하셨지만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제가 가이
3: 아니에요.
4: 감히 가까이 아이고, 갈 수가 없는데
3: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당내 현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정말 많은데
4: 예.
3: 의원님께 많이 좀 여쭤볼게요.
4: 네, 알겠습니다.
3: 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 현 대통령이 1일 날 만나시잖아요. 어떤 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4: 이제 바깥으로 말씀하시기에는 뭐 만나야 할 시점이 왔으니 만난다고 하시긴 할 테지만
3: 네.
4: 모든 정치가 맥락을 읽는 거니까요.
3: 맞아요.
4: 어쨌든 지금 당이 너무 걱정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그 분란이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릴 지경까지 간 것 같거든요.
3: 네.
4: 이제 누군가는 나서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당내에서 소위 이제 어른이라고 하실 만한 분들께서도 오죽 답답하시면 저한테도 막 물어보세요.
3: 아,
4: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결국은 두 분이 좀 만나심으로 인해서 지금의 국면을 좀 안정시키고자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3: 결국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당내 갈등이 심해지니까 두 만남으로서
4: 네.
3: 당내 갈등을 봉합한다, 자제시킨다 그런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4: 아무래도요.
3: 예. 그러면은 의원님이 느끼시기에
4: 네.
3: 진짜 친명 세력과 친문 세력 당내 갈등 심합니까?
4: 없어요.
3: 없어요?
4: 아니 친문이 누구예요?
3: 고민정 의원님.
4: 저요? 저는 저에게 물으신다면
3: 네.
4: 제가 이제 야당 시절에는 우리 당 제대로 가야 된다 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었죠.
3: 네.
4: 그건 야당이니까요. 그러나 여당은 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3: 네.
4: 우리 정치권이 정당이 선거를 하는 이유 그리고 정권을 잡으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3: 네.
4: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껏 대통령을 만들어놨는데 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상황과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면 못하러 정권 잡았습니까?
3: 네.
4: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3: 네.
4: 그래서 제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초반에는 소수 여당이었고 후반에 이제 다수
3: 그렇죠.
4: 여당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반기 시절에만 제가 청와대에 있었거든요.
3: 네.
4: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3: 오.
4: 뭐 하나 할 수가 없고
3: 네.
4: 국정을 운영하려면 입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진짜 너무 답답해서 오죽 답답하면 제가 국회까지 왔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고 누구보다 추진력이 강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신데
3: 네.
4: 너무 입법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답답함은 당내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3: 네.
4: 이거는 뭐 개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3: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 선언하고 나서 첫 번째
4: 네.
3: 행보가 문재인 대통령 이 책방으로
4: 네.
3: 도서전 하는데 그걸 방문했어요.
4: 네.
3: 별뜻 없이 반겨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의미로 만나주신 겁니까? 아니 뭐 아우
4: 네.
3: 나 전당대 개입하기 싫어. 나 누구 편드는 거 싫어. 그런 이미지 보여주기 싫어. 그냥 안 만나줄래. 오더라 오지 말라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4: 오지 마 하면은 오지 않습니까?
3: 아 그래도.
4: 예를 들어서
3: 네.
4: 열린 공간이잖아요.
3: 네.
4: 그래서 그거는 뭐

0: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그 오전에 이미 기사가 났고 기사가 나기 전에 몇몇 기자들이 저한테 확인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누군가는 거기 기자에게 얘기를 해줬겠죠. 뭐 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무엇이든지 간에 의도가 읽히면 감동은 없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나 당원들이 보는 시선은 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1: 그럼 만약에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옆에 계신 참모라면 상의를 해요. 아유, 정청래 전 대표가 온다는데 만나줘야 되나 안 만나줘야 되나 뭐라고 하시겠어요?
0: 저는 안 만나는 게 맞죠.
1: 그래요?
0: 예.
1: 왜요?
0: 왜냐하면 지금 당권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져 있는 상황에서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그러면 몇 분을 만났냐? 밥을 먹었냐? 술을 먹었냐? 무슨 얘기를 나눴냐? 이런 것들로 다시 또 논란이 될
1: 맞아요.
0: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의도해서 정치를 하실 거면은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오해를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냥 온다는데 그뭐 어떻게 합니까?
1: 저같이 이제 마음이 삐뚤어진 평론가는
0: 예.
1: 문재인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지지 선언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읽힐 수 있다 해석해야 된다 막
0: 하고
1: 그렇게 얘기하는.
0: 싶으신 거겠지.
1: 그런데 또
0: 네.
1: 유시민 전 장관이나 탁현민 씨 같은 경우도 또 문재인 대통령
0: 네.
1: 방문했잖아요.
0: 아니,
1: 이게
0: 그것도.
1: 유시민 이분이 지금 정청래 대표를 세게
0: 아니,
1: 밀고
0: 그거는
1: 있잖아요.
0: 너무 과도하게 나간
1: 과도한 거예요?
0: 거예요. 네, 왜냐하면 탁현민 교수 같은 경우는 그 평산책방이라는 이름인 것 같은데 그 유튜브로 벌써 한참 전부터 그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평산에 내려가셔가지고 대통령과 그런 프로그램도 여러 차례 했고요. 그리고 국제도서전은 대통령께서 올해 처음으로 간게 아니라 작년에도 갔고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진작부터 진행하고 있는 탁현민 교수 입장에서는 가지 않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1: 유시민 전 장관은요?
0: 이제 그분은 왜저 섭외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제가 유튜브를 다 보지 않아서 어떤 자격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 내로라 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시니까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그런데 유시민 전 장관이 최근에 행보가
0: 네.
1: 노무현 재단 상임 고문직도 내려놓으면서 본인의 비평 활동 재단에 겪을 어려움 이거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한
0: 네.
1: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 결국에는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상당히 좀 공격을 하고 정청래 대표를 당대표 만들겠다. 이렇게
0: 에이.
1: 지금
0: 그렇게
1: 입혀지거든요.
0: 말했다고요?
1: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0: 네.
1: 지금 대통령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비평하는 거는 대통령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거다. 대통령은 지금 자신감 과잉이다. 그리고 현재 여권의 분란은 촉법 평론가들 그리고 용역 평론가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이런 사달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0: 그래요?
1: 세게 얘기한 거잖아요.
0: 그거는 제가 들어봐야 이제 확인이 돼야지
1: 오늘 저녁에
0: 되니까.
1: 들어보십시오.
0: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밀겠다 뭐 이랬습니까?
1: 아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0: 봐요. 그건 아니잖아요.
1: 아니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0: 일단 나눠서 본다면 그 당권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보인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예전에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주로 많이 주창했었죠. 그러나 여당 시절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있는 루트가 일단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유시민 작가님께서는 뭐 당내 인사는 아니어서 그런 루트가 마땅치 않다고 말씀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됐든 뭐 누가 됐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당에 있는 뭐 사람들로서는 최대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대통령을 모셔봤던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정권을 다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1: 그렇죠.
0: 당의 존폐 이유입니다.
1: 그럼요.
0: 예. 그래야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고민정이든 누구든 모두 다살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자고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일 답답한 건 자꾸 누구를 지키자 살리자 하는데 지금 코스피 9000 뒤에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그들을 위한 사람. 예. 네. 거기 그 사람들을 살리자고 서로 경쟁을 해도 현찬을 판입니다.
1: 네.
0: 이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의 싸움에 인상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거든요. 네. 자꾸 너희들을 위해서 지키려고 싸우지 말고 우리를 좀 지키려고 싸워라.
1: 네.
0: 왜 그것은 쳐다보지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1: 그러니까 아니 유시민 그래서 전 장관이
0: 그래서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그런 과정 중에 당이 그러니까 정부가 결정한 것을 비판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부가 정한 정책이 그들을 그 국민들을 살려내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그거는 국민 편에 서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되죠.
1: 네.
0: 그러나 이 비판이 저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1: 네.
0: 누군가는 진심 어리게 얘기를 해줘야 아 그건 정말 잘못됐구나 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제가 이제 코스피 구천 뒤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좀 세게 페북에 썼는데
1: 네, 네.
0: 하고 이제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직접 말씀하시죠.
1: 맞아요.
0: 물론 뭐 제 글을 보고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이런 그 절규의 목소리를 국민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가닿지 않으면 때로는 정치인들이 얘기해서 우리 정부여도 가닿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역할인 것인데
1: 네.
0: 그렇지 않고 매번 사사건건 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힘 빠져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1: 없죠. 근데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 같은
0: 네.
1: 민주당 진보 진영의 대형 스피커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0: 네.
1: 이런 분들이 전당대회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는 정청래를 당대표로 만들겠다라고 실질적으로 선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0: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1: 아니 왜냐하면은
0: 보자고요. 네.
1: 그 방송에서 어제 김어준 씨가 내가 이제 유시민 씨랑 녹화를 했는데
0: 네.
1: 너무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통편집 해준다고 했더니 유시민 씨가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다 내보내라고 그랬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좀 귀에 들어오는 말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과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청래를 밀어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을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0: 네.
1: 진보 진영의 외부의 대형 스피커들이 전당대회에 직접 참여하는 게 맞냐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0: 그러게요.
1: 직접적인 개입이거든요, 이건.
0: 일단 오늘 방송을 좀 들어보고요. 저도 이제 카더라로 전해들은 것이니까
1: 네.
0: 왜냐하면 정치인이 뭐라 말했는데 거기에서 일부분만 떼져서 언론 기사 되는 게 너무 많죠. 저
1: 네.
0: 최근에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1: 네.
0: 그래서 전반적인 맥락을 좀 봐야지 제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그냥 모습만 보더라도
0: 네.
1: 김어준 씨나 유시민 전 장관의 행보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0: 목은 자유죠, 뭐.
1: 자유예요.
0: 예.
1: 근데
0: 그거에
1: 그런 것
0: 영향을
1: 때문에.
0: 받는 민주당이 약한 거 아닙니까?
1: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진영 자체가 완전히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0: 저는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번 선거할 때마다 이번 저는 지방선거 결과도 보면서 국민들의 집단지성 본인들께서 다 상의해서 투표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 있게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저희한테는 뼈아프지만 그게 저희 민주당 당원들에게도 분명 있고 제가 지난 전당대회 했을 때도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1: 네.
0: 원사이드하게 한쪽에만 다 힘을 실어주거나 혹은 당이 정말 분열로 정말 쪼개질 지경까지 가는 거를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진 않더라고요.
1: 네.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고 난 다음에 사퇴
0: 네.
1: 글을 또 딴지 게시판에 좀 올렸잖아요. 본인은 민심의 척도가 딴질보라고 얘기도 했고 이것은 또 어떻게 판단하세요?
0: 민심의 척도는
1: 네.
0: 국민이어야 하죠.
1: 네.
0: 그러나 그분의 그 행위 자체를 옳고 그르다고 제가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1: 네.
0: 그 이제 유튜브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너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1: 네.
0: 뭐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고 그리고 뭐 후원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편하게 자기의 소견을 또 밝힐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주어지니까 네.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그만큼의 후과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치인이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네.

0: 어제 보면은 또 김민석 총리라든지 정청래 전 대표 다 호남에 가셨거든요.
1: 네.
0: 호남을 되게 자주 방문하시고 거의 행사만 있으면 가서 뭐 당원들이나 네. 지지층을 만나세요. 이건 어쨌든 그쪽 지역에 한 30%의 권리당원이 있으니까 득표활동을 위해서 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1: 아니요.
0: 아니에요? 뭐예요 네. 그럼?
1: 이번 호남 선거는 네. 당내 상처와 갈등이 너무 많이 남겨진 선거였습니다. 지방선거의 결과가.
0: 아, 전북도시다 전남도시다.
1: 네, 네. 그러니까 공천 과정도 공천. 그렇고 그 결과도 그렇고 네. 당연히 오히려 그 당의 중심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호남에 가서 호남 당원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어루만져 주시는 행보는 저는 오히려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럼 이번 지선에서 정청래 대표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평택에는 안 가고 호남 뭐에만 집중적으로 뭐 유세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뭐 하정우 수석한테도 뭐 처음에 개소식 때만 가고 안 가고
1: 네.
0: 그렇게 지원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1: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네. 지나 보면은 결국 다 결과론이더라고요. 결과가 좋으면
0: 그렇죠.
1: 그랬기 때문에 된 거야 이러고
0: 결과론적으로 해석해 주세요. 그럼
1: 안 되니까는 그래서 안 된 거야.
0: 네.
1: 이제 각 캠프별로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해주십사 하는 요청들이 있었을 거고요. 일단
0: 네.
1: 그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0: 네.
1: 예를 들어서 캠프에서 오지 말아 주십시오 해서 안 간 건데. 네. 지도부가 안 가서 안 됐다. 이래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니까.
0: 근데 김용남 의원이 오지 말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와달라고
1: 모르죠.
0: 계속 했다는 것 같은데.
1: 아 그래요? 네. 그랬음에도 안 갔다면 왜 안
0: 모른 척 하세요.
1: 난 모르죠. 내가 지도부에 있지 않으니까.
0: 그 정천호 네. 대표가 사퇴 선언하면서
1: 네.
0: 계속 뭐 친문 친노의 적통이다. 난 노사모였다. 막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1: 네네.
0: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1: 자꾸 뭔가를 얘기하시면
0: 네.
1: 그게 읽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를 나서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는 노무현의 사람이다고 얘기하십니까? 안 하죠.
0: 네.
1: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0: 네.
1: 그리고 민주당의 적통은 그러니까 소위 약한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민주당의 적통이죠. 그 시대의 상황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노무현이란 분이 나타나신 거고 문재인이란 분이 나타났고 지금은 이재명이란 분이 나타나서 민주당의 적통과 이 전통성을 이어가는 것이지
0: 네.
1: 어떤 계파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다? 글쎄요.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요? 지금 오히려 저희는 민주당의 이 적통에 대한 싸움을 할 거면 누가 더 민주당스러운 정책과 그 방법들로 민주당을 이끌어갈 것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0: 네.
1: 지금 보세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혹은 금융자산 그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누가 핏대에 올리면서 얘기합니까?
0: 네.
1: 물론 검찰개혁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과연 이 수많은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표출했던 그 민심들이 검찰개혁 하나만 해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다 괜찮아, 다 오케이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힘들어서 아우성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0: 네.
1: 격차가 이 그 대한민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해서 금융으로 인해서. 이제 청년들은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아우성인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희망을 주고 있나요? 2030 세대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극우화돼 있다, 보수화돼 있다, 어쩔 수 없다? 저는 그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이 우리한테서 돌아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젊은 층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 정당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0: 처음 뵀을 때는 그냥 정치 지망생이셨는데 지금 6년 되셨죠? 배지 다신지
1: 네.
0: 6년 차. 뭐 진영과 국민과 세대를 걱정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되게 많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본인도
1: 네.
0: 이번 전당대회 때 나가가지고
1: 네.
0: 내가 지도부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결심하고 계십니까?
1: 고민하고 있습니다.
0: 이름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네. 뭐 고민이
0: 고민의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면?
1: 고민이 제 전문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리 당이 봐야 될 지점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

0: 하려면 저는 그래요. 서초동에 있는 대법대검 왜 지방으로 못 내려보냅니까?
1: 맞아요.
0: 과감하게 그 내려보내서 그 땅에다 집 짓자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 절반이 됐든 20%가 됐든 청년주택 짓는 겁니다.
1: 오,
0: 예.
1: 네.
0: 이제는 야, 저렇게까지 해도 돼? 할 정도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않으면 진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386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정말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386들에게 책임을 묻는다기보단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성장의 성과를 받으셨던 그분들께서 이제는 좀 옆을 돌아보십사라는 절규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것에 대한 시그널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계속해서 안으로만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국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하고 그래서 정권을 다시 빼앗긴다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나마 지방선거를 통해서 진짜 아주 냉엄한 평가를 국민들께서 내리셨다고 생각하고 그 평가를 우리가 놓치는 순간 아, 정말 이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빠르게 그 대응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0: 네, 전그 부분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1: 정청래 대표는 그럼 당대표로서 좀 부적절한 부분이
0: 불만
1: 있었어요?
0: 많죠. 그러나 지금까지 단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도부
1: 그러니까요.
0: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까지 이럴 수만은 없지 않나. 그리고 그 청와대 혹은 대통령의 힘을 싣는다고 해서 그러면 저는 친명입니까? 뭐 그렇게 해서 봐주시든지요. 이게 친명과 친문, 이게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친국민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저도 정치권에 30년 있었는데
0: 네.
1: 좀 고민 중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 이미 결심은 했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라고 일깨워집니다. 그래서
0: 네.
1: 빠른 시일 안에 고민정 의원님께서 전당대회 출마하시는 기자회견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고민정 의원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진짜 고민의 산물이라면 의원님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희망이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다라고 오늘
0: 아유.
1: 인터뷰
0: 네.
1: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싶네요.
0: 그렇게 봐주신다면 진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언제까지 정치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부끄럽게 정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만큼의 족적을 못 남길 수는 있겠죠. 능력이 못 닿아서. 그러나 최대한 할 때까지는 해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로부터 받겠다 하는 각오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0: 네.
1: 아침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0: 네.
1: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0: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셨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4: 성원 에드피아.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엄마, 회사 같이 갈래?
9: 엄마.
10: 민준아! 유정아!
11: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2: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9: 아빠, 늦게 와도 돼.
11: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3: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9: 나도 바쁘니까 끊어.
11: 주말에도 긴급 돌봄.
9: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1: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4: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5: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16: 한 모금 같은 소리 안 해.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15: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7: YTN is FM.
18: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맑은 가운데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한데요. 반면에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0.3도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에는 29도가 예상이 됩니다. 내부순환도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홍제램프 부근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홍주문 터널부터 사고 지점을 지날 때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다시 성산램프 부근에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한남대로는 남산

0: 1호 터널 작업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퇴교로 이갈을 못간 지점 3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도심 진입하는 길 남산 1호 터널 속도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성윤이었습니다.
1: 오늘 봄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4: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우와, 우와.
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를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찌지고 볶는 얘기, 도파민 터지는 각종 이슈들, 일주일 내내 이어졌던 여야 대표의 사태에 관련된 논란들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대변인, 네. 윤희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그 레이건 책 그 공개 방송 아시죠? 출판 기념회? 아, 예.
2: 북콘서트요?
0: 북콘서트. 예, 예, 예. 준비 잘 되세요?
2: 아,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네. 그냥 뭐 평소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 위주로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나눌까 해요.
0: 300여 분 정도?
2: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한동훈 의원 나와요? 아, 오세요?
2: 한동훈 의원이 네. 영상을 길게 네. 만들어서 한 네. 2분 넘는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0: 아니, 윤희석 대변인이 하는데 나와야죠. 아니, 다 만사를
2: 지역 활동 하셔야 되니까.
0: 만사를 대쳐놓고 나와야죠.
2: 제 책입니다.
0: 변한 거 아니에요? 변한 거 네? 아니에요?
2: 아니, 그건 아닙니다.
0: 아, 근데 네. 저도 가야 되는데 네. 저도 못 가서 죄송합니다. 아,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에서 올라온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0: 아유, 안 힘드세요?
3: 아유, 뭐. 힘듭니다.
0: 언제 이사하시는 거예요?
3: 8월 첫 주에.
0: 8월 첫 주에.
3: 예, 완전 이사합니다.
2: 아유,
3: 예.
2: 힘드시겠네.
0: 서울에?
3: 네, 여기 향동지구라고요.
0: 집 사서?
3: 아니요. 월세입니다, 월세.
0: 아, 예. 아이고. 서울 집값 너무 저도 경기도민이에요. 서울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 시민.
4: 네.
0: 김한 기자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부러워요.
4: 아유. 무슨 말씀을요?
0: 그 저 윤희석 대변인님, 네. 우리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좀 봐왔잖아요.
4: 그렇죠.
0: 제가 그렇게 좀 가볍고 좀 진행을 웃기게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주에 제가 잔디산업시차를 갔는데 거기 샵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 거기 사장님이 좀 막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저를 딱 붙잡고 장소장님 진짜 부탁이 하나 있대.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뭐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제발 각 잡고 진중하게 한번 방송을 해달래요. 제가 이렇게 가볍습니까? 제가 진중하게 한번 해볼까요?
2: 아, 그분이 가벼워서 그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네. 워낙에 우리 정치 상황이 좀 엄중하니까 그 기조에 맞춰서 해달라는 생각을 하실 듯한데 네. 저는 지금의 방식이 장성철 소장님하고 어울린다고 봐요. 네.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0: 각 잡고.
2: 예, 그리고 아시나요? 잘 들려요. 아, 제가 라디오를 아침에 오면서 세계를 다 돌아가면서 듣는데 네. 이런 진행 방식도 있어야 네. 또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또 생길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충돌할 수 있는 어떤 인터뷰 내용도 잘 넘어가시는 것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0: 아우, 칭찬이 너무 감사해요. 진짜
2: 그러니까 명당이 됐잖아요.
0: 내가 잘하고 있나 막 어젯밤 잠이 안 오던데.
2: 아, 잘하고 계세요.
0: 윤희석 대변인님의 칭찬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석 정청래 당권 경쟁 서막. 아, 강수현 변호사님 네. 걱정 많으시죠. 어제 막 네. 사퇴한 이후에 정청래 대표 호남 바로 내려갔어요. 김민석 총리도 나도 질 수가 없다. 네. 똑같이 호남에 가셔가지고 여러 특별활동 하고 계시는데 본격 전쟁 시작 이렇게 봐야 되죠?
3: 그렇죠. 뭐 저는 계속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되었죠. 이제 출마할 거라고 예상해 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뭐 그렇습니다. 네. 뭐 본인은 뭐 심사숙고한다고 또 표현을 하시던데 뭐 고민할 게 뭐가 있나 싶고요. 본인 네. 입장에서는 네. 뭐 이제껏 고민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하나 가지고 쟁점을 이제 일어나시키는 모습이에요. 네. 본의 아니게 이제 1인 1표제는 처음부터 원래 쟁점이 될 수가 없는데 그 이끌어온 거였고 네.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는 대통령께서 만나서 또 직접 이제 풀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이러니까 네. 이게 갑자기 전선이 흐지부지 되고 정청래 전 대표의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선명성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명성 내세울 만한 장이 지금 닫히고 있어요. 네. 김만수 총리도 보안수사권 폐지 그래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다 흐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제 좀 무리수를 두시던데.
0: 무리수 뒀어요?
3: 예, 그러니까 정성인 대표가. 문제? 예, 보안수사권.
0: 호남 방문에 대해서 좀.
3: 아, 호남 방문. 네. 예. 근데 호남에 있는 당심을 잡아야 네. 전체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다, 뭐 코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지방선거 때부터 이미 공을 엄청 들였잖아요. 그렇죠. 정성인 대표가. 네. 근데도 아직까지 많이 불안해 보입니다. 네. 네, 많이 불안해 보이고. 그렇죠. 이제 호남 민심에 관련된 이제 영상들이 많이 요새 올라오더라고요. 현지 네. 내려가서 이제 목소리 듣는. 거기 보면 물론 이제 뭐 스티커 붙이고 뭐 이런 장면들 제가 많이 봤는데 험해요, 굉장히.
0: 험해요?
3: 예. 키워드 하나 이제 단 하나만 꼽자면 무능. 무능하다 도대체 대표로서.
0: 그래요?
3: 예, 그렇게 아주 혹평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 세계와 거기는 또 다르니까 현장에서 아마 만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매우 쉽지 않아 보입니다.
0: 김한 기자님, 네. 그 정청래 대표가 진짜 뭐 출마하냐고 막 물어봐도 뭐 대답 안 해요. 우리는 출마를 안 해야 된다. 네. 안 할 거다.
4: 뭐 저는 여전히도 뭐 지금 뭐 출마한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누가 모르는 사람 없는데 저는 여전히도 출마하지 않을 시간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0: 한동훈 대표 때 생각을 좀 하세요.
4: 아, 저는 뭐 누구의 편이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 상황에 설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0: 근데 부부가 끝까지 누가 이긴다고 얘기했습니까?
4: 저는 구도상 하정우 후보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0: 결국엔 누가 이겼습니까?
4: 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2: 근데 예. 잘 보신 거예요, 그때도.
4: 예. 예. 근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까지 가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불출마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0: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평론가가 예. 김한 기자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4: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당대표 사퇴를 하고 바로 출마를 하는 게 순리에 맞는다면 바로 출마 선언을 했겠죠. 근데 여전히 출마 선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본인의 출마가 여전히 어떤 걸림돌이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걸 본인도 의식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계기나 명분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지지층의 분열 이런 거를 빼고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여전히 불출마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 저는 이번 주말 지나야 된다고 봅니다.
0: 저는 김한 기자님의 예측이 맞기를 바라요.
4: 아니, 저는 예측이 아니라 정치적인 순리에 대한 얘기죠.
0: 그렇죠. 네. 똑같아요. 네. 우리 윤인석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예, 뭐 저희 상대당이긴 하지만 여권이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가적으로 비극이라고 저는 누차 강조해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한 기자님 말씀대로 정청래 대표가 의원이죠 이제 전 대표가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게 네. 상괴죠. 네. 그런데 보안수사권 관련한 김민석 총리의 언급에 대해서도 또 날석에 받아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출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이제 그렇죠. 일개 평의원이 됐는데 민주당의 4선 의원 정도면 많잖아요. 그냥 의원 하나란 말입니다. 대표가 이제 아니고 그런데도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건 출마를 네. 전제로 하고 타이밍 보는 거지 네. 물리적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네. 출마를 안 한다. 물론 돌발 사태는 있을 수 있겠죠. 뭐가 발견됐다거나. 그런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좀 당황할 거예요. 막상 대표라는 자리에 물러나고 나니 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는 김민석 총리와 맞서야 한다는 아마 그 현실감은 많이 들 겁니다.
0: 딸기인 김호준과 유시민이 있는데. 안 무서워. 그럴 것 같은데요.
2: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점점 현실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타이밍 같다. 저도 정청래 의원이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 이게 그렇게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0: 그 윤석 대변인님 말씀에 좀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0: 어제 이제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3일 실시한 민주당 차기 대표 관련된 여론조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정청래 전 대표 26.5, 송영길 의원 18.8, 김민석 총리가 46.1, 민주당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김학의 기자님?
1: 그래서 제가 뭐 이번 주 내내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1인 1투표제가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0: 그래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당대표가 되려면. 하나는 호남에서의 절대적 지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서울 수도권 선거를 저간판으로 내가 이길 수 있겠다가 있어야 돼요. 지금 공천권을 갖는 대표이기
0: 다음번
1: 때문에.
0: 총선에서?
1: 근데 이두 가지 조건을 뭐 정청래 대표가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그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청래 의원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실패한 거 아닌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의 호남 당원 투표는 대대로 보면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별로 호남에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표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뭐 너무 오래 거슬러 올라가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정선이 호남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남은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가 마땅치 않다라는 거는 다 공유하고 있는 정서라고 한다면 저는 1인 1투표제로 가면 야, 이번에는 바꿔야겠는데 이게 작용할 수가 없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 정치인 중에 가장 인기가 높은 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네,
0: 그렇죠.
1: 정청 대표랑 의원이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은데 한 트리플 나는데
0: 네.
1: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내심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지금 뭐한몇 주째 사람들이 듣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는 너무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호도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마냐 가스라이팅해서 끌고 갈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0: 네.
1: 좀 차고죠. 그
0: 차고라고
1: 자체로.
0: 봐요. 강승 변호사님,
2: 네.
0: 정청래 전 대표가 호남에 공을 들이지만 민심은 김민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읽혀지는 수치예요.
2: 그렇습니다.
0: 진짜 그럴까요? 아니
2: 당연히
0: 근데 또 일각에서
2: 그렇다고 보고요.
0: 이러잖아.
2: 네.
0: 자,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권리당원의 민심은 달라.
2: 네.
0: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유리해. 막 이렇게 해석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 저도 실제로 이제 이 자리에서 권리당원의 투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0: 네.
2: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여론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정도의 권리당원의 전혀 다른 표의 결집이나 이런 거는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보고 왜 그러냐면 지금도 중요하지만 한달 넘게 남았잖아요, 전당대회가. 근데 가정이지만 한달 넘게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싸운다. 대립하고 갈등하고 대통령의 국정은 계속 가려지고 우리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치에서는 엄청 길잖아요.
0: 길죠.
2: 이긴 시간 동안에 지금 모습 그대로 쭉 가면 이 갈등의 원인이 대통령이냐 정청래냐 이걸 따지게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 구도라면 정청래 대표 전 대표를 탓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만드냐 이 국정을 본인이 연임하는 게 뭐가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길래 본인을 위해서 중요한 거지 국가를 차원에서는 이건 진짜 아닌 거 아니냐 갈수록 커질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뭐 클린 선거하겠다. 나는 이제 네거티브도 안 하고 뭐 그럴 일은 없잖아요. 왜냐면 원툴 정치인이거든요.
0: 그렇죠.
2: 원툴이에요. 항상 적을 상정해놓고 공격하고 우리 편 철저히 결집시키고 그런 걸로 해왔기 때문에 뭐 본인은 짐짓 점잖은 척하면서 나 이재명 대통령과 하나야 하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돕는 사람들의 스피커들은 굉장히 험악하게 공격할 거라고요. 상대편들을. 그거를 한달 이상 지켜볼 국민은 없다. 그래서 갈수록 저는 경쟁력이 매우 떨어질 거라고
0: 아,
2: 봅니다.
0: 이것과는 별개로 강세민 선생님 그 정청래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했던 얘기들 이재명 대통령 뒷받침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난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할 거예요. 원팀 원보이스예요. 믿어요?
2: 아니요, 전혀
0: 안
2: 안
0: 믿어요.
2: 믿습니다.
0: 알았어요.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2: 네.
0: 이 여론조사가 정청래 대표가 이런 여론조사가 몇번더 반복이 되면 내가 나가봤자 안 되겠네. 그렇게 해서 접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3: 접어서 얻을 거보다
0: 네.
3: 안 나가서 이렇게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0: 그럴까요?
3: 이제는 네, 너무 많이 오셨죠.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0: 살려는 드릴게 이러면서.
3: 살려드린다는 얘기를 믿을 수 있는 환경조차 본인이 걷어찬 걸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0: 벌써 이미요?
3: 제가 누군가 당선자는 나오겠죠. 근데 그 이후에 민주당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 상황이 더 관심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상황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쨌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고
0: 네.
3: 결과에 따른 뭐 당선 유무는 갈리겠지만 그 이후에 그럼 다시 합쳐질 수 있겠느냐. 뭐 당적을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계속 뭔가 대통령의 남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0: 네.
3: 그분 혼자만이 아니라 뒤에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갈등을 수습할 만한 네. 그러한 정치력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긴다고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그러한 역량을 갖고 있느냐를 국민들은 보실 수밖에 없다고 봐요. 여당이니까요.
0: 네.
3: 그 부분은 걱정되는 측면도 있어요.
0: 네.
3: 이렇게 혼란이 지속됐을 때 국민들이 어디를 봐야 하느냐 네.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0: 그 어제 김민석 총리가 보안사건 완전 폐지 정부안 안 낼게요. 이거는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세요?
3: 뭐 어떤 친명계 의원들은 그게 대통령의 뜻이다.
0: 그래요?
3: 대통령은 대통령 정도 되는 지도자가 정청래 의원처럼 완전 폐지 이런 식으로 딱 일도양단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김민석 총리가 했다고는 하는데 정치적으로 봐야 되겠죠. 김민석 총리가 물론 총리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전당대회 나가신다는 분으로서의 총리와 그렇지 않은 총리가 똑같은 발표 내용을 발표했을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의 감정은 다를 겁니다.
0: 네.
3: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도 국가 행정을 1년 이상 통화해서 봤던 분 입장에서 어떻게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저런 입장을 정부 입장이라고 내면서 당에 넘긴 거잖아요.
0: 네.
3: 책임 회피 더하기 비겁하다.
0: 네.
3: 진짜로 저렇게 생각을 할까.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걸 행정을 해본 사람이라면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근데 현실적으로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니까 전당대회를 앞둔 후보자로서는 어쩔
3: 그러니까 수 비겁하다는
0: 선택.
3: 거예요. 그럼 총리 떼고 얘기하든지 그 얘기입니다. 현직 총리로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네. 이율배반적이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 강수영 변호사님,
2: 네.
0: 전 총리 전 대표의 반응도 상당히 좀 날카로워요.
2: 네.
0: 1년 동안 뭐 했어? 허송 생활 한 거 아니야? 왜 국회에다 떠넘겨? 이런 식으로 본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는데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날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2: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게
0: 누가 납득하기 어려요?
2: 정청래 대표가요.
0: 정청래 대표.
2: 아,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이 자신의 성명성을 드러내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제로 계속해서 다뤄왔는데 제가 이제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0: 네.
2: 그 성명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개혁을 진짜 성공하기 위한 에너지가 아니고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 결집시키기 위한 메시지에 불과하고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 보안수사권의 폐지를 보완할 수 있는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떠한 숙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 문제점 자체를 진단을 안 한다. 아예.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조차 인식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옥신각신 얼마나 지금까지 그걸 쟁점화시켜서 싸웠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 이제 기본적인 방향은 그러한데 우리 정부안 안 내겠다. 그 이제 정당에서 지금까지 숙고를 하라고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0: 그렇죠.
2: 그러면 의원총회가 됐든 뭐 토론회가 됐든 정당은 그걸 결과물을 갖고 와야 돼요. 숙고의 결과물. 그걸 가져와 보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엄청 많이 줬거든요.
0: 네.
2: 실제로 미뤄진 것도 김민수 총리 언급에 따르면 당에서 요청해가지고 5월에 원래 하려던 걸 지금 미뤘다 이런 언급도 하잖아요. 그럼 정청래 대표는 지금부터는 의심을 받는 거예요. 속도전을 얘기하고 뭐 당장 지금 당장 이러지만 몸구성도 안 돼 있어. 할 수가 없는 걸 지금 당장 하재요.
0: 그러네요.
2: 이상하다.
0: 7월 17일 전까지 뭐 다 해버리자 네. 이렇게 얘기하던데.
2: 근데 그게 보안수사권 폐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폐지 플러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뭐 정권 송치를 할래 말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묶여져서 수술로 치면 종양을 제거한 뒤에 그 드레싱하고 봉합하고 이런 것까지가 의사가 해야 될 일인데
0: 네.
2: 나는 드러내기만 하겠다
0: 네.
2: 얘기를 하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책임 소재를 떠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에서 그것까지 하라는 주문으로 보이고
0: 네.
2: 근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역으로 쉬죠. 나는 이거 할 건데 시행령 똑바로 하세요. 이거는 저는
0: 맞아요.
2: 굉장한 도전으로 봤어요.
0: 그러니까.
2: 대통령령입니다. 시행령령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대통령 나처럼 따라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어.
0: 네.
2: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어요.
0: 네,
2: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진짜.
0: 김한 기자님,
1: 네.
0: 이게 김민석 총리도 어쨌든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본 거잖아요.
1: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네. 이 쟁점으로 끝내기를 하겠다라는 게 정청래 대표의 계획이었. 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끝내기 이걸로. 같은 거라고 봐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뭐 네. 이런 수라고 보고 또 정청 대표가 이렇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뭐 방패와 그 창과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정청 대표의 계속 수가 여기가 급

0: 야, 내가 여기를 찔러야겠다라 이런 건데 저 그게 이제 말하자면 피로감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여당 대표가 그왜 그렇게 하냐. 좀 유연한 수를 김민석 총리가 그래도 뒀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말한 대로 7월 17일까지 못 끝내요. 지금 그러면
1: 끝내죠.
0: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무슨 형사소송법이라도 있어야 이게 자기의 말하자면 깃발이 될수 있는데 본인도 1년 넘게 대표를 해온 거잖아요. 대통령 이 논란이 뭐 어저께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이게 여러 우려들이 있고 법사위의 일부 의원들과 다른 의원들의 의견이 다르고 이 과정에 대한 조율을 계속 미뤄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인도 그만뒀고 뭐 이런 과정인데 이거를 갑자기 자기가 그럼 당대표일 때 하지. 근데 그만두고 7월 17일까지 끝내자라고 하는 거는 일정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거를 대통령이 말한 정확히 지적한 정치 슬로건화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강수영 변호사 말은 저는 어제 그 뒤에 SNS에 올린 글들은 굉장한 무리수라고 봅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가 누가 그거를 여당 대표를 지낸 사람의
1: 그거.
0: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무리수가 지금 나오는 상황인 거죠.
1: 그러면 김한 기자님 이제 현직 기자시니까 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일단 일단락 된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미 다 폐지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폐지하면 되잖아요.
0: 근데 윤희석
1: 그렇죠?
0: 대변인도 그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들을 하고 정청래 대표가
1: 네.
0: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이 얘기를 아마 하겠죠.
1: 아, 그러면 이게 전당대회 때도 계속 논란이 되고 기사의 가치가 있어요?
0: 저는 없다라고 보고 저는 보안수사권을 존치하냐 여부는 제도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이지 이거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1: 그렇죠.
0: 옳음과 절대적인 그름이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보안수사 요구권을 뭐 3년 한시적으로 둬보자. 그리고 제대로 운영해보자. 근데 형사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야, 안 되겠는데? 이거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되겠는데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제도를 왜 교리화해갖고 이렇게 정치 슬로건하고 자기의 정치 깃발로 삼냐.
1: 표가 되니까 그러겠죠.
0: 아까 그거를 정치 지도자면 그래서 저는 하질의 정치라고 보는데 지지자들한테 설명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검찰 개혁을 할 거다. 폐지가 방향이다. 합의했다.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건.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그런 형사제도를 운영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여당이 된 입장에서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제도 설계를 하겠다. 그래서 2년 후에 다시 뭐 어떤 평가를 받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도 설명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라든지 뭐 수사단계에서의 어떤 암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고요.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그거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선이고 이선 바깥은 다 나의 적이야. 이런 태도로 규정을 하는 정치를 이거 집권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로감이죠.
1: 상당히
2: 제가
1: 비판적이시네요.
2: 짧게 이제
1: 짧게.
2: 진짜 공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청래 대표한테.
1: 그러면 화면 보고
2: 네.
1: 정청래 대표님하고 저 PD님 이거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정청래 대표님한테 보내주세요. 시작.
2: 대표님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변호사니까 지금 현장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들 몸값이 엄청나게 뜁니다. 제가 500만 원 받은 사건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3천만 원, 5천만 원막 이렇게 받아요. 근데 그들이 상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요새는 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경찰서에서 다 끝낼 수 있어요. 그 수사 담당자 누구 이름? 아, 알아. 전화 한통 되면 안 돼. 한 10개 되는 거한 3개 정도는 내가 줄여줄게. 이거를 갖다가 지금 할수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수천만 원씩 받는다고요. 이게 지금 바람직한 방법입니까? 검사가 힘이 셀 때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지금 경찰 쪽으로 힘을 몰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적절하게 기소, 수사, 분리가 서로 견제하고 서로 힘을 다운시켜서 국민들 권익을 보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지막지하게 검찰 때려잡으면 국민들 살기 좋아지는 겁니까? 아, 이건 정말 너무 무책임하셔서 아, 이거 문제 없다고 진단하신다면 저는 수긍할게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 본단 말입니다. 수많은 법조인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검찰을 악마화해가지고 진짜 자신 있으세요? 왜 검사들이 지금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막뭐 이렇게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보안수사권 폐지 동의합니다, 지금 검찰들이. 그래야 수사기소 분리 이것도 원위치시킬 수 있어요. 부작용들이 엄청 많이 생겨서 정권 넘어간다 이거예요. 진짜 검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제발 어리석게 하지 마시고, 눈앞에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정치를 대국적으로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큐! 괜찮으시겠어요?
2: 아니, 뭐 저는 뭐 상관없죠.
1: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여쭤볼게요. 내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찾아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한대요. 통합, 화합, 전당대회 너무 과열 분위기니까 톤다운 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강 변호사님?
2: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소위 이제 멸칭의 이제 5글자. 예,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근데
1: 좋아요.
2: 그첫 번째 글자가 문이잖아요.
1: 네.
2: 그거를 굉장히 불쾌해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경로로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쿠에서 지금 친문 세력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의 행보를 뭐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지휘하고 있다거나 뭐 양산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거나 그거 절대 아니다.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는 거다. 네.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매우 화가 나 있다까지는 이제 여러 경로로 확인이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걸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막 이렇게 싸움판이 벌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위시해가지고 뭔가 옛 영광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건 나라를 위해서 좋은 길이 아니다라고 그들을 다독이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걸 한번 부탁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저녁에 유시민 작가가 이제 등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녹화를 떴는데 굉장히 대통령에 대한 강성 비판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 녹화 이후에 지금 이렇게 언론에 릴리즈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을.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막 흔들려요. 뭐 환영한다고 와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방향이 바뀔 거야. 우리 쪽으로 올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싸움판이 아니라 이제 뭐 어쨌든 봉합되는 판으로 이제 다르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유시민 작가의 그 강성 비판이 약간 뻘쭘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노리지 않았을까?
1: 이재명 네. 문재인 이 두 분의 만남 효과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세요?
3: 이미지상으로는 효과를 좀 보겠죠.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청와대 설명 그러지 않겠지만 정청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으면 7월 1일에 그 만남이 성사가 됐을까? 그 이후에 조정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한 정치 이슈를 그냥 가져가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승부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게 맞다는 전제하에서는. 네. 근데 그것도 결국 그 진영 안에서의 그 고육지책이라고 봐요.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우리 강 변호사께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안 통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생운동을 40년 전에 쭉 하셨던 분들은 이 슬로건 정치에 특화돼 있고 사회현상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어떤 구호 그 구호에 따른 뭐라고 할까요? 정치의 어떤 과격한 부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것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잖아요. 독재타도 국가보안법 폐지 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뭐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1: 그러네요.
3: 근데 국가가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하나의 슬로건으로 뭔가가 해결이 되고 사회현상이 다 정리되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사회냐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보수가 집권을 했는데 종합부동산세 완전 폐지 뭐 재산세 뭐 완전 폐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같아도 반대를 해요. 디테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디테일을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 이해할 만한 또 디테일을 중시할 만한 디테일이 뭔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같이 학생운동을 했어도 가장 과격한 방법을 했던 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적 인물 정청래의 존재는 민주당 그 민주진보진영이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앞으로도 문제가 되고 유시민 작가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피가 끓어요.
1: 그렇죠.
3: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이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윤석열 정권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녹화 방송까지 하면서 거기서 대통령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어떤 차원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좀 보면은 이게 이럴 일인가 싶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이유가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업보입니다. 학생운동권을 정치권에 진입시킨 그 업보예요.
1: 알겠습니다. 그 일단은 여기서 3부 끝내고 저 4부에서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을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올해로 지난 22일부터 23일 실시한 여론조사로 성인 1,035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ARS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당 그 당대표 후보군들의 수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0: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8: 비가 와도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4부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시면 저희 앞으로 20분 동안 아무 말도 않고 무건 방송할 거예요. 빨리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4: 이건 무리한 진행인데.
3: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려요.
5: 읍소.
3: 저 잘려요.
5: 읍소.
3: 김한 기자님. 네. 김한 기자님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등판할 거라고 예측하셨잖아요.
5: 이번 주초에 그 얘기를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등판해서 네. 직접 정리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3: 뭘 정리해요? 근데.
5: 지금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아까 뭐 멸칭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대립각이 있다는 게 저는 현장 기자 입장에서 약간 허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문 세력은 그렇지 않고 이건 김어준 씨랑 유시민 씨가 하는 미디어 플레이 같은 거지. 미디어 현상 같은 거지. 뭐 이 자체가 무슨 지금 친문이 세력화돼갖고 뭔가 조직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에 반대하고 뭐 어떤 코어 지지층이 실제로 실재하고 전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어쨌든 그거의 구심으로 활용이 계속 이용이 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본인은 어쨌든 대통령 은퇴하고 가장 이제 말하자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아, 우리도 뭐 말하자 하면 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부와 상관없이 아, 저런 대통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생활인으로 돌아가는 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은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어쨌든 정치적 전면에 나서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의중을 밝히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유시민 씨 방송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에 나올 메시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상황이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보면 저도 이제 윤 대변인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이제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 의원의 정치인 중에서 행보로는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견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이거는 다음 주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고 강승 변호사님,
6: 네.
3: 강 변호사님은 용역 평론가예요, 아니면 촉법 평론가예요?
6: 아니 근데
3: 지금 이 집권 세력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평론가들이 난립해가지고 네. 이런 사달이 벌어졌다라고 유시민 전 장관이 얘기를 했대요.
6: 진짜 너무 모르겠어요. 아직 녹화 방송이니까 아직 릴리즈된 건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3: 어제 뭐 김원식 씨가 얘기했어요. 거잖아요.
6: 네. 근데 용역이라는 거는 누구한테서 돈을 받고 평론한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용역은 용역 계약에 따른 거잖아요.
3: 방송사에서.
6: 주문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서비스면 아닙니까? 용역이.
3: 그럼 촉법이에요?
6: 촉법은 책임 안 진, 뭐 어려갖고. 제 촉법은 나이가 한참 지났고요. 근데 뭐든 간에, 저는 이제 홍준표라는 정치인 참 미워하고 싫어한 적이 많았는데,
3: 네.
6: 그 늘 그분이 하는 스타일이 그 내용은 얘기 안 하고 메신저를 폄하하고 시작하거든요. 뭐 절이 없고 말이야. 그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대차이. 뭐 이런 식인데, 그거를 유시민 작가가 똑같이 따라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아니 그 이제 예전에는 본인이 메시지 딱 내고 방송에서 이렇게 하면 정리가 착착착 되고 골목에 있는 유튜버들도 뭐 다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그거랑 다른 얘기하면 바로 그냥 구독자 뭐 확 빠져버리고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합당 논의 때부터 해가지고 그 영향력을 힘이 상실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누구로부터 용역을 받거나 무책임한 평론가가 난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청자들이 그들의 목소리가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더 많이 방송에 노출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요컨대 본인이 주장하신 것에 대한 이 시민들의 반응이 전 난 설득력이 없다. 전 아닌 것 같아. 그 결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지. 나는 맞는데 난립해가지고 지금 혼탁해졌다. 이거는 끝까지 눈과 귀를 닫는 거 아니냐. 그럼 갈수록 고립되는 거고 과거에 해왔던 여러 가지 좋은 일들마저 다 퇴색되게 하는 저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3: 뭐 나랑 김호준 씨랑 방송하면 120만 뭐 150만 200만 보고
5: 많이 아유, 빠졌어요.
3: 우리 많이 빠졌다.
5: 네, 많이 아니, 빠졌어요.
3: 그래도 60 보면 100만 이상은 보던데 매일 보니까.
5: 그래도 어쨌든 뭐 실시간 접속자도 많이 빠졌다고 네. 하고 조회수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자체에 대한 어떤 염증들이 있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왜 자기 뭐 말하자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받아들이는 이제 지층들도 많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고비. 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하루에도 뭐 수십 개씩 라이브 방송을 하는 시대에 녹화 방송이라는 게 그래서 위험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그 사이 며칠 사이에도 굉장히 뭐 어떤 약간 민주당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다이나믹스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나와서 뭐 한 4, 5일 전 기조로 얘기를 하면 김원준 씨 말대로 사실 통편집하고 다시 하는 게 맞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낸다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뭐 이런 생각 들어요.
3: 거기서 또 유시민 씨가 이런 얘기 했대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비평을 함으로써 올바른 길로 이끌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는 길과 민주당 지지층이 가는 길이 다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감 과잉으로 지금 국정 운영하고 있다.
4: 근데 이제 그런 판단을 본인이 할 수는 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요?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용기야. 예를 들어서 일부 평론가들 본인이 뭐 촉법이다, 뭐 용역이다 이렇게 폄훼를 하는데 본인은 본인 스스로를 어떤 평론가로 생각하느냐를 저는 묻고 싶어요 그분께. 네. 솔직히 은퇴 선수잖아요. 흘러간 노래고 네. 그분 혼자만 지성을 다 갖추고 있고 이 세상만사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는 그런 어떤 판정을 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3: 그런 자신감이 보여요. 그런 네. 용어들에서.
4: 그게 이제 자신감 과잉이라는 얘기를 자기한테 해야 되는 거죠. 네.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네. 내가 어느 정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인정하겠구나. 이 기반 하에서 평론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작가로 있다가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내가 다시 가가지고 네. 이 평론계를 내가 평정하겠어.
3: 정리해줄게.
4: 통론은 김어준이야.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 녹화해도 돼. 내가 지금 얘기해도 며칠 뒤에도 뭐 통할 거니까 뭐 통편집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대중이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최근의 여론으로 보면 알 거고 과거처럼 그분을 이렇게 환영하거나 그분의 논리에 열광하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3: 권리당원 대의원 70%가 이번에 당대표 뽑는데 투표하잖아요. 거기에는 조금 더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
4: 그 부분에 천착해서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자체가 비극이겠죠. 예,
3: 그렇죠.
4: 지켜보겠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고 아니면 국민의힘 네, 뭐, 얘기로 넘어가면
6: 네. 뭐 저는 짧게만 차라리
3: 또 유시민 씨에게 편지 하나 또 써요. 또
6: 아니야. 네. 편지 그 편지 쓸 정도의 그 사회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분은 저는 차라리 반가운 게 네. 대통령 그렇게 방향에 대해서 비판하고 내가 봤을 때 잘못 가고 있다. 그건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봐요. 차라리 그렇게 비판을 처음부터 하셨어야죠. 지금까지는 그게 아니고 뭔가 이게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주변에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눈과 귀를 가리는 것 같아. 이런 뉘앙스를 주는 평론을 그쪽 세계에서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차라리 까놓고 나는 대통령 지금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3: 네.
6: 그렇게 솔직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럼 시민들이 판단하겠죠. 네. 저 말이 설득력이 있는 말인지. 네. 잘 됐다고 봐요.
5: 저는 여러 방송 하고 있지만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의 영향력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3: 과장되어 있다고?
5: 너무 과장되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시대에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부족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내 집단 편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말하자면 스피커들은 존재해 왔죠. 그런데 그게 큰 틀에서 보면 범위를 넓히면 국민 전체로 보면 영향력을 갖는다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 거고 네. 지금도 사실 이제 그런데 그들이 말하자면 성공방정식을 한번 써본 적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되게 저는 지금도 민주당 진영 내에서 그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과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3: 알겠습니다. 오늘 일방적으로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큰데 PD님 저 김어준 씨 유시민 씨에게 섭외 요청을 드려서 반론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환영을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네.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지루한 공방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사퇴하시오. 사퇴 안 한다. 이거 언제까지 가요?
4: 물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답답하실 네. 분들이 많으실 텐데 민주당 상황에 비교하면 네. 저희는 이제 수습 국면이고
7: 수습이에요?
4: 예, 절차만 남은 거기 때문에
7: 그래요?
4: 예, 저는 마음이 상대적으로는 좀 가벼워요.
7: 근데 많은 분들은 장동현 대표 사퇴 안 할 거야. 내년도 8월 달까지 임기 채울 거야. 그런 전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4: 제가 볼 때는 네.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네. 아, 뭐 안 물러나니까 우리는 우리 일이나 하자 이럴 분들이 절대로 아니고.
7: 그럼 설득을 시켜주세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지.
4: 정점식 원내대표의 행보를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어떤 측면이요?
4: 예, 그분이 뭐 친윤이다, 뭐 당권파다 이런 어떤 시각을 갖고 당선이 됐잖아요.
7: 네.
4: 그런데 당선 이후에 보이신 행보는 그런 우려를 거의 불식시킬 정도로 대단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또 진중하게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7: 네.
4: 뭐냐면 질문이 좀 날카로운 게 들어왔을 때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장동혁 대표 진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진퇴 여부가 계속 불거지는 것은 당에 좋지 않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시기가 2월이냐 마냐 그거는 질문자의 질문에 2월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 얘기를 하는 건데 적어도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원내대표가 하고 있고
7: 하고 계세요?
4: 또 그것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그걸 실현시킬 거냐에 대한 방법도 대단히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봐요.
7: 네.
4: 일단 다선 의원들을 다 만나시잖아요.
7: 네.
4: 그리고 다선 의원과 만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공개가 됐어요. 그
7: 네.
4: 얘기는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정점식 원내대표의 생각과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7: 네.
4: 사진 한 장에 많은 게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7: 네.
4: 그럼 그런 식으로 여론을 모아서 하나의 방법이죠. 증거죠. 증거. 당에서 당신의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보고서라도 만들어서 이게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줬을 때 과연 장동혁 대표가 지금처럼 입 앙 다물고 또 당원 타령하면서 버틸 수 있겠느냐.
7: 결국엔 신동욱, 김재원 이 두 분의 선택에 달려 그거죠. 있는 거잖아요.
4: 그 두 분은 정치 더 할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7: 그렇죠.
4: 여기서 그만두겠습니까?
7: 그렇죠.
4: 최고위원을 네 번이나 하신 분의 생각은 뭐겠어요. 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7: 김재원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친하시죠?
4: 그럼요.
7: 통화해 보셨어요 최근?
4: 저는 제가 먼저 연락은 안 합니다.
7: 아.
4: 예. 어쨌든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거죠.
7: 네.
4: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정치적 미래를 생각할 분들이기 때문에
7: 네.
4: 굳이 장동혁이라는 분과 같이 정치 운명을 같이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시점의 문제이지 지도부가 존속하는

0: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
1: 네.
0: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강수영 변호사님, 네.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의 저러한 전망,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도 당연히 뭐 동의하는 바이고요.
1: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말고 실현 가능성.
2: 실현 가능성. 저는 최고위원 두 분이 사퇴하는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아 그래요?
2: 예, 지도부가 내려오는 건 내려오는 건데 왜냐하면 그 항상 그 국민의힘의 망령처럼 떠도는 그 프레임이 배신자 프레임 아니에요. 아니 뭐 어쨌든 뭐 잘못된 거 알겠고 문제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당원이 뽑았는데 그걸 갖다가 본인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이 지도부를 와해시켜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또 극심한 혼란을 만들고 배신자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뭐 이런 거를 두려워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욕먹는 걸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고요.
1: 네.
2: 구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유튜브 여론이 네. 당원들을 쫙 잡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당원들에 의해서 공천이 혹시 안 될 수도 있다. 총선 때.
1: 그렇죠.
2: 그게 두려워서 아 이거 내가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이거 완전히 정치 끝나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 그거 같아요. 근데 저는 국민 제 바라건대는 국민의힘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정치인 모두가 전부 다 연대를 해가지고 지금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 정당은 계속 끌려간다.
1: 네.
2: 지금까지 끌려왔잖아요. 네. 탄핵 정국에서 소구력이 없으니까 그래도 에너지 있는 곳은 여기니 여기 기대서 한번 가보자. 목마르다고 이제 바닷물을 마신 거란 말이에요.
1: 네.
2: 바닷물 목마를 때 마시면 이제 사람이 더 죽어간단 말이죠.
1: 네.
2: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제는 먹지 말고 우리가 새로 우물을 파자. 이제 이 연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약간 관망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지금부터 좀 똘똘 뭉쳐가지고 그걸 해내야 지금 민주당도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민주당도 또 하나의 또 변화가 될 거고 그럼 대한민국 정치 전체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1: 김영희 기자님.
3: 약간 어제 홍명보 축구의 후반전 같은 느낌이에요. 뭐냐면 어떤 축구 인플루언서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실험적인 축구라는 거예요. 왜 실험이냐? 지더라도 수비적인 축구를 해보자.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맞네. 네,
3: 공은 돌리고 있어요. 공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공은 돌아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뭐 말하자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제 지고 있는데 몇 볼 안 남았는데 공을 저렇게 후방에서 돌려갖고 무슨 의미가 있지? 뭐 한번 찔러 넣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공격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우리가 내내 후반전 어제 내내 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윤석 대변인 말대로 누군가 깃발을 넣어서 날카로운 역습을 한번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까지의 모습은 이게 이렇게 뭐 공만 돌리고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어도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뭐 이 방송의 비중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워낙에 이제 커 보이니까 그러지 사실 이게 정상적인 기능의 정당인가 이런 생각은 여전히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강 변호사님 말대로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다 99%가 저는 장동혁 대표로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당에 있는 분들도. 근데 말하자면 공격의 시작을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나부터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또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대안과 미래가 딱 또 다시 얘기했잖아요. 기강 잡을 거예요 막 이랬는데
3: 그것도 대안과 미래도 말하자면 그거를 체제를 뭐 예를 들면 지도부 자체를 엎을 것 같은 힘이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밖에서 볼 때 물론 그거에 이제 말하자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룹이지만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제 홍명보 축구처럼 좀 계속 그냥 공만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1: 기강은 잡힐까요? 근데
3: 기강이 잡히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강을 잡는다는 말 자체가 기강에 문제가 있는 거지.
4: 네. 이건 뭐 학교나 무슨 회사도 아니고 네. 정당에서 기강을 잡는다는 건요. 입을 네. 틀어막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민주정치랑 안 맞는 거죠.
1: 그 장동혁 팬카페는 장동혁 퇴진파를 향해서 전방위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장동혁 컴맥과 함께 해당에게 징계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일단은 뭐 요청서가 들어오면은 당무감사위나 윤리위에서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진행이 될까요?
4: 안 됩니다.
1: 안 돼요? 이제.
4: 그게 뭐 법원에 의해서 무력화된다 이걸 떠나서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리위원들도 네. 안 모일 거예요. 그분들 다 생업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모이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1: 네.
4: 일단 성원이 될까 싶고요.
1: 네.
4: 이런 걸 저는 생각을 해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제 막 대한감일에서 계속 사퇴하라 이런 거 했을 때 네. 누가 나와서 장동혁을 방어하느냐.
1: 조강한.
2: 박준태.
4: 원래대로라면 뭐 신동욱, 김재원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분들 안 하시잖아요.
1: 아 입을 다물었네.
4: 그럼 그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1: 서서히.
4: 예. 지금 당 대표를 호위할 수 있는 사람 자 의총에서는 박준태, 밖에서는 조광한. 그 두 분에 누가 있습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조차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요즘에 진짜 발언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3: 올림픽공원 시위에 바쁘셔갖고
1: 아, 계속 거기.
3: 네, 거기 계속 있는 것 같아요.
4: 그분이 이제 2030년을 향해서 가는 분이기 때문에.

0: 상황을 그대로 겪었던 그런 업보고 그 시작에 장성철 소장님이 계셨네요. 딱 그래서
1: 원용
0: 저도 같이 있었고.
2: 그 김한 기자님께 네. 이건 여쭤봐야 되겠다. 그 국민의힘 주최 각종 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자주 뭐 거기서 축사도 하시고 참석도 하시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스킨십을 상당히 좀 넓혀가요. 배지 단지가 지금 한 2주 좀 넘었죠? 초반에 행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3: 미디어 주목도도 굉장히 높고 국민의힘 행사에 등장하는 것도 뭐 자연스럽고 그 의원들도 막 여기 왜 왔어? 막 이런 분위기 아까 저 아니잖아요.
2: 따뜻한
3: 예, 그런
2: 느낌인가요?
3: 분위기 때문에 어쨌든 초반 연착륙은 뭐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보수정당 입장에서도 두 가지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뭐 본인이 이제 전략자산이라는 표현을 방송에서 스스로 쓰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수의 뭐 간동훈 전 대표가 2030년을 보고 뛰는 우리 편에 몇 명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하나지. 이거는 다 공유가 되어 있는 정서인데 이제 그리고 들어도 와야지. 이것도 이제 공유가 되어 있는 정서인데 이거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은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나서는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 자체 제가 장동 대표 입장에서는 점점 더 비분관계의 결의를 높여가는 시간이겠죠.
2: 더 이상 내가 입원해 있으면 안 되겠다. 네, 뭐 빨리 내가 가야 되겠다. 네. 막 이런 것들. 윤희석 대변인님, 네. 뭐 워낙 이제 한동훈 대표 잘 아시니까 지금 초반에 여러 가지 행보와 메시지 기대만큼 아니면은 기대보다 더 잘하네.
0: 아 기대 이상.
2: 그래요?
0: 예, 네, 저는 그렇게 봐요.
2: 어떤 측면?
0: 제가 이제 다른 거 보는 것보다. 국민의 의원들하고 어떻게 지내실까 이런 걸 봤거든요.
2: 네.
0: 그런데 확실히 이전에 보였던 모습으로 기준을 삼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뭐 당은 다르지만 무소속이긴 하지만 국민의 의원들의 어떤 집단적 분위기에 잘 동화되고 있다. 또 그분들도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뭐 오해라면 오해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을 많이 없애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국회를 아주 잘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 중에 가장 좋은 거가 뭐냐고 물어보실 때 항상 답변하는 게 국회의원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거였어요.
2: 네,
0: 딱 그거 하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워야 뭐 얼굴이라도 보고 말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2: 네. 숨겨놓은 거 하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네, 원론적인 얘기 하셨는데
0: 어떤 거?
2: 그러니까 의외 되게 했다니 의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연락을 했더니 이런 반응이었다든지 깜짝 놀랐다 하나만 풀고 주세요.
0: 아니 뭐 다 아시는 건데 뭐 예를 들어 박대출 의원하고 굉장히 의견을 많이 교환을 했다는 거잖아요.
2: 네.
0: 그 박대출 의원이 어떤 분이냐를 쭉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의원 집단이란 말이에요. 국민의 의원과 한동훈 의원과의 사이가.
2: 그렇죠.
0: 근데 계엄 사태를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뭐 몇 가지 일들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거리가 멀어졌었던 것이 네. 이번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인해서 많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보수 전체로 봐서는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2: 한동훈 의원과 같은 자리에서 사진 찍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분까지도? 라고 생각한 우리 생각을 들게
0: 저는 윤재욱 의원으로 봐요.
2: 그래요?
0: 그 최근에 돌아다닌 사진 중에 그 왜 토론회 끝나고 한동훈 의원 가운데 앉고 천하라 의원 있고 맞아요. 이성권 의원 앉아 계시고 뒤에서 이제 주먹 쥐고 네. 파이팅 하는 장면에서 보면 한동훈 의원 왼쪽 뒤로 윤재욱 의원이 서 계시단 말이에요.
2: 그분도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0: 윤재욱 네.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오셨을 때 원내대표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장동혁 의원을 처음 원내대변으로 발탁한 원내대표였어요.
2: 그랬네요.
0: 장동혁 의원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장시켰던 네.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2: 네.
0: 그래서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 되고 할 때도 뭐 조언을 많이 구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장동혁 의원은 그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2: 빨리 퇴원해야지.
0: 그것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2: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숙녀 캠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강수영 변호사님 뭐 저 한동훈 대표에게는 다음 주에 한번
4: 네, 그러겠습니다.
2: 네. 오늘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0: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바삭해.
2: 맛있는 60개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 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네, 뉴스 명당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나가실 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뉴바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YTN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한 볕이 내리쬐겠고요. 기온을 끌어올려서 낮 동안에는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 대구도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와 영남에 5에서 20mm가 예상이 됩니다. 주말에도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출근길 정체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 중랑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창동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 3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군자교에서 성동교 사이도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는 창동교 부근에서만 잠깐 밀립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가는 길, 서운에서 송내까지는 주춤하고요. 장수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 반대편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도 일산 부근 3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래퍼 슬러생입니다. 슬러슬러생 비트 주세요.

0: 와우.
1: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88명으로 늘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25일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88명, 부상자는 15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현재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여전히 200명이 매몰되어 있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해안 지역을 방문했다며 현재 라과이라주에 머물며 피해 수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적십자선은 지진 피해에 따른 평가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인명피해의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적십자선은 현지 시간 25일 성명을 내고 강한 여진이 피해 지역 주민들과 대응 인력들에 추가적인 위험을 가하고 있다며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적십자선은 수색과 구조, 임시대피소, 응급의료가 가장 시급하게 요구된다며 안전한 물과 위생, 필수 가정용품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강력한 지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베네수엘라에 1억 5천만 달러, 약 2,317억 원 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국민의 시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수색 구조 활동에 나설 것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정적 지원은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활동하는 월드비전과 국제이주기구, 세계식량계획 등을 통한 5천만 달러 지원금,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베네수엘라 공동기금 기여금 1억 달러로 구성됩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 중인 우리 축구대표팀의 32강 진출가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열린 2조 최종전에서 에콰도르가 강호 독일에 2-1 역전승을 거두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점 4점을 확보한 에콰도르가 조 3위 팀 중 전체 1위로 올라서면서 승점 3점에 그친 우리나라는 32강 경쟁 순위에서 5위로 밀려났습니다. 이번 대회는 각조 3위 팀 중 상위 8개 팀에게만 32강 티켓이 주어집니다. 자력 진출이 무산된 우리 대표팀은 이제 남은 다른 조의 경기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장과 어제 오후 1시간 넘게 회동하고 삼성전자의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는 청와대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만나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29일 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호남과 충청권 투자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별한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갖고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석유류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상승 때문에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 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와 함께 민생에 가해